0: 미니 특공대와 레인저 시크릿.
1: 내가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건 일주일 전이었지.
2: 내 소중한 그레이트 코인.
1: 이게 뭐지?

0: 이건.
1: 아! 어디 갔지? 내 그레이트 코인! 아! 휴!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다. 없어진 줄 알았네. 이 녀석들. 지금까지 날 속였다 이거지. 하지만 이제 나한테도 힘이 생겼다는 사실. 영웅은 원래 정체를 숨겨야 하는 법이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영웅이라니.
2: 은행 안도 사건을 해결했던 영웅이 또다시 블루시티에 나타났습니다. 이 영웅은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재치를 발휘해 위기에 빠진
3: 미니특공대를 구했고 미니특공대를 도와 외계의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영웅의 화려한
1: 뭐해 얘들아?
3: 내 정체를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1: 저 레인저 뉴스 보고 있었구나.
4: 요새 엄청 유명하잖아.
5: 요즘 정말 화력이 대단한 것 같아. 과연 정체가 뭘까?
6: 진짜 궁금하긴 해.
7: 내 생각에 저 레인저는 수지.
1: 설마?
7: 야, 잠깐, 수지. 수지만큼 멋있다. 너무 좋아.
1: 다행이다. 내 정체를 들킨 건 아니군. 나도 한 번만 저렇게 멋진 레인저가 돼봤으면 좋겠다. 어때? 나도 잘할 것 같지 않아?
6: 뭐? 네가?
1: 응. 잘 봐. 헛치. 휘야. 우와. 어떠냐, 요 녀석들아? 놀랐지? 마지막은 좀 더 제대로. 휘야.
6: 아이고, 수지야! 너 방금 뭐 한 거야? 너희도 방금 수지 발차기 한 거 봤지? 야!
1: 하지 마, 볼트!
6: 아이고, 배야!
1: 볼트! 그만하라!

0: 수지야!
1: 내가 참는다.
2: 어? 웬일이야?
1: 됐고! 앞으로 조심해!
3: 제군들, 카르노군단이 그레이트 코엘을 노리고 블루시티에 또다시 나타났다. 빨리 막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것이다. 즉시 출동하도록!
4: 네!
1: 가자! 오호, 이것들 봐라. 항상 나 모르게 저런 식으로 출동한 거였구나. 하여간 엉큼한 녀석들 같으니. 좋았어, 나도 간다! 레인저 시크릿 변신!

0: 레인저 시크릿?
1: 이건 또 뭐야?
2: 자, 우리도 크자!
0: 레인저 시크릿이 수지였잖아. 이럴 수가. 수지가 다이노이드 파워의 전사라고?
3: 얘들아.
1: 수지야! 자, 이제 그레이트 코인이 나네. 노시지. 녀석!
4: 감히 수지를
1: 용서 못해!
2: 썬더치라! 머닝캐라! 스톰테라! 소환!

0: 고마워, 루시. 네 덕분에 살았어.
1: 수지야, 이젠 말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0: 사실 난 우연히 그레이트 코인의 힘을 받고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지. 너희는 악당들로부터 모두를 지키면서 때로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어.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너희였지만 내 앞에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지. 난 정말 바보야. 그런 것도 몰랐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1: 수지야.
0: 하지만 나 이제는 너희에게 힘이 되고 싶어. 너희와 함께 블루시티를 지킬게. 이 힘으로 그동안 너희에게 받았던 고마움 다 갚을 거야.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하게 해줘.
1: 고마워, 수지야. 우리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다니. 네 마음 너무나도 잘 알겠어. 정말 고마워.
0: 그럼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임무를 하는 거지? 나 진짜 잘해볼게. 진짜 잘할 거야, 진짜로.

그레이트 코인을 닦게 하면 레인저 시크릿의 능력과 기억은 모두 지워져 버려. 그럼 오늘 우리와 나눴던 대화들, 추억들을

0: 모두 잊게 될 거야. 다들 괜찮은 거지?
1: 우리의 정체를 밝힌 채로 수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2: 하지만 수지가 레인조로서 우리와 함께하면 또 오늘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3: 그래도 이 추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다.
0: 그래,

0: 수지야, 고마워. 우리가 더욱 강해져서 너를 계속 지켜줄게.
1: 맛있다. 오늘 팬케이크 진짜 잘 구워졌는데.
2: 수지야, 일어났어?
3: 근데 있잖아, 어젯밤에.
1: 어젯밤? 어젯밤에 왜?
3: 아니, 어젯밤에 볼트 니가 냉장고에 음식 다 훔쳐먹는 꿈 꿨어.
1: 야! 아니, 꿈인데 왜 때려!
3: 몰라, 아무튼 기분 나빠.

0: 이어서 미리 가본 대학이 방송됩니다.
1: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긴 처음이라 정말.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얘 장관이다 장관. 얘 마치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1: 아 이분이다. 야, 야, 나 세지요.
3: 81.
1: 어, 80. 80이.

0: 진짜 빠르다.
1: 이야. 이야.
0: 와. 와. 오. 오.
2: 오.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2: 네, 본업 아닙니다.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0: 이거만 나오라고, 이거만 나올 거라. 내가 나와, 나와, 이거만 나오라고. 열라고.
1: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2: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3: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나 슬리피. 오늘은 판사로 환생한 건가?
1: 나 슬리피 뭐해?
2: 어 뭐야? 나 판사로 환생한 거 아닌가?
1: 아니야. 우리 학교가 이뻐서 법정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나오긴 했지. 장안대학교 신입생이야.
2: 아니, 판사가 아니라 새내기로 잘 환승했구나.
1: 곧 첫 수업 시작하겠다. 얼른 가자.
2: 가자.
1: 그래, 가자.

0: 안녕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입원 종료.
1: 안녕하세요. 신용음악과 신입생 인육학원 신입입니다. 반갑습니다.
2: 에이, 오늘도 이제 나도 서른쯤나 일을 먹고.
3: 이야, 여기 빠가. 와, 진짜 대학생활의 로망이다. 아, 취한다. 자. 뭐야? 기계차가 있네? 아, 누가 다쳤나 봐.
4: 아니야, 이거 우리 응급구조학과 실습이잖아.
3: 아, 실습? 실습하는 거야, 지금?
4: 응.
3: 우와. 진짜처럼 하는구나. 우와. 야, 이 교수님.
4: 네.
3: 지금은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4: 응급환자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실제 제 구급차에서 학생들이 환자 처치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아니, 진짜 다친 거 아니죠?
4: 아니에요. 진짜 다친 건 아닙니다.
3: 놀랐어요. 이게 모형이 아닌 거죠?
4: 실제 구급차입니다, 실제. 어깨를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좀.
3: 와, 이게 실제로.
4: 네, 실제로 그냥 구급차입니다.
3: 운행하는 거로 이렇게 실습을 하니까 좀 기분이 좀 달라요.
4: 아, 그러세요?
3: 네. 네네. 아니, 그러면 응급구조학과는.
4: 네네네.
3: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배우나요?
4: 우리 응급구조학과는 이제 각종 사고. 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처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장 먼저 하고요.
3: 네.
4: 그 외에 우리 또 내과, 뭐 심정지 환자라든가 좀 처치해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3: 아, 어떻게 보면
4: 네.
3: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4: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또 누를 수는 없잖아요. 다 이 절차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뼈 절반 아래 중앙 부분을 우리가 이 손으로 눌러볼 겁니다. 조금 다 잘 딱 잡으셔서 하나, 둘, 셋, 넷. 우리 몇 번 누르면 될까요? 몇 번.
3: 아, 이거 횟수가 있구나.
4: 횟수가 딱 있습니다. 네. 원래 30번 압박하고 두 번 불어넣기를 한 주기라고 합니다. 이거 2분 동안 5주기. 근데 오늘 이제 압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니, 교수님, 근데 이건 뭐예요? 이 TV는?
4: 아,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슬리피 학생이 정말 이 마네킹에 압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3: 아.
4: 네.
3: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가 다 티가 나네요.
4: 그럼 딱 티가 나죠.

0: 맞습니다.
1: 부담스러운데요?
0: 아니요, 잘하실 거예요. 슬피 학생 잘하실 거예요.
1: 그럼 저희 이제 대결하는 겁니까? 대결?
0: 어, 당연히 대결입니다. 아. 대결.
1: 덤벼라!
2: 들어와.
1: 들어오래, 들어오래.
0: 자, 준비!
3: 시작!
0: 어, 우리 구령을 줘서 한번 해볼까요?
1: 하나, 구령?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0: 자, 우리 세명 학생 질수 없죠?
1: 열넷,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일곱. 와, 입은 길다, 와.
3: 열, 열둘, 열셋.
1: 들어가세요! 자, 정신 차리세요!
0: 와, 좋습니다! 자, 하실 수 있어요?
1: 네.
0: 자, 30초 아직 남았습니다.
1: 와, 진짜 힘들다, 이거.
0: 어, 진짜 힘들다, 진짜.
1: 하나, 둘, 셋, 넷.
0: 자, 이분은 중요해. 자, 우리 한번 결과 한번 막, 어, 슬리피 학생.
1: 뭐야?
0: 아니, 점수가 나오네요.
1: 어, 점수 딱 나오죠.
0: 어, 나머지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1: 이야. 우와. 99점?
4: 아니, 지금 근육이 나랑 비슷한데. 어, 되게 잘한다. 펴서 누르는 건데도 이게 근육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 난 근육이 없거든.
2: 근데 심표 선생님 저런 원래 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리 몸의 힘으로 누르는 거라.
4: 아,
2: 이거 팔 힘으로 아파.
4: 체중에 아, 체중을 실어서. 우리 친구들은 응급 구조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5: 할머니가 아프셔서 구조차에 같이 탔다가 거기 계신 분들을 보고 꿈을 꿨어.
4: 아, 그러면 좀 진짜 좀 와닿을 것 같긴 하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진로가 어디로 좀 갈 수 있어?
2: 어, 우리는 3학년 2학기 때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서 어, 군대라던가 소방서, 병원 아니면 뭐 산업체 등에서 취직을 할 수 있어.
4: 어, 아, 진짜 멋지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 아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곧 우리가 쓰러질 거. 우리를 살릴 친구들이. 화이팅!
3: 화이팅!
4: 이야, 어, 뭐야? 스타일리스트? 지금 뭐 하는 데지? 우와! 와, 여기 음악방송 대기실 같네, 여기? 아니,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아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6: 저희 방송 스타일리스트 학과랑, 그 다음에 실용음악과랑 융합동아리로 이제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4: 아, 같이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융합동아리?
6: 네,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동아리를 아. 만들어서 지금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4: 오늘 뭘 해?
6: 오늘 실용음악과 버스킹을 하는데.
4: 아, 버스킹. 자유롭게 공연하는. 근데 방송 스타일리스트과가
6: 의상도 해주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도 같이 봐주고.
4: 와.

0: 이런 버스킹 공연은 뭐 얼마나 자주 해?
1: 위클리라는 이제 공연은 매주마다 하는데.
0: 와, 매주. 그 버스킹 어디서 하는 거야?
1: 여기 건물 2층에서 하는데. 혹시 같이 해줄 수 있어?
0: 어? 내가 전생에 랩을 했어.
1: 와.
0: 전생에.
1: 같이 해줘.
0: 그래, 그럼 하자, 하자. 재밌겠다.
1: 네.

0: 우와 잘한다.
1: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신용한 막가 이응카본에 특별한 신입생이 있어요. 기대되시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Let's go.

0: 미리입니다. 다음 수업을 위해 이동해주세요.
1: 또 여긴가? 우와!

0: 이야, 여기 바가. 와, 진짜 대학생활의 로망이다. 저 여기 그 시그니처 칵테일 한 잔 부탁드립니다.
1: 왜 수업 들어야지?
0: 어? 수업? 지금 이게 수업하는 거예요?
2: 네, 여기는 호텔 관광과 관광 레저 경영 전공 와인 소믈리에 실습하는 곳이에요.
0: 와인 소믈리에 실습?
3: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와인 소믈리에 실무 와인 테이스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 와인들 지금 잔에 받으셨을 텐데요. 먼저 테이스팅을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와인 테이스팅은 눈과 코와 입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색을 볼 수 있겠죠. 색을 볼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얘가 투명한지 투명하지 않은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얘는 투명도가?
0: 불투명해요.
3: 아, 불투명해요.
0: 제 미래처럼.
3: 이런. 자, 제가 봤을 때 매우 투명합니다.
0: 아, 예. 아 이게 투명한
3: 불순물이 없습니다. 아.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코. 소믈리에들의 가장 어려운 장벽. 뚫고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장벽입니다. 맡아보세요. 멀리 맡으면 냄새, 향 못 맡습니다. 가까이.
0: 아, 취한다. 카라멜.
3: 맞아요.
0: 어, 진짜요?
3: 예. 휘를.
0: 자, 장미향.
3: 장미향 나요. 나요. 근데 바로 맞추시는데요? 소믈리에 신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생 중에. 이제 미각적인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와인은 떫은 맛이, 단맛이, 혹은 신맛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입에 한번 돌린 다음에, 그 다음 호로록 공기를 흡입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0: 맞아, 맞아. 그거, 예.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3: 예, 많이 하죠. 그럼 다음에 뭐를 하냐면, 피니쉬. 피니쉬를 저희가 카운팅을 합니다.
0: 있어 보인다.
3: 예.
0: 야, 이거 좀 피니쉬 길지 않아? 멋있어.
3: 그쵸.
0: 이거 써먹을게요.
3: 예. 예. 자, 테이스팅 한번 해보시도록 할까요?
0: 입 한번 돌리고, 호로록 하고.
3: 예. 호로록 중요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0: 그러면 안 돼. 치아에 너무 오랫동안 닿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1: 자, 먹었어. 여운이 몇 초야? 1. 이거 내가 세본 적이 있나, 여운을? 살면서 어떤 맛의 여운의 초를 세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네. 와, 어렵다. 소믈리에의 길이.
0: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와 입으로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정체를 알아가는 거 재미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재밌어요. 저 예. 이과 다닐래요.
0: 예.
1: 정했어요.
0: 예. 언제나 환영입니다.
1: 우리 친구들은 관광 레저 경영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2: 나는 원래 언어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1: 언어?
2: 그래서 영어를 쓸 수 있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과를 찾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관광도 하고, 레저도 하고, 호텔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범주가 넓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어.
1: 아, 맞아, 맞아. 그것 언어도 할 수 있으면서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과를 이제 수업을 좀 들었을 거 아니야? 또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
3: 나는 그 조끼리 같이 패키지 같은 상품을 만든 적이 있거든. 가는 날부터 정해서 뭐 타고 갈 건지도 정하고 조식부터 그냥 다 우리가 정해야 되거든.
1: 뭐 숙박?
3: 응, 그것도
1: 업소부터
3: 다.
1: 가격도 계산해야 되고
3: 다. 그 가는 동선도 다 우리가 짜야 되고. 나는 그게 가장
1: 재밌겠다.
3: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1: 좀 생각해놓은 방향의 진로의 방향성이 좀 있나?
4: 레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저가 요즘 또 막 직장 다니면서 약간 워라밸 챙긴다 이런 말이 좀 많은 만큼 휴식도 약간 좀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1: 그럼 그럼
4: 나는 그쪽으로 좀 매력을 좀 느끼겠어.
1: 다 이제 만날 친구들이네. 우리 친구들 정말 꿈을 응원할 테니까 파이팅!
5: 파이팅! 파이팅!
1: 야, 오늘 장안대학교에서 정말 알차게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구급차에서 사람을 살리는 법, 그리고 무대에서 나를 표현하는 법, 그리고 와인 페어링에서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책상과 교실에서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있었다는 점 참 너무 좋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또 환상할 수가 있겠죠.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저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보는 것도 어, 어. 와, 완전 완전.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당 5kg 이상?
3: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4: 이 황치신람을 찾는 데 내가 10몇 년 세월을 보냈어요.
5: 23살 보냈어요.
3: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0: 곡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n the quiet of the railway
1: station.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보면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5: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매일 가는 화장실, 누군가에게는 홀로 괴로움과 씨름하는 공간이다.
8: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가면 얼마나?
9: 한 10일 정도? 약을 먹고 제가 준비를 안 하면 그냥 열흘은 그냥 지나갑니다.
10: 5일 때 제가 이제 배가 너무 부풀고 그러면서 갈비뼈도 부러지고 부레져 속옷이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변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11: 변이 굵고 좀 뭐랄까 조금 딱딱한 면이 있다 그러면서 덩어리로 나온다래나.
12: 변이 너무 딱딱해서

0: 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로 항문으로 별을 파내시더라고요.
1: 몸 안에 쌓여가는 불편함. 그 뒤를 잇는 건 복부 핑만과 통증이다.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매일 반복되는 배변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0: 변을 눌리면 안 나오니까 진짜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땀이 쭉 나오고.
2: 남들은 우유 뭐 한꺼번에 먹으면 설사하는데 그 900ml짜리를 한꺼번에 진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도 효과를 먹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서.
3: 배가 이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건 못 먹죠. 배가 너무 부르니까 터질까 봐 우려가 돼가지고.
4: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 돌덩이가 있습니다. 약을 안 먹었으면 항문이 막혀서 죽었겠죠.
1: 나이 탓이라 여겼던 변비. 하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5: 장폐색이라 그래서 장이 막히는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드물지만 이제 거대 결장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질환이 되겠습니다.
1: 참을수록 독이 되는 변비. 그 위험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소화기 질환의 권위자 정기욱 최창환 교수. 수많은 변비 환자를 치료해온 두 명의와 함께 노년의 변비. 왜 더 위험한지 알아본다. 오랫동안 화장실을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이 막히기 직전까지 악화된 상태. 68세의 이상남 씨는 분변 제거술을 받기로 했다. 진정제 투여 후 조심스럽게 진입한 대장 내시경 카메라. 장 안의 상태가 확인되자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대장 안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분변으로 가득 차 있다.
7: 아, 뭐예요? 몸에 힘좀 쭉 풀어보세요.
1: 특수기구를 이용해 거대한 분변 덩어리를 하나씩 부수고 액체를 주입해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장 폐색이 생기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이 올 수도 있다. 마침내 막혔던 대장의 통로가 다시 열렸다.
5: 이상남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장의 일부가 늘어나 있고 그 대변이 정체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항문 쪽에 단단한 차도 같은 대변이 막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장은 직장 끝에 있는 대변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변을 좀 제거를 하고 있고요. 잘게 부수거나 석션을 통해 흡입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좀 녹여가지고 이렇게 대변이 잘 나오게 도와드리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시술을 마치고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온 이상남 씨. 60대 중반 이후 없던 변비가 찾아왔다.
8: 이런 증세는 24년도 1월 달부터 한 뭐 2년 6개월 정도?
9: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간 거는 얼마나 못 가셨었어요?
8: 한 10일 정도? 뭐 열흘 만에 응급실 가고 일주일 만에 응급실 가고 뭐.
1: 이상남 씨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만성 변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5: 좀 어떠세요, 환자분? 고생하셨죠? 검사하신다고. 네. 예, CT 봤더니 횡연결장 중간 부분에서 약간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움직임이 떨어지는 부위가 관찰되고 있고요.
1: 네, 네. 2년 전보다 호전됐지만 횡연결장은 여전히 6.8cm 늘어나 있다.
5: 배가 불러지거나 변비가 심해지면은 이것 때문에 폐혈증이 생겨서 이제 생명에 위험한 경우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외래에서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 보다가 증상이 조금 계속 호전이 없으면 그때가 수술까지 한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8: 폐혈증이라 말씀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거든요.
5: 똥이 안 나가고 쌓이고 쌓이면 나쁜 균이 피를 타고 돌다가 그게 이제 혈압 떨어지고 그런 게 폐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변 욕실에도 안 나오고 배가 불러지고 하면은 그때는 응급실로 오셔야 될 수도 있으세요. 네.
1: 처음엔 노화의 증상인 줄 알았던 변비. 장을 절제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변비의 또 다른 얼굴을 알게 됐다. 대변은 대장과 골반저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배출된다. 하지만 대장의 운동 기능이나 항문, 직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한 변비는 무엇일까? 대변 횟수가 주 3회 미만이거나 대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딱딱하고 잔변감이 남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5: 변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배변 횟수가 작은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배변하거나 잔변감이 있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게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치핵이라든지 분변 매복이라든지 직장 탈출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고 심한 경우는 장 폐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
1: 여기 변비라는 두 글자 앞에 매일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다. 이러면 화장실을 더 잘 가지 않을까. 30분씩 하루에도 3, 4번 매일 찜질을 한다.
10: 하면은 제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있어요. 어느 날부터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느 날부터 시원하게 못 보는 거예요.
1: 젊은 시절 라이브 가수로 활동하며 무대를 누볐던 이수연 씨.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건강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일상은 온통 폐에 집중돼 있다. 좋아했던 밀가루와 자극적인 음식은 일절 끊은 지 오래.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응급실에 실려간 횟수만 무려 7번에 달하기 때문이다.
10: 저 뭐 9... 네, 거의 실시 9라 해야 되나 10이라 해야 되나 거의 실신 직전이었으니까 네. 그냥 복통이 너무 심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청 부풀어서 정말 만삭처럼 부풀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막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랬으니까.
1: 그날이 있던 작년 9월 이후 매일 먹는 변비약. 그녀에겐 매일의 숙제와 같다.
9: 한번 그렇게 복통이 시작되면 좀 얼마 동안 지속되시나요?
10: 제일 오래 갈 때 25일 정도? 예, 한 달 내내 거의 아픈 거죠. 매일 볼열이는데 가끔가다 한 번 딱 안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1: 지옥 같았던 그 순간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복통은 평범한 일상마저 흔들고 있다. 이수연 씨는 과연 이 불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5: 좀 어떠세요,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10: 네. 배도 부풀고 계속.
5: 일단 요 CT 처음에 9월 달에 가져오신 CT를 보면은 자장이 좀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 계시고
10: 네.
5: 대변도 좀 차 있었는데
10: 네.
5: 11월 달에 저희가 입원하셔가지고 찍었을 때는 다행히 조금 좀 좋아진 추세였었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대 결장이 있으면서 대변이 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 생각이 됐고요.
1: 환자는 장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변과 가스가 장기간 정체됐고 대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다. 특히 횡행결장은 최대 약 7cm까지 늘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변비와 복부 팽만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복부는 만삭 산모처럼 팽창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수차례 응급실을 찾았다. 현재는 대변을 무르게 해주는 약물과 장 운동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 중이다. 이처럼 대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 거대 결장증이란 무엇일까? 대장벽에는 장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절이 분포한다. 하지만 신경절이 부족하면 일부 대장의 장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진다.

0: 이로 인해 변비가 발생하는데 심하면 변과 가스가 쌓이면서 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대 결장증이 발생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진 부위와 심하게 늘어난 대장 일부를 수술로 절제해야 한다.
1: 거대결장증은 이제 결장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비나 이런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시는 약이라든지 아니 동반된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대결장증 때문에 저희가 한 17번 정도 이렇게 분변 제거술 내장이식 했던 분이 기억나고요. 반복적으로 장폐색 같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자주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까지도 저희가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게 아플 때 제가 너무 좀 미련스럽게 참는 편인데 저희 아이가 그 응급실에 가자고 저한테 한 거만 지금 3개월 안에 7번이에요.
1: 차라리 이렇게 분변 제거술 해가지고 대변을 빼주는 것도 도움되긴 하거든요.
2: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1: 코에다 콧줄 꽂아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감압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잖아요. 일단 약 좀 드시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예.
0: 변비가 이렇게 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니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
2: 대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눈앞이 캄캄했고 정말 일반 사람들은 그 변비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변비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0: 참고 넘긴 시간이 병을 키울 수 있다. 변비의 조용한 경고. 평범한 증상 뒤에 큰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병. 81세 우춘자 씨도 변비를 방치한 끝에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3: 밤에 자는 이상하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니까 피가 보여요. 여보, 저기 병원 좀 갑시다. 그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가까운 데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만은 거기서 다 썩었다고. 내장이 다 썩었대요.
0: 긴급했던 그날, 변비가 출혈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4: 지금은 배 아프진 않으시죠?
3: 네.
4: 네. 요새는 대변은 몇 번 보세요?
3: 하루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4: 하루에 한 번?
3: 예.
4: 네, 좋으시네. 그때 이제 입원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게 생겨서, 장에 염증이 생기고 혈변도 보고 좀 그랬던 거고요.
0: 검사 당시 우춘자 씨의 대장은 염증으로 인해 궤양이 생기고 헌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허혈성 대장염은 어떤 질환일까? 우리 몸의 대장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고혈압, 심부전 등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심한 변비로 인해 대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다. 그 결과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허혈성 대장염. 특히 혈관 분포가 적은 좌측 대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복통과 혈변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장마비와 함께 장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4: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대장의 상대적인 혈류 부족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대개 한 60세, 65세 이상 고령에서 잘 발생을 하고요. 변비도 그 허혈성 대장염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아무래도 대장 내강 내 압력이 좀 올라가고 장내 혈액순환이 좀 부족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0: 당시 우춘자 씨는 장의 연동 운동이 감소된 장마비 상태였다.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로 소장은 크게 팽창돼 있었다. 항생제 치료와 꾸준한 변비 관리로 염증은 거의 가라앉은 상태다.
3: 저는요, 그짝에서 진짜로 다 썩었다 소리 나중에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잘해주셔가지고요.

0: 허혈성 대장염에 대한 약은 더안 드셔도 되고, 변비약은 좀 일단 당분간은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 증상이 계속 또안 좋아지면 그게 나중에 또 이런 장애,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져서 또 허혈성 대장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1: 병의 시작이었던 변비는 평생의 숙제다.
2: 자주 못 가서 그런지 편이 딱딱하지요. 딱딱하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피가 이제 그다음 한 4일간 이게 싹 멎어요.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날아갈 것 같아요.
1: 시간도 한결 느리게 흘러가는 곳. 그곳에서 요요자적 밭을 일구며 노년만큼은 고향에서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얼마 전 팔순을 맞은 민현숙 씨도 허혈성 대장염으로 큰 고비를 넘었다. 염증은 호전됐지만 만성 변비는 아직 진행형이다.
3: 15년 전? 그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약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꼭 가요. 다른 과 가면서 소화기내과도 꼭 들려요.
1: 변비약을 먹은 지도 10년. 약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수 없다. 변비로 응급실을 찾은 것만 3번. 변비약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는 약들. 고령이 되면서 챙겨 먹는 약은 계속 늘고 있다.
4: 약 드시는 거뭐 다른 것도 있으세요?
3: 심혈관 약 하나라고 고지혈 하나라고 당뇨 약 하나 아침 저녁 먹어요.
1: 20년째 앓고 있는 당뇨. 이제는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당뇨에 맞춰 음식은 가려 먹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운동은 쉽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져간다.
3: 변비가 너무 심해지면은 볼일 보기가 어렵잖아요. 화장실이 막힐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걸 다 저기로 해서 뚫어주고 막 그러니까 식구들 다 불편하죠.
1: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난다. 쉽게 끝나지 않는 노년의 변비. 왜 고령의 변비는 이처럼 오래 지속되고 더 위험해지는 걸까?
0: 젊은 층에서 생기는 변비는 주로 스트레스라든지 다이어트 아니면 일시적인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생기는 기능성 장애인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당뇨나 신경계 질환 등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다인성 질환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은 민현숙 씨가 정기 진료를 받는 날. 민현숙 씨는 3개월에 한 번 장내 수분을 늘려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변비약을 처방받고 있다.
0: 요새 변비 증상은 좀 괜찮으세요?
3: 한번 먹어갖고 나면 한 3일 정도를 먹어야 돼요.
0: 그럼 3일 동안 대변 못 보시는 거예요?
3: 보기는 다 보는데 네. 너무 단단해가지고
0: 그래요?
3: 피가 나고
0: 그래요?
3: 너무 저기가 변기가 막히고 막
0: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 받으셨을 때 네. 예전에처럼 염증이 심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염증이 좀 있거든요.
1: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했을 당시 심한 염증으로 정상 점막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0: 이런 좌측 대장의 염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뭐 장벽이 거의 썩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괴사가 심하게 생겼었고요.
1: 괴사로 인해 장벽은 검게 변해 있었다.
0: 최근에 5월 달에 시행한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 왼쪽 부위 염증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위가 비교적 괜찮은 부위고요. 이제 여기가 염증이 생긴 부위. 아직도 좀 염증이 좀 남아있습니다.
1: 2024년과 현재의 엑스레이를 비교해보면 당시 대변과 가스로 장이 심하게 늘어나 있었다. 지금은 장의 팽창이 줄며 호전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0: 그때처럼 다시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대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3: 아, 그 정도 되기 전에?
0: 네, 되기 전에 미리 좀 약을,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지난번 당화혈색소가 8.1로 좀 올랐네.
3: 그러게요. 그래서.
0: 네. 이게 당 조절이 중요할 것 같은데.
3: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0: 그 내분비내과 교수님하고 좀 상의해서 네. 식단 조절, 체중 조절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노년의 변비가 쉽게 낫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질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과 여러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비가 만성화되고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진다. 게다가 고령의 변비 환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0: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는 유병률이 20,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노화로 인한 장 근육의 위축이나 신경세포의 감소, 그리고 활동량이 좀 되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수분이나 식이 섭취도 좀 부족하게 되고, 또한 고혈압약이라든지 진통제, 이런 약제를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런 뭐 뇌졸중, 당뇨, 파킨슨과 같은 이런 질병들이 또 변비 증상 유발에 또 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 특히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변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좀 오랫동안 누워 계시거나 활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변비가 왔을 때는 단순한 변비일 수도 있겠지만은 혈변이라든지 뭐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안 만져지던 배에 뭐 만져진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 같은 거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장 같은 것도 감별하는 게 좋겠고요.
1: 노년 이후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79세 최도연 씨도 없던 변비가 생겼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잔변감이 늘 남아있다.
6: 한 3, 4년 됐습니다. 네. 처음에 보는 게 시작할 때도 어렵고 조금씩 이래 봐도 갈것이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시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1: 가족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일. 용기를 내 병원문을 두드렸다.
0: 대변을 며칠에 한 번 정도 보셨죠? 그때도 매일 보셨나? 매일 보기는 하는데 예. 예, 아주 조금씩 예. 예, 그러니까 시원하게 잘 안 나오고 예. 뭐 좀 대변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좀 대변을 보려면은 좀 힘을 많이 줘야 되고
6: 예.
0: 그리고 대변이 좀 이제 딱딱하기도 하고요.
6: 예. 네. 많이 걸어야 나오고
0: 아, 네.
6: 안 걸고 이래 앉아 있으면 또 안 나.
0: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만성 변비 증상인데요. 대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이라도 좀 시원한 대변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1: 매일 화장실을 가도 변비일 수 있다.
0: 주요한 변비 증상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 그리고 과도한 힘주기, 단단한 대변, 그리고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듯한 느낌, 잔변감이 되겠고요. 항문이 막힌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 항문 주변을 누르거나 손으로 파내는 등의 어떤 수조작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여섯 가지 증상을 대표적인 변비 증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만성 기능성 변비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원인에 따라 변비의 치료법도 달라진다. 최도연 씨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세 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다. 먼저,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 3일간 표지자가 들어있는 캡슐을 한 알씩 삼킨 뒤 4일째, 7일째 엑스레이를 촬영해 장 안에 남아있는 표지자의 개수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대장의 운동 기능을 평가한다. 두 번째는 배변 조영술 검사. 감자 전분 가루에 조영제를 섞어 인공 대변을 만든다. 인공 대변을 항문으로 주입한 뒤 배출하는 과정을 실시간 엑스레이로 관찰해 배변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낸다. 다음은 항문 직장 내압 검사. 직장과 항문 근육의 힘과 움직임을 평가하는 검사다.
7: 항문에 힘을 한 번만 쫙 줘보세요. 항문을 쥐어보세요. 항문 쬐어보세요.
1: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0: 대장 통과 시간 검사가 되겠는데요. 대장의 이제 연동 운동 기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들이 얼마나 대장을 빨리 통과해서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가 있는데요. 고령층에서는 직장의 감각이 둔화되어서 변이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직장의 감각 상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배변 조영술은 환자분이 힘을 줄 때 그런 배변 과정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혹시 있는지 배변 조영술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이번에도 가족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다.
8: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9: 어머니야? 네. 며느리입니다.
8: 원래 며느님이랑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9: 원래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
1: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긴장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한다.
0: 지금 이제 서행성 변비가 좀 있으신 건데 대변이 이렇게 장을 잘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통과 시간 자체가 많이 지연돼 있어요. 그래서
1: 변비는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상적인 경우 소화된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데 약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져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를 서행성 변비라고 한다. 반면 대변 장애형 변비는 변이 직장까지는 도달하지만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항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변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다.
0: 이게 이제 다 원래는 거의 다 상당히 뭐 한 20개, 30개 미만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다 빠졌어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먹은 게. 그러니까 장 통과 시간이 많이 지연돼 있다. 그래서 대장 통과 시간을 약 한 80시간 정도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정상 사람은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대장 통과 시간이.
1: 검사 4일째. 96시간이 지나도 60개의 캡슐이 남아있었고 7일째에도 6개의 캡슐이 배출되지 못했다. 하지만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0: 배변 조영술 검사를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제 대변이 이쪽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8: 예.
0: 여기는 뭐가 좀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이걸 이제 이런 걸 직장류라고 하거든요.
1: 잔변감의 이유는 대변이 3cm 크기의 직장류 주머니에 고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직장은 벽면이 매끄러워 대변이 자연스럽게 항문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만성변비와 노화, 출산 등으로 직장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배변 시 직장 벽 일부가 바깥으로 밀려나 돌출될 수 있는데 이를 직장류라고 한다. 배변이 주머니 안에 고이면서 아무리 힘을 줘도 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변감이 지속될 수 있다.
0: 직장류는 특히 직장하고 질 쪽에 그런 벽이 중격이 좀 약해지면서 질 쪽으로 직장 벽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성들에서 굉장히 흔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에서 수술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로 증상이 완화된다면은 굳이 꼭 수술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 참는다고 해결되는 변비는 없다.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예전엔 몰랐다. 매일 화장실 가는 평범한 일상이 삶을 지탱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변비에 좋다는 키위와 푸른 주스를 챙겨 먹는다는 61세 안상호 씨. 퇴직 전까지 33년간 경찰로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온 그에게 가장 힘든 상대는 변비였다.
10: 변비약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도 변을 못 봅니다. 변을 한 3, 4일 정도 못 보면 그때부터

0: 복부팽만감이 있고 배가 통증이 또 시작이 됩니다.
1: 현직에 있는 동안은 마음 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퇴직 무렵 극심한 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로 살아온 시간은 여전히 그의 자부심이다.
0: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입었던 정복 하나 남겨놨습니다. 기념으로. 이건 이제 큰아들, 원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아들, 큰아들 교도관이고, 이거는 현직 경찰관의 둘째 아들 거,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1: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장 폐색이 반복되는 상태. 그가 짊어진 마음의 무게도 컸다.
0: 약한 2년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그 관내에 배터리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그 많은 공장의 그 사원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제가 근무하는데 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자책도 들고 그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을 잘못 봐가지고 그 병원을 이곳저곳 가봤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고.
1: 그의 병명은 장이 비대해진 거대 결장증. 반복되는 장 폐색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0: 진단을 처음에 받고 좀 당황스럽고 한번 장이 늘어난 거는 복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1: 그저 심한 변비라고 생각했던 병. 예상치 못한 진단 앞에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라면 꿋꿋이 마주하려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술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 장철제 수술을 앞둔 안상호 씨를 다시 만났다.
2: 마지막에 대변 보신 건 언제였어요, 그러면요?
0: 이틀 됐습니다.
2: 이틀 전에. 그 앞에는 언제 보셨어요?
0: 그 전에도 3일 전에 변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2: 지난번에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이번에 CT 찍었을 때보다 지금 배가 많이 불러져 가지고요, 환자분. 저희가 1년 사이에 또 이게 좀 장이 좀 많이 좀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 가지고요.
1: 2년 전부터 배변이 어려웠던 안상호 씨. 대장의 한 부분에서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부족해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도 저하됐다. 이로 인해 대변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대장 안에 분변이 쌓였다. 변비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변과 가스가 계속 쌓이면서 대장은 최대 13cm까지 늘어나는 거대 결장 상태가 됐다. 대변이 오래 머물면서 대장은 더욱 늘어나고 장 운동 기능도 점차 저하됐다. 대변과 가스가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해 장 폐색이 반복됐다. 결국 안상호 씨는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3: 정상적인 대장이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생각이 되고요. 거의 뭐한 13cm, 14cm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던 거 보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좀 직경이 좀 좁아지는 부분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그 신경절이 좀 분포가 적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경절. 신경절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구조로 대변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신경절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장 운동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근육하고 협동해서 우리가 대변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국소신경절이 분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대장 운동이나 그런지 근육 운동이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 대변을 보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술은 피할 수 없지만 안상호 씨에겐 다시 찾고 싶은 일상이 있다.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나는 것.

0: 변비 환자 중에서 이행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 장 운동이 안 좋은 부분을 넘어가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대장을 한 40cm 정도 남기고 다 절제를 하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해주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1: 수술 예정 시간은 2시간. 기능을 잃은 대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수술이다. 먼저 복강경을 이용해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 부위를 확인한다. 이어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포함해 문제가 된 대장을 절제하고 이후 남아있는 정상 대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배변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는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수술 직후에는 잦은 배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안정된다.
2: 잘 마셔주세요.
1: 작은 절개창을 통해 복강경 수술이 시작됐다. 문제가 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수술의 첫 단계.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을 주변 조직과 혈관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오랜 시간 변이 머물면서 탄력을 잃은 대장. 마침내 몸 밖으로 나온 대장은 예상대로 크게 늘어난 상태였다. 출혈을 최소화하며 대장을 안전하게 절제한다. 늘어난 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안상호 씨를 괴롭혀온 변비의 원인이 드러났다. 거대 결장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한 봉합이 이어질 차례, 남아있는 소장과 대장을 연결해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0: 일반적으로 대장을 한 150cm 정도 보는데 저희가 보통 절제를 하는 거는 직장을 한 15cm로 봅니다. 그래서 직장 위로 해서 한 30에서 40cm 정도 남기고 절제를 하는 거니까 한 1m 좀 넘게 그 정도 절제를 하는 겁니다. 대장이 그렇게 큰 대장이 들어있으면 배가 항상 불러있고 불편한데 그런 것들이 일단 사라지게 됩니다.
1: 원인에 따른 변비 치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변비 환자 3명 중 1명은 장의 기능엔 이상이 없지만 배변할 때 힘을 잘못 써서 변비에 시달린다. 변을 밀어내려는 순간 엇박자처럼 오히려 항문에 힘이 들어가 배변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다. 배변 장애형 환자에게 필요한 건 배변 습관을 바로잡는 재활치료, 바이오 피드백이다. 73세 조돈수 씨도 변비를 앓는 내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문제는 그의 장이 아니라 배변 방법에 있었다.
3: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먹고 뭐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원인을 못 밝혀가지고 가서 자니까 배도 아프고 많이 먹으면 더 안 좋으니까 조금씩 먹어요.
4: 변 참듯이 꽉 조여보세요. 다시 한번 조여보세요. 꽉, 그렇죠. 힘 빼고 힘 빼세요. 자, 다시 한번 꽉 오므리세요. 오므리고 힘 빼고. 좋아요.
1: 조돈수 씨는 지금까지 세 번의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았다.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는 배변을 다시 배우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복부엔 패치, 항문엔 센서를 부착해 근전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잘못된 힘주기를 교정한다.
5: 바이오 피드백은 우리가 이제 배변 습관이 잘못된 분들을 교정하는 거라고 재활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변비 환자의 많게는 3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면서 우리가 동시에 항문하고 이렇게 골반적 근육은 이완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문이 오히려 수축이 되고 항문 이렇게 이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문 직장 내약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하면 우리가

0: 배변 습관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조돈수 씨처럼 오랜 변비가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많다. 병원까지 오는 길은 멀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다.
2: 저 어떠세요? 요즘에 좀 어떠신가요, 환자분? 예.
3: 요즘에 살만 납니다.
2: 다행이다, 그렇죠? 예. 장 통과 시간 했을 때 환자분은 장 통과 시간 캡슐이 뽕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장 운동은 굉장히 잘 되고 계신데 반해서.
1: 장은 잘 움직였지만 변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했다.
2: 항문에 이렇게 압력이 좀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오히려 반대로 힘을 주시는 게좀 보셨던 것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감각도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것도 연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1: 재활치료를 거듭하면서 배변을 방해하던 잘못된 항문 근육의 움직임이 조금씩 정상에 가까워졌다.
2: 아마 바이오 피드백 같은 재활치료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하세요. 예, 환자분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대변 모양이 이제 우리가 1번 같이 약간 염통같이 나오고 좀 불편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3: 지금은 이렇게
2: 4번 같이 많이 좋아졌다, 그죠? 예,
3: 잡초가
2: 다행이네. 정상적으로 대변을 잘 보고 계시고, 예.
1: 심한 변비를 의미하는 땅콩 모양의 변, 일형에서 소시지처럼 길고 부드러운 사형으로 배변의 질도 달라졌다.
3: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집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저기 생활하니까 더 자꾸 좋아져요. 첫째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1: 노년이라고 변비를 참을 필요는 없다. 치료하면 달라질 수 있다.
4: 지금 저기 하면 하루에 한번 많이는 안 노니까요. 조금 조금 노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요.
5: 많이 편하죠. 오히려 편한 편이에요. 자주 봐도.
6: 5분, 10분 앉았어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힘만 들어가고 아프기만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병 부는 것만으로도 약을 먹어서 받은 뭐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죠.
1: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산뜻한가요? 변비는 원인에 맞는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좋은 배변 습관은 하루하루의 실천으로 만들어진다.
0: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채소나 뭐 과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푸른이나 키위 같은 게 논문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또한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 같은 것도 생활 습관 변화에 도움이 될것 같고, 이게 잘안 나온다 싶으면 5분이나 10분 정도 이상 오래 앉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나오시는 게 오히려 대변 습관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굳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평소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 경우에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무시고 수면과 함께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많은 이들이 겪고 있지만 부끄러움 속에 묻혀온 병. 참고 견딘 변비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말 못할 불편을 겪고 있는 변비 환자들에게 소화기 내과의 두 명의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0: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병원에 오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셀프 자가치료하시다가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대장암의 경고 증상의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1: 이제는 치료와 함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비우는 건강이다.
7: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올바른 진단과 생활 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고요. 자, 오늘부터 물한잔 걷기 한 걸음, 규칙적인 배변 습관 실천으로 건강한 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두개 박는
9: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0: 네,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나.
1: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나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저희 무대 큰 볼륨으로 봐주세요.
1: 지구정보. 음악으로 지구정보를 하겠다.
2: 네, 언젠가 하자.
0: 언젠가 하겠지. 둘, 셋.
3: 너드름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었을 때 딱 짜서.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처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5: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우리 집이 맛집이 된다. 우리 가족에게 사랑받는 볶음 레시피. 중식의 대표 소스 짜장과 주방장 친구 두반장이 만났다. 특제 소스와 닭고기가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닭고기 짜장 볶음부터 마늘 좋아하는 사람 취향 저격할 볶음 요리.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는 마늘 돼지고기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7: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8: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7: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이 닭고기 요리에 짜장 양념이 들어가면 싫어하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닭고기 짜장 볶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8: 네. 닭고기는 닭가슴살이나 다리살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7: 네.
8: 또 양상추가 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7: 네.
8: 그다음에 짜장 양념에 옛날에 얘기했던 주방장 친구 예? 두반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7: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재료도 완전 심플하고 맛도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8: 네.
7: 자, 그럼 닭고기 짜장 볶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셰프님, 닭고기 짜장 볶음 시작해 볼 텐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8: 일단 양상추를 받쳐서 먹을 거라서 양상추 손질을 보고 난 후에 닭고기를 슬라이스해든지 혹은 스틱으로 쓰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자, 양상추.
8: 양상추는 이거를 이제 살짝 뜯어가지고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 크기로 썰어갖고 뜯어서 물에 담궈놓을게요.
7: 근데 셰프님, 이 중화요리 중식 먹을 때 항상 짜장면에 들어갔던 거는 양배추 정도가 좀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탕수육에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양상추예요.
8: 양상추. 양상추도 중식에서 되게 많이 쓰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7: 맞아. 고급 요리 먹을 때 양상추가
8: 양상추 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중식에서는 양상추는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이번에 제가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7: 네.
8: 자, 일단 물에 담궈놓고요.
7: 자, 여기 담궈놓는 이유는 뭔가요, 셰프님?
8: 아, 좀 상큼하게 드실 수 있게 하려고 한 거고요.
7: 아삭거린 식감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
8: 얼음도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고. 아, 이게 닭고기.
7: 예.
8: 자, 이렇게 해서
7: 네.
8: 점에서 얇게 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사실은 뭐 중식에도 닭고기 요리 많잖아요. 또 깐풍기도 마찬가지고.
8: 네.
7: 근데 오늘은 이 짜장에 닭고기가 들어가요.
8: 짜장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많고요.
7: 예.
8: 닭고기도 짜장을 버무리게 되면 훨씬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7: 예.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저도 닭고기 좋아하는데, 왠지 이제 뭐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고. 그렇죠?
8: 네, 그렇죠. 닭고기로 또 살 같은 거 뺄 때,
7: 예.
8: 혹은 근육질 높일 때 또 많이 쓰긴 하죠. 닭 가슴살이나 그런 부분으로.
7: 맞아요.
8: 그래서 오늘은 가슴살보다는 가슴살 하는 가지만 하는 거 하고,
7: 예.
8: 다리살도 같이 넣어봐서 넣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이 닭가슴살은 많이 구매를 해놓으시는데 먹다 보면 질리게 돼요.
8: 저는 이제 가슴살보다는 다리살을 예. 좋아하고 사람마다 예. 개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리긴 해요. 근데 저는 가슴살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7: 예.
8: 다리살을 좋아하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순 가슴살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7: 맞아요. 근데 오늘은 셰프님께서 굉장히 얇게 썰어주시기 때문에 또 요리를 했을 때 굉장히 또 부들부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8: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7: 예.
8: 아까는 점에 썰었고 이거는 약간 스틱 비슷하게
7: 예.
8: 썹니다.
7: 자 이렇게 그래도 그냥 두껍지 않게 얇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썰으면 되는 거죠?
8: 예, 이건 기름에 살짝 익혀낼 건데요.
7: 예.
8: 이렇게 해갖고
7: 자
8: 담을게요. 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소스를 미리 또 만들어서
7: 네.
8: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소스를 한번
8: 밑에 거 주시면
7: 드릴게요. 소스. 자, 짜장에 들어갈 중요한 소스인데요. 이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8: 야, 어렵진 않고요. 그대로 제가 하는 것처럼
7: 예?
8: 위에서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리 술인데요.
7: 예.
8: 두 개 정도 넣을게요.
7: 자, 두 개 넣었고요.
8: 그 다음에 굴소스 반 정도.
7: 굴소스로는 풍미가, 그쵸?
8: 예, 항상 그 감칠맛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7: 아, 감칠맛.
8: 그 다음에 간장.
7: 간장.
8: 그다음에 두반장,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
7: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잊지 네. 못할 것 같아요.
8: 잊지 마세요.
7: 예,
8: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춘장인데
7: 춘장
8: 이것도 색깔을 내 이제 얘는 색깔 내는 역할인가 다 반반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 예,
8: 여기다가 설탕은 조금만 찝어주세요.
7: 네,
8: 이 상태로 해서
7: 네.
8: 섞어주시고 근데 닭고기는 기름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7: 근데 셰프님 여기 전복 가루가 있는데 이거 이제 물로 해서 이제 전복물을 푸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8: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7: 예.
8: 이 전복 이거 여기다 그 계란 흰자 있잖아요.
7: 계란 흰자
8: 이쪽에다 이거를 살짝 밑간을 넣으셔도 돼요.
7: 아 여기에요?
8: 간장 조금 묻혀주시고
7: 예.
8: 굴소스도 조금 묻혀주시고 이렇게 하고
7: 이제...
8: 조물조물해서
7: 네. 볶기 전에 지금 살짝 조물조물하고 있어요.
8: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익힐 건데 전분 마른 전분이거든요.
7: 예,
8: 살짝
7: 예.
8: 묻혀주시고요.
7: 바로 닭고기예요?
8: 계란도 계란 흰자나 계란 같은 거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해 가지고 다 묻혀주시고요. 살짝 코팅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 아~
8: 코팅하게 되면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7: 그래서 육즙도 갖고 있고 유지를
8: 예,
7: 하고요.
8: 포함되게 만들죠. 이거는 기름이잖아요.
7: 예, 식용유.
8: 기름을 좀 넣으셔도 돼요.
7: 여기요.
8: 이게 재우는 중식의 방법이거든요.
7: 네.
8: 자, 이 상태에서 불 켰고요.
7: 예.
8: 집어넣고
7: 예.
8: 익힙니다.
7: 익혀요.
8: 겉면이 다 익을 수 있을 정도 한 후에
7: 예.
8: 소스를 집어넣고
7: 지금 이제 저희가 전분을 전분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0: 했습니다.
1: 소리가 더 지근지근하게 되면 그때 다 넣어가지고 같이 예. 익히도록 할게요.
0: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름의 온도가 올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네,
1: 하나를 넣어갖고 기준을 삼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해도 되고 이야. 한 번에 원샷 넣으셔도 예. 되고 장갑 벗을 네.

0: 천천히 겉면을. 사실 저는 이 닭고기랑 이 양념장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넣을 줄 알았어요, 이 볶음장을.
1: 아, 얘네들 먼저 익힌 후에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오. 안 그러면 얘네들 양념장을 지금 넣게 되면 다 쫄아버려가지고. 네. 간이 또 변해버리죠.
0: 근데 너무 짜질 수도 있고, 그쵸? 네.
1: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면이 네. 다 익게 되면요.
0: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어요.
1: 네, 이제 소스를 넣을 때가 비슷하게 다 온 것 같고요.
0: 아, 어느 정도 겉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소스를 넣는 거죠?
1: 네.
0: 이때 셰프님 불세기는 어떻게 돼요?
1: 불은 최고 센 상태로 계속 틀어주시면 돼요.
0: 제일 센 상태에서?
1: 네, 그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예.
1: 이 상태에서 예. 이거를 다 버무립니다.
0: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1: 잠깐만요.
0: 나무 소스까지
1: 알뜰살뜰
0: 예. 알뜰살뜰
1: 다 익은 데다가 그 예. 소스를 넣게 되면은 다 버무려지니까 간이 네. 다 맥해지고 지금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랑 마찬가지고요.
0: 아, 저희가 이제 이미 닭고기를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이 소스가 묻어도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불 꺼주시고
0: 네.
1: 이쪽으로 옮겨놓고
0: 자
1: 이 저기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예. 젓갈로 할까요?
0: 네. 아 맞아. 이렇게 뭔가 중식당에서 고급스러운 요리 몇 번 못 먹어봤지만 그럴 때 양상추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걸 하게 되면 같이 먹게 되면 식감이 예. 훨씬 더 좋고요. 약간 중식에서는 양상추도 보통 많이 익혀 먹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식감도 좋고요. 네,
1: 이렇게 해서 옆으로 위에다 덮으겠습니다.
0: 아 위에다. 이 맛있는 양념이랑 양상추랑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렇죠? 이야, 굉장히 근사한데요? 자,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짜장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닭고기 짜장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찢은 뒤 찬물에 담가줍니다. 닭다리살은 얇게 저며 썰고 닭가슴살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맛술, 굴소스, 진간장, 두반장, 춘장,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닭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감자 전분, 달걀 흰자를 넣어 버무리다가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닭고기에 달걀 흰자와 감자 전분을 넣어 버무리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닭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물기를 제거한 양상추를 담고 닭고기와 소스를 올리면 닭고기 짜장볶음이 완성됩니다.
0: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 볶음, 이 마늘을 넣어 아삭한 식감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셰프님, 오늘의 재료도 볼까요?
1: 네, 마늘은 기름에 볶은 고기의 느낌도 잡아줍니다.
0: 맞아요.
1: 돼지고기 안심과 양상추 그리고 감자 전분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0: 네.
1: 향채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그 양념은 굴소스, 두반장, 설탕만 있으시면 됩니다.
0: 너무 근데 재료가 간단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1: 네, 편합니다.
0: 자, 셰프님,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이번에는 돼지고기예요.
1: 네.
0: 예.
1: 돼지고기에다가 또 포인트는 이 양상추가 또 있거든요.
0: 예.
1: 양상추는 이제 볶을 거예요, 오늘은.
0: 오.
1: 보통 이제 생으로
0: 말하는데
1: 이 양상추가 볶게 되면 또 훨씬 맛있는 맛을 내거든요.
0: 네.
1: 자, 이거는 한입 먹기 크긴 종 정도로 뜯을게요. 좀 볼 예.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0: 오, 아니, 똑같은 양상추가 들어가지만 아까랑은 다른 요리 방식을,
1: 네. 그
0: 사용하셨어요.
1: 중식에서는 양상추 볶음이 되게 많거든요.
0: 예.
1: 그 양상추를 볶아 먹는 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생각보다
0: 맞아요.
1: 되게 많고요. 지금 약간 많지만 다 일단 다 뜯어놨습니다.
0: 예. 양상추 정말 식감도 너무
1: 네,
0: 좋고 맛도
1: 칼로
0: 좋아서.
1: 자르는 것보다는 손으로 뜯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푸아 할때 푸아.
0: 예, 퍼.
1: 그래서 이건 톡 쳐서
0: 예.
1: 기절. 그 다음에 이거를
0: 예.
1: 약간 비스듬하게 썰어 댑니다.
0: 중식에 또파 빠질 수 없어요.
1: 마늘.
0: 마늘도. 자, 오늘 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잖아요.
1: 네.
0: 정말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편을 써네요.
1: 편으로. 네 편, 내 편, 마늘 편.
0: 자, 셰프님하고 이제 일주일 하고 나서 셰프님의 이런 어떤 재미난 이 멘트들이 생각이 날것 같아요.
1: 한, 저하고 조금만 더 하시면 저를 되게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왜냐면 약간은 이제 조금 요리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멘트가 생각이 안날때 있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1: 마늘에다가
0: 예.
1: 생강은 평소에 쓰는 거 봤죠? 꽝!
0: 꽝! 예.
1: 이거는 이제 다집니다. 마늘은 향이 마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0: 맞아요. 생강은 마늘보다 향이 강해서.
1: 자잘하게. 저는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것이 있는데 돼지고기는 저는 보통 안 쉬운 고기를 좀 많이 쓰게 돼요.
0: 맞아요.
1: 가게에서도
0: 부드러워서.
1: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0: 네.
1: 간에 그냥 둘둘둘 쓸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0: 안심은 확실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 안심의 부드러움. 그쵸?
1: 네,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서 안심. 자, 이런 식으로
0: 예.
1: 썰어주시고요. 약간 편입니다. 편인데
0: 네.
1: 두툼하지도 않고 아주 얇지도 않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깔끔합니다.
0: 먹기 좋은, 그쵸?
1: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0: 예.
1: 간을 좀 넣을 거예요.
0: 네.
1: 간장을 한 3분의 1 정도 무쳐만 주세요.
0: 지난 요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약간 묻혀주셨던 것
1: 네,
0: 같아요.
1: 약간 굴소스도 살짝 묻혀주시고 후춧가루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지금 없으니까 이 상태로 하셔도 돼요.
0: 예.
1: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전분 좀 넣어주시고요.
0: 전분도.
1: 살짝 코팅시키는 중국식의 요리법인데요.
0: 아까 요리했던 방법이랑 비슷했죠?
1: 네, 그래서 이거는
0: 예.
1: 계란을
0: 자, 요렇게.
1: 살짝 이거 그리고 계란은 조금만 넣으려고 할때 붓게 되면 확 쏠려 나가니까
0: 맞아요,
1: 조금만
0: 맞아요.
1: 이렇게 퍼서 쓰시는 게 좋아요.
0: 이것도 이제 고기를 이제 코팅해줄 정도로만.
1: 네, 중식은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훨씬 부드러운 역할을 하는 거고요.
0: 육즙도 잡아주고요.
1: 자, 기름도 좀 여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 기름은 이제 볶을게요.
0: 예. 아, 이렇게 고기 밑간 하듯이
1: 네,
0: 전분과
1: 이렇게
0: 그다음에
1: 하고
0: 달걀.
1: 기름 조금만 넣어갖고 겉면에 익도록 하게 되고요.
0: 오.
1: 그다음에 파, 마늘 같은 거 생강
0: 예.
1: 다 이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이 소스들, 이 양념들이 어둡기 때문에 고기를 먼저 익혀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셰프님?
1: 그래서 익혀놓게 되면 나머지는 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임의로 넣어갖고 조율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0: 예.
1: 굴소스하고 두반장을 넣어갖고 조율을 할 겁니다. 겉면을 먼저 익힙니다.
0: 겉면을. 아까 이전 요리, 닭고기 짜장볶음에서도 저희가 미리 해봤잖아요.
1: 네.
0: 닭고기를 먼저 익혔어요.
1: 중식은 그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 되게 많아요.
0: 이런 식으로.
1: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혼탁하지 않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스나 그런 간만 잘 맞추시게 되면
0: 예.
1: 훌륭한 요리가 탄생이 되는 거죠.
0: 그리고 아까 그 닭고기도 드셔보신 분이 굉장히 촉촉했대요.
1: 예. 아마 그 닭고기는 원래 있는 요리지만 최근에 저 동생이 제 앞에 와서 또 폼을 잡더라고요.
0: 예?
1: 가르쳐줘갖고 저도 같이 응용을 한 거거든요.
0: 오, 또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다, 응용을.
1: 원래는 그거는 정석도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0: 네.
1: 아주 쉽게 그렇게
0: 예.
1: 해놨거든요.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0: 예.
1: 전통 방식 말고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현 시대에 맞게
0: 네.
1: 음식을 또 조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한번 배우실 수 있는 것도
0: 네.
1: 저희들이

0: 주신 이 닭고기랑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요리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중국 요리에서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에서도 예. 기름에 튀긴 게 별로 안 좋아요.
0: 아.
1: 한국의 중국집에 가게 되면 깐풍기, 탕수육, 난장수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아, 중국 사람이니까.

0: 그래요. 자, 자, 겉면이 다 있게 되면 저 조리 하나만 받칠게요.
1: 예.
0: 밑에다 볼 하나 넣어주시고. 오케이. 어,
1: 여기 넣고.
0: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1: 네.
0: 기름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파마늘 생강을 넣습니다.
1: 예, 지금 돼지고기가 익은 상태에서. 자, 이제 본격적인.
0: 파마늘 생강을 넣습니다. 넣고 이걸 언제까지 볶는 것이 아니라.
1: 예.
0: 파마늘 생강이 들어가게 되면 볶다 보면 이게 파 향이. 맞아요. 파마늘 향이 올라옵니다. 그때. 예.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아마 태국의 요리비계 보시는 분들도 어느 타이밍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0: 자, 이 상태에서. 예. 간장을 좀 먼저 넣어가지고.
1: 예.
0: 이걸 폭향을 합니다.
1: 폭향이 무슨 뜻이에요, 셰프님?
0: 그, 기름에다가 터트린다는 뜻이죠.
1: 아. 같이. 터트린다, 증폭시키다.
0: 그 다음에 술도 좀 넣어서.
1: 예.
0: 이게 폭향이거든요.
1: 오, 정말 향이 그냥.
0: 저 양상추 좀 넣을게요.

0: 양상추가 아무래도 좀 얇다 보니까 좀 볶을 조심해야 될 점 있나요? 불색이라든가.
1: 안에 다 최고 센 상태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괜찮아요.
1: 그다음에 물을 넣어주시는데 물은 예. 얼마큼이란 말씀 안 드리고 예? 끓게 되면 얘네들 넣었을 때 살짝 전체적으로 코팅된 것 같은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살짝 자작할 정도, 살짝. 예. 예.
1: 이렇게 하고 이제 굴소스를 넣어서 간을 할 건데요. 예. 보통 한 가득으로는 한 수저인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3분의 2 정도.
1: 그다음에 두반장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0: 두반장과 오늘 굴소스 조합을 해서 먹는 건데
1: 그다음에 중간에 예. 간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그럼 간을 말씀드려볼게요. 어떤지.
1: 이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0: 뭔가 감칠맛 나면서 짭조름한 맛도 나고.
1: 네. 예.
0: 단맛은 덜해요. 저는 근데 단맛이 너무 많은 것보다 이 맛이 좋긴 한데.
1: 단맛은 얘네들 살짝만 찝어주시면 돼요.
0: 너무 달지 않게 먹은 게. 네. 맞아요.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1: 그 다음에 전분에다가 물을 제가 좀 넣었는데.
0: 예. 이게 무슨 맛이 있는가 싶었는데, 이 마늘 향이, 셰프님. 은은하게 나네요.
1: 예, 맞아요.
0: 너무 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맛에 마늘 향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늘 향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셰프님.
1: 이게 양상추하고 마늘하고 예. 또 잘 어울리거든요.
0: 그러게요. 흰 밥 위에 그냥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 집에서도 쉽게 해 먹을 수 있고.
0: 예.
1: 반찬 같은 것도 특별하지 않고.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끝에 참기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0: 네. 근데요, 또 셰프님 아까 제가 간을 봤을 때 느끼하지 않더라고요.
1: 네, 그 원래 두반장이 들어서 느끼한 맛을 예? 상쇄시키는 거죠.
0: 정말 중식당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양상추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맛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늘, 이 마늘 향과 그다음에 마늘 너무 딱딱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부드러워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1: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그 맛에 대한 저기를 안 했는데요.
0: 예.
1: 먹다 보면 양상추하고 같이 씹히는 맛.

0: 맛이 너무 좋아요. 아~ 양상추가 사실은 마늘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아서 예. 이렇게 양상추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1: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마늘 돼지고기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찢고 대파는 엿을 썬 뒤 마늘은 편 썰고 생강은 다져주세요. 돼지고기를 편 썬 뒤 진간장, 굴소스, 감자 전분, 달걀물, 식용유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내주세요. 달군 팬에 한 번 더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다가 진간장, 맛술, 양상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굴소스, 두반장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때 물은 양념이 채소에 코팅될 정도로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해물의 감칠맛과 매콤한 양념맛이 입안에 맴도는 매운 해물 볶음면부터 입안이 얼얼하게 매콤한 오징어 두반장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3: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4: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5: 아, 깎긴 뭘 깎아. 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4: 아, 깎아야 잘 살지.
6: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7: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8: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6: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9: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6: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1: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12: 네. 말로네.
11: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13: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셔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신화와 전설의 땅 저지아 서부의 쿠타이시로 갑니다.
1: 제가 왕이어서도 여기를 꼭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맛, 뜨거운 환영 인사까지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필리시에선 그립고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과 떠나는 필리시 근교 여행. 오늘은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지아의 지형은 매력적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이 압도적인 풍경을 보여준다면 조지아 서부는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이번엔 쿠타이시로 갑니다. 쿠타이시에는 조지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라고 불리는 마트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곡이 어디에 있나 싶을 텐데요. 평일에도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지아 서부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1: 여기가 엄청 이쁘거든요.
0: 매표소에서 한참을 내려가는데요. 생각보다 계단이 많습니다. 아직 멀었나 싶을 때 계곡이 나타납니다. 무성한 숲을 넘어의 계곡. 천연 기념물 마트빌리입니다. 인근 주민들만 알다가 2000년대에 외부에 알려진 비밀의 협곡입니다.
1: 여기가 마르트빌리 협곡인데요. 원래 여기는 이제 조지아의 왕가, 다디아니 왕가의 서이어서 가지고 다디아니 왕가 사람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수영도 하고 했었대요. 근데 풍경을 보시면 뭔가 한국의 소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0: 다디아니 왕가는 19세기 중반까지 조지아 서부를 다스린 왕조입니다. 계곡으로 가까이 가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환상적인 풍경이 이어집니다. 조지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하는데요. 인간에게 불을 건넨 프로메테우스와 황금의 양털을 찾아 모험을 떠난 아르고 원정대의 배경 장소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조지아 사람들은 자연석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마트빌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와.
2: 날리씨 수영 잘해요?
1: 다 못합니다. 떨어지면 이게 지켜주겠죠.
0: 보트를 타고 계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1: 잠시 안 물러.
0: 보트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을 제외하고 1년 내내 탈 수 있습니다. 자연이 숨겨둔 보물을 찾는 기분인데요. 어렸을 때는 마트빌리에서 수영도 하고 자주 놀았는데요. 지금은 보호구역이라 물에 들어갈 순 없습니다.
1: 제가 왕이어서도 여기를 꼭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0: 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500여 미터. 고요한 물 위에서 보내는 힐링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0: 조지아 서부 산맥렐러 지역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식물원이 있는데요. 흑해와 가까워 날이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이라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1: 짠! 여기가 조지아 서쪽에 있는 죽디디인데요. 여기 죽디디가 원래 사메그렐러 제모스와네티 사메그렐러 쪽 지역, 메그렐리아 지역의 수도이자 조지아에서도 화려하고 좀 고급스러움으로 유명한 왕실 다디아니 왕가의 집이었어요. 이쪽 지역도 아예 전쟁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적었던 편이었고 사람들이 살기에도 평화로운 것이었어요.
0: 여유가 느껴지는 도시인데요. 기호도 다르고 다디아니 왕가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 음식이 발전했습니다. 공원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다들 멋지게 차려입었네요. 결혼식인지 사진 동호회 모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둘 다 아닙니다. 조지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름 풍경인데요.
1: 아, 저기 보세요. 학생들이 저렇게 사진 찍나 봐요. 아, 저도 학생 때 그랬는데. 와, 조지아는 학교 끝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졸업식 사진을 찍고 졸업 파티를 하거든요.
0: 9월에 학기가 시작돼 보통 졸업식은 여름에 합니다. 졸업사진을 화려하게 찍는 문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같이 보냈는데요. 졸업사진을 찍으며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겁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마을로 갑니다.
1: 사실 이것은 다른 조지아 지역들과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거든요. 이곳 음식이 조금 맵기로 유명한데 저희 엄마도 이쪽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인지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한국 가서도 한국 음식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0: 사메그렐러 전통 음식을 만드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이 지역 음식은 조지아 내에서도 특이한 편입니다.
1: 이쪽 언어가 다르거든요. 이쪽 언어가 달라서 조지아어는 가마르조바가 인사인데 여기는 스칸니걸루아피로가 인사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스칸니걸루아피로라고 하니까 이쪽 지역 사람이다. 재미아니가 재미.
0: 유쾌한 열이사 베시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는 사메그렐러 지역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소품으로 가득 찬 작업실. 집안에서 물려받은 물건부터 아저씨가 모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2: 베시키 아저씨가 원래 이렇게 전통 요리도 엄청

0: 네? 근데 조금
1: 이건
0: 다른
1: 너한테
0: 분이신데?
1: 트리 가우스
0: 조금만 더
1: 트리 가우스 메디아 정글이라서
0: 초장이시기
2: 사진에 있는 악기까지 보여주는데요?
1: 맛있는가? 악마 이빨은 건다
0: 아 그때는 이빨이 있으셨는데 아 지금은
2: 전통 음식을 요리하고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강연까지 하느라 바쁜 아저씨.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향채소를 쓰는 게 사메그렐로 요리의 특징입니다.
1: 마그럼 위초알리시는 투스투레비스 레셉토르 자미건 자리안 차레스 알바게트 토네 엠타바리 에르 스투무리 스파티비스 참아 벌어진 타바리 사미그레로 샤이 스투마리롬 그마 오피리가디 수베 사크리다 아마세 디디 베니레바 알세오
2: 조지아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래서 단체 먹어도 심하세로 거꾸로 삼절을 들어봐 비슷하니까 알로 Kvada, kva, hom, ala perizemi. Zi kviz khanidal, esari arte fakti imisi, rom kviz khanidal izgama korkuli samzaru. Kevjali asvis, vik enet.
2: Igon, omoni ege mullyobadun gomnida. Hakke는 주로 향신료를 다질 때 씁니다.
0: 와,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만들었던 그 냄새가 나네요. 역시 고향은 좀 다른가 봐요.
2: 그리움의 향기인데요.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0: 소거리야? 아이고, 맥렐리아 정 지역 민 며느리 갑이래. 이미 결혼했어요. 근데 이렇게 요리를 하면 뭔가 더 맛있어 보이고 뭔가 더 확실히 좀 맛이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지 않나요?
2: 아저씨의 주방에선 늘 노래가 함께합니다. 제자의 화음까지 더해지는데요. 유쾌한 아저씨의 음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마늘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스는 어떤 맛일까요? 말이 필요 없네요.
0: 감독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시면 너무 한국 음식이 그리워가지고 막 고추장 하나만 먹어도 너무 막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아저씨도 방금 그 얘기 하셨는데 그리우니 고향에 막
2: 소스를 맛보니 요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사메그렐로는 풍부한 향신료, 신선한 재료, 다양한 조리법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전통 음식을 만들고 계신데요. 치즈를 물에 넣습니다. 치즈가 부드러워지면 향채소를 섞어줍니다.
0: 이름이 개비잘리아인데요. 그러니까 치즈랑 민트랑 섞어가면서 만드는 전통 요리. 이 갭잘리

0: 이탈리아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대요.
1: 갭잘리아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음식이 나옵니다. 이미 충분한 양인데요.

0: 아저씨는 요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반죽을 하시는데요? 이 요리가 엘라르지라고 하는데요. 이쪽 지역 전통 요리인데 옥수수 가루와 물을 섞어가면서 조금만 되면은 이제 치즈까지 추가해서 계속 지으면 이렇게 돼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길게 늘어날수록 잘 만들어진 엘라르지인데요. 어디까지 늘어나는 걸까요? 엄청난 양의 음식인데요. 수프라라고 합니다. 조지아어로 식탁보라는 뜻인데요.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차린 전통 만찬을 말합니다. 수프라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은 게 있는데요. 와인과 주인의 건배사입니다.
1: 조지아 전통 수프라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수프라에서 항상 먼저 집주인의 건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문화, 역사, 떠난 사람들, 뭐 부모들, 자식들 이러면서 건배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저도 한심.
0: 수프라를 통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1: 치즈랑 풀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요리는 조지아에서도 이쪽 지역에서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0: 매콤한데 고소하고 부드러운데 강렬한 맛이 어우러져 환상적입니다. 아저씨는 요리사이면서도 마을에서 전통 음악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녁 수업이 있어 아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2: 스테트랩시.
3: 아저씨가 음악도 하신다 그랬거든요.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아이들인가 봐요.
0: 저희를 위한 작은 연주회가 열립니다. 곡은 스콰미치라인데요. 예쁜 소녀라는 뜻입니다. 사메기렐러 지역의 미녀

저지아에선 손님을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이 신에게 봉사하는 거라 여깁니다. 덕분에 저도 잘 먹고 갑니다. 다시 트빌리시로 갑니다. 저지아의 도로는 트빌리시를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요. 여행하다 보면 트빌리시를 한 번씩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트빌리시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를 가는 중입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면 평범한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0: 빨래가 나부끼는 것도 정겨운데요. 조지아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1: 여기가 제가 한국 살기 전에 살던 동네인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여기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한국 가기 전에 한 번은 만나뵙고 가야죠.
0: 입구에서부터 반가운 얼굴들이 모이네요.
1: 저희 앞집 아저씨예요. 앞집 아저씨.
0: 오랜만에 봐도 저를 기억하고 반겨주네요. 조지아에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편이라 다 아는 사이죠.
1: Esse é meu, essa cartouça, cada saca vai chamar, e nem agora ainda.
2: Isso mesmo que eu vim dar, leico, gato.
1: Isso, isso é te rar agora, isso é te rar. Isso é te rar. Vê que a gaiser deve dar o cadinho. Eu aqui, 옛날에는 가게까지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당 애들이 다 거의 사랑하는 그런 할머니 역할이고, 제 친구의 할머니고.
0: 고향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네요.
3: 동네 오니까 그래도 역시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1: 네. 그 뭔가 눈물이 말랑말랑. 그쵸. 제 동네라는 게 약간 엄청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으니까.
0: 드디어 엄마 집에 도착. 고향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이 그리워할 안식처입니다. 이 마음은 조지아나 한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1: 아, 저희 엄마예요. 아이고, 안 올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혼자 계셔가지고 많이 미안하죠.
0: 집에 온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부지런히 만든 음식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차려진 밥상에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1: 일단 예, 식사부터 하시라고 더 식기 전에.
0: 예.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도 어디나 같을 겁니다. 엄마는 40대에 저를 낳으셨고요. 어린 시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혼자서 키우셨는데요. 제가 3년 전 한국으로 떠난 뒤로 엄마는 홀로 지내십니다. 자주 찾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1: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으니까 뭔가 배도 차지만 마음이 더 차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4: 내가 배고파. 가다리방. 근데 닭솜도 까먹어.
3: 더 찍어야 돼.
0: 딸과 함께 온 손님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엄마.
4: 근데 저 장갈이 아이디
3: 네, 저희가 먹을게요.

0: Rose, c'est ça. 근데 잠깐. 거기는 다 우스키?
1: 와인도 있어요.
2: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면 따뜻한 정도 나눕니다. 저도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0: It's for me. Okay. Thank you.
3: Es necesaria. Es necesaria. Red jeans.
0: 감탄로바.
3: 이 버튼은. Es. 아무 소리가 없어요.
0: Es.
3: 각선. 각선. 각선이 미디 미디 아마.
2: 선물이 마음에 드신 표정이라 다행입니다.
0: What is it?
3: Don't worry about the size.
0: Oh my god. It's great.
3: 그렇참 탄세.
2: 사이즈도 딱이네요.
3: 그렇참 탄세.
0: Does it fit me?
3: Yes, it does. 아이 짬을 입스럭스니 아홉네 이세 익스네 봐라.
0: 오, 테이스티.
4: 기둥이다. 역시 어르신들이 좀.
2: 엄마의 품과 같은 필리시의 밤이 깊어져 갑니다. You fill up my senses like night in a forest.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필리시 근교로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4: 사실 우리 엄마가 멀미가 좀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잘 못 가시는데 제가 저지아에 왔다고 어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대요.
2: 엄마에겐 딸과 함께 가고 싶은 장소. 누구나 가도 좋은 명소이기도 한데요. 필리시에서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30분 만에 도착하는데요. 조지아를 대표하는 역사도시 무치헤타입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조지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정교적 성지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경주와 비슷합니다. 정교가 없는 사람도 볼거리가 많고요. 걷기도 편해서 부모님과 오기에도 좋습니다.
4: 차가 조지아에서 가장 성스럽다고 여기는 곳인데요. 여기가 성 니노가 4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퍼뜨린 옛날 조지아의 수도이자 기독교가 시작한 곳.
2: 조지아를 대표하는 종교적 성지 두 군데가 무치헤타에 있습니다. 스베티츠커밸리 대성당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이 대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왕의 대관식이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만큼 유명한 기도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행자와 신도들로 언제나 북적이는데요. 오늘은 예배까지 있어 바로 들어가기가 힘드네요.
3: 에센이 삼프라바와 헤비키아라리.
2: 이 성당에는 아주 사적인 전설이 있습니다.
4: 저 위에 보시면 망치를 들고 있는 팔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을 건축했던 사람이 왕이 사랑했던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그 여자도 이 남자한테 사랑에 빠지면서 왕이 이 건축이 마무리되면서 이 남자의 팔을 잘라버려요. 넌 평생 건축하지 말라고.
2: 천재적인 건축가는 팔을 잃게 되고 비극을 맞이하는데요. 건축가는 건물에 팔을 새기는 것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외벽에는 다양한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지아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들인데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이죠. 성직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조지아 정교회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행사인데 운이 좋네요. 드디어 대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대하고 성스러운 예술 작품을 보는 기분입니다. 대성당 안에는 중요한 십자가가 떠 있는데요.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십자가입니다.
4: 바로 엄청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조그맣게 보이는 건데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그 달리셨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부가 여기에 있는 거죠.
2: 예수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의 조각입니다. 평소에는 비공개인데요. 특별한 종교 행사가 있을 때만 공개됩니다. 십자가 옆에 있는 기둥도 의미가 있습니다. 스베티츠코엘리는 살아있는 기둥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기둥을 말합니다.
4: 보통은 성당에 오시면 이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여기가 이 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요 바로 밑에 예수님의 망토가 묻혀있다고 하거든요.
2: 전설에 따르면 예수가 죽은 후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피 묻은 망토를 가지고 저지아로 들어왔고요. 이 기둥 아래 예수의 망토가 묻혀있다고 전해집니다.

0: 다양한 성인의 그림이 있는데요. 각자 소망에 따라 성인을 찾아가 기도합니다. 대성당은 크고 저도 오랜만에 왔더니 찾기 힘든데요.
1: 엄마가 세인트 니콜라스를 찾는 건데 자식들과 아기들 지켜주는 천사 역할 하는 분이래요. 하는 분이라서 거기서 기도하고 싶다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0: 안으로 좀 더 들어가니 엄마가 찾던 성 니콜라스 성화가 있네요. 성 니콜라스는 산타클로스의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이와 선원을 지켜주는 수호성인입니다. 정교의 신자들이 성인에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신께 대신 전달해 준다고 여깁니다.

0: 여기까지 온 김에 축복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1: 다음 타우라 우니버시티 아르가 다음 타우라 치틀디 블루스 카르기 무사울리 오스콜라시스다 자비다 코리아시다 카트호다 다 우지아크 코리아시 3이 짤리야
0: 엄마에게 자식은 언제나 아이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1: 롬, 베드니리고스, 달로초스, 다 삼이젤리아 가토빌리아, 다 쉬일이 구인다. 롬, 달로초스, 크리스티아누라드.
2: 대다, 쉬일이 긴다?
1: 잘리안 민다. 잘리안 민다, 쉬일이 민다. 에프티디안 민다, 삼이요.
2: 어떻게 해보나?
0: 무츠헤타에서 엄마의 사랑을 채우고 돌아갑니다. 다시 트빌리시입니다. 해가 질 무렵 놓치면 안 되는 명소가 있습니다. 트빌리시 중심에 있는 푸니쿨라를 타러 온 길입니다.
2: 푸니큘러 타고 올라가시면요, 트빌리시의 전망이 다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엄마랑 거기로 가는 거예요.
0: 푸니큘라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이후 여러 차례 모습이 바뀌었지만요, 지금도 트빌리시의 랜드마크입니다. 길이는 500m로 5분이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푸니쿨라는 1년 내내 운영되지만 여름에 인기가 좋습니다. 산 위가 더 시원하거든요. 목적지에는 트빌리시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일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네요. 와. 날이 조금 흐렸지만 트빌리시가 가진 매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트빌리시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보이네요. 다음에 오면 또 달라져 있겠죠? 전망대 근처에는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야경 명소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오고 싶어 하던 카페. 여기에 인기 있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2: 펀치키라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도 저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음식이라고 보다는 디저트인데 엄마가 계속 이거 먹고 싶다고 여기까지 오자고. 원래는 손으로 잡아서 먹는 건데
0: 보통 식사로 먹는 빵은 한국 돈 500원 정도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비싸지만 오랜만에 엄마와 보내는 시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2: How is it?
0: 펀치끼는 기름에 튀겨 겉은 바삭하고 속은 크림이 들어가 있어 달콤합니다.

0: 저를 버벅지 기다. 이제 무거운 피워서 보시가 흔들어 쳐서
1: 도전해봐야 알게 되는 인생의 달콤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며 살아가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깨달음도 달라지네요. 어둠 속에서 트빌리시가 반짝입니다.
2: შენს ოჯახთან ერთად, იმიტომ რომ შენ ხარ ჩემთვის ყველაფერი და მინდა რომ ეს სიამოვნე ვარ და
0: კორეაშიც ბევრი დრო
1: გაგრძელები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여정입니다.

0: 떠나고 나니 보이는 트빌리시의 아름다움. 당연하다고 여긴 일상의 감사함까지. 잊지 못할 추억이 쌓여갑니다.
1: 까흐티의 첫 여행지는 신벽인데요. 역시 사랑의 도시라 그런지 커플들이 이렇게 찾아오네요.
2: 여기가 제주바오바 축제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3: 성다모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성다멀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3: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9: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10: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9: 네, 본업 아닙니다.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11: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0: 그냥 귀에 열나고 마크를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응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지난해부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소규모 학교의 상대적인 불리함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나 학생 수가 적어 1등급 자체가 없는 이른바 등급 공백 현상이 완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1등급 없는 등급 공백 학교는 크게 줄었지만 전국 11개 학교에선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3년 전 확정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내신 5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 한 교육시민단체가 전국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고교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했음에도 1등급 공백 현상이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2에서 전국 11개 학교, 고1에서는 9개 학교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등급제의 마지막 세대인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는 전국 45개 학교에서 1등급 공백이 있었습니다. 13명보다 수강생이 적으면 1등급이 아예 있을 수 없는 9등급제보다 수강생이 5명을 넘기면 1등급이 생기는 상황이라 확실히 등급 공백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학생 수가 적은 수업에서는 학생이 같은 점수를 맞게 되면 1등급이 사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1등급이 1,000명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다 똑같이 해서 2명이 다 10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1명이 나와야 되는데 2명이 나와버리면 둘다 2등급이거든요.
4: 10명인데 동석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석자가 나오게 되면 또 1등급이 안 나오고 보통 이그 계산식에 따르면 1등급이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학교보다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죠.
1: 실제로 등급 공백이 발생하는 학교는 강원과 전남, 경남 등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5: 실제로 인서울대학 교과전형 보면 내신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학교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내신 상대평가에서 통인수 과목이나 소규모 학교를 구제할 사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1: 경쟁 완화와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최근 3년 사이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이 교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교육청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안민석 경기 교육감은 심각한 폭언과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사례 2건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6: 안민석 경기교육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여학생이 해당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되레 여학생을 고소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나섰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이 사안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 이런 게 진행이 되면은 정말 판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고발 취하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교육감이 이것은 교육 직군으로 관제책을 고발을 하겠다, 해야 된다.
6: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를 지원하는 교권보호 전담관제를 시행합니다. 어제까지 교사와 의사, 변호사, 경찰 등 1,800여 명이 지원했고, 교육청은 당초 10명이었던 선발 인원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업 방해에 대응하기 위한 폰프리스쿨도 추진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00개 학교를 모집해 운영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참여 학교를 300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7: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왜 해로운지, 뇌에 왜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학생 자체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 폼프리스쿨의 취지이고
6: 스마트폰이 빠진 자리에는 독서와 예술, 스포츠를 뜻하는 라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76개 학교

0: 학교에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학교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1인 1스포츠 활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1: 제2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다음 달 20일 개막합니다. 전쟁 속 여성들의 연대와 회복을 담은 개막작을 비롯해 소설가 성혜나와 정보라가 직접 고른 영화들도 관객들과 만납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2: 남자 금지, 무기 금지, 정치 금지를 내건 아랍의 한 여성 전용 주유소. 내전이 격화되는 예멘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만든 공간을 지키며 삶을 이어갑니다. 예멘계 스코틀랜드 감독 사라 이스하크의 영화 정거장입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관에 초청된 이 작품은 다음 달 20일 개막하는 제2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문을 엽니다.
3: 참혹한 분쟁 속에서 삶을 견지하는 여성들의 회복력, 그 다음에 12세 이상의 남성 소년병들을 진병하는 전쟁의 참혹함을 여성들의 시선으로 풀어가는 것.
2: 올해 영화제엔 125개국에서 4,115편이 출품돼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몰렸습니다. 이 가운데 33개국 121편의 영화가 관객을 만납니다. 슬로건은 지난해에 이어 애플을 상상하다. 영화와 연대, 축제에 깜빡임과 실패 등 다양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4: 여성 영화의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그 영향력과 효과를 풍성하게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2: 인기 작가들이 직접 고른 영화도 관객과 만납니다. 소설 혼모노의 성혜나,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가 스페셜 큐레이터로 참여해 관객과 영화를 함께 보고 작품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5: 영화에서 시작된 대화가 다른 예술, 산업, 또 지역,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그래서 국경을 넘어 또 어떤 협업과 연결의 토대가 되는
2: 한국 여성 영화의 역사도 돌아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김지미의 회고전에선 불나비와 육체의 약속, 티켓 등 세 작품을 상영하고 1980년대와 90년대 여성의 노동과 연대를 기록한 영화들도 관객을 만납니다. 제2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메가박스 신촌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립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1: 오늘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활용한 입시 컨설팅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원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진로 진학 상담이나 합격 사례집 제작,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게 영업 목적이라면 무료 상담일지언정 회원 모집이나 유료 서비스로 이어질 경우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학 상담은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와 진로 학업 설계 플랫폼 함께학교, EBSI 등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9일 EBS 뉴스 12일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0: 전화줘야 돼.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천 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름을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집 이거야. 망 프레젠트 할 거야. 여기에 거실이야. 리빙룸이야.

aquí, sí ejerce Isa. Aquí en el balcón. Y luego, pasamos el día.

이제 엄마랑 아빠 방에 야 여기 코브라 뱀이 있어. 아! 나는 무서운 꿈 있으면 여기 가. 그럼 엘리베이터를 달려.

아이고가 수윤장이야. 내 친구들 여기랑 놀 거야.

0: 그리고 선크림 발라요. 아이 그 풍선 그만하고 얼른 선크림 발라. 아빠 내려오면 빨리 학교 가게. 어? 얼른. 얼른. 얼른. 엄마 풍선 갖다 치워야겠다. 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른. 아니야 신발 신어.
1: 어. 아빠 오세요.
0: 아이반 아빠 간다. 아이반. 아이반. 오 마이 갓, this balloon make me go crazy. 그만, 진짜, 진짜.
1: 어, did you take it?
0: Yeah, kind of. 아이반, 아이반. 아이반, 진정해. 아이반. 엄마한테 혼나요. 이제 진짜 그만해. 네. 다녀와.
1: 세상.
0: 좋은 하루 보내, 안녕.
1: 우이, 그 소라세. A ver, pues entonces hoy ¿qué vas a tener en clase?
2: Voy a tener science, English, y luego lengua, y luego.
1: Sí. Pero bueno, seguro que hay amigos que ya están en el cole, ¿no?
2: Pablo debe de estar ya porque va súper pronto al colegio.
1: Sí.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2: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1: No, estamos como a 30 metros del colegio.
2: Creo que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스페인으로 3년 전쯤에 이주를 했는데요. 이제 아이반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 게 그때쯤에 이제 미국엔 아무래도 총기 사고가 진짜 많으니까 너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아이 학교 선택 후 학교랑 가까운 곳을 어떻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이반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리세오 소로야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사실 남편이 그 학교에 다녔었어요.
1: 왔다. 야, 주로 불러봐라.
2: 오,
3: ¿No tenías uno parecido que hicimos cuando hicimos el camino?
4: Yo quiero a ti.
5: ¿Qué tienes que hacer con esto? A ver. ¡Ay, ay, ay, ay! ¡Wow! ¡Wow!
0: 인터내셔널 스쿨이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거 그런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커리큘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엘렉! 댕글보이 레콜릭!

0: 알반 잘 있었어?
1: 알반 많이 컸다.
2: 학교 갔다 왔어요.
3: 축구 놀았어.
4: 축구 놀았어?
2: 축구했어.
0: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노네.
4: 공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0: 알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5: 알반 친구 선물 사갈 거야.
6: 사갈게.
2: 알반 부끄럽네.
5: 부끄럽네.
3: 아니.
4: 아니야. 안 부끄러워.
0: 알반 할아버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3: 짬짜짬짬 볶음밥.
0: 매일 간다는 소리야.
2: 알았어. 가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자.
3: 네, 조심히 와요.
5: 네.
3: 조심히 오세요.
2: 사랑해.
3: 아이고, 사랑해.
2: 아이고, 아이고, 많이 컸어.
0: 오늘은 통화를 좀 해주네. 자식이 노느라고 맨날 게임한다고 도망가더니.
2: 아이고, 인사하고 얼른 도망가.
0: 잘 만들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2: 잘해야지. 정답은 여기 있어요. 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리 담당은 제 애들 아빠 가고.
0: 지금 밥 해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 그런 얘기를 왜. 원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잖아.
0: 보자기. 보자기 또 꺼내. 꺼내주고.
2: 구워주세요.
0: 음료수 대신 식혜를 주면은 좋지 않겠나 해갖고, 우리나라 전통 음료니까. 아, 저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연습은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치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음료수 사먹을 거 없어. 이거 해놓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고, 여름에 먹으면 좋지. 음료수보다 몸에도 좋고, 넘치지 않겠지. 6시간 되면 완성이.
2: 넘칠까?
0: 요거는 이렇게 붙여놓고.
2: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아이바는 바삭한 걸 좋아해. 마른 빵에다가 우유 한 잔 넣고 먹고 그렇게 일하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는 내가 아침 막 해주지.
2: 우리가 한번 맛봐야지. 아이반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0: 맛있을라나 모르겠네.
2: 맛있겠지요. 좋아요.
0: 맛있어?
2: 네.
0: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치즈가 들어서
2: 부드럽고. 중요한 건 아이반이 좋아해야 맛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반 보고 싶어.
0: 아이반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뭐. 딸도 딸이지만은 딸보다도 뭐 우리는 실제로는 그 손자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2: 이제 아이반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애기 태어날 때 이제 거기 병원에 갈 때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애기 이제 태어하고 같이 있었죠. 너무 이쁜 거예요.
7: 잘 울도 안 와도 거치지도 않았고
5: 착한 아이바.
2: 맨 처음에 대학원 갈 때 그 외사촌 언니가 고모도 딸 이제 미국에 뺏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혜미는 공부하고 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혜미야 너 절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어? 꼭 한국 사람하고 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0: 처음에 그 미국 그 대학원 다닐 때 한국 기업체 뭐 초청으로 탐방 비슷한

0: 하게 온 것 같아. 그때는 뭐 사귄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보기만 했지. 간 뒤에 나중에 사귄다고 전화로 알려줬지. 걔를 봤기 때문에 반대할 생각 없었고 잘 됐다고 그 생각했었어. 딸 결혼하면 서운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 결혼식 할 때, 스페인 가서 할 때, 눈물은 나더라고.
1: 아장아장 그러면 또 재롱을 부리던 딸의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0: 보일러 다 꺼버리지?
2: 보일러 껐어요, 다. 불만 끄고 이제 스페인으로 출발.
0: 갑시다.
2: 파이팅! 안 아프고 잘 놀다 오게. 유성 터미널에서 공항버스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마드리드 가는 비행기 타고 스페인 갈 거예요.
0: 여기다 찍어요.
2: 가기는 가네, 드디어. 드디어 출발은 하는 거네.
0: 가면 아이반이 깜짝 놀라겠어.
2: 벌써 왔어.
0: 금방 오는 줄은 모를 건데 꿈인가 생긴가 하겠네.
2: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공항에 왔어요. 아이반 볼 수 있어.
0: 그럼. 그 생각 하면 힘 안 들어.
2: 힘 안 들어. 아이반 보니까. 비행기 탑승하러 간다, 아이밤. 보자. 하나 먹을래?
0: 이거 많이 먹어야.

0: And at that time, he didn't even know his grandparents were coming back.
1: 아이반이랑 남편은 그때 아이반 학교에 파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러 저 혼자 공항에 갔어요. 예. 오래다녔네.
2: 우리가 제일 늦게 나왔어.
1: 아, 그래?
2: 드디어 아이만 보러 왔다.
1: 빨리 가서 놀래켜줘야로 가야 돼.
3: 아, 깜짝 놀라겠네.

0: 아이고, 한 글 좀 늘었나?
1: 봐야지.
0: 안토니오는 한 글을 모르니까, 그치?
1: 모르겠는데.
2: 그래갖고, 이번에는 내가 통역기를 갖고 왔어.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No, no, es escuché.
1: 잘 모르겠는데?
2: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Antonio estaba bien.
1: 맞지? 너무 빵빵해서 잘하나?
2: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저, 말을 빨리빨리 하면은 통역이 얘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또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지. 이 급할 때는 이게 좋더라고.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할 때는 상대방 거 눌리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

바이바이. 어디 갔어? 어이구.

0: 잘했어? 응. 잘 있었어?
1: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알바. 할머니 오늘 언제 알았어, 몰랐어?
2: 안녕하세요.
1: 몰랐죠? 어이구.

0: 귀한 선물. 이거 지금 잘 안 따지는 건데.
1: 아이고, mira lo que te he traído los abuelos.
0: 아랑치가 주는 선물. 자, 받으세요.
2: 좋아? 좋아?
3: 아, 이거 내 거야?
4: 마인크래프트야. 우와.
0: 아이방코. 아이방코.
3: 우와. 에그 박사.
0: 에그 박사. 오, 에그 박사. 아이바, 에그 박사 좋아해?
3: 네, 사랑해.
0: 사랑해.
3: Segunda Navidad del año. This is my lucky day.
1: Lucky day.
5: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0: 가자.
2: Let's go, let's go.
3: 내게 멀리 갈 거야.
6: 안 그래.
3: 야, 나비 내게.
7: 우리 나랑 아빠 여기 갔어.
2: 아, 그랬어. 여기 마드리드 리오 아닌가?

0: A ver, tú nos guías, Iván. Nos haces de guía. Estamos muy cerca ya.
1: Hay gente que vive aquí.
0: Sí, en este, bueno, sí, hay muchos de estos pisos que ahí vive gente. ¿Qué te gustaría vivir aquí?
1: Sí.
2: 어제 안토니오가 여기에 집이 얼만지 봤대. 근데 그 집 사이즈가 우리 집만 하다. 엄청 큰 아파트래, 여기 이 중에 하나가. 얼마 하게?
3: 얼마 돼?
4: 30억?
2: 어, 비슷해. 30억 좀 넘어.
3: 와, 다 비싸다.
4: 야, 그래도 서울보다 엄청 싸다.
2: 다 왔네, 여기서 오늘 밥 먹을 거예요.
4: 과일도 막
3: 넣어. 아니 왜 뭔지 아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2: 사람이 워낙 많아.

0: 과일 같은 거 시원한 거죠. 그런 거 먹어야 돼.
1: There's way more people than I expected.
2: 일단 한번 돌아보자. Let's walk a little bit.
1: Okay.
2: 가보자. 뭐가 맛있는지 한번 보자.
0: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니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1: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시네.
2: Good.

0: They like meatballs, maybe. And we decided to go to San Miguel, to the Mercado de San Miguel, to have dinner. A little bit easier to get inside, because normally in the weekends there are so many people.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ere getting tapas and having dinner.
1: 자리 저기 앉는데 오는 사람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아. 그래서 가장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2: 아, 서서 먹는 게 좀 그렇잖아.
1: 저기 앉는데 오는 사람 너무 많아서.
0: 자리... We decided to get out of there and find some place nearby. And all that area in the center has a lot of very old restaurants and bars.
1: What should we do now that we are here?
0: I mean, we can get some tapas and eat outside in the street. Okay. Because if we go to the famous, what is that, mushroom place?
1: That's fine, yeah. Let's go.
0: I think it's over there.
1: Aha, aha, okay. Yum, yum, yum, yum. Vamonos. Here's gochu tigim and here is beosot.
2: Beosot, I just heard you say that. And gochu tigim, I'll eat it.
1: Gracias. This is gochu.
2: 이게 유명해, 그래?
1: 아니, 이거는 유명한, 여기는 원래 많이 먹는 거예요.
2: 먹어보자.
1: 막, 가끔 열에 하나가 맵대. 열에 하나가 매운 게 있어. 맛이 어때? 맛이
2: 어때? 별로네. 저기 가리고추 먹는 게 낫겠네. 가리고추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다, 야. 이게. 이렇게 이쑤시개나 포크로 찍어갖고 양념이 좀 안으로 배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더 맛있어. 요 지금 양념이 안으로는 안 뱉어.
1: 버섯 드셔보세요.
2: 한국에서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렇게.
1: 이게 제일 낫다.
2: 맛있네.
1: 이거 괜찮다.
2: 맛있어. 집에서 이렇게 해먹어도 되겠다, 야. 그 육지 해갖고 이거 끼얹으면서 구우면 돼. 집에서 한번 해먹어보자.
1: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아리랑을 쳐줬어. 우리 한국 사람.
2: 아리랑
1: 해준대, 아리랑.
2: 아. 아리랑 채.
1: 아빠, 혹시 1유로나 1유로짜리 몇 개 있어요? 짱?
2: 있어.
1: 그거 주세요.
2: 5유로 주면 안 돼? 10유로 주면 돼?
1: 그냥 5유로면 괜찮아.
2: 안토니오, 오늘 좋은 식당에 맛있는 음식 가져갔고 너무 기분 좋아.
0: ¿Qué te piso, Eva? ¿Qué te piso? Bueno.
3: ¿De qué te han hecho, Sosa? ¿De qué más hizo? ¿De qué más hizo?
4: Derrosando la bolsa en la vida, la tengo la ira, pagando la cuenta.
1: 우리 지금 어디 가?
3: 우리 이제 쇼핑센터에 가.
1: This is sunscreen, right?
0: Yeah, this is 11.90 and this is 10.90.
1: 12, 12 euro 정도?
5: 10개.

0: 10개?
1: 로션 같은 것도 있나? 올리브 들어간 게 좋지.
0: 아, 오케이. 지금 딱 5개만 있대.
2: 뭐 그 5개만 사.
1: 이렇게 많이 사는데 립밥 서비스 하나 안 주냐고.
0: 안 줍니다. 안 줘.
1: 물어봐. 자기가 립밥 서비스 얘기해 봐.
2: 입만 아파.
1: 아니, 말도 안 해보고 뭐 입이 아파. 이 그러면 여기 서비스.
3: 아, 립밥.
1: 봐, 왜 말을 안 해.
3: 립밥, 립밤.
2: 나.
3: One for you?
1: Oh,
3: it's for women.
1: 됐어. Thank you. 봐, 달라고 하면 주잖아. 뭘 안 줘. 우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오. 여자만 준다 그래요.
2: 선크림을 10개 사야 되는데 5개 못 산.
4: 어떻게 밝혀?
2: 아유, 야, 이거 봐.
1: 에헤이. 자식이.
5: 불러서 와요, 이제 갈게요.
1: 기분 좋았어. 9시 반인데 환하네.
2: 그러니까. 이제 깜깜해질라 그러네.
1: 아, 이제 시원하네.
0: 이제 또 원래 해지면 조금 시원해져요.
1: 그러니까. 우와. 아유. 야, 알반 새로운 춤 한번 춰봐. 멋있는 춤 한번 춰봐.
2: 대단지.
1: 아이고, 자체.
2: 대단지.
0: 예.
2: 잘했어요.
0: 예. 잘했어요. 잘했어.
1: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0: 네.
6: 말로네스 베니모스.
1: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다. 알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2: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이제 여기다가 장식할 거야.
7: 이거. 아, 말해?
5: 할머니, 할아버지.
8: 이 관우 하나면은 관우 스테이교엔 이거래.
9: 월요일 날 오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그때쯤 오실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7: Okay. Like this?
9: Yes. Yes, yes, yes.
1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3: 네.
1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3: 와.
1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3: 어떻게?
1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7: 상담.
4: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6: 딥이라면 됩니다.
1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6: 됩니다.
1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6: 됩니다.
2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6: 되고요.
19: 지병이 있어도?
16: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9: 수술비도 된다고요?
16: 됩니다.
21: 암 치료비도?
16: 됩니다.
19: 진단비도요?
16: 되고요.
19: 병원 통원비도?
16: 네, 됩니다.
2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9: 입원 전날부터?
16: 됩니다.
22: 1인실에 입원해도?
16: 됩니다.
2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6: 되고 말고요.
19: 감기로 입원해도요?
16: 돼요.
2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6: 되죠.
19: 디스크로 수술해도?
16: 물론 됩니다.
22: 이게 모두 된다고요?
1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6: DB라면 됩니다.
1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6: 됩니다.
1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6: 됩니다.
2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6: 되고요.
19: 지병이 있어도?
1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9: 수술비도 된다고요?
16: 됩니다.
21: 암 치료비도?
16: 됩니다.
19: 진단비도요?
16: 되고요.
19: 병원 통원비도?
16: 네, 됩니다.
2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9: 입원 전날부터?
16: 됩니다.
22: 1인실에 입원해도?
16: 됩니다.
2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6: 되고 말고요.
19: 감기로 입원해도요?
16: 돼요.
2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6: 되죠.
19: 디스크로 수술해도?
16: 물론 됩니다.
22: 이게 모두 된다고요?
1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5: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000몇 년생 이후로 문화유산은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화유산을 볼 수가 없는 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을까?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장인어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꼭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답니다.
5: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디디면서 오셔야 돼.
4: 하나, 아슬아슬 비탈진 숲길은 시작일 뿐 그야말로 고행길이 따로 없습니다.
5: 조심하시고.
4: 이 산고생을 해가며 대체 뭘 보려는 걸까요?
6: 멋있다.
4: 보이시나요? 위대한 자연이 만들어낸 한 폭의 예술 작품.
5: 곳곳에 이런 데가 있죠. 아무래도 한강인 이유가 있잖아요.
4: 오늘은 50만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구의 역사를 만나러 갑니다.

0: 계곡이 휘어지는 약 140km의 긴 물줄기를 따라 견무암 협곡이 장관을 이루는 한탄강을 품은 땅, 경기도 포천에서 이건재 씨를 만났습니다.
1: 무전기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 끝이에요. 자, 다리 끝까지 끼우자고 이번에는.
0: 한탄강에서 오늘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데요.
1: 자, 저기 좀 내려, 일단 내려놓고.
0: 카약까지 챙겨왔습니다.
1: 한탄강은 굽이굽이 치는 이 물결들이 너무 세서 사람이 도보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2: 하나, 둘, 셋!
0: 이분들 오늘 뭘 하시려는 걸까요?
2: 여기면 될까요?
1: 이분들은 누구세요?
3: 한강을 또 많이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오늘 같이 타협을 타고 트러킹 진행하면서 또 새로운 형태들을 지질도 한 번씩 보면서
0: 한탄강 청소를 하기 위해 포천 지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았답니다.
4: 이번에는 꼬집한다 공로 자신감 좀 있고요. 근데 오늘은 물량이 좀 많아서 살짝 좀 걱정은 되긴 해요.
1: 자, 출발할게. 네. 자, 5m 간격 유지. 자, 앞에 돌주심. 여기 돌이라고.
0: 포천 한탄강은 철원 연천 지역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50만 년 전 북한 평강 지역에서 분출된 용암이 만든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등 내륙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화산 지형으로 그 희소성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죠.
1: 자, 내려서 배를 안전함까지 좀 끌어올려줘야 돼요.
0: 사람의 발길이 쉬 닿지 않는 곳.
1: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쓰레기가 얼마나 있기에 이렇게 나선 걸까요?
2: 아유,
4: 많이 써도 돼.
2: 어머,
5: 쇳덩이에다 아주 뭐 여기 다 있네, 다 있어. 아유,
4: 개 닭 아니야 닭? 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잠비 좀 불러요? 이거는 한쪽에 내놓고 이따 가면서 들고 나갈게요.
1: 그, 여기 예상에 이런 쓰레기가 있네요.
4: 교회 장소에 그 이유는 뭘까요? 대표님.
3: 현장들이 많잖아요. 작업자, 공사장들. 아. 그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또 떠내려오는 거죠.
0: 물살에 떠밀려온 각종 생활 쓰레기도 상당하답니다.
1: 작년 11월 달에 한번 왔었어요. 그래도 올해는 지금 처음인 곳인데 작년에 우리가 여기서 쓰레기를 한 차를 끄집어냈어요. 포대로 120kg 마대를 50개 정도 꺼냈는데
3: 처음에는 저도 고향에 돌아와서 그냥 놀이 개념으로 어렸을 때 놀던 곳이어서 하다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0: 고향 포천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인 한탄강이 쓰레기로 뒤덮여 망가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답니다. 주변 지인들과 합심해 카약 플로깅을 하며 한탄강 지킴이를 자처한 지도 올해로 벌써 8년째. 특히 포천의 한탄강은 단일 하천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두 5곳으로 그중 한 곳이 바로 천연기념물인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1: 어렸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은 씻어 장소였어, 씻어.
4: 기억나세요? 네, 여기 모래사장, 모래밭이었어요.
1: 다들
4: 어딘지 기억나세요?
1: 여기 수영하고 라면도 끓여
4: 먹고. 여기 탕 밖에서 라면 먹고. 네. 모래도 많았고요. 여기 와서 낚시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니까 지금 너무 감회가 더 새롭기도 하고요.
0: 지금은 허가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4: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전리의 세 가지 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 작은 폭포에서 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 모양의 전리, 그리고 판자떼기 모양의 판상 전리라는 게 있고 방상성 전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지질학계의 종합 백화점 같은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6: 되게 잘하시는데요?
4: 네. 사실 제가 포천의 한탄강 지질공원 해설사예요. 한탄강을 8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면서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0: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에도 어김없이 쓰레기는 존재합니다.
7: 밖에서 봤을 때는 아름답기만 했는데 이렇게 곳곳에 쓰레기가 숨어 있을 줄 몰랐네요.
0: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보호해야 할 곳이 많답니다.
6: 이야, 뷰티풀하다.
0: 비둘기낭 폭포 상류 지점에 있는 숨은 명소 작은 낭 폭포입니다.
1: 이런 느낌도 되게 신비롭지 않아요?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힘듦이 사라지는 거죠.
0: 자연이 빚어낸 그림 같은 비경. 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겠죠.
6: 쓰레기 줍는 기분이 어떠세요?
8: 아우, 상쾌하고 좋죠. 왜 아까 좀 구경도 좀 하고, 네. 걷고 하니까 좋죠, 뭐. 아니, 누군가라도 작은 손길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 소중한 마음들을 한데 모은 이가 있습니다. 도시로 나가 살다 1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건재 씨.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1: 아, 여기는 제 공방이기도 하고 저만의 갤러리인 거죠. 한탄강에서 떠내려온 유목 내지는 한탄강의 명소들 이런 폐자재를 활용해서 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이잖아요. 그럼 지질공원에 맞는 이미지가 뭘까 막 생각해보다가 화석 정도 발견되면 좋겠는데 화석이 발견된 사례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질공원의 이미지 맞는 화석을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아, 이 그림은요. 보시다시피 이게 뭐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박스예요, 박스. 조명 박스고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환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리게 된 거죠. 요거는 비둘기랑 폭포입니다.
0: 그림 솜씨가 대단하죠.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익힌 실력으로 놀라운 건 직접 보면서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남은 기억을 떠올려 완성한 것이라는 사실. 그만큼 그동안 한탄강을 수도 없이 오갔다는 이건재 씨.
1: 가봅시다.
0: 어김없이 또 한탄강을 찾았습니다.
6: 세 분이 어디 가세요? 네.
1: 아, 우리가 늘 한탄강은 주로 이렇게 폭곡을 다니는데 이 둘레길 말고 탐방 코스 말고 주변에 살짝살짝만 빠지면 굉장한 비경들이 숨어 있어요.
0: 비경 찾아 떠나는 한탄강 협곡 탐험.
1: 평지는 다 거의 농경지여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협곡들이죠.
4: 용암이 흐를 때 낮은 곳을 메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길을 낮은 곳을 메우면서 메워졌다가 물에 의해서 계속 깎여져 내려가서 만들어진 게 협곡이에요.
1: 풀이 자라서 길이 다 묻혔어요. 좀 정리 좀 하고 내려가야 되겠네.
4: 자, 생태 교란종으로 등록돼 있어서 키가 4m까지 커요. 그래서 이게 엄청 빨리 크니까 얘가 지금 우리 길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오.
0: 한탄강 지리에 밝은 그가 앞장서 길을 내고 사람들을 안내하는데요.
1: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디디면서 오셔야 돼. 이제 바닥까지 거의 내려왔는데
0: 발길을 쉽게 허락하면 비경이 아니죠.
1: 자,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주상절리들이 쫙 펼쳐질 겁니다.
0: 오랜 시간 흐르는 물살에 깎여 만들어진 주상절리 절벽을 바로 눈앞에서 직관하는 경이로운 경험.
1: 폭포 봐봐요, 폭포.
4: 어디다? 지난번에 왔어, 없었는데.
1: 왜 계절적으로 맞아야 돼요.
0: 장마철이 아니면 보기 힘든 장관이랍니다.

0: 일단 한탄강은 계절마다 변함사항 같아요. 이때 아니면 또 저런 거 못 보잖아요.
1: 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2: 맞아요. 감사해요.
3: 멋지십니다.
4: 이 맛에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겠죠. 한탄강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다는 이건재 씨. 여긴 또 어디일까요?
0: 어렸을 때 우리 아지트. 어렸을 때 물고기 잡고 수영하고 여기서 밥 먹고.
5: 어릴 때부터 신선 노릇 마십니다.
4: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한탄강에서 보냈답니다. 소풍도 한탄강으로 올 정도였다죠. 이 행복했던 추억의 한탄강을 사람들과 함께 탐험하며 공유하고 싶었다는 이건재 씨.
0: 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잊혀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이걸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고.
4: 이번엔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0: 이거는 옆면이고 여기는 윗면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또 언젠가 깎이면 저런 절벽이 생길 수 옆으로.
1: 빼어난 경관은 물론 지질과 지형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0: 이렇게 흩어져가는 모습인 게 이런 걸 방사형, 부채꼴형 주상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가진 곳이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고 수천 한탄강의 천연기념물 제 첫 번째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곳이라서 이게 함께 와서 더 뜻깊다는 느낌이 듭니다.
1: 그들이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한탄강에는 삶의 터전이자 고향을 향한 자부심과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2: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 자, 기대하시고.
0: 침이 콜깍콜깍. 젓가락이 아직 고깃질을 못하고 있어요. 고기로 꼬시셨어요. 우리 모두를. 맞지?
1: 한탄강도 식후경, 이 또한 마음이 모인 덕에 누리는 행복이겠죠.
2: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3: 화이팅!
4: 네.
3: 네. 모두
4: 수고하셨습니다.
0: 제일 중요한 건 혼자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게 재미가 배가 되고 그 비경을 보는 것도 더 감동도 배가 되고
2: 한탄강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한탄강 주변에서 또 우리는 또 삶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탄강이란 주제 하나 갖고도 이렇게 다 같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1: 과거와 현재 사람을 이어주는 강, 이곳은 한탄강입니다.
5: 오늘 사적인 만남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고향에서 역사 여행을 해보려 합니다.
6: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사찰입니다.
5: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민들이 집대성된 그 서적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수종사를 오고 갈 때 그 모습을 다 봤던 그런 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7: 상담을 도시 자외선 차단율 99.9%, 안막 양산 두 개 모두 증정.
8: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9: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0: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9: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1: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9: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9: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 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상담을 도시 자외선 차단율 99.9%, 암막 양산 2개 모두 증정.
8: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9: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0: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9: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1: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9: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9: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 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팔이나 다리를

0: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 문제와 노후 생애 설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50대 이후 뭐랄까?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복지 분야 일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을 넘어서 이웃, 주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를 도우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일자리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남을 돕는 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일이 이 일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계화와 자본주의 경제가 가져오는 가장 심한 폐단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됐을 때 국가가 할수 있는 일은 복지 분야의 비용을 늘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40% 가까운 분들이 상대적 빈곤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지 분야 일자리는 한동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복지사 일자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은 시니어들이 흔히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특히 공공 영역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자리들이 은근히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가장 큰 것이 자격 취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사회복지 분야를 미리 전공했던 사람이라면 모르겠을 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분야에서 전공을 맡은 사람 혹은 내가 고졸자라면 경우에 따라서 고졸은 2년, 그리고 전문대나 대졸자는 전공이 다른 경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된다면 미리 자격증을 따놓으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라도 이런 부분은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그리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호봉이 쌓이고 이런 일자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입직의 조건인데요. 가장 기본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겠죠. 보통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에는 운전면허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따라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태우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거의 필수에 준한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사회복지사 역시 사무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역시 필수가 됩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전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중장년의 경우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보통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160시간의 실습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초임 수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적용을 받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오르고 대우가 좋아집니다. 단 예외적인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수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 예외가 됩니다. 초임은 대개 최저임금선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유효할 점입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쪽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과 중장년이 돼서 자격증을 따고 취득한 사람의 진로는 약간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위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좋다라고 알려진 복지관 같은 곳은 뒤늦게 자격증을 따고 진입하려는 중장년에게는 사실 어려운 영역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들, 요양원이나 노인재가센터 이런 곳들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급여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 일자리는 특징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고 따시는 분도 많은데 정작 일자리 진입은 많지 않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전망을 보면 앞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비슷한 상황이 요양보호사의 영역에서도 전개가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거의 세트로 묶여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으시죠. 일단 요양보호사는 단일 자격증으로는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구인 공고가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7년 후인 2031년 한국의 중위 연령이 50.3세로 오른다라고 합니다. 이미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기 힘든 시대인데요. 이 영역은 또 AI가 진입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당연히 일자리로서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양보호사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보다도 통상 3배 이상 구인공고가 많이 뜹니다. 2025년에 심지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앞으로도 이쪽 분야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61.7세입니다. 이미 70대 요양보호사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죠. 2027년까지 약 7만 9천 명 정도가 부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단점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상자의 일상을 케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영역이 그 대상자의 일상

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 심지어 다른 가족의 식사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직의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일단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최우선일 겁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 방법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4년부터 실습 80시간을 포함해서 예전에 240시간이 320시간으로 교육이 확대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치매 관련 교육이 늘어난 것이 중심일 텐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부터 완전히 컴퓨터 기반의 시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지필 시험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부 컴퓨터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고민이 남죠.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시험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할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예, 요양보호사 시험 연습 뭐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관련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초임 수준인데요. 시간당 임금은 12,000원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하시는 일에 비하면 높다라고는 볼수 없는데 더 나쁜 것은 연차가 쌓여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24년 10월부터 50인 시설 기준 최대 2명까지 선임 요양보호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요. 이 선임 요양보호사는 5년 이상 경력자 중에 선임이 되는데 월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일자리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센터의 경우 결국 일하시는 곳에 대상자가 있는 곳에 직접 가서 혼자 일해야 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스트레스로 여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사 돌봄 노동의 업무 한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때 마치 집안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 취급하듯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셔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대상자가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감정적인 소모가 꽤클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부터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와 관련 일자리, 이것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남을 돕는 일은 그 자체로도 귀한 것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관심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잘 살펴보셔서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응시각자 정혜경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소설 토지 속 일제 강점기 음식 문화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죠.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시대는 전체 역사에서 볼 때 짧은 기간이지만 네, 이 기간은 이제 서구적 사고가 도입되고 함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변화가 가장 극렬했던 시기입니다. 20세기 초 우리는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하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궁핍해질 따름이었습니다. 토지는 20세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소설 성격을 지니

다니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 식생활 모습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한말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는 음식 문화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를 다루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인 토지에서 근대 음식 문화의 지속과 변형을 살필 수 있죠. 토지 일부의 시간적 배경인 1897년부터 1908년까지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또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다, 밀란, 조세, 수탈 등의 인재에 의해서 대다수 빈농들이 그 기아에 허덕이던 시대였죠. 당시 농민들은 춘궁기 보릿고개가 아닌 수확의 계절인 추수철에도 쌀밥 한 그릇을 먹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채찬반댁 친모 딸로 그 주인공 채서희와 친동기간처럼 지내는 봉순이가 생각하는 농사짓는 외가의 모습은 사계절 내내 얇은 무명옷 한 가지 그리고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농사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게 당시 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겨운 삶을 지탱해 준 거는 보리죽, 시래기죽, 그리고 강냉이죽이었죠. 토지로 본 구한말 농민들의 상황은 쌀로 지은 된밥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심지어 보리밥도 여의치 않아서 그 겉보리를 껍질째 볶아 가루를 내어 멀겋게 끓인 보리죽을 주로 먹었죠. 농촌이 붕괴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음식을 사 먹는 매식 문화도 나타납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용인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몇 해 동안 용종촌에서 있었던 생활을 몸서리치면서 생각합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생활이었는데 바로 그때 했던 게 식당이었죠. 그 월선이가 국노인의 도움을 받아 국밥집을 시작한 거는 영파리가 그 통포술로 떠나기 전의 일인데 이곳에서 국밥집을 차린 경험이 있어 월선이 그 용종촌에서 국밥집을 차리지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겪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괴로워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특징은 전통주가 말살하고 또 밀주를 제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마다 정성 들여 빚은 술을 조상에게 올리는 제주, 또 절기마다 빚어 마셨던 계절주 같은 다양한 전통주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과 같은 그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식량마저 부족해지고 따라서 그 집집마다 내려오던 가양주 전통마저 지킬 수 없게 되죠. 전통주 말살로는 1909년에 발표된 주세법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주세법은요, 그 해마다 12월까지 다음 해에 양조할 생산량을 소속 세무소에 신고를 하고 그 생산량에 따라서 과세하는데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주세도 심했고 따라서 백성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결국은 이제 밀주를 빚게 되고 또 일본은 이걸 악질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소설 토지에도 조중구의 상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이 밀주를 만드는 이웃집에서 술을 사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밀주는 이제 대부분 막걸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인데 주세법 때문에 일제의 단속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은밀히 집에서 술을 담가 먹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 특징으로
그 외래 문화가 유입하고 음식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네, 소설 전반부에서는 서양 음식이 등장하지 않다가 소설 3부에 오면 음식 종류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죠. 3부의 배경은 일제에 의해서 추진된 자본주의화와 경제적 억압이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시기입니다. 당시 도시 중심적인 식생활 모습이 이제 반영되죠. 특히 이제 센베이가 나오는데요. 이 센베이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과자로 뭐 지금도 즐겨 먹는 음식이죠. 한편 이제 개방 후 서양식 과자나 음식도 이 시기에 들어오는데 그 캐러멜, 커피 등의 음식이 서양식 언어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양식 양과자점도 이때 생깁니다. 이 시기가 되면 뭐 양반입네보다는 이제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죠. 실제로도 음식은 이제 중인들이 즐기고 중인보다도 돈 있는 장사꾼이 더 잘해 먹는 네,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상을 물리고 나서 과일을 먹는 풍습이라든지 커피도 마시는 그런 서구식 식생활도 이제 소설에 나오고 있어서 그 서구적 식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기존의 떡과 한가류 대신에 일본 양과자나 사탕 등이 새로운 유혹을 하죠. 네, 뭐 메이지, 캐러멜이라든지 모리나가 밀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이들도 네, 동전 한 입을 가지고 네, 흑설탕에 이제 눈깔 사탕 한두 개를 사 먹거나 또 샌베이를 사 먹거나 그러면서 행복해 하는데 사실 그 행복도 그런 과자류를 파는 일본 여주인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본인 업주는 소비자를 뭐 거지 보듯 오만불순했고, 또 식민지의 가난한 백성은 내 돈을 내고도 빌어서 먹는 그런 신용을 해야만 했던 그런 아픈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경 유학파의 엘리트 문화도 나오고요. 서양 음식도 등장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메밀국수나 우동 같은 일본의 간편식 음식이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그 선진 문물에 대한 동경이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죠. 네. 특히 엘리트나 유학파들은 이제 커피를 마시는 풍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상류층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커피, 양과자, 서양 돈가스 등이 이런 서양 문화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우리에게 남긴 영향 중에서도 음식 문화에 미친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쌀의 수탈로 인해서 궁핍한 식생활을 해야 했죠. 네, 서양의 식생활이 들어오며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사실은 아픈 문화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대 시기 우리의 식생활 모습을 바로 이 소설 토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라고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 중에서도 발과 발목을 세부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환자들이 있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60대 여성분이셨어요. 어느 날부터 발 뒤꿈치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첫 몇 발자국을 딛기 시작할 때 팔 뒤꿈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걷기 시작할 때 발 뒤꿈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파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충격파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 충격파 치료를 10번도 넘게 받았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걸었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거기다가 또 주사를 놓고 그리고 또 다른 충격파 치료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1년간 500만 원도 넘게 썼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라는 이런저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조금 좋아지는 듯 했지만 걸으면 또 다시 생기고 다시 재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운동도 하지 못하고 하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도 속상해서 잘 낫지 않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족저근막염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운동 영상이 나오는데 아니 병원에서 좋다는 치료를 해도 이렇게 안 낫는데 이깟 운동한다고 좋아지겠어? 라고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믿자 본전이지 뭐 하고서는 해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며칠 해봤더니 처음에는 운동할 때 굉장히 아팠는데 서서히 통증이 완화가 되더니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통증이 깨끗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하루에 1000보도 못 걸었었는데 이제는 동네 뒷산도 다니고 하루에 10000보씩 신나게 걷고 있다라고 그 영상에 본인이 또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요, 앞서 환자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딛기 시작할 때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아픈 건데요. 우리가 자거나 쉴 때는 발바닥에 힘을 빼고 이렇게 약간 오그라든 상태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체중을 딛고 걷게 되면은 발바닥 가장 밑에 있는 족저근막이 갑자기 팍 당겨지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약한 부위에서 조금씩 찢어지게 됩니다. 미세하게 파열이 되면서 출혈도 되고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픈 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느냐? 족저근막염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너무 무리를 해서예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 발이 잘 만들어진 구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사용하게 되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걷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만보 걷기를 했다든지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또는 직업 때문에 하루에 2만보, 3만보 어쩔 수 없이 걷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리를 하니까 족저근막염이 오는 겁니다. 또는 체중도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우리 몸을 떠받쳐야 되기 때문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요. 스트레칭 부족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야 오래 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족저근막이 만약에 이렇게 종이처럼 뻣뻣하면요. 이게 이렇게 팍 당겨지는 힘에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고무줄처럼 잘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디뎠을 때 족저근막이 찢어지지 않고 잘 버티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칭이 중요한 건데 스트레칭을 잘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많이 생깁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요. 바로 풋코어 근육의 약화예요. 발에는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두툼하게 이 뼈와 발바닥 사이에, 그러니까 족저근막과 뼈 사이에 이렇게 근육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근육이
튼튼하고 빵빵할수록 족저근막이 더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해야 될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족저근막이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족저근막염은요,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낫는다고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족저근막염은 교과서에 의학적으로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낫는 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염증이거든요. 우리 몸의 염증은요, 나으려고 하는 치유 기전이에요. 어떤 손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부위에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약간 부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이 낫기 위한 반응이 좋은 반응이거든요. 그 염증 반응을 통해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족저근막염이 생겼을 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낫는 것처럼 느끼느냐?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면 처음에는 염증이 확 좋아지니까 나은 것 같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걸을 때 또 염증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낫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이 근본 원인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리하는 게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만보 걷기를 했다면 만보 걷기를 하지 말고 많이 걷는 것들, 과하게 운동하고 뭐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서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을 조금 바꿔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원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몸무게를 좀 줄여보세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1kg, 2kg만 줄여도 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치나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깔창, 푹신푹신한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칭 부족이라 그랬잖아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족저근막을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꼭 하셔야 될 족저근막염에 너무 좋은 너무 중요한 스트레칭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를 취하시고요. 아픈 발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뒤꿈치를 이렇게 밀어내듯이 하시고요. 반대쪽 손으로는 앞꿈치를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래서 발가락 관절이 꺾이도록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는 밀어내고 앞꿈치는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뒤쪽 아킬레스건이 시원하게 늘어나고 발바닥도 늘어나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쭉 밀어주세요. 이 자세로 10초, 15초 버티시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발가락 꺾은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뒤꿈치 손을 떼가지고 발바닥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이렇게 두꺼운 힘줄 같은 게 하나 만져지실 거예요. 빳빳한 조직.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얘가 너무 팽팽해져서, 뻣뻣해져서 모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늘려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얘를 문질러 주는데요. 제일 좋은 건 이 두 번째 손가락 옆면을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는 겁니다. 이 뒤꿈치에서부터 앞꿈치까지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을 가하면서 쭉쭉 앞뒤로 밀어주세요.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족저근막이 건강하면 문질른다고 해서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문질렀을 때 통증이 있을 때는요, 이거 계속 해도 되나?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다고 하면은 참고 하셔도 돼요. 계속 하셔도 되고, 너무 여기가 찢어질 듯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하시지 말고, 그때는 급성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며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 휴식을 취하면서 통증이 좀 완화가 되면 그 다음에 너무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통증이 차차차차 완화되면서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까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족저근막염의 근본 원인 세 번째는 바로 풋코어 근육의 약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약하니까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서 자꾸 염증이 재발하는 거라서 족저근막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발바닥에 있는 풋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지만 제가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또 발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한다든지 또 수건을 놓고 수건을 쥐었다가 폈다 쥐었다가 폈다 하는 운동들도 도움이 되고요. 발가락을 이렇게 쭉 뻗은 상태로 주먹 쥐듯이 웅크렸다가 폈다가 수건 없이도 이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바닥 아프신 분들, 발뒤꿈치 아프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 운동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해보세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 운동부터 해보세요. 아마 발걸음이 한결 편해지신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운동 꾸준히 하셔서 발 편한 세상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긴 처음이다 정말.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얘 장관이다 장관. 얘 마치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2: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네.
1: 아, 이분이다. 야, 야, 나세요, 지호.
3: 81.
1: 어, 81. 81이.

0: 자기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어느 것도 없죠. 와, 완성 완성.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 하나당 5kg 이상?
4: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5: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년이나 세월을 보냈어요.
6: 23살 보냈어요.
4: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
7: 저희 무대 큰 볼륨으로 봐주세요.
8: 음악으로 지구 정복을 하겠다.
9: 네, 언젠가 하자.
7: 와, 언젠가 하겠지.
10: 둘, 셋, 어이!
11: 여드름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었을 때 딱 짜서.

0: 경제 위기, IMF
1: 한류 열풍에 대해
2: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3: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4: 이제 하나의 의미를 실현한 것 같습니다.
5: 한국 영화의 장르를 위해서
6: 그쪽 편이 지나치면
7: 무려 장춘이라고 해야 한다.
8: 그 양반은 스펀지겠다.
3: 바로 선생님의 성함을 듣자마자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9: 되게 순둥순둥한 사람이구나.
10: 일단 멋있어요. 편하고 멋있어.
11: 그 사람의 곡에 맞춰서 춤을 춰보고 싶다.
12: 이 영상을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13: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4: 그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그지?
15: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할까?
16: 극장 또는 영화 자체가 위기해지는
17: 증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18: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19: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20: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21: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22: 한 번 더 가볼게요.
23: 국가대표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기는 힘을
24: 배우를 던졌는데
25: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26: 하단 떨어지겠지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만성 성인병 중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압 조절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혈압을 처음 잰 게 이제 1730년대인데요. 이 말의 경동맥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근데 유리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말의 혈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측정을 하고 난 이후에 1900년대에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혈압계가 이제 발명이 되어서 혈압을 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대에 살면 수도관의 수압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물이 이제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압장을 설치를 하면 고지되어도 물이 충분히 수압을 유지를 해서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잘 나오는 것처럼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혈압이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 몸에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내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우리 몸이 이제 똑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안 가면 안 되니까 혈압이 낮으면 피가 안 가니까 혈압을 올려서 피를 보낸다. 이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인 상태가 우리 생명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고요. 생명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928년도에 미국의 그 생명보험업계에서 그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명보험업의 특성상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가야 되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 이거는 굉장히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중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금을 책정할 때도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아니면 너무 높다거나 그러면 아예 안 받아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요즘에도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비로소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판명이 난 게 1940년대 말에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프레밍엄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전체 인구, 한 명도 안 빼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혈압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는 도시 전체 인구가 5,209명이었는데요. 그 성인을 대상으로 매번 그 사람들이 와서 혈압을 재고 손으로 기록하고 검사하고 한 거니까 정말 대단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이 연구는 75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1대, 2대, 3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연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들의 약물 처방이 처음으로 정립이 됐고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또 아스피린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근거를 얻고 있게 만드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 우리 몸의 정상 혈압이 이제 120에 80 mmHg 이하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들 계시죠. 근데 이 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혈압을 측정해서 내 몸에 이상이 없는 정도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혈압과 또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는 병원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측정하는 가정혈압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대개 전자자동혈압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혈압을 제대로 정확히 잘 측정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자기 진짜 혈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혈압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수은혈압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죠. 근데 2017년도 8월에 국제적으로 이제 수은 사용을 금지한 미나마타 협약이 이제 생기면서 2020년도서부터는 수은혈압계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구들도 전부 전자혈압계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대개 전자혈압계는요, 손목에 차는 거, 그다음 위팔형 혈압계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손가락에서 하는 그런 혈압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손목형하고 손가락형은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증된 위팔 혈압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예.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검증이 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침 또 저녁 이렇게 2회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시고 나서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전의 시간을 택해서요. 의자에 등을 반듯하게 기대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혈압계를 어디 공공장소나 병원에서 잴때 이렇게 재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등을 반듯하게 기대고, 그다음 양 발바닿은 바닥에 닿아야 하는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다리를 꿰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를 꿰고 재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1, 2분 정도를 안정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혈압은 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재면 의미는 없고요. 1분에서 2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혈압계는 반드시 내 심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상에 혈압계가 있다 그러면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자를 더 낮은 걸 사용하든가 해서 내 심장과 비슷한 위치에. 그리고 커프는 이거를 반드시 맨살로 감으셔야 돼요. 옷을 입은 채 감으면 그 옷이 쓸리는 소리를 전자혈압계가 혈압 소리로 오인을 해서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양팔에서 따로따로 측정한 혈압이 다르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양팔의 혈압 차이가 20 정도라면 그러니까 20보다 작다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양팔의 혈압 차이가 20이 넘게 난다. 그러면 체내에서 동맥의 어느 부분이 좁아져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양팔에 이렇게 혈압이 다른 경우에는 그 높은 쪽의 혈압을 자기의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110에 70인데 한쪽은 130에 90이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거는 고혈압인 거죠. 이런 가정혈압이 왜 점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 하면 이게 진료실에서 잰 혈압보다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표적 장기 손상과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을 자주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뿐이 아니고요. 정상혈압보다는 조금 높지만 약물 복용을 안 하고 있는 전고혈압 단계라고 그러죠. 그런 환자분들에게 생활습관의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습관만 개선을 잘해도 여러 알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물의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적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물의 치료 중단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고혈압 단계의 사람들은 정상혈압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요인 중에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흡연이죠. 흡연을 딱 하게 되면 10에서 15mmHg 정도 혈압을 상승시키는 매우 강력한 혈압 상승 인자입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간접 흡연만

중에서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만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큰 병원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 체중이 빠져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 혈압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성 성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이 빠지셨다면 반드시 의사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약물 조정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에 2잔 이하로 절주하는 것도 수축기 혈압을 3.9, 이완기 혈압을 2.4 정도를 떨어뜨리고요. 또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정도 운동을 일주일에 5회 이상 한다면 역시 수축기 혈압을 4.9, 이완기 혈압을 3.7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운동을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역시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이 제일 이제 안전하고 효과가 좋고 질리지 않고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혈압 강화를 위한 운동은 조금 빠르게 한 5,000보 정도만 걸어도 그 효과를 보기에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건강하게 먹는다. 이게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가 큽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의 성인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채식 위주로 칼로리를 좀 줄이시고요. 동물성 지방의 섭취도 좀 줄이시고요. 야채, 과일, 생선류, 또 견과류, 유제품, 이런 것들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수축기 혈압을 무려 11.4, 이완기 혈압을 5.5나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혈압을 자주 측정을 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잘 복용을 하고 또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혈압을 잘 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오늘은 제2강 정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했는데 유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2, 3일도 못 간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요. 이사 오면서 물건을 엄청 버렸는데 정리가 안 된대요.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었는데 왜 정리가 안 돼요? 넓은 데로 이사 왔는데 왜 정리가 안 돼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물건이 밖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정리가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와 정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리는요,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청소는요, 물건을 버리거나 치워서 공간을 닦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청소는요, 먼지와 쓰레기, 곰팡이가 대상이고요. 정리는요, 물건과 공간, 사람이 대상입니다. 결국 청소와 정리는 대상이 다르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꾸 청소해놓고 어머 정리했는데 왜 2, 3일도 못 가요? 뭐 정리했는데 왜 유지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정리와 청소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10가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정리가 필요한 사람인지 청소가 필요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집에 고장난 전등이 하나 이상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추억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이 많다. 많은 분들이 추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0: 있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집안에 죽은 식물 화분이 방치되어 있다. 어떠세요? 화분은 다 죽었는데요. 빈 흙만 들어있는 그 화분들을 이렇게 한쪽에 쌓아두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집에 손님을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다. 몇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짜라면 일단 다 받아가지고 온다. 어떠세요? 공짜 다 좋아하시죠? 사은품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섯 번째입니다. 방한 군데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입니다. 거실도 깨끗하고 침실도 깨끗한데, 이 집은 깨끗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한 군데는 창고처럼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런가요?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어느 한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나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집안 곳곳에 동전들이 굴러 다닌다. 동전통에 동전을 집어 넣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동전이 이곳저곳에 굴러 다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가족들이 정리 좀 하라고 잔소리한다. 그런 잔소리를 나는 자주 들어요. 친구들이 가끔 놀러 오면 내 방을 보고 정리 좀 해라 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듣는 분이신가요? 네, 아홉 번째입니다. 가구 배치는 이사 온후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이사 올때 이사 업체에서 해준 가구 배치를 10년 동안 단한 번도 바꾸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열 번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리를 할수 있다 생각한다입니다.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뭐 사실 제가 정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에 해당이 되십니까? 10가지요? 9가지요? 그렇다면, 자,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는 왜 해야 될까요? 네,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 정리를 안 하면 물건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찾는 시간 많이 들어가죠. 또, 못 찾아서 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낭비되죠. 물건을 쇼핑하는 시간, 검색하는 시간, 꺼내서 넣는 시간, 모두 시간과 돈이 낭비됩니다. 물건을 또 샀어요. 넣어야 돼요. 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간이 자꾸 줄어들겠죠. 서랍장을 사고, 수납용품을 사고, 그래서 결국은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 어머, 이사 왔는데 왜 정리가 안 돼? 집에만 들어오면 일이 산더미야.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주부들도 많이 보았고요. 남편분은 아예 집에 들어오기가 싫대요. 집에만 들어오면 아주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자꾸 싸우게 된대요. 관계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리를 안 하니까 대물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정리 안 하면 그 아이의 평생 습관이 정리 안 하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 내 방의 모습은 평소에 내가 청소했던, 정리했던 습관의 결과죠. 그럼 정리는요, 과연 정리 습관만 중요할까요? 네, 쇼핑 습관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사요. 세일한다면 일단 쟁여둡니다. 충동 구매를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물건을 막 사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 색상별로 여러 개를 구매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잘하려고 정리 꿀팁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리를 정말 잘한다 해도요, 물건을 계속 사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내가 그 물건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도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은 물건을 사는 소비 습관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정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미루는 습관도 있습니다. 대정리를 하려고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한꺼번에 나중에 연말에 방학 때 해야지, 시간 날때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계속 미루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정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청소라는 말은 있어도요, 대정리를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결국 정리를 못하는 분들만 저한테 정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리를 잘 하시는데요, 왜 그분은 저에게 정리를 의뢰했을까요? 결국 그분은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건을 계속 예쁘게 저장하기 위해서 라벨링을 하고 상자를 사고 서랍에 넣고 옷을 접습니다. 결국은 정리를 아무리 잘해도 물건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절대 그분은 정리 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물건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물건의 적정량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이 어느 위치에 얼만큼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의 양이 작아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집에 세탁기가 몇개 있죠? 네, 한대 있습니다. TV는 몇개 있을까요? 네, 한대 있죠. 아마 TV가 없는 줄 알고 다시 사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화 몇개 있으세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연필의 개수가 몇개 있는지, 가위의 개수가 몇개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물건을 사는 거죠. 물건의 적정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이 있고 몇 개가 남았는지를 기억한다면 그게 바로 적정량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옷방에서 옷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나마 옷방에 물건들이 다 들어가서 문이 닫힐 수만 있다면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건이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상자에 넣어서 베란다로 가고 창고로 가고 또 다른 방으로 물건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면 물건의 적정량에서 벗어난 겁니다. 적정량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내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죠. 정리의 기술은요,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고나는 거야? 재능이야? 그래서 정리 전문가가 되는 거야? 저는 모든 사람이 정리 천재가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물건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쉽게 찾고 꺼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정리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에서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다음 3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산으로 올라가 진짜 부산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산이란 공간을 이해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되는 이 산복도로를 둘러보았는데요. 오늘 이 강에서는 산복도로 속 삶의 이야기를 감천 문화마을을 통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산은 이주민들의 도시입니다. 1934년 약 15만 명이던 부산의 인구는 전쟁이 난 1년 뒤 1951년 84만 명이 되었으며 1955년에는 인구 100만 명을 넘기게 됩니다. 193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부산은 인구가 20배 이상 증가한 원주민들의 도시가 아닌 이주민들의 도시임을 알 수 있는데요. 개항 이후로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항만 구축을 위해 매축사업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이를 마친 후 평지가 부족했던 부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밤이 되면 산 위에 올라가 가난한 조선인 부락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산 속 산동네 산복도로는 만들어졌는데요. 산복도로는 일제강점기 시절

물리듯 쫓겨난 조선인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내어주었고, 6.25 전쟁 시기에는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안식처였으며, 60년대와 70년대로 이어지는 산업화 시기에는 이촌 향도의 꿈을 안고 온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의 정착지가 되었습니다. 또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형성된 이 산동네들은 이 산복도로가 이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원도심의 산속에 정착했던 이주민들은 산복도로를 오가며 가족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희망을 위해 하루를 버텨내었습니다. 이렇듯 억척스러운 삶을 살았던 피난민들, 이주민들의 정착지가 되어 주었던 산동네 마을 중 하나로 감천 문화마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산 전체에 수십여 채의 집이 다였던 작은 자연부락이었지만, 1955년 태극도라고 하는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이 정부 정책에 따라 부산의 보수동에서 지금의 감천이동으로 집단의 이주를 해오며 큰 마을이 형성이 되었고, 태극도 신도들만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태극도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태극도는 조철제라고 하는 인물이 1918년에 증산 사상의 뿌리를 두고 충청도 지역에서 창시한 민족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1921년에 무극대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여 한때 신도 수가 10만 명을 넘길 정도로 이 거대한 종교단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36년 일제의 유사종교 철폐령으로 이 교단과 본부가 철거가 되고 대부분의 신도들이 흩어지게 되며 광복 직전 태국도라는 이름으로 이 교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1948년 약 1500세대의 태국도인들이 이 보수동으로 이주를 해왔고 이 보수산에 판잣집을 짓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1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판잣집은 화재와 전염병으로 인한 커다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아울러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보수동에 있던 태극도 판자촌 또한 철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후 태극도인 800여 세대가 지금의 감천문화마을이 있는 이곳으로 집단 이주를 해오며 감천문화마을은 태극도인들의 신앙촌이 되고 태극도 마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마을은 오로지 태극도인들의 맨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해체된 판잣집의 판자를 들고 와서 집을 짓고 마을을 1감부터 4감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누었으며 이 계단식으로 택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인 5감에는 태극도 본부를 두고 천마산으로 올라가는 6감부터 9감까지는 다시 4개 구역을 나누어 마을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태극도 마을이라는 이름의 낙후된 동네로 알려졌지만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마을 미술 프로젝트로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천 문화마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을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공간인 어린 왕자와 사망여우 역시 마을 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뒤로 감천 문화마을의 특색 있는 마을 풍경이 보이게 되는데요.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이 미로와도 같은 골목길의 경관은 태극도 마을의 도인들이 이 손으로 마을을 꾸릴 때 세웠던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길은 통해야 한다. 둘째,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마라. 셋째, 모든 집은 방한 칸, 부엌 한 칸을 기본으로 하고 공동 화장실을 쓴다. 이곳에 지어졌던 집들은 모두가 1층으로 된 판잣집이었고, 방한 칸, 부엌 한 칸의 집이 끊이지 않는 옆으로 쭉 이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찻집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계단식으로 자연스럽게 1층짜리 집들이 위아래로 놓였던 탓에 아래쪽 통로의 앞집이 뒷집을 가릴 일도 없었고 모두가 같은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하고자 했던 이 마을이 바로 지금의 감천문화마을, 그 당시 태국도 마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균 5명의 식구가 7평 남짓한 공간에 살아가며 제대로 발도 뻗지 못한 채로 생활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이 모두 눕기에도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동 화장실이 생겨나게 되었고, 현재도 마을에 사는 주민분들은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천문화마을 속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공동 화장실은 관광객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인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판잣집은 무너져갔고 비바람을 피할 공간이 없어진과 동시에 아이들의 몸집이 커가며 집을 넓혀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이로 인해 주민들은 1층 위로 2층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2층 공간은 1층보다 넓었습니다. 하늘은 주인이 없었기에 땅 한 평이라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이 집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감천문화마을의 골목 속에는 골목의 너비보다 하늘 공간이 좁은 구조에 이 공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집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감천문화마을의 아름다운 색감에 감탄하지만 그 속에서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당시 페인트를 배급받았을 때 페인트의 색깔이 균등하지 않아 페인트를 칠하다 보면 어떤 집은 모자라고 어떤 집은 남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벽면은 녹색이지만 옥상은 분홍인 집들, 이런 집들도 존재를 했던 것이죠. 사실 아름다운 무지갯빛은 그 당시 가난의 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와 사망여우 동상과 함께 자주 언급이 되는 감천문화마을 속 또 다른 명소는 별 보러 가는 계단이라는 곳입니다. 높은 지대라 올라가면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별 보는 계단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문득 뒤돌아보며 허리를 펴면 이 현기증으로 눈앞에 별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총 14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148계단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부산 속 계단은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과 높은 비탈 등으로 이동의 편의를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속 별 보러 가는 계단이 바로 그 예시가 되며, 계단은 이주민들에게 집과 일터를 잇는 공간이자 삶이 녹아있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를 넘어가며 감천동의 판잣집은 슬레이트 집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대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옥상에 있는 일반 주택인 이 슬라브 형태의 집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만들었던 태국도 신자들도 1958년 교주가 죽으면서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들은 부푼 꿈을 안고 부산으로 이주를 해왔던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의 터전이 되었고, 도시 빈민과 감천마을 사람들이 이 감천문화마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도시 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던 이 낙후된 마을을 되살리고자 마을 환경 정비와 벽화 사업이 이루어지며 감천문화마을은 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마을의 모습과 오래되고 낡은 파스텔톤의 집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여행자들의 눈길을 끌던 찰나, 각종 매스컴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 감천문화마을이 소개가 되며 대표적인 부산의 명소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감천문화마을은 관광지이기 이전의 마을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보다는

예쁜 경치가 있는 여행지로 비춰지고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성문화마을 속 계단에는 수많은 땀방울이 서려 있고 벗겨진 페인트와 지붕 속에는 우리 부산 사람들의 삶이 존재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는 관광지 이전에 마을이자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했던 태국도 신자들의 정신도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강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초량 이바구길 속으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1: 네, 본업 아닙니다. 섬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3: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0: 위험하게 나오라고, 위험하게 나오니까라. 나와, 나와, 위험하게 나오라고! 변하고!
1: 저희 무대 큰 볼륨으로 봐주세요.
2: 지구정복. 음악으로 지구정복을 하겠다.
3: 네, 언젠가 하자.
1: 어, 언젠가 하겠지.
4: 둘, 셋. 어이!
5: 여드름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었을 때 딱 짜서.

저희가 이렇게 몰림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0: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0: 심장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어? 이대리 핸드폰 바꿨네?
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4: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5: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8: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국 문명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개념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프론티어라는 건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 한 복판, 그 중심 축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서쪽으로 쭉 뻗어 나가서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들 서부 개척하러 달려갔습니다. 미국인들의 서부는 무한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이게 한쪽에선 꿈의 땅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프론티어는 문명과 야생, 갈등과 신화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론티어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우보이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생의 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죠. 거칠고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그 정신이 미국 신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론티어가 미국 문명에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좋았던 점도 어두웠던 점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얘기할 때 프론티어라는 단어는 빠지면 섭섭한 그야말로 필수템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개척지라거나 경계 혹은 경계 주변 영역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프론티어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묵직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빈 땅이나 모퉁이라는 느낌보단 모험과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신이 겹겹이 쌓인 그런 개념이죠. 17세기 초 유럽 식민지 시절부터 20세기 초 서부가 미국 땅으로 편입될 때까지 이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핫한 무대였지요. 마치 무한한 확장판 스토리처럼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꿈을 키우며 미국의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낸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아니라 미국인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던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프론티어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코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개념이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1893년에 미국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이른바 프론티어 이론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터너 교수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유럽이 아닌 프론티어, 즉 끝없이 펼쳐진 미개척지에서 찾았습니다.

선호에게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야망과 문명의 접점이었고 미국인들이 유럽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무대였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 학계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철저히 유럽에서 찾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초기 동부 식민지에서 시작된 문명이 서쪽으로 확장됐다고 믿었고 이러한 관점은 주로 동부 엘리트 대학 출신이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학자들 사이에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 출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프론티어 출신의 역사학자 터너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당시 동부 지식인들에겐 큰 충격이었죠. 위스콘신이 프론티어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만큼 터너의 시각은 미국 지성계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프론티어 개척의 역사라는 근본적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에게 북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든 경제적 기회를 쫓아서든 혹은 도전을 향한 호기심에서는 미국은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동부 대도시를 벗어나면 디트로이트,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 밀워키 같은 지금의 중서부 도시는 더더욱 미지의 땅 프론티어였던 것입니다. 중서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넘어 또 다른 프론티어로 나아갔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고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 전쟁을 거치며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대부분이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이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터너가 말한 대로 미국인들이 유럽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문명을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자라난 정신은 곧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개인주의와 개척정신, 애국심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자립성과 도전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도 시간이 가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터너의 프론티어 개념은 신서부 학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터너가 백인 중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머물렀으며 원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죠. 이들 학자들은 서부를 단순히 참여하는 개척의 역사로 보지 않고 갈등과 정복, 환경 파괴, 경제적 착취가 얽힌 복잡한 공간으로 재해석을 했죠.

이 관점은 미국 서부 역사 연구에서 정체성과 차이, 권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틀을 제공하며 프론트에 대한 이상화된 서사를 넘어서는 현실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 새로운 서부 역사가들은 미국 서부 확장 과정에서 감춰졌던 폭력, 착취, 갈등의 역사를 드러내며 역사적 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개념이었으며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은 미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중심 세계관에서 미국 중심 세계관으로 시각을 전환한 이 이론은 미국 운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단순히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넘어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활한 영토까지 손을 넣게 됐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캐나다 남부, 오하이오 계곡, 그리고 루이지아나 일부를 포함한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는데 이는 단순한 전쟁 승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국은 13개 식민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미국에게 양도했을까요? 우선 영국은 더 이상 이 지역을 유지할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경쟁자들인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광범위한 영토를 차라리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토는 거의 두 배로 확장되어 국가의 성장과 서부 개척에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죠. 유럽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이제 이 광대한 땅을 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팽창의 결정적 전환점은 1803년 루이지아나 매입에서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카리브해의 풍부한 설탕 생산지인 생도밍그, 현재 아이티를 중심으로 북미 식민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아나 영토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1791년 시작된 아이티 혁명을 프랑스 군대는 진압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황열병과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쓰러지면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의지는 크게 흔들렸고 1802년 생도밍고 원정군의 패배는 루이지아나의 전략적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사의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상을 장악한 영국 해군 아래에서는 프랑스가 루이지아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영국과의 전쟁을 위한 자금 필요성을 절감했죠. 결국 루이지아나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일부만 구매하려 된 미국의 영토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한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죠. 이 협상의 중심에는 당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지도자로서 그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토 매입 권한에 대해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외국으로부터 영토

영토를 취득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 거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누이제나 매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매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퍼슨 대통령은 이 거대한 매입이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유의 확장으로 여겼죠. 당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진 건 아니었기에 새로운 땅에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참정권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농업 중심의 점진적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성실히 땅을 개척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미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확신이 의회를 움직였고 의회는 매입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 영토를 두 배 가까이 넓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죠. 먼저 이 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터전을 잡고 있었고 미국은 이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 토지와 주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 심각한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이 영토 확장은 미국 내 노예 제도의 확장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노예제 허용 여부가 미국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지역을 노예 노동을 통한 농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던 반면 북부에서는 점차 노예제 반대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1840년대 미국은 완전 대륙횡단 레이스로 뛰어든 느낌이었어요. 이때 무대 위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강렬한 신념이었죠. 그냥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을 쭉쭉 차지해야 한다는 대륙 확장 열풍이 불었던 것이죠. 마치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공화주의라는 반짝이는 등불을 들고 서부 팽창의 질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던 대통령 제임스 K. 폴크는 말하자면 확장주의의 캡틴 같은 존재였죠. 텍사스 병합, 오리건 경계 분쟁 해결, 그리고 멕시코 미국 전쟁이라는 세 가지 대형 미션을 해치우면서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 급속 확장의 서사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땅을 넓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도 급증해서 결국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의 엄청난 폭풍을 부르는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특히 텍사스 병합은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1821년 멕시코 독립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값싼 땅과 기회의 땅인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멕시코의 노예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정치적 긴장,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1835년 텍사스 혁명으로 폭발했고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하며 론스타 공화국이라는 독자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들 텍사스 사람들 대다수는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연방에 복속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영토로 복속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선 텍사스 병합이 노예제 확산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합병은 이후 10년 동안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럽 열강, 특히 영국이 텍사스를 노릴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은 1845년 12월
텍사스를

공식 합병했습니다. 한편 북서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오레건 준지의 지배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북위 42도선에서 54도 40분까지 뻗어 있었고 1840년대 초 오레건 열병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레건 출해를 따라 이동하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미국인들은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국이 관할하는 지역까지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밴쿠버를 포함하면 캐나다 영토까지 미국이 가져야겠다는 그런 외침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오레건 영토를 두고 영국과 전쟁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텍사스 국경선 문제로 멕시코와의 전쟁이 다가오자 두 전선에서 싸우는 위험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피하고 영국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1846년 오레건 조약으로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확정하며 미국은 퓨제트 사운드를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 경계가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해안의 국경이 됐죠. 남쪽에서는 명백한 운명의 불꽃이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격렬히 타올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반드시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특사 존 슬라이더를 보내 매입을 시도했으나 멕시코가 거부했죠. 이에 포크 대통령은 군대를 텍사스의 뉴에세스 강과 리오그란데 강 사이 분쟁 지역에 배치하며 멕시코를 자극했고 1846년 4월 결국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은 세 방향으로 신속히 진격해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점령했고 마침내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시켰습니다. 1848년 과타루페 이달고 조약은 전쟁을 종결하며 멕시코는 당시 영토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기고 1,500만 달러와 청구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연안까지 손에 넣으며 대륙 횡단 국가로서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지금의 미국 남서부 땅 대부분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를 내전으로 몰고 갈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 북부주들은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영토를 자유주로 합병하기를 원했고 남부주들은 노예주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노예주 문제를 놓고 북부와 남부주들은 갈등과 분열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토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미국 서부 팽창사는 찬란한 개척신화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원주민의 땅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대학살을 통해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원주민은 독립된 민족이자 인종이었지만 정착민들은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카혼타스 신화와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이런 폭력의 현실을 감추는 미담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607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식민지에 살았던 포와탄 부족 출신 원주민 여성이었죠. 전해지는 낭만적 이야기대로라면 그녀가 영국 식민지 지도자 존 스미스의 목숨을 구해 두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카혼타스는 어린 나이에 영국인들에게 납치당해 포와탄 부족과

백인 식민 확장의 정당성을 은밀히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신화가 원주민의 고통과 저항을 감추면서 식민지주의 서사를 미화하는 데 활용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 신화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21년 청교도 필그림과 원주민이 평화롭게 식탁을 나누며 화합을 기념했다는 이야기는 이상화된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후 원주민 사회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감했고 백인 정착민들의 토지 침탈과 무차별적 대학살, 강제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은 신화 속 평화로운 만남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신화는 미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개척 정신이라는 이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주민 고통과 저항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왔죠.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에 대한 명시적 학살 정책은 특히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기 강제 이주 정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잭슨은 미시시피 동부 원주민에 대한 최종 해결책 실행자로 불리며 1830년 원주민 강제 이주법을 통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비극적 여정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그 비극의 상징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 먼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혹독한 겨울과 질병, 굶주림에 시달며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무려 4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전체 이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민족 존재 자체를 위협한 가혹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울타리 진주로 몰아 넣어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전통,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아픔과 상처는 깊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에서 원주민에게 간 가장 참혹한 만행은 1890년 12월 29일 사우스 다코타주 운디드니 개울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운디드니 대학살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군대는 라코타 수 부족의 무장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총성이 울리면서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남녀노소의 라코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대다수가 병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초창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주요 무력 충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민족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징적인 비극으로 이후 원주민 권리운동의 중요한 상징점으로 남았습니다. 미국 프론트의 신화는 미국의 개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화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론티어 신화가 바로 카우보이들입니다. 카우보이의 모습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상징으로 강인한 개인주의와 자립정신을 대변하며 미국인의 이상을 투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였던 카우보이는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거친 서부라는 이미지는 서부 역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1870년대 초반 목동이라 불리던 카우보이들은 대체로 거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내던 유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표현은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이미지인 반면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은 소몰입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단조로운 식생활 속에 살아가는 반야만적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1890년 지리적으로 프론티어가 종결되면서 카우보이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줄었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인한 개인주의, 미국적 보편주의, 서부 개척의 미덕이 결합된 카우보이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에 거친 노동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전설적인 버팔로 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료랑 자기 인생을 쇼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고서는 어느새 화려한 영웅으로 재탄생시켜버린 거죠. 그가 만든 쇼가 와일드 웨스트 쇼였습니다. 군인, 카우보이, 원주민까지 실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대중문학에서 유행했던 재미난 허구들을 빼곡히 끼워 넣어서 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경계가 애매모호했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쇼야? 하면서 모호함 속에 빠져들었고 그게 바로 와일드 웨스트의 묘미가 됐답니다. 카우보이 이미지는 대중문학을 통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선보인 저렴한 10센트 소설들은 과장된 신문 보도와 동시대 사건에서 영웅적 인물을 차용해 서부 개척시 신화를 폭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문고분들은 카우보이를 무모하기만 한 인물에서 용감하고 고귀한 개척자로 미화시켰다. 이러한 카우보이 신화는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당시 정치적 기류와도 깊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히어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강력히 활용하며 카우보이 남성성을 국가적 이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루스벨트는 모험과 용기를 상징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자신이 내세운 강한 국가와 개척정신의 대표 얼굴로 삼았죠. 그는 카우보이를 단순한 서부의 인물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본받아야 할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남성상의 모델로 선전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카우보이 신화는 할리우드를 통해 대중문화의 핵심 아이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서부극은 대개 카우보이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묘사했죠. 영화 속 카우보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무법자를 응징하는 도덕의 수호자로 그려지며 미국 고유의 프론트 정신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였던 카우보이를 백인 남성의 자립과 용기, 자유와 개척 정신의 상징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미국인들이 카우보이 같은 프론트 신화를 만드는 데에는 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신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문명과 야생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한 대 묶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며 점차 복잡해지고 취약해진 사회에서 카우보이는 남성적 힘과 진정한 미국다움의 상징으로서 국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프론티어 신화는 미국의 정체성과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0: 나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1: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2: 교실에 책 좀 두고 올게.
3: 어? 고장났나? 안 열려.
2: 같이 당겨보자.
3: 하나, 둘, 셋!
1: 안 돼!
2: 안 된다!
4: 버블 타임 스타트!
5: 다들...
6: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2: 돼지야, 어딨니?
6: 뭐야, 뽀뽀해!
2: 돼지야! 왜 여기도 없어?
6: 진짜 돼지를 보기로 한 거야?
2: 저 어디 있는 거야?
6: 뽀뽀마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2: 저기다! 돼지야!
6: 어? 까까!
7: 공주님!
8: 이봐 거기! 네가 오늘 봤던 건 맞지?

0: 저리가 인과부.
1: 그게 이게 뭐냐면
0: 잠깐 연극 연습을 하는 중이었지.
1: 그런 것 같아.
2: 연극?

잤다.

0: 레인보우 클릭 버프!
1: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2: 내 손! 돌아왔어! 까까! 불가사리랑 해마가 날고 있잖아!
3: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2: 뭐? 너희가 인어?
3: 놀라게 해서 미안해.
1: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공주라고.
3: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2: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0: 날 구해주는 게.
1: 잠깐만!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2: 어? 야호! 고마워! 태연한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1: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3: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면 레어래.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2: 네?
4: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철수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얜 집업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지쳐서 그러는 거야?

0: 어디 한번 알아볼까? 이것 좀 먹어볼래?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는구나?
1: 흐흐흐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노지, 너 줄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공주님이 쓰는 거라고. 고마, 이리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응. 노지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용이 날 멀리 내려왔어요.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이따 다시 해보자고.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안바라! 용을 물리치자!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리 와!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널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0: 왕을 물리쳤네.
1: 빠글
0: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왜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뿅뿅. 있는 거야. 가서 공주님을 구해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고 말 테다. 팬케이크잖아. 저기요 공주님, 내려오세요. 용은 팬케이크.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1, 2, 3 나무 색으로
1: 1, 2, 3 빨간 세 마리가 먹어
0: 그리고 나
2: 네 마리 블럭과 나 보이는 건 다 새지 문 한번 열고
1: 빨대로 꿀벅
2: 행복한 휘파람 멜로디
3: 네 마리 블럭
2: 그리고 나 1, 2, 3, 4 문 4개
1: 1, 2, 3, 4 빨개 4개
3: 네 마리 블럭

0: 오류 막대기 6개. 그리고 나
1: 일곱 마리 블럭가나 보이는 건 다 새지. 연을 날리고 오지게 연
2: 노래 밝히고.

0: 그리고 나
1: 8마리 블록과 나 보이는 건 다 새지 접시 돌리기 오카블록 회전
2: 님과상 가늘기 넘버컵 들기 8넘버컵
1: 그리고 나 1, 2, 3, 4, 5, 6, 7, 8 접시 8개
2: 1, 2, 3, 4, 5, 6, 7, 8 상대 8개 8넘버컵

0: 표지 하나 9개,
1: 접시 8개, 상자 8개,
2: 연이 7개, 7개 빛깔,
3: 막대기 6개, 묘기 6번,
4: 별똥별 5개, 자동차 5대,
5: 4개 열린 문, 4개의 빨대,
6: 나무 3그루, 허리 3마리,
7: 신발 2켤레, 탄소 2개,
8: 맛있는 빵 하나,
9: 대인도 하나야.

0: Blue.
1: Yellow.
0: Blue. Cool.
1: Yellow.
0: Blue.
2: Thank you.

0: Let's boogie! Who wants to play? Go! B.
1: Oh.
0: G.

0: 파워풀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양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인어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2: 머리색이 변해.
1: 와, 꼬리색도 핑크.
2: 인어공주 미니
1: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2: 인어공주 미니
1: 엄마 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가면
2: 플러스.
0: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볼까? 다음 두 그림에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1: 방울, 토마토랑
2: 비눗, 방울이네.
1: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3: 방울!
0: 오호! 정답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옛날 어느 집 구멍 속에 쥐들이 사는 쥐 왕국이 있었어.
1: 아바바바! 지금 백성 쥐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왕국에 찍찍 소리는 없고 온통 꼬르륵 소리로만 가득합니다.
4: 아, 이럴 수가. 아니, 주방에 치즈를 구하러 간 쥐 용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것이냐?
0: 전하!
1: 용사님, 괜찮으세요?
4: 치즈는 구했느냐?
0: 그게... 죄송합니다.
1: 우리 쥐 용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4: 또 실패란 말인가? 아, 진짜.
5: 이 집에 고양이를 키운 이후로

0: 힘들어졌지. 뛰어난 주용사들을 계속 보냈지만 또 실패. 계속 실패. 고양이한테 당한 용사만 벌써 5마리.
1: 제가 성공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2: 식량을 못 구하면 왕국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죠. 전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3: 대책?

0: 더 이상 고양이한테 당하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들 의견을 말해보시오.
1: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양이의 천적은 늑대! 우리가 늑대를 키우는 겁니다.
0: 오호라! 그럼 고양이를 확실히 해치울 수 있겠소? 대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지 않는다면 말이요.
2: 고양이에게 암컷 고양이를 소개할까요? 연애에 빠져 주방엔 얼씬도 안 할 거예요.
0: 오호라, 그럼 그 아는 암컷 고양이는 있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겠어. 참나, 제대로 된 의견을 내는 지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3: 아바마마,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0: 어? 아이, 공주?
3: 고양이는 워낙 소리 없이 다가와 저희가 발견했을 땐 도망가기 바쁘죠?
0: 그렇지.
3: 만약 고양이가 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미리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오, 그렇지, 그렇지.
1: 그런데 고양이가 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죠?
3: 그건 고양이에게 이걸 다는 거예요.
4: 여기서 문자!
5: 아하! 내가 맞힐 거야!
4: 공주는 고양이에게 무엇을 달자고 했을까? 1번 방석, 2번 방울.
3: 아! 소리 없이 다가와 알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
6: 아, 그래. 처음에 낸 문제도 방울, 토마토, 비누, 방울이니까 방울이 맞네.
4: 딩동댕, 정답은 방울이야.
6: 우와!
3: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피하면 되죠?
0: 와, 역시 우리 공주. 야, 이걸 가서 달기만 하면 되겠구만. 근데 고양이한테 가서 누가 이걸 달 텐가?
1: 네? 아이고, 갑자기 화장실이. 배가.
2: 당연히 지 왕국의 용감한 용사인 제가 달고 싶지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좀 아파.
3: 그럼 제가 달게요.
0: 뭐라?
2: 공주님이요?
1: 와우!
3: 방울을 달려면 조용히 접근해야 해요. 차분하고 침착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제가 안 했어요, 진짜.
1: 아니면 꼬리에라도.
0: 너 뭐하냐?
1: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0: 잡아라!
1: 귀가 엄청 밝고 예민해서 몰래 다가가서 방울을 타는 건 불가능해요.
0: 아이, 그럼 어떡해?
1: 그래서 생각한 작전이 있는데요. 바로 생선으로 유인 작전!
2: 생선으로 유인 작전?
1: 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생선으로 고양이를 유인하는 건데요.
0: 고양이를?
1: 유인해? 용사님은 아직 팔을 잘 못 쓰시니 어려울 것 같고, 아바마마나 쥐 선생님 중에.
0: 에? 아이, 우리 중에?
3: 이번 작전은 우리 쥐 왕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니.
0: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자네는 충신.
3: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시지요. 어? 안 내면 내 가위바위보.
0: 이겼다. 이럴 수가.
3: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1: 아바마마. 다녀오시죠.
3: 다녀오시지요.
4: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겼습니다. 네,
1: 용기를 내세요.
3: 와, 어서 다녀오시지요.
0: 왕인데.
1: 아바마마는 어떻게든 고양이를 쥐구멍으로 유인해오세요.
0: 맛있는 생선 먹으려면 나와라. 고양이 어딨냐?
5: 내가 좋아하는 게 둘이나 있네. 쥐하고 생선, 뭐부터 먹을까?
0: 엄마야! 생쥐 살려! 여기서! 야옹! 걸음 하나 살려라! 야옹!
4: 괜찮으세요?
0: 나 정말 무서웠어. 찌찌.
3: 전하, 이제 나머진 저에게 맡기십시오.
5: 아, 생선을 포기해야 하나? 어?
3: 먹고 싶지. 생선이 먹고 싶으면 구멍으로 들어오든가. 아, 작은 구멍엔 못 들어오겠지만.
5: 아, 나도 잘 들어가거든. 냐옹. 보여줄게. 뭐야, 뭐가 이렇게 깜깜해.
3: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5: 그 생선 꼭 먹고 갈 거야. 야!
3: 먹어봐라, 먹어봐라, 잡아봐라.
1: 생선으로 고양이의 한눈을 팔게 한 사이 저희가 방울을 매볼게요.
6: 용사님, 제가 고양이 목 위로 던져볼게요.
7: 네, 공주님, 그럼 제가 받을게요. 어서.
6: 하나.
5: 뭐야 이거?
7: 공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5: 뭐 하는 짓이야? 기다려라 생선! 야! 이게 뭐야? 생선이 아니잖아! 날 가지고 놀다니! 쥐 너무 싫어!
0: 아이고, 내가 목숨까지 걸고 유인했건만 그걸 하나 못 단단 말이냐?
4: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죄송해요. 생각보다 고양이가 커서.
7: 하이! 내가 팔만 다치지 않았어도.
8: 아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 생각은 좋지만 실제로 다는 건 불가능해.
7: 그럼 결국 포기한다고요?
4: 우리 지왕국의 운명도 여기까지란 말인가?
8: 아이고!
7: 잠시만요. 생선 비린내.
8: 생선 비린내 무슨? 진짜 그 생선 냄새가 지독하긴 하구나.
4: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지난번에 제가 선물로 드린 장미향 비누로 씻으시면 되겠네요.
8: 헐커니, 야 그게 있었지.
4: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1: 잠깐, 선물?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시도해봐요.
5: 아, 생선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아우.
1: 택배 왔습니다.
5: 어? 택배? 우와! 내 앞으로 온 거네? 누가 보냈지? 우와! 예쁜 방울 목걸이다!
1: 귀여운 고양이님에게 방울 목걸이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고양이님의 영원한 팬으로부터.
5: 하긴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우와, 괜찮다. 어머, 딸랑딸랑 소리도 나네. 좋다.
1: 됐어요, 됐어.
2: 야, 성공이야.
9: 이렇게 결국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었지.
2: 이야, 이게 얼마나 맛있냐.
1: 그러니까 말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8: 온다. 다들 도망가.
5: 이상하다. 요즘은 쥐들이 통 안 보이네. 다들 이사 갔나?
8: 갔나?
1: 갔어요.
9: 그렇게 쥐 왕국은 식량을 잘 구할 수 있었다. 딩딩과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

0: 좋겠다.
1: 좋아 좋아.
2: 뭐야? 스마트워치다!
3: 아, 엄마가 시험 잘 봤다고 사줬어. 이번에 95점 맞았거든. 오. 어? 이거 스마트폰 아니야? 봐도 돼?
2: 야, 이거 완전 신형이잖아.
4: 와, 100만 원은 넘겠는데?
3: 뭐야, 나도 갖고 싶다. 쟤는 왜 맨날 좋은 것만 갖고 다니냐?
5: 자, 다들 앉아라.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영빈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우리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자, 박수! 선생님은 영빈이가 나갈 줄 알았다니까.
3: 나도 네가 100점 맞을 줄 알았어.
6: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얘밖에 없지.
3: 선생님도 쟤만 예뻐하네. 애들도 쟤만 좋아하고.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질투가 날까?
7: 누구 더 말할까?
8: 그 다음은 하고 싶은 작품.
9: 나는 우리 반이 특별하게 뭐 정치라는 걸 하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뭐 대통령이라는 걸 뽑는단 말이야. 그거 나도 후보로 나갔는데 다른 후보로 나온 친구 걔가 나랑 한 4표 차로 걔가 당선돼가지고 나는 그때 질투를 많이 느꼈어.
10: 나도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3등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2등 친구와 1등 친구를 축하를 해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이 계속 느껴졌어.
11: 나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진 않거든. 근데 나는 경쟁심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포켓몬 가리 게임이라고 게임이 있거든. 거기 대회 나갔는데 너무 아깝게 져서 너무 경쟁심을 느끼고 약간 조금 너무 아깝고 그런 감정을 난 느낀 적이 있어.
12: 너는 혹시 질투됐던 감정 느낀 적 있어?
11: 누구?
12: 시우야.
11: 없나 본데? 있어?
12: 순수 그
11: 자체. 없대. 흔들흔들 오빠는 뜻이야. 이거 좀 어렵네. 질투는 사실 비교해서 시작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거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질투가 날 일이 없어.
9: 내가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쟤는 난 95점밖에 못 맞고 쟤는 100점에다가 스마트폰까지 얻었네. 왜 나는 스마트폰 못 받았지? 그런 마음이랑 뒤섞여져서 질투가 된 것 같아.
11: 내 생각엔 둘 다 합쳐진 것 같아. 그냥 봐봐. 첫 번째, 난 95점 맞았는데 100점 맞는 걸로 부러우고, 그리고 95점 맞았는데도 그 핸드폰을 사줄 수 있는 그 엄마가 부럽고, 그리고 그 핸드폰 자체도 부럽고,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는 것도 부럽고, 선생님의 칭찬도 부럽고, 많은 다양한 원이 이렇게 복합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13: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질투가 외부의 자극을 의해서 건드려져서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러움이지. 부러움이란 거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거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터지는 거지. 부러움은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고 질투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인데 부러움이 과해지면 뭐든 과유불급이잖아. 과한 건 그러지 않음과 못지않다.
10: 내 생각에는 똑같이 우리가 축하해라는 말을 했을 때 부러움은 뭔가 서로 상대방도 나도 기분 좋게 축하해 이런 마음이고 내 생각에 질투는 축하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화도 나고 불만도 있고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질투? 좋은 욕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11: 근데 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 계속 질투와 욕심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국어 사전을 뭐 봐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르단 말이지.
10: 근데 나는 욕심

0: 내 스스로가 조금 나쁜 길로 갈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질투는 어쨌든 서로를 살짝 경쟁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1: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질투니까 다 필요 없지.
2: 아무리 나쁜 거라도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그게 평범한 좋은 질투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질투인데 자동차가 막자기 갑자기 막 200km, 300km, 350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1: 화이팅.
2: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다른 자동차랑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질투가 너무 강해져서 내 추진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야.
3: 만약에 이제 질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 그럼 결국에는 이 지구에는 인류가 이제 다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서 질투는 인간이 꼭 필요해야 하는 감정인 것 같아.
1: 난 오늘 질투는?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배웠어.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비유는 그 자동차에 맞는
3: 나는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똑같다 하더라도 성격이나 마음 그런 건 다를 거 아니야.
2: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모두가 점수가 똑같으면 나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 때문에 나는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질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4: 인간들은 모두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거리를 찾을 것 같아.
0: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 있잖아. 점수는 아무리 똑같더라도. 난 그런 걸로도 난 글씨 이렇게 예쁘게 쓰면서 깔끔히 정리하는데 너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이런 식으로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1: 지우 얘기해봐.
2: 왜 그렇게 생각했어?
1: 맞아.
2: 삶은 예측할 수 없는데.
4: 만약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너가 부럽잖아. 만약에 부럽다고 치면은
1: 이렇게 하는데 수학 시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수학 같은 걸 좋아하나. 근데 0점 맞고 나 100점 맞았어. 똑같은 거지.
3: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1: 모르겠네.
3: 설명해 주실래요?
4: 선생님도 도와주세요.
5: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6: 저 중장비들 좀 봐!
7: 정말 멋져!
5: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과연 기가 빌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빌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빌더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여기.
1: 오.
0: 아유, 아유. 아,
2: 와, 와, 와우.
0: 오. 오. 흥미진진한데.
2: 호미야.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0: 엄마,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2: 아이, 호미 부모님 걱정하셔. 다음에 또 놀려면 오늘 빨리 집에 가야지. 호미야, 집에 가자.
3: 네. 갈게.
0: 아쉬운데.
2: 저 가볼게요. 그래, 호미야, 조심해서 가.

0: 다친 것 같아.
1: 나 그럼 진짜 자고 가도 되는 거지?
0: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 일찍 주무셔서 조용히만 하면 절대 몰라.
1: 나 그럼 진짜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나 오늘 호빵이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 호빵이 부모님한테는 허락받았어. 잠시만.
2: 아, 예, 호미 어머니, 안녕하세요. 호빵이 아빠입니다.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1: 예!
0: 우리 대화 소리가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대화하자.
1: 응, 알겠어.
0: 얘기해. 엄마 왜요?
1: 호빵아 밥은 먹었니?
0: 아, 아까 점심이 늦게 먹어서 배가 부르네요. 아, 엄마, 저 숙제해야 돼서 나가 주실 수 있을까요?
1: 웬일이래? 숙제를 미리 다 하고. 알았어.
0: 들킬 뻔했네.
1: 그래도 나름 재밌다.

0: 너 그때 기억나? 시우랑 떡볶이 먹으러 갔었잖아, 너. 그때 그 민지가 너를 엄청 째려보더라. 그거 너 예뻐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내가 떡볶이 다 먹어서 그래.
0: 이러니까 옛날 생각난다.
1: 맞아, 우리 5살 때 자주 이러고 놀았잖아.
0: 그러니까 말이야,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삶이 팍팍해.
1: 너 그때 기억나? 나한테 친구 되자고 했을 때.
0: 기억나지. 너 내 친구가 되라 이랬잖아.
1: 사실 나도 그때 너한테 친구하자고 하고 싶었어.
0: 진짜?
1: 응.
0: 우린 단짝이 맞나봐.
1: 맞아 맞아.
0: 역시 호딱초 장원영.
1: 응, 역시 윈터.
2: 호미 엄마, 웬일이야?
3: 우리 호미가 신세를 졌네. 호미랑 호빵이 일어났어?
2: 응? 호미? 신세? 그게 무슨 말이야?

0: 코미너, 아줌마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어? 아줌마한테 말도 안 하고 얘. 아우. 어, 호미 엄마. 호미 여기 있어. 아, 애들이 몰래 같이 잤나 보네. 내가 타일러서 보낼 테니까 걱정 마.
1: 친구를 집에서 재우거나
2: 친구 집에서 잘 땐 꼭 서로의 부모님 허락을 받기로 해요.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어? 다시 연결됐다.
2: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1: 응.
0: 두 번째 미션. 우리 동네 소개하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장소 포함 필수.
1: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소개?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게.
2: 좋아, 좋아.
1: 안녕. 나의 동네는 뉴저지 있어. 뉴저지가 어디 있냐고?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 여긴 뉴저지고 여긴 뉴욕. 우리 집은 뉴저지
3: 시내. 영어로는 다운타운. 내가 먼저 보여줄게.
1: 짜잔! 여기가 우리 다운타운이야. 여기는 마트도 식당도 많아. 지나가다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 접시 가게, 이불 가게도 있어.
4: 우와! 내가 사는 곳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
1: 그래? 여기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농장이 있어. 여기 진짜 귀여운 친구가 있어.
5: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1: 가볼게요. 자, 기대해. 짜잔, 너무 귀엽지?
4: 진짜 귀엽다.
2: 동네에서 여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1: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학교. 학교는 여기 있어. 우리 학교는 진짜 커.
5: 한번 돌아볼게.
2: 그쵸?
5: 네, 엄청 커요. 근데 신기한 게 원 플로어예요. 원 플로어. 근데 하이는 아니에요. 그냥 원 플로어. 피크닉 테이블스. 피크닉 테이블 여기. 어? 까마귀. 베이스볼 지금 하고 있어.
6: 아직 한 바퀴를 다 안 돌았나요?
5: 네, 아직도. 그냥 저기만 조금만 가면 다 됐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6: 한 바퀴 돌았네요?
5: 네. 학교는 너무 재밌어. 이벤트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내 친구들이랑 무대에서 춤췄거든? 엄청 재밌고 리허설 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4: 오! 리허설이라니! 무슨 노래로 해?
1: 무슨 노래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허설 진짜 살짝만 보여줄게.
4: Let's go.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이키즈.
4: 스트레이키즈 나도 알아. 진짜 멋있다. 좋잖아.
1: 고마워. 내 동네 소개는 여기까지. 짜잔, 지도도 완성.
4: 너무 신기하다. 나랑 너무 사는 곳이 달라.
1: 누나 사는 곳도 궁금해. 보여줘.
4: 잠깐만.
2: 내가 지도로 우리 동네 소개해줄게.
7: 우리 동네는 거제도로 치면 중간에 있어서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까워.
8: 여기는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바로 요 산이 바로 계룡산이야. 계룡산 밑에 있으니까 공기 엄청 좋아.
9: 그래서 내가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 것 같아.
10: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약 10분 정도 걸려. 가는 도중에 편의점, 빵집, 김밥집, 학원 등 많은 가게 중에 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좋아해.
11: 여기는 내가 다니는 학교고 이렇게 상점들이 많지만 나는 세계를 가자 할인점이 제일 좋아해. 같이 들어가 볼래? 오늘은 매운 거. 맛있는 게 많은데? 어쩌지?
12: 우와, 맛있는 거 많아 보인다. 제일 좋아하는 곳이 여기야?
13: 아니. 사실 난 여기보다 몽드를 더 좋아해. 바로 여기 있는 바닷가인데.
14: 볼도 예쁘고 바닷가도 맑아서 거제도 오면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야.
15: 안나 이거 위에 굴렀다.
16: 아, 제가 이거.
15: 아니, 물에 굴렀다.
16: 도전!
17: 자, 김나루 연습!
18: 연습!
17: 와! 와, 저게 돼?
19: 물소재비는 잘 못해도 바다에서 노는 모든 시간이 좋아.
0: 동네 소개하기 미션 성공! 깜짝 퀴즈! 서로가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20: 학교! 몽드레변!
0: 정답! 다음 미션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59분 59초. 또? 2단계 성공이라 가장 좋아하는 장소엔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6개 치킨 크크크.

0: 88 가족이 스케이트를 타러 왔습니다.
1: 이거 진짜 재밌겠다.
0: 88랑 조지는 스케이트를 처음 타보죠.
1: 잘 들어 조지. 넌 어려서 스케이트 잘 못할 거야. 누나 잘 보고 따라해.
2: 엄마 아빠 닮았으면 둘 다 금방 잘 탈걸.
1: 그쵸. 제가 특히 더 닮았어요.

0: 스케이트 빌리러 가자.
1: 아이스링크에선 모두 스케이트를 신죠.
0: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스케이트 네 켤레만 빌려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재밌게들 타세요.
1: 양수지도 왔네요. 토끼 레베카랑 강아지 데니, 얼룩말 조이, 고양이 캔디, 코끼리 에밀리, 조랑말 페드로도요. 친구들은 모두 스케이트를 잘 타네요. 네. 팔파도 스케이트를 탈 거예요.
3: 우와! 안녕 얘들아.
4: 안녕 페파. 네.
3: 너 오늘 스케이트 처음 타러 온 거지?
5: 맞아. 내가 어떻게 타는지 가르쳐줄까?
3: 아니, 안 그래도 돼.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탈까 봐 그러니?
5: 알았어, 그럼 가자.
3: 우와! 우와! 참, 왜 이렇게 미끄러워. 내가 이제 스케이트 타러 오나 봐라. 다신 안 타!
6: 우리 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원래 처음엔 다 그렇게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아빠 지금도 넘어지는데? 한번 볼래? 아이쿠, 미끄러워. 오호.
3: 아빠 뭐 하세요?
0: 조지, 엄마랑 스케이트 타러 갈래?
3: 싫다.
1: 처음 타는 거라 조지는 좀 겁이 났나 보네요.
6: 조지는 내가 볼 테니 당신은 페파 스케이트 타는 것 좀 가르쳐줘요.
0: 스케이트도 별거 아니야. 그냥 발을 쭉쭉 미는 느낌으로 앞으로 나가면 돼. 쭉쭉 민다. 알았지?
3: 쭉쭉 민다. 쭉쭉 민다. 이거 되게 쉽다. 이제 나 혼자 타볼게요, 엄마. 쭉쭉 민다. 쭉쭉 민다.
6: 우리 딸 아주 잘 타는데.
3: 봤죠, 봤죠? 나 스케이트 타는 거.
6: 우리 딸 어쩜 저렇게 잘 탈까?
0: 당연하죠. 누가 가르쳐 줬는데요. 천천히 가, 페파. 그러다 부딪히면 어쩌려고.
3: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스케이트 진짜 잘 타요. 근데 어떻게 멈춰요?
0: 맞다. 페파한테 멈추는 법을 안 가르쳐 줬네.
6: 어우. 스케이트 타는 건 엄마한테 배우고 넘어지는 건 아빠한테 배웠구나.
3: 네, 아빠 닮아서 저도 잘 넘어지죠. 조지, 너도 누나랑 스케이트 타보자.
5: 싫어.
3: 한번 타봐. 재밌어. 내가 가르쳐줄게. 에헴, 처음에는 뭐부터 하냐면 조지, 어디가? 누나한테 타는 법 배우고 타야지.
1: 이럴 수가. 조지한테 이런 재능이 숨어 있었군요.
3: 우와, 저기 조지 좀 봐. 제법인데 조지. 이번엔 누나가 멈추는 법 가르쳐줄게.
0: 우리 아들 멋진데?
6: 어쩜 이렇게 스케이트를 잘 탈까?
3: 그래, 내가 봐도 아주 잘 타더라. 처음 배운 것 치고는.
0: 얘들아, 다 같이 타러 갈까?
3: 네!
6: 좋지!
1: 페파랑 조지는 스케이트가 좋았어요. 스케이트 타는 건 모두가 좋아했죠.
3: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스케이트 배웠고, 조지 넌 나한테 배운 거다!

0: 파파랑 조지가 마당에 놀러 남았어요. 마당의 풀은 깎은 지 오래돼서 아주 길게 자라 있었죠.
1: 따라와, 조지. 조지, 어디 있어? 대답해, 안 보여. 조지, 꼭꼭 숨어라.
0: 파파랑 조지는 서로 보이지 않았죠. 파파랑 조지는 키 큰 풀밭에서 노는 게 좋았습니다. 아빠가 신문 보러 마당으로 나왔어요.

0: 난 이렇게 화창하고 한가한 날이 좋더라.
1: 팔팔한 한가한 날을 좋아하죠.
2: 아, 당신 정말 너무했어요. 우리 집 마당꼴이 이게 뭐예요?
0: 우리 집 마당이 뭐가 어때서 그래요?
2: 저 풀이요. 풀 좀 깎아야겠어요.
0: 왜? 난 좋기만 하구만. 자연스럽고 좋은데 뭐하러 깎아?
3: 엄마, 아빠, 우리랑 키 큰 풀밭에서 놀아요. 되게 재밌어요.
0: 그럴까? 그럼 아빠랑 이 통통볼 갖고 놀자.
3: 어? 우리 공 어딨어?
1: 공이 키 큰 풀에 묻혀서 안 보이네요.
3: 어떡해, 공 못 찾겠다.
0: 저 풀을 다 깎아야지 안 되겠네.
2: 네, 잘 생각했어요.
0: 그럼 제초기 갖고 나올게. 내가 제초기를 여기 어디에 뒀는데? 아, 여기 있군.
1: 아빠가 풀 깎는 기계를 찾아냈어요.
2: 그렇게 녹슨 걸로 괜찮겠어요?
0: 이게 뭐 어때서? 내가 금방 깎아줄게. 두고 봐요. 녹슬어서 그런가? 왜 안 깎이지?
2: 그럼 내가 아버님한테 전화드릴까요? 아버님 제초기 좀 빌려달라고요.
0: 번거롭게 뭐하러 전화드려. 내가 더 세게 밀면 금방 다 깎을 텐데.
1: 이 제초기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네요.
0: 안 되겠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야겠네.
4: 여보세요? 페파 할아버지네 집입니다.
2: 아버님, 전데요. 풀 깎는 기계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4: 오, 하하. 알았다, 어머마. 네, 지금 바로 갖고 가마. 이따 보자. 우리 배씨를 몰고 가야겠구만.
1: 할아버지가 제초기 차를 몰고 팔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4: 뭐냐 얘들아, 나왔다. 풀이 얼마나 길게 자랐기에 전화를 다 해?
0: 풀이 자란 것도 자란 거지만 제초기가 이래서요.
4: 알았다, 아범아. 우리 배씨로 하면 금방 하니까 걱정 마.
3: 이 풀 깎는 기계 이름이 배씨예요?
4: 뭐냐, 인사 나눌래?
3: 안녕, 배씨. 할아버지, 우리도 배씨 타봐도 돼요?
4: 아, 그럼 되고 말고. 옆에 다렴.
3: 네, 할아버지, 출발하세요.
4: 할아버지가 저 키 큰 풀 금방 다 깎아줄게. 꽉 잡아라, 출발한다.
1: 배씨로 깎으니 정말 금방 깎이네요.
3: 우와, 이거 재밌다.
4: 어떠냐? 이제 다 됐지?
3: 할아버지, 저건 안 깎아요?
4: 어허, 그렇구나. 이게 뭐지?
3: 어? 우리 통통볼이다. 공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0: 아버지 덕분에 풀도 다 깎았네.
4: 내가 했나 뭐? 우리 배씨가 다 한 거지.
0: 이제 공 찾았으니까 공놀이 계속할까?
3: 잡아봐요, 아빠.
1: 풀이 짧으니까 공이 아주 잘 튀었어요.
0: 잡아봐, 조지.
3: 아버지.
4: 잡았지.

김치밥상?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아이스걸과의 조.
3: 야,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4: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3: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4: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5: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6: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5: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7: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8: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9: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7: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8: 에이, 너 질투하냐? 코칠칠이 꼬맹아.
7: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8: 아야야, 코칠칠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7: 에이,
8: 왜 저래?
9: 아, 테디 오빠가 태오를 그렇게 부르거든.
8: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7: 뭐야? 야,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5: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10: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8: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9: 맞아요. 말도 안 돼요.
10: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7: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5: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10: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11: 네?
10: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 대교로 가.
2: 부탁해.
1: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3: 아, 뭐야?
4: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2: 태우 씨는 잘 지내고 있나?
1: 어? 조심해요.
2: 고마워요, 타이어 로보.
1: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2: 네, 죄송해요.
5: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6: 그럼 괜찮은 건가?
7: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8: 시작됐어!
6: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8: 잠깐만.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9: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어로보, 꼼짝도 못하는 순간!
7: 어? 뭐야?
6: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9: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6: 우와!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8: 둘 다 조심해!
6: 피해!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9: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6: 뭐야?
7: 이런!

내게 맡겨! 에어로 제트 액션! 에어로 마젯!

0: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말고 또 보자고.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구출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츠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간다.
5: 나이스 리시브.
6: 역시 최고 존엄 테디 형님에게는 안 되지.
5: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6: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소방관이잖아.
5: 그럼 우린?

0: 그냥. 저 꼬맹이가.
1: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2: 어? 그거 기대되는데?
1: 자,
0: 뭐야? 이런 게 어딨어?
3: 하늘도 안 도와주네.
1: 어? 아니.
2: 맙소사, 토네이가 모두 조심해.
3: 뭔데, 팝콘?
1: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4: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리 팀장님.
5: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6: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저기...
1: 걱정 마세요!
2: 고마워요, 파열로봇.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액션!

0: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1: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볼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어?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볼?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볼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1: 네!
5: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0: 할 수 있지?
1: 그게 뭐야?
0: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2: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3: 사라졌어.
4: 형, 고드름을 부탁해.
0: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0: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 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보입니다. 작곡이 옛날에는 정말 천재들의 영역? 막 베토벤, 모차르트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음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AI로 음악을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또 특별한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전경민입니다.
0: 자, 그럼 오늘 사용해볼 AI는 어떤 친구죠?
1: 네, 오늘 사용할 AI는 수노 AI라는 친구고 음악 생성해주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노 웹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운데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어나 어떤 간단한 문장 하나로 곡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왼쪽에는 내가 만든 곡을 공유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라는 탭이 있고 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곡을 생성할 수 있는 탭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내가 만든 곡을 또 편집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만드는 페이지고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곡들을 쌓아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1: 저희는 가사랑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0: 바로 왼쪽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1: 크리에이트 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생성할 곡들 리스트가 나타나는 곳이고 이 리릭스라는 부분은 가사를 입력하는 곳이고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0: 네. 이게 아직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1: 네, 맞아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네. 뭐 성범 씨나 뭐 음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사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 아니면 문장 하나로 전체 가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여기 리릭스 보시면 네. 오른쪽에 마술봉같이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0: 네.
1: 버튼을 누르면 Write Full Song이라는 전체 가사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0: 아, 그러네요. 저 누르면 탭이 두 개 뜨는데 밑에 걸 누르면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걸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이 하나 뜨는데 뭐 성범 씨가 혹시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오늘 느낀 기분이 있다면 뭐 한 단어나 문장으로
0: 저는 어릴 때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1: 물놀이요?
0: 뭐 물놀이나 여름방학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뭐 이런 것들 이 좀 노래로 담기면 재밌지 않을까요?
1: 네, 그러면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0: 좋아요.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즐거운 마음
1: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 가사를 써주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네. 이렇게 제목이 다른 두 개의 가사가 생성이 됐습니다.
0: 아니 근데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좀 네.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어 가사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네. 선풍기 앞에 서서 계획을 세우자. 내일은 더 멀리, 오늘은 더 크게. 와...
1: 가사도 정말 잘 써주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가사 보면 그 위에 괄호로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0: 네.
1: 이제 이게 곡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 먼저 벌스,
0: 벌스,
1: 프리코러스,
0: 프리코러스,
1: 코러스 이렇게 코러스. 세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0: 네.
1: 벌스는 곡의 도입, 곡의 시작을 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코러스는 곡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감정이 가장 쌓여있는 부분이고 프리코러스는 코러스의 전 단계다라고 해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코러스에서는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머릿속에 기억 남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0: 노래의 중독성을 느끼면 다 코러스 파트인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0: 제목도 보통 저 안에서 짓잖아요. 반복되는 단어.
1: 그쵸, 그쵸.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0: 그러면 오른쪽이 더 끌리는 거
1: 오른쪽이요. 그럼 이 가사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가사 창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네. 혹시 가사를 바꾸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0: 종이 가방을 왜 드는 거지? 책 가방을 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책 가방으로.
0: 아, 물놀이 한 가득 오늘은 우리 차례가 좀 별론데요?
1: 그러게요.
0: 물놀이
1: 한바탕.
0: 한바탕.
1: 네, 한바탕. 한바탕.
0: 오늘은 첨벙첨벙 첨벙.
1: 이 정도로 한번
0: 네, 좋습니다. 네.
1: 가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 어떤 음악의 장르 아니면 분위기 어떤 빠르기 템포 이런 것들을

0: 우리가 스타일 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 칸에 있는 이 요술봉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1: 어허.
0: 성엄 씨가 이 가사를 보고
1: 네.
0: 어떤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장르는 또 어린이 친구들이 불러보면 좋을 테니까 동요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어린이 동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곡의 빠르기도 네. 넣으면 좋거든요.
1: 아, 약간 리듬 템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빠르게 그리고
1: 신나게
0: 그리고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거든요. 어떤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까요?
1: 막 하프 이런 거.
0: 하프, 네. 하프.
1: 이런 것도 돼요?
0: 네, 네, 됩니다.
1: 오, 멋있다.
0: 이제 여자 가수냐 남자 가수냐 성별을 또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아, 여자 가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동요는 남자애들이 불러도 그때는 변성이 안 왔을 때라서 다 높아요.
0: 네. 가수의 성별이랑 악기, 그다음에 뭐 템포, 빠르기, 그다음에 장르 이런
1: 장르.
0: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술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1: 눌러보죠.
0: 이제 누르게 되면
1: 와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0: 전환을 해주는데 칠드런 송 동요 네. 그 다음에 빠르기
1: 빠른 4분의 4박자
0: 네. 그 다음에 하프 하프 아르페지오라는 주법까지 자세하게 네. 나오고 사실 이렇게까지 가사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끝납니다.
1: 오.
0: 네.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네. 곡이 생성이 됩니다.
1: 와 너무 신기한데?

0: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끌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1픽이 있거든요. 어?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1: 네, 좋습니다.
0: 1 아니면 2를 네. 해가지고
1: 하나
0: 둘 셋
1: 오,
0: 역시 듣는 기가 비슷한가 봐요.
1: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하나의 곡을 완성을 했잖아요.
0: 네네.
1: 가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번에 장르만 한번 바꿔볼게요.
0: 어.
1: 성호 씨가 원하시는
0: 그럼 K-pop 스타일에 네. 약간 우리 소다팝처럼 가야 되겠네 그러면.
1: 좀 청량한 느낌.
0: 청량한 느낌. 네. 청량한 느낌.
1: 고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0: 가보시죠.
1: 네.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0: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갑자기 1등 하는 거 아니야? 음원 차트?

0: 아, 근데 확실히
1: 네.
0: 재밌네요. 그
1: 그래?
0: K-pop 포인트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음악 만들기, 수노 AI, 그리고 정경민 작곡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EBS 뉴스입니다. 학생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 감소의 흐름과 정반대로 이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교와 학급은 늘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돌아가는 교육비는 오히려 줄었고 이 특수교사도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학생은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 이런 변화 속에서 재정은 어떻게 뒷받침되어야 할지 박경옥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계에서는 이번 논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먼저 이번 논의의 성격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을 줄이자는 방식이 아니죠. 1972년부터 유지해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 GDP 중심으로 바꾸자는 논의입니다. 교육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늘릴지 새로 설계하자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 특수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수요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늘었는데 어떤 산식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상 GDP는 경제 성장 상황을, 학령 인구는 출생아 수를 반영하는데 특수교육은 그 둘과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계속 늘고 있고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어떤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특수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은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 예산 개편 논의가 이렇게나 뜨거운데도 이 특수교육 예산에 관한 것들은 어떤 산식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어주신 건데요. 최근 10년 동안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또 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 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기 발견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영유아 건강검진과 장애 선별 체계가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육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학생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와 같은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학교에 다니기 어려워서 집에만 머물던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도 이제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특수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어떤 관점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조금 느린 아이 정도로 여겼던 학생들도 이제는 특별한 교육 지원으로 조금 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학생으로 보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었다는 것은 장애인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아이들이 교육의 책무성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특수교육은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진능 학생들, 또 이주 배경의 다른 학생들, 이런 지원들이 지금 필요하죠. 근데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이 학생들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이 포함된다면 교육 수요는 지금 통계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특수교육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교부금 개편 논의에는 어떤 원칙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1: 네,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먼저 확보하는 원칙입니다. 특수교육 예산은 전체 교부금을 나눈 뒤에 남은 몫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총액을 계산하기 전에 별도로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국도 교육 재정을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누고 고수요 학생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 보장의 원칙입니다. 총액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특수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줄일 수 없다는 안전장치를 법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가 특수교육 지출을 줄이지 못하도록 유지 노력 의무를 두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원칙입니다. 지금은 특수교육에 실제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추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가 충분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관행이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예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0: 네. 그런데 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요. 이 학생 한 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겉으로는 지원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원은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0: 겉으로 보면 특수교육은 계속 양적인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수학교도 늘었고 특수학급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학생 한 명에게 쓰는 교육비가 4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14% 가까이가 줄어든 셈인데요. 학교는 늘었는데 아이 한 명이 받는 지원의 밀도는 오히려 얇아진 것이죠. 과밀 특수학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열학급 중에 한 학급은 정원을 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간 격차예요.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시도와 가장 적은 곳을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교육비가 가장 적은 교실에 가장 붐비는 시도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받는 교육의 밀도가 달라진다는 거,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약속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곳이 특수교육이라고 봅니다. 학생은 늘어나는데 1인당 교육비는 줄어든 사실상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은 줄일 대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돌려놓아야 할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예산 부족은 결국 인력 부족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특수교사가 법정 기준에도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학교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죠. 법에서 정한 배치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특수교사는 약 1,700명 이상 부족합니다. 특히 지난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교육 협력을 위해서 통합교육 교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교사를 충원할 재정 대책은 아직 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의무사항이지만 예산이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 볼수 있습니다. 통합교육 비율이 74%라는 숫자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학급을 희망했지만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이미 과밀이어서 일반 학급에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여건 때문에 마치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특수교육 재정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예산 당국의 입장을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예산도 마냥 늘어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논리가 특수교육에는 통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0: 특수계에는 이 논리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초중고 전체 학생들은 줄었습니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수보다 교육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교육과 같은 기준으로 학생 수만 보고 예산을 줄인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교육적으로 좀 취약한 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부금 개편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특수교육을 축소할 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특수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좋은 특수교육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구현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개편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지는 않습니다. 특수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마지막 국가 차원의 안전망입니다. 교부금 개편은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아이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학생 수 감소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가려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세심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경기도에서 교육장, 그러니까 이 교육지원청의 장을 공모로 뽑았다고 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1: 네, 어제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경기 지역 12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11개 지원청의 교육장을 공모를 거쳐 임명한 건데요. 수원과 성남, 고양, 화성, 오산 등 인구가 많은 지역뿐 아니라 연천과 포천, 동두천, 양주 등 소규모 지역의 교육장도 공모를 거쳤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경우 응시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돼 현 교육장에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현직 교장 출신부터 지원청 국장, 교육청 과장 등이 선발됐고요. 12개 교육지원청 공모교육장 응시자 수는 총 40명으로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한 중학생도 교육장 심사에 참여한 만큼 다양한 지역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교육감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좁은 지역을 책임지는 교육장 한 명 한 명을 또 이제 지역 의견을 반영해서 뽑게 됐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공모가 갖는 가장 큰 의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교육장 하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쉽게 알기 어려운데요. 교육감을 대리해 시군구에서 인사권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의 장인 만큼 권한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육장은 교육감의 측근이 임명되는 자리로 여겨지기 일쑤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물이 임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실제 교육장이 임명되면 1년가량은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특성을 익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어제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또 시민들의 교육 공동체적인 관심을 높이는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역도 내년 초에는 공모를 거쳐 임명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네. 25분의 교육장을 교육감이 직접 픽하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 공동체와 지역 교육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 돌려드린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 교육자치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된 만큼 교육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더 커지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배재고의 이른바 조롱 의원 논란이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졌는데 광주일고에서 지역사를 소재로 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요.
1: 네, 광주 전남 지역의 근현대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된 건데요. 어제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조선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광주 근현대사 1교과서가 교육감 인정도서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서 학기당 2학점씩 학교 수업 시간에 쓰일 별도의 교재를 개발한 건데요. 지필에는 조선대 이정선 교수와 지역대학 교수진, 광주일고 역사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교과서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3.1운동뿐 아니라 광주 학생 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한국 근현대사 전개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술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교과서와 함께 지도와 사진, 삽화 등 구체적인 사료를 함께 활용하는 게 교과서의 특징인데요. 교과서는 이번 1학기에 이미 개발돼 학생들 수업에 쓰이다가 최근 인정도서로 승인됐습니다. 수업에서 교과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개발 과정을 주도한 담당 교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3: 애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고 실제로 가보기도 하면서 막, 와 진짜 이런 데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대한 그런 애향심도 애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를 그냥 이제 그렇다더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사료들이랑 같이 이렇게 자세히 배우고 하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좀 애들이 좀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걸 잘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0: 네, 지역의 역사 교육이 더 체계화되는 모습인데 서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감 승인 과목인 가칭, 공존과 소통의 민주시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꾸준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이 계기가 된 건데요. 시교육청은 논쟁적 사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 계기 교육에 의존하기보단 정규 교육과

0: 과정 안에서 시민교육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과목은 기존 사회교과의 일부 단원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별도 과목을 신설하는 개념이고요. 교육감 인정 도서인 만큼 선택하는 학교만 사용합니다. 교육청은 우선 고등학교용 교과서를 개발한 뒤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고 학교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과목 개설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될 전망입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의 출입 시스템을 보강하는 건 필수적인데요. 제주교육청은 지난 24일 전체 197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학교 출입관리 안전시설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출입통제시설 보안이 필요한 학교는 전체의 64.5%인 127개 교로 나타났습니다. 울타리 또는 담장을 보완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하는 학교도 25%가량인 49개 교로 조사됐고요. 일과 시간 중에 교사동 출입문에 자동 개폐 장치를 운영하며 외부인 출입 통제하는 학교는 35.5%였고 인터폰을 설치해 방문자를 확인한 뒤 출입을 관리하는 학교는 25.4%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출입관리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학생 보호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촘촘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정말이지 학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필요한 시설은 제때 보완해서 이 학생과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해봅니다. 서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산과 물, 인심이 좋다는 산청. 지리산이 품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5: 이제 나리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네요.
4: 경호강 물길을 따라 자연과 역사가 흐르는 거장. 그 길 위에서 지친 삶을 위로받고

0: 있고 쉼표가 필요한 순간엔 여름 산사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지난 그리움이 담겨있는 추억의 맛도 느낄 수 있는 곳 구비구비 산청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실까요? 오늘은 지리산 자락으로 향합니다. 산청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다섯 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약 300km 지리산 둘레를 잇는 총 21개 구간의 둘레길이 유명하죠. 산청엔 다섯 개 구간이 이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길을 함께 걸어볼 분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 둘레길 숲길 운영실을 관리하고 있는 송정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오늘 지리산 둘레길의 120여 개 마을 중에 방곡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함께 할 건데 이제 출발해 보실까요? 예.
0: 지리산의 자연과 마을,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숲길. 산청의 둘레길에선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 걸어볼 둘레길은 경남 함양군 휴천면과 산청군 금서면을 잇는 동광수철 구간입니다. 특히 상사폭포로 향하는 계곡길을 꼭 걸어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이라죠. 길 따라 바뀌는 풍경을 보며 걷는 재미도 참 쏠쏠하고요. 걷다가 지칠 땐 자연에 기대어 쉬어가도 좋은 법. 길 옆으로 계곡물이 흐르니 산행의 피로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맛에 자주 여길 찾는데요. 세수 한 번에 정신이 번쩍 든다네요.
1: 쭉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오다가 여기 지금 이제 상사폭포 계곡길에 이렇게 계곡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좀 세수도 하고 그 손도 씻고 그랬습니다. 이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아마 여기 뭐 일곱수에 사는 뭐 실이라든가 뭐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보니까는 이제 떼죽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아마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닥이 떼죽나무 하얀 꽃으로 이렇게 다 덮여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소리 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데 앞으로 뭐 여름, 한여름에도 여기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0: 그야말로 피서 명당입니다.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지리산에 이 숲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이 이정시설은 이름이 이제 벅수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삼남 인안지방에서 이 벅수라는 이름은 장승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그런 뜻도 있어서 이정시설에 벅수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청 005번인데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이 번호를 불러주시면은 아, 이 위치에서 뭔가 긴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 요 그 소나무로 돼 있는데 요 지리산에서 그 나온 그 나무를 그 저희가 재료를 해가지고 벅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0: 우직한 벅수처럼 지리산은 묵묵히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선물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구간의 백미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보물 찾기 하듯 찾아가는 곳은 바로 지리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0: 것이라고 하는데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는 상사 폭포입니다. 30m 높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보기 위해서 둘레꾼들이 꼭꼭 흐르는 곳이라죠.
1: 아, 왔다. 이제 도착했네요. 이제 도착했고, 여기는 이제 상사폭포입니다. 상사폭포. 상사폭포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바위가 전부 다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폭포가 보통 한 단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3단으로 걸쳐갖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폭포가 굉장히 높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0: 쏟아지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까지 씻기는 기분이라니. 둘레길을 찾는 이들의 쉼터라고 할 만하네요. 잠시 땀을 식히고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만날 분들이 있어서라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2: 아유,
1: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지산 둘레길에 식생을 조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식생 조사를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이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되셨죠?
3: 예. 네.
0: 지리산 둘레길은 지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화 길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곳의 야생화를 조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산림청 소속의 숲길 등산 지도사들.
4: 아직 좀 덜 폈어요.
0: 약 850여 정의 들꽃이 자라고 있을 만큼 지리산은 야생화의 천국.
5: 여기 털이 복실복실하게 있는 게 털중 다리인가 봐요.
1: 아, 저쪽에.
5: 털이 복실복실.
1: 아, 부드럽네요.
5: 지금 이제 나리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네요.
1: 아.
5: 이 계절에 다 초록초록한데 이렇게 화려한 색깔로 꽃을 또 숲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선물 같네요.
0: 국내 야생화 중 약 70%가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다는데요.
5: 아직 꽃봉오리라서 향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0: 이곳이 내어주는 귀한 선물은 야생화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네요. 여름으로 물든 초록 숲길을 걸어도 걸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 둘레길을 걷는 이들에게 지리산은 언제나 선물 같은 절경을 내어주기 때문이랍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산 능선에 자리한 산불 감시 초소에 오르니 사방에 탁 트인 지리산이 펼쳐집니다. 이야.
1: 여기가 이제 왕산, 예, 왕산. 그리고 요 옆에가 이제 필봉, 예, 필봉이고, 저도 저희가 이제 그 웅석봉이고.
5: 우와, 되게 가까이 잘 보이네요.
1: 예. 날씨가 좋을 때는 저렇게 가까이 잘 보입니다.
0: 산청의 지리산을 마음으로 오롯이 느꼈습니다. 이번엔 지리산의 맛을 느낄 차례. 산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산청의 향토 음식을 만든답니다. 주재료는 논고동으로 불리는 우렁이. 이 음식은 이름도 생소한 논고동 가리장인데요. 지리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버섯도 듬뿍 들어간다고 합니다.
6: 버섯, 전복 같이 넣으시면 돼요.
0: 그리고 또 하나, 이 음식에서 절대

0: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 이름이 가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를 넣어요.
0: 가리, 대체 가리가 뭡니까요?
1: 우리 경상도 말은 가리고 표준 말은 가루예요. 잡쌀가루, 맵쌀가루, 들깨가루, 표고버섯가루, 또 흑임자가루 일곱 가지가 들어갔어요.
0: 된장, 고추장 대신 들깨가루를 비롯해 갖가지 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끓인다는 가리장. 먹을 게 늘 부족했던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가 지리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주시던 추억의 음식이랍니다. 친정 어머니표 가리장에 전복이나 새우등 해물까지 넣어 더 업그레이드 시킨 산청의 향토 음식. 지리산의 맛이 가득 담긴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논고동 가리장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2: 아이고. 이야. 그래도 메인이
1: 있네. 네.
3: 많이
1: 드십시오.
3: 네. 좋고.
4: 맛있겠다.
2: 아, 빨리 먹어야 되겠어.
1: 아이고. 많이 드셔요.
4: 예. 네, 맛있습니다.
2: 아, 이게 호박고기.
4: 와, 맛있겠다. 야. 오, 엄청 진해요, 들깨가.
3: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더 주세요.
4: 드시고 드세요.
3: 아이고, 남들 먹게 되네.
0: 이쯤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네요.
5: 아, 이 호감이 이게 저 여기서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 드셔보세요. 예, 진짜 맛있어요.
4: 호감으로 어떻게 반찬을 만드셨지?
5: 그러니까, 호감으로 반찬 만든 거예요. 정말 진짜 맛있죠.
0: 네. 오늘도 이렇게 산청의 지리산에 기대어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자, 다음날 계속되는 여정은 경호강 물길 따라 이어집니다. 거울처럼 물이 맑다는 뜻의 경호강. 산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호강을 따라 산청의 역사와 이야기는 흘러왔습니다. 산청읍을 거쳐 진주에 진양호까지 80리를 도는 물길. 경호강은 산청 9경 중 제5경에 속할 만큼 빼어난 경관으로 예로부터 시인이나 풍류객들이 남긴 시와 글도 많다는데요. 물이 맑고 유속이 빠른 경호강은 일급수에서 자란다는 은어의 서식지이자 은어 낚시의 성지. 이렇듯 자연이 살아있는 이 80리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산청이 간직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한 이곳은 사무당 문익점 선생을 기리는 도천서원. 당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온 고려의 학자시죠.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당과 기숙사,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구성된 도천서원은요, 문익점 선생을 추모하며 유생들이 학문에 정진했던 조선의 사립교육기관입니다.
6: 도천서원은 여기에서 이제 유생들이 공부하던 곳이죠, 말하자면. 요즘 말을 하면은 학교, 사립학교 정도 되겠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문익점 선생을 흠바오. 원래 문익점 선생은 정치를 하는, 정치가도 아니고, 그래도 혁명가도 아니지만은 뚜렷한 업적을 나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고려 말에 목화를 데려와가지고 의류혁명을 불러일으킨 분이죠.
0: 문익점 선생이 들여온 목화시는 우리나라 의복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기를,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랬던 학자. 경호강 물길을 따라 찾아간 이곳 도천서원에는 춥고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했던 문익점 선생의 애민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물길을 따라

0: 흘러흘러 가볼까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이 어딘가 했더니 성철스님 생가터에 세운 사찰 겁의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라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처럼 평생 끝없는 수행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는 큰 스님. 그를 기리는 겁의사는 성철스님이 태어나고 1936년 해인사로 출가하기 전까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1: 여기는 성철스님 생가라고 합니다. 성철스님 26살 때 대원사에 들어가가지고 합천해인사로 가시는데 그 가시기 전에 여기서 살았다. 다시 집을 재해놓은 겁니다.
0: 스스로를 바로 보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섬기라던 성철스님. 처음도 끝도 없는 성철스님의 이 일원상처럼 지금 영원한 진리 안에 계시겠지요. 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겁의사를 찾고 있다는데요. 자, 오늘 3대가 함께 왔다는 한 가족.
2: 절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요. 아이들한테 절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0: 성철 스님의 숨결은 경호강 물길을 따라 더 이어집니다. 겁의사를 출발해 원지 마을을 거쳐 단성교로 이어지는 성철 스님 순례길. 젊은 시절 스님이 수행을 위해 지리산 대원사로 향하던 길이라네요. 물길과 숲길이 어우러진 이 순례길은 대부분 평지인데다 길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걷고 싶은 이들에겐 참 안성맞춤이겠죠.
3: 여기는
4: 어디서 오셨어요?
3: 진주에서 왔습니다.
4: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3: 성철스님 생각하는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4: 걸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3: 좋네요. 힐링이 됩니다. 힐링.
0: 쉼과 여유가 있는 성찰의 길. 그 길 위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경호강 물길 따라 찾아온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산속에 폭 안겨있는 곳입니다. 자, 뭘 하는 곳인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멋스러운 정원이 잘 가꾸진 이곳은 사실 산청에서도 입소문난 곳이랍니다. 정갈하면서도 참 단아하죠. 이곳은 지리산 웅석봉 기슭에 세워진 수선사. 사찰 구석구석 땀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대체 누가 이렇게나 열심히 가꾼 것일까요? 이곳 웅석봉 기슭에 사찰을 세운 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수선사를 가꾸는 것이 수행이고 행복. 그러니 오늘도 호미를 잡을 수밖에요. 자고 나면 자라있는 잡초는 늘 부지런히 수행하라는 자연 속 스승이자 부처의 말씀.
6: 요 소쿠리에 매일 한 소쿠리를 뽑아내야 돼. 매일 한 소쿠리를 뽑아낼 때 이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노하우가 이렇게 관리해야 좀 말끔하게 좀 관리가 되더라 하는 걸 이제 그 익히고 사는 거죠.
5: 힘들지 않으세요?
6: 힘들 때는 쉬고 비 올 때 쉬고 그렇죠. 한 더울 때 쉬고 근데 쉬는 시간

0: 호미가 이게 그래 오래 되기도 했죠. 근데 호미라는 것도 이 도구라는 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항상. 근데 이게 이제 철이라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뭐 삶의 자취죠, 흔적이고. 이게 뭐 그래 거칠어 이래도, 헛거칠어 이래도 나의 벗이고, 이것보다 가장 벗이 없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뭐 다른 벗이 별로 없잖아요. 늘 함께. 이런 것들이 정겨워.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이래. 사는 거지.
1: 그런데 어쩌다 사찰을 선수 바꾸게 되신 건가요?
0: 계기 없습니다. 좋으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지. 뭘 계기가 됐겠어요. 그죠? 밥을 왜 먹나? 배고프니까. 밥이 뭐 먹기 좋아하는 계기가 있으니까 모르게. 야, 네 배고파 밥 먹잖아.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답은 간단합니다.
1: 스님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가꾼 사찰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닦아내고 한여름에도 꽃을 피워냅니다.
0: 이게 지금 한 앞으로 한 보름 있으면 막 여기가 온통 꽃이 이 수원. 너무 아름다워. 여기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직전이지, 여기. 낮에는 핀거든, 여기. 이것도 수련입니다. 이것도 수련이니까 이것도 잠을 많이 자지요. 예, 요거 이제 오늘 핍니다, 요거는. 망우리가.
1: 사실 사찰 좋은 곳이라지만 특히 여름이 기다려지는 것은 어여쁜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네요. 고요한 산사에도 연꽃 만발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보는 곳이지만 눈을 뗄 수가 없다는 스님.
0: 좀 덜 갖춰진 부분, 더 손봐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많이 보이죠. 근데 계절이 계절인 만큼 초록빛이 완연하다 보니까 눈도 시원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이 자리에 와서 둘러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그래서 빠진 부분이 없나 하고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죠.
1: 이곳을 찾는 이들 모두 마음의 안식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겠죠.
0: 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각처에서 오셔가지고 기쁨을 얻어간다는 거. 우리 보면 그것이 잔잔한 포교가 아닌가 이럴 때 함께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물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마음의 어떤 뭐랄까 양식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 짐은 내려놓고 쉼은 얻어가는 곳, 바로 산청의 길이었습니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랜저.
1: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조과장님 축의금 저한테 보내주세요.
4: 장대리님께 10만원 보내.
5: 장진우에게 20만원 쏴.
6: 말로 유치를 해?
7: 저기 웰컴 더 측은행이요.
8: 말로 하는 AI 금융기사.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웰컴 저축은행.
7: 말이 되죠?
9: 네!
10: 나는 10년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해친 몸을 이끌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내가 떠날 때에는 검은 머리였던 부모님의 머리색은 빛이 바래져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나의 공간, 나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난 혼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11: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이 칠흑같이 어둡게만 했던 마음에 불을 밝히는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12: 제가 여태까지 41년 동안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11: 누구나 꿈꾸지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동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요. 가진 돈은 없으니 직접 내 손으로 집 지을 기술이라도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0: 오늘은 그 꿈을 이룬 삼삼한 집 이야기입니다.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은 강원도 하고도 원주로 먼저 가봅니다. 소장님, 추워서 어째요? 빨리 집 찾아 들어가셔야 되겠는데요?
1: 오늘은 작은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작은 집이요? 아니, 얼마나 작길래 대놓고 작다고 하세요?
1: 집 이름이 3평집입니다.
2: 3평집? 설마 3평? 3평짜리 집도 있어요? 오, 너무 작은데?
0: 3평 방이 아니고 3평 집이요? 삼삼한 집이라서 눈앞에 삼삼하게 그려지는 멀쩡한 집인 줄 알았더니 3평짜리 집이 진짜 있긴 있어요?
2: 아, 이 집이구나. 건축 탐구집. 이 집 맞죠? 오, 대문 되게 독특한데요? 야, 뭐 부엉이도 달려있고. 어? 설마 저 집이에요?
0: 어허,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집의 아우라가 좀 묘한데요? 문 열면 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랄까?
2: 선생님 계십니까?
3: 네, 나갑니다.
0: 아니, 근데 왜 저 멀리서 나오신대요? 그나저나, 아따, 훤칠하게 잘생겼다.
2: 아, 반갑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2: 아, 예. 어떻게 이쪽으로 안 나오시고 이렇게 다른 데로 돌아 나오신 거예요?
3: 아, 사실 저쪽이 저희 부모님 댁인데 저쪽에서도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2: 아, 부모님 댁 마당에 그러니까 집을 지으신 거예요?
3: 부모님 댁 마당이자 텃밭에 네. 제가 집을 지은 거죠.
4: 안녕하세요.
3: 3평집 지어서 부모님 품에 안긴 남자 박수철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이가 있으시기도 하고 부모님 일도 도와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는데 막상 고향에 내려오니까 제가 있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0: 부모님 집 마당에 집 지은 자식 이야기는 또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2: 어, 근데 대문이 되게 독특하네요.
0: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서 많이 본 문짝인데 와, 이거 어디서 봤더라.
3: 이 대문이 사실 제가 네. 어렸을 때 사용했던 장롱의 문짝입니다.
2: 설마 저걸 열면 호빗의 세계가 펼쳐지고 뭐 이런 거 아니죠?
3: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2: 아, 그래요?
3: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 아, 예. 네. 오, 부엉이도 있는 곳이.
0: 근데 수철씨 키가 자그마치 190이래요. 저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인국으로 들어가는 거인 같은데, 엄마야, 뭐가 이리들 작아? 어머, 진짜 소인국 맞네요. 한 채, 두 채, 세 채. 이게 다 몇 채예요? 작은 오두막에 여기가 면세점도 아니고 영락 없이 집 모양들이 명품 가방 같습니다.
2: 확실히 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긴 하네요.
3: 명품의 세계가 펼쳐졌죠.
2: 그러니까요.
3: 네. 네. 각자 주인이 있습니다.
2: 아, 주인이?
3: 네네.
2: 아,
3: 첫 번째 집은 네. 루이 씨의 집이고.
2: 아, 루이. 아, 그래서 루이구나. 아, 색깔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3: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집은 보테가 씨와 베네타 씨 두 분이 사는 집이에요.
2: 아, 두 분이.
3: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뒤쪽에 가시면은 바비 씨 집도 있어요.
0: 집이 고급지다 했더니 이름들도 어찌 이렇게 고급질까? 하여튼 네 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이 작은 마을 한가운데 수철 씨의 집이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수철 씨의 3평집 탐구 시작을 해볼까요? 뭐야, 카메라가 왜 안 돌아요? 너무 작아서 카메라 돌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림살이는 남자 혼자 사는데 이만하면 됐습니다. 엄마야, 저건 장난감인가요? 오, 장식장을 짜셨구나. 세 평에 알차게도 구겨 넣으셨네요.
2: 정말 작긴 작네요. 아, 제가 3년 지금 건축탐구집 하면서
3: 네네.
2: 제일 작은 집이에요. 요 정도 방은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3: 네.
2: 어, 근데 요 정도 집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0: 우리가 0.8평 방은 탐구한 적이 있거든요. 딱 한 사람 누우면 끝나는.

0: 품에 안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갔다 다시 온 그곳은 예전에 나 어릴 적 살던 우리 집이 아니었지요. 왠지 모를 낯설음과 불편함. 그래서 짓기로 한 것이 이 3평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반지하 원룸이나 여기 3평 집이나 작은 건 내 한 가지. 여기서는 숨 안 막혀요?
1: 집의 크기는 상관이 없고 누군가 내 곁에 있냐 없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화를 내도 왜 화를 냈니? 너가 원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정말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그 순간이 기쁘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반 지하방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의 온기. 이 집이 달랑 3평이어도 아무 문제 없는 이유랍니다. 블루베리를 따서 몰래 도망가려던 아버지.
2: 어, 잘 오셨네. 얘나 좀 잡아.
0: 수철 씨한테 딱 걸렸습니다. 별 수 있나요? 일을 하셔야지요.
2: 저쪽에 이거 얼마큼 나갔나 봐. 아, 이미 더 나와야 되니까. 이거 땡겼어요, 진짜. 그 말을 안에서 땡겨야지. 아니, 그쪽에 불에. 아니, 당연히 딱 사이즈 맞게 따르는데, 그럼 당연히 그쪽을 땡기는 게 맞는 거지. 그쪽단 말이 이렇게.
0: 티격태격 끝이 없어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지붕이나 외장 같은 공정들은 아버지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아버지랑 완성한 외장은 특히 수철 씨가 몇날 며칠을 고민해서 고른 자질이에요. 근데 이게 레몬 아니면 크림? 색이 좀 독특한데요?
3: 아니 근데 이런 색깔이 나와요? 이 레몬색 나 처음 봤는데?
1: 사실 이 칼라는 네? 세계적인 그룹 BTS가 저한테 영감을 준 칼라입니다. 제가 이 색깔을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색깔을 해야 지붕 색깔하고 잘 어울릴까? 갑자기 그 세계적인 그룹 BTS의 버터라는 곡이 나오는 거예요.
0: BTS의 버터? 오, 저도 알죠. 알고 말고요. 자주 들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버터색인 거네요, 그럼.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1: 서울에 있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나는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일이 잘 안 풀릴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고향에 내려와서 이 집을 지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0: 상처받고 내려온 고향집에서 새로 찾은 일이 목수일. 근데 7개월 만에 목수팀이 해체돼버렸습니다. 고향에서 또 한 번 좌절한 그를 붙잡아준 것이 바로 이 3평집이었습니다.
1: 사실 목수일이라고 하면은 험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일 자체가 저한테 다시 자존감을 올려주는 일이었거든요. 바닥을 기초를 만들 때에는 이 부분이 튼튼해야지만 또 이 건물들이 잘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다시 마음을 다스리면은 좀 더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벽체를 쌓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이 벽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패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근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집에는 왜 또 들어가요? 탈탈 털어 다 보고 나온 것 같은데.
3: 작은 집 아까 다 본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1: 저만의 의식처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3: 에? 아니 뭐예요? 작은 집에 다락방도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없는 게 없네.
0: 정말 세 평에 잘도 구겨 넣었다 했더니 하다 하다 이제 다락방까지 구겨 넣은 거예요? 수철 씨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늑한데요?
3: 농촌에 살면 이런 의식처가 꼭 필요한 건가요?
4: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 농사를 지으니까 항상 이렇게 막 도망다니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3: 아 그래요?
4: 농사일 싫어서.
0: 제가 그 마음 알죠. 어디 숨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찾아냈는지 몰라요. 그 추억 떠올리며 만든 것이 이 다락방입니다.
1: 3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동생까지. 저희 집 뒤쪽에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가

0: 있어서 저희 집에서 자취방을 운영했었거든요. 어딘가 제가 혼자 있을 공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어릴 때는 단순하게 숨을 곳이 필요했다면은 지금 커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드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1: 근데 다시 마당으론 왜또 나가시는 거예요? 알았다. 실은 저도 완전히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가방을 닮은 이웃집 탐구군요?
2: 이 가방 닮은 이집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집그 보테가 씨와 베네타 씨의 집은 누군지.
0: 보테가 씨와 베네타 씨를
2: 네.
0: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2: 아,
0: 잠깐만
2: 그래요?
0: 기다려주세요.
2: 예.
1: 대체 저 집에 누가 사는 걸까요? 이제야 얼굴을 보겠네요.
2: 오, 보테가 씨와 베네타 씨. 아가 바로 닭이었군요.
0: 바로 보테가 씨입니다.
2: 아, 야, 근데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닭이 아닌데요? 뭔가 다른데?
0: 이게 백공오일개라고 해서요. 제가 사실 꿈이 저희가 직접 재배한 작물로 요리를 해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2: 아.
0: 또 닭도 키워가지고 닭이 매일 알을 낳으면 그닭 알로 또 요리도 해먹고요.
2: 아, 그거 그 영화 그 리틀 포레스트 아니 이제 크시니까
0: 아,
2: 빅포레스트인가? 아니
0: 비쿠였어요.
2: 어쨌든 그거네요.
1: 아침이면 녹색 가방집으로 출근부터 한다는 수철 씨. 꼭 확인해야 할게 있거든요. 설마 혹시 저 귀하게 생긴 닭들이 알도 낳아요? 어머나, 알 작은 것좀 봐. 이렇게 리틀 포레스트 하는 거군요. 텃밭이랑 비닐하우스에서 난 채소까지 합세. 수제짜장을 만들 참이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평집에서 안 드세요? 어디 가시는 건데요?
0: 이거는 백봉올게알이야, 할머니.
3: 아들이 만들어서 맛있게.
1: 오골게알은 9순이 넘으신 할머니 거.
4: 맛있다.
3: 맛있어요.
1: 요즘 수철 씨는 손을 다친 어머님 대신해서 본가에 할머니의 삼시세끼까지 책임지고 있답니다. 딸 같은 아들이었네요. 이러면 품에 안고 살만 하지요. 사실 수철 씨의 서울살이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같았답니다. 성실하면,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든 될줄 알았는데 언제나 아등바등 바늘귀 앞. 바늘귀 뒷세상은 구경도 못 해봤답니다. 그런 수철 씨에게 삼평집은 끝내 바늘구멍에 쉬를 꿰어서 한땀한땀 손수 지어낸 집. 나도 뭔가 할수 있다, 뭐 증명이었지요.
0: 한 가지 끝까지 끝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 중간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잘안 풀려서 또 그만두게 되고. 그런데 이 집은 온전히 제가 제 뜻에 의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지었으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손바닥만한 3평집 한 채만 봤을 뿐인데 누군가의 인생을 본것 같은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저는 상처받지 말고 3평집 안에서 온전히 행복하길 기도할게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양평으로 갑니다. 여기도 꽁꽁 얼었네요. 강 위엔 눈이 이만큼이나 쌓였네요. 추워라. 얼른 삼삼한 집 힌트 주세요.
5: 오늘 힌트는 품에 안긴 집입니다.
2: 품에 안긴 집이요? 아니, 이렇게 눈 덮인 허허벌판에서, 아니, 품에 안긴 집을 어떻게 찾아요?
1: 호빈 소장님을 품어줄 너른 품에 안긴 집이라. 근데 가도 가도 얼음 왕국도 아니고 언강의 허연 눈길뿐이네요. 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대체 품에 안긴 집 어디 있는 거예요?
2: 아, 숲에 안긴 집을 얘기한 거였구나.
1: 아, 품에 안긴 집이라더니 알고 보니 숲에 안긴 집이었군요. 정말 사방이 온통 숲입니다. 근데 어째 집 모양이 특이한데요. 한 채인가?

0: 부채인가?
1: 어, 그 차 닮았네요. 2량짜리 기차를 가운데로 연결한 집. 칙칙폭포. 와, 보니까 앞에 굴뚝도 있고, 왜 이렇게 공면부 돌아갈 때 특히나 애들 더 흥분하잖아요.
0: 숲속 기찻집엔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1: 선생님들 계십니까? 어, 계시네?
2: 안녕하세요.
1: 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3: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아, 멀리 숲속 기찻집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선생님 댁을 보니까 우리 건축탐구 집에서 약간 비슷한 집을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숲 안으로 쭉 들어간 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2: 저희도 그 집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이 땅 처음 봤을 때 그 집이 떠오르긴 했었어요.
0: 아, 그럼요. 기억하죠. 세로로 길게 내려앉은 숲집이요. 그래요. 이 집 두 동을 잇는 콘크리트 계단과 젊은 부부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 집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숲을 관통하는 집이네요.
5: 안녕하세요. 이상한 땅, 이상한 공간에 끌리는 이원혜입니다.
4: 네, 그 아내 덕분에 건축형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남편 오상석입니다.
6: 이게 세 번째 집?
5: 아, 네, 세 번째 집 맞습니다.
4: 아마 저희가 영끌의 원조이지 않았나. 네, 뭐 회사의 퇴직금, 은행.
0: 집은 배 모양 집. 어찌나 특이했던지 잡지랑 방송에서 섭외 전화가 막 걸려왔대요. 두 번째 집은 듀플렉스 땅콩집. 친구네랑 한 집은 두 가족으로 살았는데요. 여기도 좋았어요. 근데 새채는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5: 집을 그렇게 힘들게 지으면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했다가 다 짓고 그 안에서 막 만족하면서 살면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게 약간 중독 같다 그래야 되나?
4: 아무래도 네 번째 집을 짓게 되지 않을까 싶고 열심히 벌어야죠.
0: 자, 그럼 집 짓기에 푹 빠진 아내가 지은 세 번째 집 탐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쨌든 숲에 푹 안겨서 지은 집이니까 달라도 뭔가 다르겠죠? 와, 진짜 창 하나는 어디 내놔도 개수로는 안 밀리겠어요. 창으로 숲을 품었는데 거실부터 부엌까지는 도시 한복판에 세련된 감성. 세 번 집 지으면서 내가 원하는 집에 해답을 찾은 건가요? 숲속의 화목 난로라. 이쪽 벽면은 따스하고 낭만적이기까지 하네요. 숲속 분위기 맛집이 따로 없습니다.
1: 창문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5: 창문이 많나요? 저는 네. 천장까지 싹 창문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0: 그럼 온실 되는 거 아닌가? 하긴 현관 투명 유리문부터 심상치가 않다 했어요. 풍경을 막아서는 벽면은 모두 뚫는다가 세 번째 짓는 삼삼한 집의 원칙. 창문으로 숲을 품겠다 이거였군요.
4: 아내가 창 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없던 창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빗각창.
0: 그러니까 저 빗각창은 저 벽 모양에 맞춰 제작을 한 거네요. 아내의 숲을 향해서 난 창 사랑은 그 누구도 못 말린답니다.
4: 저희도 처음에 이제 스팟스팟마다 서 있을 때, 진짜 여기 창 생기면 좋겠구나를 느꼈던 거를 거의 다 대부분 하셨어요.
5: 저기도 뚫자, 또 저기도 뚫자 하면서 한 올 때마다 창이 하나씩 추가됐던 것 같아요.
0: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해놓고 어디에 벽을 세울지 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창을 뚫을지 봤다는 집. 창을 마음대로 뚫기 위해서 경량 철 구조를 선택했지요. 픽스창, 폴딩창, 여닫이 창부터 빗각창에 기역자 창까지 창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 창문이 이렇게 많으면 이 집이 추울 수밖에 없잖아요.
5: 단열에 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1: 짓는 중에 그 뼈대만 봤을 때는 좀
4: 무조건 춥다. 이거는 겨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겨울은 안 산다. 네.
5: 철판이 있고

0: 이제 단열재가 있고 또 철판 있고 샌드위치처럼 생겨서 근데 그걸 백티 그다음에 이제 구조 공간 띄우기가 되고 또 백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벌써 이제 300에 가까운 예, 공간이 생기고 앞뒤로 또 단열재가 붙고 그다음에 마감재가 붙고 하다 보니까 한약470 정도의 두께가 예, 두께의 집이 만들어졌어요.
1: 와, 47cm면 말로만 들어도 입이 딱 벌어지는 두께. 불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두 겹, 추가로 내단열재와 외장재로 벽돌까지 시공했더니 벽 두께가 무려 47cm였다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숲 전망 거실은 특히 남편 상석 씨가 그렇게 애정하는 공간이랍니다.
2: 여기가 이제 제자리. 참나무를 떼면 참나무가 주는 그 묘한 그 향기?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1: 상석 씨의 지정석은 턴테이블과 화목난로 사이랍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난로가 자리에서 숲을 보고 있노라면 숲과 물아일체의 경지. 거기다 참나무 향이 코끝을 스치면 이곳은 집안이 아니라 숲속이지요. 상석 씨, 부럽습니다. 남편 최애 공간이 숲이 보이는 난로가 자리라면 아내가 애정하는 공간은 이 주방 근처랍니다.
2: 부엌이 작으니까, 아, 여기는 다용도실이군요.
0: 한번 열어보시죠.
2: 아니에요? 다용도실 자리인데? 어?
1: 그렇죠. 보통 부엌 옆에는, 어라? 다용도실이 아닌데요?
2: 이상하다. 전 저기를 분명히 욕실로 봤거든요.
0: 거기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2: 그럼 이게 욕실 아닌가? 이상하네.
1: 이 집엔 욕실이 3개. 아내의 욕실 부심 때문이랍니다.
2: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다 보면 약간 기분이 그래요.
1: 기분이 왜 이상한데요? 아, 알았다. 원일 씨 욕실까지 창을 원 없이 뚫어 놓으셨구나.
0: 그전 집들도 다 욕실에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유리블럭으로 했는데도 안 쓰더라고요.
2: 유리블럭도 보입니다. 멧돼지가 보는 것도 싫고, 고라니가 보는 것도 싫고.
0: 제가 사실은 아들이 셋이거든요.
2: 아들 셋이요?
0: 근데 저희 집 남자 4명이 다 조욕실만 씁니다. 어쩔 때는 저기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요.
1: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됐대요. 아들 셋과 아빠가 쓰는 화장실과 엄마가 쓰는 화장실. 이 집의 권력 관계가 느껴지는데요. 덕분에 유리 욕실은 원희 씨의 전용 공간. 이 숲은 원희 씨만의 풍경이 됐지요.
0: 저 안방 옆에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천탕을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2: 오늘 알았네. 오늘 알았어.
1: 그 노천탕보다 먼저 계획했던 공간이 바로 요 공간이랍니다. 아내의 회심작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대체 무슨 공간일까요?
2: 이게 뭐죠? 이게 저수종가요?
0: 뭐 같으세요?
2: 설마 수영장은 아니죠?
0: 수영장인데요.
2: 아, 이게 수영장이에요?
1: 가만 있어봐라. 수영장이 이 집에서 제일 빛잘 드는 자리 같은데요? 거기다 여기가 이집땅 자리의 한중간? 그렇다면 집을 안 쳐야 맞는 자리 아닌가요?
2: 아니, 근데 명당 자리인데 왜 수영장한테 양보를?
0: 이 야외에 맞는 좋은 그 풍광이 있고 그 창을 통해 보이는 또 멋진 풍경을 담고 싶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2: 아, 약간 인피니티 풀 같은
0: 네네, 맞아요,
2: 거.
0: 맞아요. 예, 여기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을 꿈꾸면서 여기다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1: 원희 씨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수영장

0: 올 앞에 숲이 넘실거리는 풍경. 그럼 뭐 명당 양보할 만도 하지요.
1: 이게 설명드리기 되게 어려운 모양이긴 한데 호리병 올챙이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장은 몸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0: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집 땅 모양은 호리병 올챙이 구조. 남들이 보기에 명당 자리는 수영장 자리인 거 맞는데요. 원희 씨가 생각하는 명당 자리는 땅의 뒤쪽, 그러니까 올챙이 꼬리 쪽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차처럼 기다란 모양이 나온 거구나.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2: 아, 정말 땅 모양이 희한하게 생기긴 생긴 것 같아요. 이거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여기 집 짓겠다고 그렇게 쉽게 그렇죠. 덤빌 것 같지가 않은데.
3: 안편은 여기가 아무래도 탁 트여 있고 넓으니까 여기다가 하면 어떠냐 하는데 네. 저는 여기 보시면은 숲 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이게 포기가 안 돼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4: 그러면 입자
3: 이어
1: 여기하고 요 위를 입게 되었습니다.
3: 네.
0: 이 연결 부위는 숲으로 둘러싸인 꼬리 부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온 고육지책. 어쩔 수 없이 높이가 다른 두 지형을 평탄화하는 대신 그대로 살렸답니다. 그랬더니 통옥에 들어갈 돈구도 좋고 재밌는 구조 나와서 더 좋고 원희 씨에게 이상하게 생긴 땅은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도화지 같은 거래요. 한번 보실래요? 덕분에 집안에 어떤 공간이 탄생하게 됐는지. 저기 보이는 게 계단인가요? 단층인가요? 아무튼 2층 아닌 2층 같은 공간이 탄생했답니다.
2: 야, 여기 경치도 끝내주네요. 정말 특등칸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분인데요.
0: 호민 소장님 말 맞다나 올챙이의 꼬리 특등칸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여긴 또 뭔가요? 방인가요? 복도인가요? 근데 창 하나는 또 예술입니다. 이 숲 전망에 비하면 아까 본 숲은 숲이 또 아니었네요. 올챙이 꼬리를 왜 포기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2: 확실히 특등칸에 올라오니까 다르긴 다르네요. 뭔가 이렇게 집안의 집이라고 해야 되나?
0: 그러고 보니 이 방의 신의 한수는 이 평상입니다. 숲속 아름드리 나무 밑동 같은 느낌. 앉아보면 다른 숲이 보이죠.
3: 여기 앞에 보시면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저 전망은 앉아서 보면은 훨씬 더 좀 색깔을 발휘하거든요.
2: 근데 이 뒤에 있는 거는 소파도 아니고 이게 뭐죠?
1: 매트리스입니다.
2: 아, 그러면 요 평상이 바로 이제 큰 침대가 되는 거군요?
1: 네.
2: 와. 야, 이럴 때 아들 셋 있는 게 뿌듯하시겠네요.
1: 네네, 뿌듯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첫째 오지후.
6: 둘째 오지야.
7: 막내 오지민입니다.
8: 우리 삼형제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9: 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8: 그럼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6: 저요.
7: 전 제가 1등이고요. 저는 좀 많이 뒤떨어져요.
0: 우와, 원희 씨는 애가 셋. 애국자 중에 애국자네요. 그런데 삼형제 여러분, 갑자기 휴대폰을 왜 반납하는 거예요? 온전히 숲을 느끼려면 휴대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답니다. 평상 덕분에 고개를 돌리면 다른 눈높이의 숲들이 이 방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9: 원래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이 집에 와고 오고 이제 좀 더 숲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8: 형 말이 진짜예요?
7: 아닌 것 같은데?
8: 아닌 것 같아요?
7: 옛날 자동차랑 핸드폰이랑 그런 것만 좋아했고 막 그 자연을 좋아하는 건 많이 못 봤어요.

0: 옛날에 막 군촌에서 자꾸 했잖아, 다들 좋아.
1: 근데 지금 근데 겁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매미와도 도망가잖아.
2: 이제 사이좋은 삼형제의 힐링 장소는 제쳐두고 서둘러 남은 공간도 만나러 가볼까요? 오, 이곳은 부부 침실인가요?
3: 야, 이 방이 집의 하이라이트네요. 아, 이렇게 숲으로 열린 정말 이 길이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야, 이 집이 왜 숲에 안긴 집인지 알 수가 있는 정말 최고의 명당 자리인데요.
2: 잠들고 깨는 순간마다 이런 풍경이라니 너무 부러워요.
3: 채를 나눠서 지을 때 계단으로 연결하는 거는 남편분께서 내신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명당으로 만드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겠냐.
4: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듯이 네. 집을 이제 새 채 지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그래도 좀
3: 덕분에 면적은 두 배가 됐겠지만 네. 그래서
5: 보호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다 창을 냈었어요. 집 안에서 보면은 와 하는데 알고 보면 나무 한 그루. 두 번째 집은 이렇게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에 거기 이제 시에서 심어준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쪽으로 저희가 또 다 창을 냈었어요.
2: 나무가 한 그루라도 보이면 무조건 창을 냈다는 원혜 씨. 그래서 첫 번째 집도 두 번째 집도 창가에는 나무. 그러니까 늘 숲이 보였답니다.
5: 진정한 숲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해서든 창 안으로 해서 집 안에서 보려고 약간 억지스럽게 집 안으로 그런 나무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거 아니었을까?
2: 집 짓는 동안 원희 씨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을 확실히 알았답니다. 그래서 집 짓는 과정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된 거죠. 집을 세 번씩이나 지은 이유가 있네요. 자연과 숲은 어차피 우리가 돌아갈 곳. 그래서였나 봐요. 이 집 구경하는 내내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걸 보면요. 창은 세상을 바라보는 집의 눈이다라고 했던가요? 그 눈 속에 숲이 가득 담겼으니 숲속 기찻집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근데 원희 씨랑 상속 씨 부부가 아직 못 보여준 곳이 있답니다. 이상하다. 땅 위에 지어진 집은 다 본 것 같은데. 어디에 또 뭘 숨겨놓으신 걸까요?
5: 저희가 네 번째 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예? 집을 또 져요? 네. 아이고야. 짐 짓는 일이 정말 쉬우신가 봐요.
5: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지 그래서 애도 자꾸 낳아서 세 명이나 되고 집도 자꾸 짓고 그런가 봅니다. 아,
4: 건축이나 이제 집을 지으면 10년 정도 이제 늙어진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집을 지을 때마다 10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2: 원희 씨에게 집은 젊어지는 우물인 건가요? 이거 부러워야 되는 거 맞죠?
5: 죽을 때까지 집 몇 채나 지을까? 네, 10채. 생각만 해도 신이 나네요.
6: 너무 막 그러시네요.
4: 시간의 힘이라는 것도 믿기 때문에 예.
6: 시간의 힘?
4: 네.
2: 달도 차면 기울기 마련인데 우리 원희 씨 집 짓기 열정은 기울 기미가 안 보이네요.
1: 저희 집이 노을 맛집이거든요. 이 시간의 명당 자리는 여기입니다.
2: 노을도 맛집, 숲 풍경도 맛집. 이 집 참 잘 지었어요. 돌고 돌아 진짜 행복을 찾은 세 번째 집. 진정한 행복을 위해 집짓기 도전하시는 거라면 전요 집짓기 3~3번이 아니라 10번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7: 명마지라는 곳은 특히 부천으로도 영남에서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좋은 명당 자리랍니다. 신기하나?
8: 네.
9: 아이고 잘한다.
10: 오만 아니면
11: 이 동네는 들어오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막한

0: 산입니다. 이 마을에 용이 9마리가 모으는 자청룡 509의 한 중심에 딱.
1: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3: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2: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3: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3: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5: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3: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6: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3: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7: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3: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3: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2: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3: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3: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5: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3: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6: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3: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7: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3: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9: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0: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0: 후원문의 080-961-9595.
9: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0: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터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아, 조과장님 축의금 저한테 보내주세요.
5: 장대리님께 10만원 보내.
6: 말로 이체를 해?
7: 장진호에게 20만원 쏴.
6: 부장님까지?
8: 우리 강아지한테 3만원 보내줘.
6: 강아지한테까지 보내? 다들 뭘 쓰는 거야?
9: 저기 웰컴.
6: 웰컴?
9: 웰컴 저축은행이요.
10: 이제부터 조회까지 말로 하는 AI 금융비서.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9: 말이 되죠?
6: 네!
10: 웰컴 투 AI. 웰컴 저축은행.
6: 진짜 강아지한테 보냈어요?
8: 손자.
11: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2027 다스만.
12: Kia. Movement that inspires.

0: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1: 그 검사 다 하면
2: 얼마나 좋게.
3: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4: 안 깨도 되네.
3: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5: 강원도 고성의 깊은 산속.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를 만끽하는 오늘의 주인공.
6: 안녕하십니까. 김치부단입니다. 계속!
5: 해병대 출신의 동준 씨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서 이곳에는 특별한 부대가 있다는데 충성심도 전우에도 남다른 개병대와
7: 요 닭은 닭개자 써서 개병대.
5: 개병대.
7: 저 개는 개병대.
5: 그리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는 해병대 아저씨. 부대원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데요. 그는 대체 못하는 게 뭘까 싶을 정도의 만능 재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쩌지 못하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0: 근데요? 과연 까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1: 다 그냥 공격적이에요.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묶여 살았으면 나와서 좀 여유를 부렸으면 좋겠어요.
0: 17마리 개병대를 지휘하는 해병대 아저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해병대 아저씨가 혼자 생활하는 아늑한 공간. 이른 아침부터 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방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해병대 아저씨 못지않게 부지런한 강아지들. 어우, 아침부터 놀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요. 해병대 아저씨의 일과는 강아지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그에게 가족 같은 존재들인데요.
2: 이리 와. 쟤네들 이리 와.
0: 17마리 강아지들과 함께하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2: 루키! 우리! 나비다,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1: 아, 여기는 민가가 하나도 없는 계곡을 끼고 있는 산속입니다.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죠.
3: 원래부터 여기에서 지내셨나요? 옛날부터?
1: 아니, 옛날엔 아니고요. 이제 저기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아예 내려왔죠.
0: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곳에 살게 된 건가요?
1: 아, 고성에 내려온 지는 1년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파주 문산에 있었죠. 여러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사를 몇 번 하다가 아주 이제 작년에 고성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0: 강아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가 결국 고향인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1: 여기 고향이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털을 잡으려고. 공간도 넓고 애들한테 그 살기 환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0: 이렇게 고향에 털을 잡게 된 동준 씨. 손수 모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 요거는 좀 약간 컨테이너인데 약간 좀 높이가 좀 높은 거라서 제가 여기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가끔 잠도 잡니다만. 그리고 저거는 저쪽에 쟤는 그 버려진 물통을 아주 아주 힘들게 굴려와가지고 저건 휴게소, 뭐 간편조리, 뭐 취식을 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었고.
0: 집 짓는 아이디어도 아주 기발합니다. 야, 이걸 혼자 힘으로 다 만드셨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넓은 공간에 해병대 아저씨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하네요.
1: 아니, 뭐 혼자서 이런 거야. 뭐 토목을 하던 사람이니까. 예, 쉽습니다.
0: 게다가 저 큰 견사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여기가 한 7, 800평 정도 돼요. 안에다가 개장을 쫙 지었죠. 개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0: 평범해 보이지만 집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의 노하우.
1: 네, 하우스를 너무 덥지 않게 하려고 강력하게 햇빛을 차단하는 걸 썼어요.
0: 덕분에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3: 이거 손수 다 만드신 거?
1: 네.
3: 혼자서요?
1: 네. 아, 이거 혼자서 만들다가 지금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손가락 관절도 막 아프고.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0: 어우,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고생 끝에 800평 부지에 생긴 개병대 기지.
1: 암개들 위주인데 잘 어울리는 그룹이라서 그냥 저기다 그냥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5마리는 항상 저기서 밖에서 놀지. 자, 줄을 서. 줄을 서.

0: 쿠키. 청아. 우리. 이거. 제니. 아빠 꽤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지금 하는 놀이는 강아지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 중 하나라는데요. 녀석들에게 날달걀을 직접 따먹게 합니다.
0: 바보들이야, 쟤네들은 다. 아빠 꽤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날계란을 보면 똑똑한 애들이나 학습이 된 애들은 갖고 와서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서 깨서 먹어.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냥 물고 가서 계속 핥아요. 얘가 저러다가 돌에 떨어뜨려서 깨진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떨구는데, 저렇게 떨구는데 안 깨지는 거야. 지금 여기가 푹신푹신해서.
1: 결국 달걀 껍질에 구멍을 내서 먹는 기특한 녀석.
0: 아, 우리 됐네, 우리는. 우리야, 제니 거 남았는데? 제니 어떻게 안 되겠어?
2: 건들지 마, 내가 할 거야.
1: 애를 써봤지만 결국 실패한 개병대원 제니. 반면 아주 쉽게 달걀 껍질을 까서 먹는 우리.
0: 세 개 먹었어요, 벌써. 예. 아이고, 이 바보들아. 다 먹었네요. 야, 이제 물속에 소세지 먹으러 가볼까? 누가 제일 잘하나 보자. 누가 잘하나. 이리 와봐. 자, 이쪽 제니야. 이쪽에 이리 와. 우리.
1: 이번에도 고난도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수중 간식 먹기입니다.
0: 자,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이거. 오, 제니 먹었어. 제니 먹었어. 제니 또 하나.
1: 이번엔 제니가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0: 호풍선 보는 거 봐봐요. 자, 한 번 더. 아, 제니가 다 먹네. 물 더 넣어. 오, 되게 잘한다, 제니.
1: 다음 단계는 더 어려운데 해낼 수 있을까요?
0: 물 속. 자, 세 개야, 세 개. 과연? 야, 너무 깊은데?
2: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0: 와, 힘들지. 힘들어? 해봐. 힘들어. 야, 너 바보, 저리 가봐. 우리 한번 해봐, 우리. 루키는 물 다 마시고 아마 먹을걸? 그렇지. 제니, 여기 있어. 자, 물 들어갔어.
1: 다시 시도하는 제니.
0: 와. 야, 진짜 잘한다. 잘했어.
3: 애들이 노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0: 네, 제일 재밌어요. 행복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뭐 일하다 보고 뭐 이러면 계속 뭐 그 일 때문에 생각하고 스트레스인데 얘네랑 놀면 그런 게 전혀 없어. 닭 쳐다보고 있어도 너무 재밌고. 해병대에서 파생된 거죠. 개들은 개병대고 저기 닭들은 닭 개자를 써서 개병대고. 띠띠들아.
1: 이번엔 개병대에게 가는 해병대 아저씨. 닭장 문을 열어주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0: 삐삐삐삐삐삐삐삐.
1: 그가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오는 닭들.
0: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1: 쫓아옵니다.
0: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1: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줍는 동조씨.
4: 뭐 주시는 거죠?
0: 이 달팽이인데요. 엄청 느리게 가니까 여기서 일로 건너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1: 온 힘을 다해 기어가다 도로에서 죽은 달팽이들. 이것들을 열심히 줍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4: 왜 죽으신 거예요?
0: 아이, 닭들이 좋아해요.
1: 닭들이 좋아하는 걸 귀신같이 아는 해병대 아저씨. 양손 가득 주운 달팽이를 닭들에게 던져줍니다.
0: 잘 먹죠?
1: 달팽이의 특별한 맛에 푹 빠져버린 닭들.
0: 닭이 이런 거, 이런 껍데기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계란을 단단한 걸 넣거든요.

0: 눈 깜짝할 사이에 달팽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해병대 아저씨는 닭들의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시원한 물이 흐르는 냇가에 닭들의 별미가 있다는데요.
1: 여기가 의외로 고기가 많아.
0: 이야, 통발에 물고기들이 한가득이네요.
1: 혹시 저번에 보니까 가재가 여기 빵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더 났어, 어저께 저녁에. 거들치 뭐 이런 애들. 여기 하나, 미꾸라지도 들어왔네요, 이번에. 옹고지도 들어오고.
0: 물고기 수확이 꽤 괜찮은데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냇가에서 또 다른 통발을 꺼내오고, 과연 이번 통발엔 얼마나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2: 진짜 저기 왔네요.
1: 꽤 많죠.
0: 바구니 안에 물고기들이 제법 모였습니다.
1: 이 큰 거는 알라라고 다시 놔주고. 작은 것들은 먹이고.
2: 이거를
1: 닭을 먹이려고.
2: 아, 닭들이 이걸
1: 먹어요? 네, 닭들도 이거 먹어요.
0: 닭들에게 물고기를 먹일 생각에 기분이 좋은 동준 씨.
1: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삐.
0: 바구니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던져주자.
1: 온다.
0: 순식간에 물고기 주변으로 모여드는 닭들. 흙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2: 자연 밥상이네요, 드디어.
1: 그러니까 닭이 건강하잖아, 봐봐. 이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털도 빠지고 막 그러는데.
0: 건강하기로 소문난 동준 씨의 닭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마릿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부화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아리가 얼마나 부화가 됐을까. 나올 때가 됐는데, 오! 나왔어. 어이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날짜가 내일 모레 나와야 되는데 되게 빨리 나왔네.
0: 동준 씨는 달걀 알을 부화기에 넣어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1: 일단 병아리가 한 달 정도까지는 온도를 좀 약간 높게 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 되죠.
0: 이제 강아지들에게 가봐야 할 시간.
1: 자, 운동하자. 밥 먹어야지.
0: 견사 입구에 있는 종을 치며 강아지들의 운동 시간을 알립니다.
1: 강아지, 나가. 슬기. 돌아. 가자. 이리 와, 나가.
0: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신이 난 녀석들.
1: 아, 종을 치면 얘네들이 이제 뭐 운동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뭐 맛있는 거 준다거나, 그러니까 밥을 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만 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
0: 마주치자마자 동준 씨에게 애정 공세를 합니다.
1: 자, 얼른 쉬어고 와. 쉬어고 와. 슬기, 슬기도. 자, 얼른 쉬어고 와서 얼른.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얘네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룹끼리 모아서 저 앞에서 운동을 하고.
0: 동준 씨는 매일 아침 성향이 맞는 강아지 두세 마리를 짝을 지어 운동시킵니다. 갑작스런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1: 슬기 들어와, 빨리. 슬기 들어와. 슬기
0: 운동이 끝나자 그의 지시에 따라 견사로 들어가는 강아지들. 또 다른 그룹의 산책을 내보낸 후 운동이 끝난 강아지들에겐 아침을 챙겨줍니다.

0: 즐기.
1: 대원들의 끼니를 챙겨주면서 흐뭇해하는 대장님. 실컷 뛰어노는 먹는 아침밥은 꿀맛이죠.
0: 얘는 번개인데. 얘는 하도 위로 높이 떠서 관절이 상할까봐 그다 쟁반을 이렇게 매달아놨어. 여기서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점프를 뛰었어. 그러다가 이제 뒷다리 관절이 망가질까봐 쟁반 노래방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지가 뛰다가 걸리니까 그다음부터 안 뛰어. 그러니까 여기서 못 뛰니까 이쪽에서 또 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도 곧 쟁반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1: 동준 씨는 강아지의 상황에 맞게 맞춤식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곳에 있는 강아지들은 다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유기견이거나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른 척 할 수 없어 한 마리, 두 마리 데리고 오다 보니 어느새 17마리가 됐습니다.
2: 특히 유기견을 많이 돌보고 계신데
0: 네.
2: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0: 불쌍하잖아요, 가엾고. 저는 사실 여건이 되면 더 늘리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밥 주고 애들한테 약 주고 하는 건데.
1: 지금은 800평 넓은 부지에서 대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는 강아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까미는 동준 씨의 아픈 손가락이랍니다. 후견 생활 후 개 농장의 모견으로 있었던 까미.

0: 뭐가 그리 두려운 건지 벌벌 떨다가 친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공격성을 보입니다.
1: 까미,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애가. 많이 맞은 것 같아. 그냥 사람한테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뭔가 되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손을 쥐거나 뭘 잡으면 바르르 바르르 떨어.
0: 견사 문을 열어줘도 주변 눈치 보느라 쉽게 나오지 못하는데
2: 이쪽 까미 이쪽.
1: 자,
0: 사람에게 공격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까미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는 제작진.
2: 사람한테는
3: 되게 얌전하네요.
2: 네, 사람한테는 얌전하고
0: 계속해서 쓰다듬어줘도 꼼짝도 하지 않는 녀석.
3: 겁 먹은 느낌.
2: 네, 겁을 좀 많이 먹죠.
0: 겁을 많이 먹었는지 축 처진 꼬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1: 얘가 투견을 하던 놈인데 이빨이 다 부러지고 없어가지고 새끼를 생산하는 이제 용도로 계속 묶여서 살더라고. 그리고 혼자 물도 없이 저렇게 놀길래 제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돈 주고 사왔어요.
0: 이곳에 오기 전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까미.
1: 까미야, 나가서 놀자 이제. 까미 나가서 놀자. 이리 와, 나가서 놀자. 나갔다 와.
0: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데.
1: 얘 문제 행동이에요. 얘.
0: 까미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4: 까미가 어디로 달려가는 거야?
1: 그냥 이제 모든 개들한테 그냥 시비를 거는 거지. 투견을 했던 놈이라서.
0: 태어나자마자 투견으로 키워졌던 까미. 강아지만 보면 달려드는데 견사에서 나오는 순간 다른 강아지에게 시비를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렬하게 공격을 하는 까미. 결국 동준 씨가 까미를 철창에서 떼어냅니다.
1: 숲개든 앞개든 개만 보면 달려들려고 하는 거 항상 조심해서 걔는 그

0: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건 동준 씨가 까미의 산책을 위해 만든 장치라는데요.
1: 까미는 풀어주면 저 견사 앞에서 매달려서 저 난리를 피니까 안에 있는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좀 지가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네, 까미 볼 때마다 예, 안쓰럽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0: 과거의 까미는 생존하기 위해 다른 개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게 몸에 배인 걸까요? 목줄을 풀어주는 순간 친구들에게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보이는 까미. 동준 씨가 아무리 말려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 결국 묶어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까미를 보살피는 일은 해병대 출신인 동준 씨에게도 버거운데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이제야 물 한 잔 마시며 한숨 돌리는 동준 씨. 개병대와 개병대를 챙긴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해병대 아저씨. 그의 취미는 산악 오토바이를 타는 것. 자연 속에서 달리는 기분이 최고라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린다는데요. 달리고 또 달리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싹 날려버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자유로우신 걸 보니 혼자이신 거죠?
2: 식구분들.
1: 아,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학교 다녀야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뭐라고 불만이 없어요. 아, 아빠 인생이구나. 아, 예, 그렇게. 예, 되게 그 자유롭게 풀어놔줬죠, 저를. 개 풀어놓듯이. 예.
0: 한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해병대 아저씨. 강아지와 산행을 나섭니다.
1: 루키, 청아 어디 갔냐? 청아야!
0: 청아는 중간에 다른 길로 샜나 본데요.
3: 너는 누구야?
1: 오라는 청아는 안 오고 우리 옆집께 뜨기가 왔네. 뜨기야!
4: 뜨기 왔어. 아이고.
1: 왜? 우리 저기 옆집에 키우는 개. 아, 얘가 저를 주는 주인으로 알아요. 이... 청아야! 일로 와 가자 너도. 아이고 뜨기야. 이 왜 이름이 뜨기냐면 촌뜨기에 촌자를 빼고.
0: 해병대 아저씨의 껌딱지, 루키도 산행을 따라왔습니다.
1: 얘가 저기 그 공동묘지에 한겨울에 버려져 있던 개였는데 강아지 때 젖을 겨우 뗐을까 했을 때 누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버린 사람이 신발하고 같이 버렸는지 그 공동묘지에 신발을 꼭 껴안고 지내고 있어서 우연히 보게 돼서 밥을 주고 하다가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얘는 말을 일단 잘 듣고 제 주변에서 떠나질 않고. 루키 가자.
0: 루키는 해병대 아저씨의 단짝이 돼요.
1: 와, 여기 고사리 좀 봐. 와, 내년에 여기 고사리 뜯으러 와야 되겠는데. 아기 때 이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이제 이것도 오래됐지만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똑똑 따서 삶아서 말리거든요. 근데 여기 고사리 밭인데? 찜, 찜. 내년에 이제 뜯으러 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루키? 멧돼지가 벌써 여기 한번 팠네요. 오긴 왔었네, 멧돼지가.
2: 멧돼지가요?
1: 예, 이 멧돼지가 여기는 지렁이라든가 이런 거 파먹으려고 이런 데 한 번씩 이렇게 파거든.

0: 멧돼지 흔적이.
1: 예, 근데 요즘에 많이 안 다니나 봐.
2: 무더운 여름 산행까지. 야, 역시 해병대는 다르네요.
3: 뜨기! 뜨기 빨리 와! 뜨기 빨리 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라지도 왔어! 라지!
0: 얘는 뭐예요, 라지는?
3: 꼬라지에 꽃자 빼고 라지.
0: 아, 둘이 형제예요?
3: 아니, 얘 딸이에요, 자가. 맨날 꼬라지가 더러웠는데 오늘은 깨끗한 편이야, 그래도. 누구 밥그릇이야? 일로 와.
2: 옆집 강아지들 밥까지 챙겨주는 동준 씨.
3: 일로 와, 뜨기. 뜨기 봐, 뜨기부터 먹어. 자, 뜨기. 야, 라지, 라지, 일로 와. 빨리, 라지. 빨리, 라지, 일로 와. 빨리 먹어, 엄마. 야가, 야 걸 다 뺏어 먹어.
0: 아, 드기가요?
3: 예, 예.
0: 지금도 빨리.
3: 빨리 먹고 좀. 예, 저, 딸 거 뺏어 먹어야지, 이제 이러고 있다고.
2: 드기의 식탐이 보통이 아니네요.
3: 라지야, 드기 다 먹었어.
2: 어휴, 세상에. 딸 밥까지 뺏어 먹습니다.
0: 아, 무서워서 저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3: 예. 지 엄마인데, 딸이고 뭐고 없어, 그냥 먹는 거에서는. 자, 라지야. 아유, 씨, 밥그릇 이제 주걱이 없어서 손으로 줄게. 아유. 저기.
2: 아니, 뜨기, 너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거야?
3: 라지, 일로 와. 라지, 일로 와. 라지, 라지, 빨리 와, 일로.
2: 이제야 겨우 밥을 먹는 라지.
3: 소리만으로도 못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자. 아, 여기 소 몇 마리 키우시는 그 제가 아는 형님네 농장이에요. 여기 이제 농장에서 키우는 개들이고. 아, 근데 형님이 다치셔서 예, 자, 여기 못 오시니까
2: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동준 씨. 옆집 소에게 염물도 챙겨줍니다.
3: 자, 먹어, 먹어, 먹어.
2: 우리 해병대 아저씨 한시도 쉴 틈이 없네요.
3: 아이고, 좋댄다. 일로 와, 일로 와, 라지 일로 와. 야, 바가지 깨지겠다, 임마.
2: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해병대 아저씨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0: 내려와서 이제 지내시다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4: 아, 진작 내려올 걸. 진작 내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죠.

0: 다음 날 아침, 따미의 산책부터 시키는 동준 씨.
1: 천천히. 이쪽, 이쪽, 이쪽, 이쪽.
0: 하지만 따미를 산책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따미가 지금 어디 가는 것 같은데?
1: 그냥 길 따라 가는 것 같은데요?
2: 냄새도 안 맡고 그냥 걷기만 해요.
1: 예, 예, 예. 무조건 돌격. 까미야, 너무 멀리 왔는데 돌아갈까? 앞에서 보면 그 가슴팍 좀 봐. 힘이 얼마나 좋을까.
0: 산책을 할 때도 주변을 살피기는커녕 앞으로 무조건 돌격하는 까미.
1: 좀 산책했다시피 뭐 여유 있게 뭘 즐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아주 오랜만에 나온 개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웃겨 살았으면. 풀면 그 개들에게

0: 나서 왕왕대지 말고 좀 나와서 좀 여유를 부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하면, 그것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다른 강아지들과는 달리 아직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까미. 이런 까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까미를 지켜보는 해병대 아저씨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까미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강원도 고성으로 달려온 설세.
2: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아이고, 지켜.
2: 루키.
3: 이름이 루키예요?
2: 네, 루키. 가면 입구에 다 키우는 개병대가 있고요. 저 안에는 개병대가 있어요.
3: 네. 이거 뭐예요?
2: 닭풀.
3: 아, 닭도 풀을. 네,
2: 닭이 풀을 먹어요.
3: 어, 아니 뭐 우리 맨날 어렸을 때부터 모이 먹고 막 이런 거밖에 안 보다 보니까
2: 쌀, 뭐 쌀애기 이런 거.
3: 네.
2: 풀을 많이 먹어.
3: 풀도 먹는구나. 이게 뭐야?
2: 닭개짜의 개병대.
3: 해병대 복장을 딱 하고 계시고.
2: 저는 해병대, 닭은 개병대, 우리 개는 개병대.
3: 아, 네. 닭이 되게 얘네들이 그 오골계랑 막 이런 건가요?
2: 아, 제가 부화시켰는데 뭐 마란도 있고.
3: 오. 이쁘다.
2: 청계도 있고.
1: 정겨운 시골 풍경을 보고 있자니 설쌤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3: 저도 들었거든요. 해병대시라고.
2: 네.
3: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그래서
2: 네.
3: 되게 강한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2: 네.
3: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우시네요.
2: 아, 네. 네, 부드럽습니다.
3: 오, 너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2: 네. 얘네 알로 부화시킨 병아리도 있어요. 한번 보고 가셔도 돼요.
3: 오, 네네네네. 네.
2: 계속 붙어 다녀요.
3: 우와, 병아리다.
2: 보자, 이리 한번.
1: 설쌤,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의 귀여운 모습에 빠지셨나 봐요.
3: 너무 귀엽다.
2: 네.
3: 이쁘다. 이런 색깔 너무 멋있다.
4: 너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
3: 귀여워. 너무 귀엽다.
1: 설쌤을 반기는 강아지들. 설쌤 반가워요.
3: 아, 루키 말 잘 듣네. 어?
2: 네.
3: 아, 근데 여기 땅이 엄청 넓네요.
2: 아, 저는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애들 뛰어노는 운동장이.
3: 요 아래도 또 있구나.
2: 네, 이제 여기가 정말 개병대 기지예요.
3: 어, 개병대 기지.
2: 예, 예, 예.
3: 맞네.
2: 네, 맞습니다. 얘는 여기서 계속 뛰어요. 입까지. 못 뛰게 하려고.
3: 그래서 해놓으셨구나.
2: 욕을 해놓으니까 지가 뛰다가 머리를 여기 부딪히니까 그다음부터 안 뛰더라고.
3: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뭐 물론 처음에는 머리 좀 부닥쳤겠지만.
2: 네, 네, 네.
1: 이제 설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까미를 만날 차례. 항상 불안해 보이는 녀석. 해병대 아저씨가 생각하는 까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2: 중요한 거는 나가서 돌아다니다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3: 네. 네.
2: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 네, 많이 맞았겠죠, 투견했으면.
2: 네. 사람 손만 하면.
3: 행동을 좀 볼게요.
1: 역시나 목줄을 풀자마자 다른 견사 앞을 뛰어다니며 흥분하는 까미. 갑자기 멈춰서더니 철창에 매달려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3: 다른 애들이랑은 사이가 어때요? 저 밖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랑은?
2: 그냥 저 철민 상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3: 네.
2: 같이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까미!
1: 이런 까미를 말릴 수 있는 건 동준 씨뿐입니다.
2: 까미 가자.
3: 아, 공기 좋다. 와, 와이어 엄청 길게 해놓으셨구나.
2: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3: 아, 아니, 저 보호자님 칭찬 드려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2: 그래요?
3: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이따 우리가 더 자세한 문제 행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거. 얘가 혼자서 운동을 안 하고 다른 아이들이랑 싸움이 붙으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0: 얘한테 조금 더 즐거운 걸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우선은 이런 거라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도 몇 개 더 이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렇다면 까미가 이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저 친구의 히스토리와 어쩔 수 없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3: 저 녀석이 묶여 있었어요. 주인이 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밥을 물에 말아서 줘. 물어봤지. 얘 뭐냐. 그러니까 숙여놨다가 이빨이 뭐 다 부러져가지고 뭐 새끼 낳는 용도로 쓴다. 아, 이렇게 키울 거면 개를 키우지 마라. 얼마면 내가 나한테 줄래? 이제 그랬지. 그러니까 뭐래. 그래서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와서 처음에 이제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막 와서 안기고 애가 표정이 막 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0: 처음으로 사람한테 사랑받아본 네. 거죠.
2: 이곳에 오기 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까미. 그리고 동준 씨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3: 근데 그 근성이 있는지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 싸움을 하려 하고 노는 것 같은데 결국엔 걔한테로 가서 또 저러고.
2: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까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0: 저 나이가 한 7~8살 추정이면 사람의 상대적인 나이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 나이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거나 너무 큰 트라우마나 누군가랑 맨날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친해지기는 쉽지 않죠.
3: 쉽지 않죠.
0: 네.
2: 어쩌면 이제 와서 까미가 달라지는 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0: 지금 저는 우선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이 지금 놀게 해주는 거 네. 그리고 저 와이어 길게 연결해 네. 주신 것도 네. 아, 그래도 저 친구 좀 풀어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 애들 싫어도 나가서 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2: 밖에 나와서도 다른 강아지들을 신경 쓰느라 긴장을 풀지 못하는 까미. 녀석이 다른 강아지들은 잠시 잊어버리고 쉴 수는 없는 걸까요?
0: 예. 여기 열면 예. 지금 딱 라이벌 의식 때문에 바로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예, 예, 예. 산으로 막아서 우선 네. 저쪽으로 나가볼게요. 아, 이쪽으로 네.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 한번 풀어주시면 제가 여기로 오는 거는 딱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막아볼게요.
1: 여기를 문을 닫을까요?
0: 닫을 수 있어요?
1: 예, 예.
0: 오! 닫으면 너무 좋죠?
1: 네, 닫아보겠습니다.
2: 실내 견사의 가림막을 내린 후 까미가 더 이상 실내 견사 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설세.
1: 까미야, 나가서 놀자.
2: 밖으로 나가기 싫은 눈치인가?
0: 겁이 많아. 그러니까 얘가 밖이 아직 즐겁지가 않아. 그렇지. 나가보자. 그렇지.
2: 할 길을 잃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까미. 밖에 나와서도 견사 주위를 계속 뛰어다니더니 잠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견사 안쪽을 쳐다봅니다.
0: 그러니까 못 놀아봤어요, 확실히. 지금도 저 안에 강아지들 소리 나니까 계속 저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2: 안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가 신경 쓰이는지 계속 그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흥분하는 까미. 견사의 모든 입구는 막아놓은 상태. 그리고 내내 불안해 보이는 녀석.
0: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3: 눈빛이 긴장돼 있는데.
0: 네, 긴장돼 있어요. 재미를 느껴봐야 되는데 항상 한 번 딱 재미를 느끼면 행동이 확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밖에서 다른 애들이랑 싸우고 이러는 것만큼 자기가 원래 하던 행동, 그러니까 이 행동을 바꿀 만큼의 동기를 못 찾은 것 같아.
2: 아직 까미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0: 그렇지. 까미? 까미?
1: 까미?
0: 아직 아니야?
3: 아직은 아니야?
0: 네. 병원에서도 진료 볼 때 애들 많이 긴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다려주면 이제 간식을 먹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좀 하기 싫은 거 같이 좀 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다림이 제일 중요해요, 얘네들.
2: 까미가 편안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줍니다. 드디어 견사 주변을 조금씩 탐색하는 까미. 이제야 밖의 냄새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그렇지, 똥 따는 거야? 아니지, 그렇지, 냄새 맡는 거지. 개들한테 저는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걸 항상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각이 되게 신기한 감각이에요.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들도 그런데 감각이 들어가면 시상이라는 부위를 거치면서 1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 뇌에 가장 가깝게 연결된 부분이 어디냐면 불안, 두려움, 공포, 막 흥분 이런 거를 연결하는 곳이랑 딱 붙어있는데 그래서 냄새를 많이 맡게 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산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2: 조금은 긴장이 풀린 듯한 까미.
0: 혀 나온다, 혀 나온다.
2: 바로 이때 간식을 내미는 설새.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0: 아직 아니야?
2: 그냥 돌아서는 녀석. 이번엔 멀리서 간식을 던져주자 조금씩 관심을 갖는데
0: 그렇지.
2: 드디어 설쌤이 준 간식을 먹는 까미.
0: 뭔가 쟤는 살면서 싸움밖에 안 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호자랑 아니면 다른 강아지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했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오면 무조건 싸우러 갔던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즐거운 경험을 하면 싸우는 게 아닌 다른 행동들, 그것들을 직접 경험해주고 모든 동물들은 내가 뭘 해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냐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게 변하진 않아도 제가 봤을 땐 한 1, 2주일만 해도 여기 안 붙고 그냥 봐봐. 여기 안 붙고 보호자님이랑 놀 것 같아요. 내가 무서운 거야. 쟤는 사람이 무서워. 근데 너무 이쁜데? 오, 야 이거 무슨 약간 동화에 나오는 그림 같은데?
2: 까미는 이런 좋은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걸까요? 다른 강아지들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했던 까미.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에 갇혀있다가 이제 조금씩 행복한 감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변화의 시작일까요?
0: 해병대 하면 우리 요즘 유행하는 테토남.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겠구나 하고 왔는데 웬걸. 역시 이게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오히려 너무 저랑 비슷하시고 강아지들과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진짜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3: 제가 걱정하던 게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시고 제가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0: 네. 저도 오늘 딱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쟤네들한테 신경 안 쓰고
3: 감동이 왔어요. 네.
0: 잘 놀고 들어가라고 하면 쏙 들어가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래, 냄새도 맡고 좀 여유 좀 가지고 똥을 좀 더 싸고.
2: 지속적으로 까미의 솔루션을 실행하고 있는 동준 씨.
3: 연문을 안다는 거야.
2: 드디어 까미에게도 평화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까미야, 남은 견생은 행복해야 해.
4: 빨리 달라고. 안 준다.

0: 저희가 이렇게 물림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다 예쁘다고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이게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1: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2: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전날부터?
3: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전날부터?
3: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저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맞아, 보는 것도 맞아. 와, 완성 완성.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 하나당 5kg 이상?
4: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5: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년 이상 세월을 보냈어요.
6: 23살 보냈어요.
4: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7: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8: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9: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0: 책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9: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코앞에 주담
5: 새로운 삶의 방식 다크러쉬 서울원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한사장님, 비사장님, 박사장님, 차사장님, 팀사장님
9: 사장님이라면 환급 받아가시죠
10: 사장님이세요?
9: 사장님 세금 환급은 비준해
5: 타이레놀 근육통엔 타이레놀 ER 반은 빠르게 반은 8시간 내내 오래가는 타이레놀 ER 근육통도 타이레놀이 잘하니까
11: 빈속에 먹어도 되네
12: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0: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Granger.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불가능이란 말에 접은 적이 없다. 가능성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한국수출입은행.
1: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완료 국내 최초 개별인정 콘드로이친 형사념.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전에 콘드로이친 1200.

0: 프로가 만들면 스펙도 프로급. 프로메가. 흡수율 높은 RTG 오메가3를 최고 순도, 최고 함량으로 담아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을 제대로. 그래서 1등 오메가3. 프로가 만든 오메가3. 프로메가.
1: AI야, 중소호텔 감성 생성해줘.
2: 생성하지 않겠노라. 시간여행 온 듯한 설렘은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3: 트립은 진짜야 해.
4: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3: 이 호텔 미쳤네.
2: 호텔 예약은 트립.com.
5: 움직이는 모든 순간 시월제는 당신을 위해 두근거립니다. 두근거릴수록 건강한 걸음. 두근두근 내 신발 시월즈.
6: 요즘 얼음 정수기 다닥다닥 시원시원하지 못하네. 그래서 더 M 얼음도 시원시원, 사용도 시원시원,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해지다. 더 M 청혼아이스.
7: 고혈압 환자라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열변에도 귀등으로 듣는 친구.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8: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9: 언제 또 맛볼까요?
10: 슈마헬, 미스터 슈마헬.
11: 한번 또 내볼까?
9: 사막을 질주하는 짜릿한 맛.
11: 뭐?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12: 한의호텔, 시시즈 한의호텔.
11: 아, 맞았다.
12: 야, 한국바울보다 보석하네.
13: 이거.
12: 어디에?
13: 새도 있어요.
12: 어디? 이야, 이거 좀 봐, 이거.
9: 아니, 그 아까운 걸. 거기에 장미의 향긋함까지.
12: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9: 오늘도 내 인생 참 달콤합니다. 아제르바이잔 면적은 남한의 약 0.8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설산에서 사막까지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채로운 자연 가운데 지구가 그려낸 화려한 줄무늬가 있다는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지구상에 있는 11개의 기후 중에 9개가 나타납니다. 수도 바쿠에서 북부의 코카소스 산맥을 연결하는 길목, 반사막과 산악지대가 맞닿는 곳에서 역동적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반사막 목초지를 떠나 이동 중인 양떼를 만났습니다. 여러 번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이죠. 가지런히 풀 뜯으며 줄져가는 모습이 정말 순한 양입니다.
14: 연세를 구바에 기르자. 구다 인데 그시다도 인데 야일라가 기르. 다가. 요즘 구바다 야시나 만자 야일라 수아이단 유카다도. 그 계진티에 갈릴라도 오랄라.
12: 사랑합니다.
9: 양 몰고 조심히 가세요. 양치기와 양떼가 지나가자 숨겨진 비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2: 와, 마치 우주의 행성에 온 것 같아요. 붉은색도 나고 하얀색도 나고. 그래서 여기를 캔디 케인 마운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깔이 마치 그 막대 사탕 같은 거.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이곳을 불리워지기를 캔디 케인 마운틴이라고 하더라고요.
9: 영국의 어느 여행 작가가 크리스마스 사탕을 떠올리며 이름을 붙였다는데, 붉은색, 흰색의 화려한 줄무늬가 이어진 독특한 구름지대. 이곳엔 수천만 년 전 바다의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바다에 쌓인 여러 종류의 퇴적층이 수천만 년의 시간을 품어 빚어낸 자연의 걸작입니다. 초현실적인 풍경 속에서 지구의 신비에 빠져듭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할 풍경으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12: 현지에 있을 때는 거의 일에 묻혀 살았잖아요. 지금은 자연에 묻혀 삽니다. 너무 자연이 좋잖아요. 야, 좀 더 일찍 퇴직했어야 되는데. 한 65개국 했고요. 지금 193개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3분의 1도 못했어요. 저는 좀 더 일찍 퇴직했으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다리가 안 떨려요.
9: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은데 갈 곳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부지런히 다녀야겠어요. 이토록 지구가 멋지니 말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또 다른 풍경을 찾아 떠납니다. 어느덧 나타난 메마른 땅은 온통 바위 세상입니다. 말은 협곡의 땅이란 뜻의 고부스탄인데요. 황리한 풍경 속에 거대한 바위산이 솟아 있습니다.
12: 이 산이 보면은 바위로 덮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커팅이 되어서 지금 바위가 없잖아요. 큰 바위가. 이게 소련 시대에 바위를 옮겨가지고 저쪽에다가 건축재료라든가 공사 현장에 갖다 사용했대요.
9: 고부스탄의 암석은 주로 석회암 종류라 절단과 가공이 쉽습니다. 그 때문에 소련 시대 중요한 채석장이었죠.
15: The time of USSR, they cut stones and they opened the way for cars taking for carrying stones.
12: No concrete.
15: No, no.
12: They cut. 아, 있어요.
15: They, rock. Yes.
12: No concrete. 야.
9: 석회암은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다듬을 수 있어 건축용 돌로 인기가 높았답니다. 옛 채석장 터널을 지나 바위산 정상부에 올랐는데요.
12: 와, 정상에 올라오니까요. 이게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평평한 지역이 이렇게 또 나오네요.
9: 아주 오래전 바다 밑에 쌓인 퇴적층이 솟아오른 뒤 오랜 침식 끝에 단단한 암반만 남아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곳곳에는 계단처럼 깎인 채석의 흔적이 있는데 마치 폐허가 된 옛 도시 같기도 합니다.
12: We can say it's a Baku, Baku city. There's a lot of building. They make this stone. They use the cutting and the concrete material. Yeah?
15: Yes, like, yes. Yeah. You're right.
12: Yeah.
15: Exactly.
12: Oh.
15: Please be careful.
12: Yes. Oh. Wow. 여기 보니까 카스피해가 저 멀리 멋지게 보이는데요. 바쿠 시내를 가다 보면은 그 건물들이 정말 그 중세 건물처럼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분의 그 재료는 이 산에서 돌을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잘한 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9: 아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위를 깎아내던 중에 선사시대의 암과 칼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버려진 바위산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여기에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돌이 있답니다.
15: This is a special stone that was used by ancient people, hunters, as musical instrument. For example, when they saw wild animals, when other tribes attacked them, they used that type of stone for singing. This is.
9: 돌을 두드리니 맑은 울림이 퍼집니다.
12: 마치 악기를, 타악기를 두드리는 것 같아요.
9: 선사 시대에는 이 소리에 맞춰 춤을 췄겠죠.
12: 이 안에 이렇게 뻥 뚫려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울림통이 되는 거죠.
9: 이제 본격적으로 선사 시대로 떠나볼까요?

0: 암각화는 주로 옛 사람들이 생활했던 은신처 주변에 있습니다.
1: It is also shelter.
2: Yes, this side also the shelter. Our historians call the shelter the bull shelter. There is no that type of bull depictions. You can see a lot of bull depictions on the walls.
0: 암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가 소랍니다. 정확히는 야생 황소, 오록스인데 중요한 사냥감이었죠.
3: 저기 보면 암각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의 모습이고 말의 모습인데 소의 모습은 크게 그려져 있고 말의 모습은 작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근감이 없었던 거예요. 소는 직접 자기들이 이제 뭐 잡을 수 있었고 사육할 수 있었으니까 크게 그렸는데 말은 멀리서만 봤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네요.
0: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처럼 보였던 메마른 바유산입니다. 하지만 이 거친 풍경 속엔 생생한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니. 고보스탄의 바위는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인류의 오래된 이야기책입니다. 인류의 오래전 시간을 뒤로하고 이번엔 지구의 숨결을 찾아갑니다. 이 땅에는 또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4: 오.
0: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차를 바꿔 타야 합니다.
5: 진흙 화살이 펑펑 섰는 데가 있대요. 그래 거기 가고 있는데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런 사륜구동차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0: 인상 좋은 아저씨는 운전도 편안하게 하는 맨발의 운전사네요.
5: 이거 완전히 오프로드네.
0: 길이 꽤 거칩니다. 군데군데 단단한 흙길과 자갈길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6: 혹시 운전할 수 마신 데 있을 수 있을까요?
5: 운전? 내가 할게. 오, 오케이. 운전. 운전해도 돼요?
7: No problem.
5: No problem. 오케이.
0: 제가 처음 운전면허 딸 때는 수동기어 차량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7: 내가 스피드는 봤어?
6: 혹시 운전할 수 있을까요?
5: 내가 원래 스틱 해봤어요. 오케이, 안전띠를 메고요. 이게 또 퍼스트, 완.
0: 오랜만에 그 시절 감각을 되살려 봅니다. 왠지 설렙니다.
5: 자, 갑니다. 긴장하세요. 와, 굿. 이야. 아니, 클러치를 사용하는 차가 아직도 있어요. 이야. 굿. 아이고, 엄청 빨린다, 저 차.
7: 엄청 빨리 달려요.
5: 예. 오케이. 베스트 드라이버?
7: 베리 굿.
5: 야. 굿.
7: 슈마헬, 미스터 슈마헬.
5: 아, F1 선수 같다고요? 한번 그래도 속도를 내볼까?
0: 제 안에 질주 본능이 깨어납니다.
5: 야, 신난다, 신나. 이렇게 사막을 질주한 기야.
0: 거친 길을 달리는 짜릿함과 수동기어의 손맛을 제대로 느낍니다.
5: 이쪽으로 가요? 야, 역시 몸이 기억한 건 안 잊어버리네요. 머리로 기억한 거는 잊어버리는데. 어디로 가요? 오케이.
0: 잠시 나이를 잊고 마음껏 달렸네요. 여행은 이렇게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5: 신났어요. 아주 신났어.
0: 목적지를 앞두고 길이 더욱 험해집니다.
5: 아이고, 길이 막 화산 가는 과정이 더 재밌네. 아주 언덕을 이게 거의 70도는 되겠어.
0: 힘겹게 산길 올랐더니 이번엔 강풍이 기다립니다.
5: 우와,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0: 사정없이 몰아치는 바람이 장난이 아니죠?
5: 이렇게 바람 센 데는 난 처음 봐요.
0: 그런데 요건 또 뭘까요? 진흙화산입니다. 분화으로 용암이 아니

0: 이라 진흙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화산이라서 뜨거울 거라 생각되잖아요. 하지만 이 보글보글 끓는 진흙은
1: 엄청 차워요. 엄청 차. 시원해 아주. 이게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치 지구가 살아서 숨쉬는 것 같아. 뜨거울 오르면서 이야 진흙이 정도가 엄청 있어요. 어떻게 하나 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네랄이라든가 피부에 좋은 게 많아요.
0: 여기 진흙은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1: 정말 신기하네.
0: 고부스탄의 진흙 화산은 지하의 메탄가스가 진흙과 함께 솟아오르며 만들어집니다. 마치 지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죠? 이곳 반사막 지대는 약 35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진흙 화산이 분포해 있답니다. 세계에서 진흙 화산이 가장 많은 곳인데 이렇게 큰 것도 있죠?
1: 진흙 분화구인데 엄청 커요, 여기는. 여기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0: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대신 불모하듯 진흙몽에 빠졌습니다. 뽁뽁 터지는 모습이 이상하게 자꾸 보게 됩니다. 그때 현지 가이드가 신기한 걸 보여주며 절 부르네요.
1: 가스에다가 바로 라이터를 붙이면
0: 다시 시도하는데 가스불처럼 순식간에
1: 불이 붙었어. 와.
0: 진흙과 함께 내뿜는 게 천연가스 말고 또 있습니다.
1: 페트롤 볼케노.
0: 진흙 위를 덮은 검은 석유.
1: This is a black money.
2: Yes, but you cannot take it with you. Yes. And here.
0: 지금도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2: Also new one, but not so new. It's 5 years old.
0: 진흙 화산에서 원유까지 올라옵니다. 이 땅 아래 석유와 천연가스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렇게 두다니 아깝네요.
1: If we would dig, we can petrol here.
2: Maybe yes, of course. Why not? But enough petrol, so they can, of course. Why not? Gas and petrol. Yes.
1: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여기는 메탄가스하고 석유하고 물하고 진흙이 그냥 지표면으로 펑펑 솟아오르고 있어요. 아 정말 아제르바이잔은 축복받은 나라가 틀림이 없어요.
0: 거센 바람이 스쳐가는 황무지. 이곳에 아제르바이잔이 품은 또 하나의 자연이 펼쳐지는데요. 지금도 쉼 없이 이어지는 지구의 숨결을 느끼며 진흙 화산의 독특한 풍경을 감상합니다. 고부스탄의 진흙 화산을 벗어나자 곧바로 카스페 연안에 유전지대가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해상 유전도 개발하여 산유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데 그 해상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터미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조지아 트빌리시를 거쳐가지고요. 지중해까지 운반해서 유럽으로 간대요. 그런데 그 길이가 무려 1700km나 된다고 하거든요.
0: 송유관을 통해 하루 최대 16만 톤의 원유가 이동한답니다. 우리로서는 그저 신기하네요. 뜻밖의 놀라움이 함께하는 아제르바이잔 여행. 이번에 도착한 곳은 북부 관광도시 가발라입니다. 도시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작은 시장인데요.
1: 살람, 살람. 오, 옥수수 왔다.
0: 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체리가 풍년이네요.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병들인데
1: 피클이잖아요. 이게 올 피클인데 모든 후르츠,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호두 피클도 있고 고추, 토마토, 야 온갖 것을 가지고 다 피클을 만드셨네. Too many?
2: 100.
1: 100?
2: Yes.
0: 긴 겨울을 나기 위해 피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장하듯 말이죠. 특히 가발라는 농산물이 워낙 풍부해서 종류도 많고 맛도 좋답니다. 웬만한 건 다 피클로 만듭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과일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1: 아주 살구도 잘 익었어요. 이야.
2: 로컬.
1: All local. 이야. Is sweet?
2: Yes, it's sweet.
1: Sure?
2: Yes, to my taste.
1: 오, 이건 정말 잘 익었다.
0: 과육이 꽉 차 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1: 내가 기대했던 맛이 이거거든요. 야, 진짜 달다.
0: 과일과 함께 유명한 것이 꿀이라는데요. 가발라에서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가을하는 산악지역이 나오는데요. 알록달록한 통의 정체가 궁금해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1: 살람.
0: 양복을 하는 곳입니다.
1: Nice to meet you. My name is 수길.
0: 여기선 벌을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랑 다른지 한번 볼까요?
1: 제가 어렸을 때 벌을 좀 길렀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벌통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벌을 키우고 싶었고 퇴직하고 나 사실 은퇴하고 벌 키우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벌쟁이. 이거 안 쓰고 할 거예요? 이거 안 써? 예?
0: 양봉장 주인은 그물망 모자도 안 쓰고 가는데 전 좀 조심하려고요.
1: 이거 아무래도 쓰는 게 좋겠다. 얼굴 보면은.
0: 그런데 요걸 깜빡했네요.
1: 아, 이제 안경을 들어 집어넣어야지. 어려서 벌을 길려서 벌이 이게 무섭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쏘이면은 신경통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봉심을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0: 주변으로 숲이 울창하고 야생화와 허브가 많이 자라다 보니 오래전부터 벌을 키우고 살았다네요.
1: 어우, 꿀 냄새가 아주 진하구나. 이게 다 지금 꿀이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꿀이 보여지고요. 이게 꿀이 가득 차면 이렇게 위에 뚜껑을 씌워요. 이렇게 벌들이.
0: 계절마다 꽃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과 향도 조금씩 달라지죠.
3: 하나하자다 burada çemen bitkilerde akasya'da karakçam bunlar. En çok yani bura için. Ama dağda cökerdi, şabalıktı, dağ bitkiler, çemen bitkileri buradan geliyor.
0: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꿀이 천 가지 병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일상에서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코카소스의 산꿀을 최고로 친답니다.
1: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된 좀 큰 벌이 있잖아요. 이게 여왕벌이에요. 이거는 벌통에 단 한 마리밖에 없어요.
0: 알을 낳고 벌집을 유지하죠.
1: 지금 숫벌은 안 보이는데 이건 다 일벌들이에요. 일벌. 아, 여기 숫벌 보인다. 여기 요 까맣게 된 벌이 보이죠, 요거. 요거는 교미할 때 한 번만 쓰고 나머지 꿀만 먹어 치는 놈들이에요, 요놈들은. 아주 요놈들은.
0: 제 꿈이 한때 양봉업자여서 그럴까요? 벌들의 윙윙거림이 시끄럽기보다는 오히려 달콤한 노랫소리로 들립니다. 벌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도

0: 벌들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든 벌통이랍니다. 이건 또 뭘까요? 벌집 주인이 직접 개발한 치료 장치라고 하네요. 이걸로 벌통의 공기를 마시는 거죠.
1: 제가 한번
0: 몸에 좋은 건 빼지 않습니다. 벌통 안에는 프로폴리스, 밀렵 등이 섞여 있는데요.
2: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프로폴리스 있잖아요. 그 프로폴리스 향이 예, 향이 오르고 또 벌에서 나오는 그 꿀 냄새가 같이 겹쳐지면서 몸에 좋은 것 같아요.
0: 온 김에 한 번 더 깊이 마셔야겠습니다.
2: 굿.
1: 네.
2: 하니 호텔. 피스지 하니 호텔. 아.
0: 벌 호텔이 별 몇 개짜리인지 구경해 볼까요? 먼저 알록달록한 외관은 예쁘니까 합격. 다음은 내부를 볼까요? 잘 정돈된 내부에는 각각 통마다 벌집을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안락한 벌들의 숙소입니다.
3: 2 pavilyon məsəl üçün birində yerləşdirilib, günəş panelidir, internet xəttidir, bir də təhlükəsiz sistemi.
2: Ah, kırık ya, iki. Pol, five star oteli bunun five star.
3: Arılarsın bəli, arılarsın bəli, 5 yıldızdır.
2: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동 양봉할 때 벌을 한 통 한 통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채로 그냥 가지고 가면 돼.
0: 귀한 벌들을 모셔놨으니 보안 카메라는 필수. 꽃 따라 움직이는 이동식 벌들의 호텔입니다. 이건 사람이 묵는 숙소입니다.
2: 오, 와, 여기 이 방갈로 같은 곳에요. 벌이 잔뜩 있어. 여기 들어가서 이 맞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 맞아요?
3: 바야간 테라피 elemek istiyordu da. Yani sancmak istiyse tutun buradan ele bir yan sancdırım onu.
2: 여기서? 아니 막으면 어떻게 해요? 벌이 엄청나게 많아요.
3: 나한테 두둠 산지들음 다.
2: 어유 딴 데 쏠까 봐. 오, 이거 딴 데 쏠까 봐. 와, 벌 좀 보세요. 이거, 이거 없다라. 무서워.
3: 야, 야, burada ya, buraya yatmak için de sadece olarak orada biraz açık kalıp yani arılar çıkıp şöyle. 아, yani sadece.
0: 제가 왔다는 소문이 났는지 벌들이 탈출해 나왔답니다. 원래는 침대 아래에 있는 벌통에서 꿀을 만들고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2: 지금 여기 사실은 벌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벌이 밖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폴리스 향이라든가 또 벌에서 나는 그 분비물에서 나오는 그 향이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여기서는 잘 온대요.
0: 여기서 40분만 자도 마치 8시간을 숙면한 것처럼 몸이 개운해진다고 합니다. 전 잠 대신 다른 걸 해볼랍니다.
2: 아, 아제르바이잔에서요? 봉침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0: 탈출한 꿀벌을 잡아서 봉침을 놔준답니다.
2: 어이구.
0: 벌을 피부 위에 올려놓으면 잠시 뒤 벌이 침을 놓는데요.
2: 아, 맞았다! 침 빼세요.
0: 순간적으로 엄청 화끈거립니다.
2: 야, 한국 벌보다 더 독하네. 아니 원래는 이게 기본이 세 대 이상 놔줘야 되는데 한 대 더 놔주실래요?
3: 여, 여, 알레르기에서 믿음 올라가요.
2: 알러지 없어요.
0: 제가 봉침을 잘 맞았거든요.
2: 아이고, 딱.

0: 제일 큰 놈으로 놔주셨어. 이제 조금 있으면 불어오를 거야, 여기 이렇게.
1: 봉침 맞는 모습에 구경꾼까지 모였네요. 다음으로 맞을 사람은 바로 담당 PD입니다. 저도 봉침 잘 놓거든요.
0: 한 대 가져 안 돼요. 그게 한 대는 효과가 없고 기본이 세 대야. 자, 혈관을 놓으면 안 되고 혈관을 피해서 원래 여기에요. 우리나라에서 놓는 데 여기거든. 바로 이렇게 놔야지. 야, 이게 제대로 온 거예요. 이게 그 혈자리를 정확히 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1: 아제르바이잔에서 봉침을 맞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따끔한 봉침 끝에 달콤한 꿀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속상.
1: 음식은 산지에서 바로 먹는 게 제맛이죠. 갓 잘라낸 벌집도 역시 별미네요.
0: 온갖 야생화에서 이게 채취한 꿀이어서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요. 사실 꿀이 너무 달면 그렇게 먹기가 좀 그런데.
1: 신선한 꿀과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여유. 코카소스에 자연이 담긴 향기로운 한상인데요. 부지런한 벌들이 선물하는 평화와 치유의 시간을 보냅니다. 코카소스의 깊은 산골로 들어오니 오랜 목축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험준한 산길에서는 말이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든든한 발이죠.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네요.
0: 살람, 살람.
3: 굿탑.
0: 굿탑. 아, 굿탑 만드시는 거예요. 굿탑.
1: 아제르바이잔에서 식사뿐 아니라 간식으로도 즐기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홍두깨가 여기도 있네요. 밀가루 반죽을 얇게 민 후 속을 넣는데 지역마다 계절마다 재료가 다르답니다.
0: 고수 같은데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나요?
1: 산악 지역에서는 속재료로 허브와 치즈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엔 새콤한 맛의 향신료 수막을 넣어 만듭니다. 커다란 만두 같기도 하고 부침개 같기도 하죠. 두 개의 구탑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네요.
0: 할아버지가 아주 아주머니 그 일을 잘 도와주시고 계시네.
1: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주방 보조입니다.
4: 아, 미리했다 오늘 그래도 시리로다.
5: 이다나시마가 임칸 바르키 요카데리시와.
1: 호흡이 척척 맞으니 싸울 일이 없겠죠. 장작불 위에서 정겨운 손맛이 익어갑니다. 갓 군 구탑 위에 버터를 바르고 수막을 곁들입니다. 원래는 손으로 접어서 바로 먹는데 식당에선 먹기 좋게 잘라서 나옵니다. 소박한 시골 밥상이 차려졌네요. 오.
0: 군침이 넘어가네.
1: 얇고 바삭한 반죽이 매력입니다.
0: 이게 짭짤하면서 부치기인데 우리 나라 부치기는 기름을 들기름 넣고 하잖아. 그러니까 드라이하다 맛이. 아주 담백해요. 담백해요. 따들었죠. 따들었죠.
1: 그런데 이건 뭘까요? 색이 참 곱죠. 각종 과일즙을 말려 만든 간식입니다.
0: 먹어요.
5: 네,
0: 이.
1: 말랑말랑하고 과일향이 좀 나는데 맛은 어떨까요?
0: 시큼하다. 우리가 과일 드라이에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납작하게 한 거네, 이게. 어우, 식이 나죠? 아,

0: 유시네.
1: 여기된 데 수수도 오는
0: 이건
1: 나르드, 알차, 키위, 개발루, 올라.
2: 라바삭은 말린 과일이라 잘 상하지 않고
3: 그렇게 먹어야지
2: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 여행 간식으로 제격이랍니다.
1: 뭔데 여기 된데 이할수.
4: 사홀, 사홀, 사홀, 사홀, 사홀. 네, 안녕하세요.
2: 산골의 따뜻한 손맛에 떠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흐는 코카소스 산맥 남사면에 자리한 가우구의 중심 도시인데요. 웅장한 산맥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는 농경지와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골목에서 저를 반기는 녀석이 있네요.
4: 공작이 있네. 야.
2: 길고양이는 많이 봤지만 길거리 공작은 또 처음입니다.
4: 어디 가냐? 이리 온. 이리 와요.
2: 내 말을 들을 리 없죠. 오로지 암컷을 향해 열정적인 구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암컷은 무심히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수컷은 포기하지 않고 꽁짓깃을 펼쳐봅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화려한 구애가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그 사이 제 눈에 들어온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하얀 오리입니다.
3: 너무 달아서 오리가 어찌나 다른지 단맛이 목에 탁 걸리네 아주.
2: 여기가 유명한 실크 생산지였대요. 그래서 노예를 기르고 뽕잎을 생산하던 마을에는 곳곳에 거대한 뽕나무가 서 있는데요.
4: 와, 이 뽕나무인데. 와, 송곳만한 오디가 달려. 송곳만한 오디가. 이거 좀. 이거. 남았다. 와.
2: 뽕잎은 노예에게 양보하고 저는 오디만 맛보겠습니다.
4: 이야, 이거 좀 봐. 이거. 이게 말이 돼?
2: 맛도 좋아서 따다가 팔아도 될것 같아요.
4: 와. 내 평생에 먹어본 오디 중에 이런 오디 맛은 정말 처음이네. 사실은 가흐라는 여기 그 코카서스 산맥 아래에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서 장미를 가지고 장미수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또 시럽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그래서 그분 댁을 방문했는데 오디가 너무 맛있어서 난 이게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에 매년 오는데 독일 사람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오디 따먹으러 온대. 오디 따먹으러. 진짜 맛있다. 살람. 아, 여기 사셔요? 내가 오디 좀 따서요. 이거 주인님.
5: 아, 누셔오소.
4: 괜찮아요?
5: 누셔오소. 아, 예, 누셔오소.
4: 아니,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하나
5: 누셔오소.
4: 드셔보세요. 야, 정말 다르다.
2: 아, 제가 찾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었네요.
4: 온통 장미로 심어져 있고요. 아주 이쁜 집에 사시네.
2: 집안에 들어서자 장미 꽃내음이 은은하게 번집니다. 이분이 장미 요리사입니다. 부부가 가꾼 정원에 계절의 향기가 가득 머무는 집입니다. 만개한 장미로 가득한 정원은 온통 분홍빛 꽃물결입니다.
4: 야, 이게 로즈향이구나. 우리나라 장미는 향이 없는데 여기 향이 아주 진하게 나네요. 아이고, 아까운 걸. 아이고, 약간 것도 아시네.
6: 아하, 인데 bir şey dediğim Resul Hanım diyor. Bak bu yerlerini salmamak lazım Murat Bey. Bu yerler acı olur. Burası olmaz. Önde o bitsin ne ya?
2: 향이 좋은 식용 장미만 따는데요. 장미잼은 장미가 가장 향기롭고 싱싱한 초여름에 만듭니다. 우리에겐 조금 낯선 장미잼, 장미 요리사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꽃잎만 골라낸 후
6: böyle olmazsa sonra yiyende fırtırtırı ağzında. Bu böyle olmalıdır ki biraz.
2: 꽃잎의 떫은 맛과 풋내를 잡아 맛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장미꽃을 따서 장미잼, 장미수 등을 만들죠. 숨을 죽인 장미꽃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레몬을 넣어서 장미꽃을 우려냅니다. 정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에 장미꽃잎 우린물을 넣고 끓입니다. 설탕이 다 녹으면 마지막에 장미꽃잎을 추가해 충분히 졸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꽃향이 진하고 색이 고운 장미잼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드디어 완성한 장미잼입니다. 눈, 코, 입이 즐거운 꽃잼이죠. 코카소스의 초여름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장미로 만든 귀한 음식입니다.
4: 장미잼은 제가 처음 먹어봐요. 한국에는 사실 장미잼이 없잖아요. 꽃이 이렇게 씹히기도 하면서 장미향인가 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장미향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장미향이 이런 걸 처음 알았어. 자꾸 먹게 되네.
2: 은근히 중독되는데요.
4: 이분도 드시는 거 보니까 이건 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홍차 같은 거를.
2: 장미잼은 빵보다 홍차랍니다.
4: 이렇게 마시는 것이 이쪽에서는 이 문화래요.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8: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의 흔적은 집에 남는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집에 남을 수 있도록. 야, 좋다.
9: 나는 누구? 여긴 어디?
10: 여유가 부족할 때 들어주세요. 팟캐스트. 지금 나를 재생.
11: 그러니까 아직 뭐 하면 되지.
10: 팟캐스트.
12: 흘린 땀만큼 잘 커진 옥수수야. 맥도날드 덕에 알찬 속이 드러나는구나.
13: 아라리 쫀득한 맛.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
12: 좀 더 고소하네. 빠라빠빠빠.
4: 아제르바이잔 보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단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사탕도 이렇게 있고요. 이분들은 원래는 사실은 단 것을 먹기 위해서 이 차를 마신대요.
2: 웃음꽃이 함께 피어나는 향기로운 오후입니다. 자연을 보살펴 살아가는 일상, 나이가 들수록 한 번쯤 꿈꾸게 되는 풍경입니다.
4: 과수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 구불구불한 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 키가 있는 거예요. 키도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 다래라고 하잖아요. 다래는 많이 봤지만 키위는 정말 처음 봤네.
2: 차로는 부족하다며 주인 아주머니가 서둘러 준비한 점심상입니다.
4: 아이고, 빵도 구워가지고 오시고.
2: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당금 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의 음료는 직접 담그신 딸기 주스랍니다.
4: 딸기 주스.
6: 미셔 모르고.
4: 건배 건강하시고요. 이야, 빛깔이 정말 좋다. 자연의 맛이에요. 자연의 맛.
2: 정성껏 차려낸 음식은 맛보다 먼저 마음을 전해주죠. 한 입 먹을 때마다 따뜻한 인심이 함께 느껴지는데요.
4: 양념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닭볶음탕, 닭도리탕 먹는 것 같아. 아주 맛있어요. 네.
2: 그런데 정말 손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6: 아이고. 요즘 비주무시한게 김이란.
2: 꾸밈 없어서 질리지 않는 게 또 가정식 매력이죠.
4: 시장에서 파는 것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기름이 묻어나오는데 여긴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느끼하지 않네요. 기름이 좀 많이 안 들어가서.
2: 게다가 야외에서 먹으니 더 특별해집니다. 화가인 아들은 예비 신랑입니다. 2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린다는데요.
4: 아, 또 여자친구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2: 선남선녀 커플입니다.
4: 와, 미인이다, 미인! 이야, 이렇게 이뻐요? 오, 이야. 그렇게 즐겨오세요?
2: 딸 같은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들이 장가 가는 것보다 더 기쁘답니다.
5: 작은 아이라디. 비실마 박라로 옵니다. 오늘 그래 안아서는 안 하겠다.
7: 엘마리아 씨. 에스페라도. 에스페라도.
14: 저는 프로모 오르그라도. 제메 고스토고 마구르. 아마 헤레스노 메콰알 코네오도 니아.
2: 코카소스의 시골 마을에서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추억은 오래 끓인 요리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맛있다. 이곳에서의 만남도 추억이 되어 제 삶에 은은하고 오래 남는 달콤함을 선물하겠죠.
4: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어요.
15: 치즈! 치즈!
2: 코카소스 자연에서 저는 인생의 또 다른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4: 와, 여기 다 컸네요. 이야, 여기 다 컸어. 엄청 크네.
16: 엄청 이야.
4: 캐비어 1kg 1,500불, 2,000불, 1kg에 300만 원,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와, 여기 좋아요. 와, 정말 잘 익었다.
17: 슈퍼.
8: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8: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19: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18: 네, 본업 아닙니다.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망장자 김진호입니다.
20: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0: 위험하게 나오라고, 위험하게 나오니까라. 나와, 나와, 위험하게 나오라고! 하라고!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바위 능선이 험준하기로 이름난 허골산 아래 조금은 특별한 암자가 있습니다. 고요해야 할 산사에 울려 퍼지는 굉음. 그 정체는 거대한 돌을 나르는 굴삭기인데요.
1: 들어올 때 와, 이 소리 나는데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2: 저기 균형한 건 잘 맞아야 될 건데.
1: 오늘부터 오자.
0: 아찔한 돌탑을 쌓는 이는 이 절의 스님. 산에 흩어진 돌을 모아 한층 한층 쌓아 올립니다.
3: 제 수행을 위해서 쌓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0: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온 장엄한 시간. 한 사람의 시간이 쌓여 천불천탑의 풍경이 됐습니다. 합천 황매산자락의 허골산. 산 중턱 굴 안에 부처가 있는 것 같아 올라가 보니 빈 굴만 있었다 하여 허골산이라 불린답니다. 부처의 전설이 깃든 허골산엔 놀라운 풍경을 품은 산사가 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돌탑, 오직 한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믿기지 않는 풍경입니다.
1: 이걸 다 어떻게 쌓았을까? 다 사람이 쌓았나? 이렇게 쌓았다는, 쌓을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4: 신기하게도 혼자서 쌓기가 좀 힘드는 탑인데 어떻게 쌓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0: 무려 600m에 이르는 돌탑길. 끝없이 이어진 돌탑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천불 천탑을 일군 용탑 스님. 탑이 들어선 이 길이 곧 암자가 되었답니다. 산사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됩니다. 조금 특별한 풍경이 있다면 견보살들이 함께 예불을 드린다는 건데요.
3: 앞자 옳지. 거꾸로 붙이는 법을 해야지. 예, 똑바로. 자, 절. 손목 해야지, 허리. 손.
0: 산사에 버려진 남매를 거두며 견보살과의 인연이 시작됐답니다. 그런데 예불을 드리는 이곳에는 대웅전도 불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곳은 거대한 바위.
3: 이 바위가 천불천탑을 쌓게 된 시작점이 된 바위인데 용바위입니다.
5: 왜 용바위인가요?
3: 그 형상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이를 보시면은 용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수행하다가 수행 중에 그 이 자리에 용을 타고 계시는 간세한 보살님을 청견하고 이 자리에 보니 땅에 위로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해 가지고 이 형상이 드러난 거래요. 그런 용도 간세한 보살도 모시고 그리고 부친 또 진신살도 모시고. 예, 모셔가지고 전망을 했습니다.
0: 용바위와의 인연이 천불천탑의 시작이었답니다.
3: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선사 고대 시대 사람들이 기도했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 성열이라고 바에다 이래 돌을 문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성열을 하더라고요.
5: 예. 아, 거기 파인돼가요?
3: 예, 파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도.
0: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의 발길이 이어져 온 흔적. 까마득한 선사시대 사람들도 이 바위에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간절한 마음은 이어져 온 거죠. 천불 천탑은 그 마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천계의 불상을 상징하는 천불. 용탑 스님에게 천불 천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야외 법당입니다. 어떤 틀이나 격식에 머무르지 않고 산 전체를 수행처로 삼은 스님. 오늘도 돌을 쌓습니다.
6: 포크레인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3: 저희 처음 왔을 때는 산에 길도 없고 나무만 우창하고 이런 산대에서 이제 산에 1차적으로는 산에 길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하다가 이제 탑을 훈련될 생각이 뭐 부처님 인연을 해가지고 탑을 이제 쌓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굴삭기 됐죠.
0: 굴삭기 자격증까지 따며 산에서 나온 돌을 하나둘 쌓기 시작한 일이 어느새 수행이 되었답니다. 크기도 모양도 지각각이라 미리 짜맞출 수는 없는 노릇. 설계도는 오직 스님의 머릿속에만 있답니다. 돌이 이끄는 결대로 쌓다 보니 같은 모양의 탑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돌 하나까지 빈틈없이 규어야 하기에 탑 하나를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린답니다.
5: 굉장히 꼼꼼하게 쌓으시네요.
3: 네, 튼튼하게 해야 천년을 걸렸죠. 몇 년 전에 그 경주 지진 날 때 여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5: 그런데도 탑은
3: 흔들리는데 건물 여도 건물이 흔들리고 막 했는데 돌탑은 괜찮더라고요.
0: 그런데 거대한 돌탑마다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3: 사람마다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부처다 하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공간을 비워둔 거죠, 크게.
0: 탑마다 비워진 공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용탑 스님. 보기에도 아찔한 돌을 들어올리면서도 무게의 버거움에 짓눌리지 않는 건 이런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오를수록 마음을 집중시키고 발걸음을 다잡다 보면 노동과 수행의 경계가 사라진답니다.

0: 13년 수행의 시간이 쌓인 이곳은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와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 되었습니다.
1: 돈 끓여서 만드신 것 같은데
2: 한풍이 남셨다는 게
1: 감각이
2: 엄청 맛있다.
1: 놓는다 나왔다. 저게 균형감도 잘 맞아야 될 거네.
2: 보는 것도
1: 와 완성.
3: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1: 오 너무 멋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대단하신 것 같다.
0: 탑을 쌓으면서 잡념을 비워낸다는 스님. 그 마음이 돌탑에 고스란히 스며서 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건네나 봅니다.
4: 탑을 쌓는 행위 자체가 제가 수행이 되고 이제 무심의 마음으로 이 탑에 제 마음의 흔적을 안 묻히는 거라 이제 그 사람 탑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마음이죠.

0: 여름 산사는 꽃을 피워내 또 다른 장관을 이룹니다. 불가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 꽃을 올린다죠. 산중 암자에서는 용탑 스님이 꽃을 피워냈습니다. 인고 끝에 피어나는 건 꽃도 수행도 다르지 않다는 용탑 스님.
1: 수국이 사차라고 잘 어울리잖아요. 이게 불도화하고 비슷한 느낌 들거든요. 돌반하게 복스럽게 생겨가지고 그 수국 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심었어요.
0: 불도화는 부처의 머리 모양을 닮은 꽃으로 수국과도 닮았는데요. 스님은 5년 전부터 매년 수국을 심어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홀로 수행 중인 스님을 돕기 위해서 주말이면 일손을 보태러 한 걸음에 달려오는 이가 있는데요. 공양 준비를 하다 말고 보살님이 꺼내든 게 있습니다.
2: 너무 심한 거야, 이거.
3: 이게 스님 있는 바지예요?
2: 예, 스님 작업복. 이러면서, 이거 봐라. 요. 이게 다 새로 깊은 거잖아. 깊고, 깊고, 이것도 깊고. 한 15년 되지 싶다, 이 바지는. 우와. 이거 봐라.
3: 아이고, 다 찢어졌네.
2: 오. 이거 봐라. 오만 살마. 이래가지고. 근데 이 바지가 그렇게 편하대요. 그렇게 편하대. 그래가지고 꿈에 오르신다. 버려야 되겠어요. 꿈에 들어야 되겠나.
3: 아니, 왜 이렇게 절약을 하시는군요?
2: 자기 자신한테는 한 푼도 안 쓰잖아. 그래. 그러니까 꿈에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불비력 난다.
0: 하루 종일 몸으로 수행을 이어가다 보니 공양 때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런 스님을 위해 점심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2: 장수고 가시.
1: 예.
2: 예, 오늘 저질 때는 요거다.
1: 아유, 그래. 예,
2: 콩국수 했어요. 예, 여기 놓을까요?
1: 예.
3: 오, 보살님 이렇게 직접 갖다 주시기도 하시나요?
2: 그럼 갖다 드려야지. 스님이 뭐 내려오시게 하실 수 없잖아, 그죠?
3: 스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2: 스님요, 자랑은 맨날 일만 합니다, 일만. 너무 일만 하니까. 보기가 조금 안쓰러워요.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가 좀 힘들어요.

0: 그죠? 부처님 앞에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하실 할 수 있겠습니까?
1: 보상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0: 네.
1: 오늘 잘 먹겠습니다.
0: 예.
2: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소박한 한 상도 스님에겐 산중 별미. 뜨겁게 흘린 땀이 가장 맛있는 찬이 됩니다.
3: 시원하네. 우리 콩국수를 또 밖에서 이런 거 입고 시원해 좋네.
2: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려서 왔다가 묵묵히 제 길을 걷는 스님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4: 어디 갔다 친구분들하고
5: 친구분들
6: 들어오셨네.
7: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7: 어, 여기 자주 오시나 보네요.
4: 예, 너무 스님이죠. 아,
7: 스님이 좋으셔가지고.
4: 여기가 너무 좋아서 공기가.
5: 마음이 편안하게 수행이 됩니다. 자주 와서 보니까 스님이 그만큼 인내가 있어가지고 참 정성을 많이 들여가서 타국사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2: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면 귀여운 견보살 도반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용탑 스님은 무엇 때문에 산 아래 산사를 두고 이 높고 외딴 산속으로 후련히 왔을까요?
3: 이거 자선하기 좋잖아요. 다 편편하게 전망도 좋고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2: 비워낼수록 더 채워지는 삶. 고된 길을 지나봐야 비로소 기쁨도 아는 법. 스님은 즐거운 고행 중입니다.
3: 모든 행위를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니까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죠. 항상 이 자리, 그 순간 그냥 여기, 그냥 여기서 내 존재할 뿐이지.
2: 천불 천탑에는 오늘도 굳건한 시간이 쌓여갑니다.

0: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대단하신 분. 엄마의 손맛. 전국 어디에도 이런 맛은 없어요.
1: 시 보트 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원료 시 보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 저희 무대 큰 볼륨으로 봐주세요.
2: 지구정보. 음악으로 지구정보를 하겠다.
3: 네, 언젠가 하자.
4: 언젠가 하겠지. 둘, 셋,
5: 어이! 여드름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었을 때 딱 짜서.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5: 지친 몸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순간 돌파구는 기세. 기력에 세기를 올린다. 천노 정관장.
6: 이거 백지 수표네. 억수리 내냐고 억수로 고생 많이 했네.

0: 되게 이쁩니다. 네. 이거는 가공해놓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 어, 근데 느낌은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2: 제가 비싼가 이건, 보네요?
1: 이건 뭐 한 천만 원 하나?
2: 5천!
0: Nope. 300만 원.
1: 아! 맞았습니다.
0: 300만 원이고. 우리나라에는 대추나무가 없습니다. 대추나무, 이게 한국에 들어왔는지 지금 아마 8년 이상 돼서 나무들이에요. 강남 가면 천만 대입니다.
2: 대표님.
0: 네.
2: 도끼가 여기 앞에 있어서. 네. 이거 직접 사용하시는 건가요?
0: 네. 제가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 네. 조심하십시오.
0: 한번 보세요.
2: 네.

0: 씨?
1: 이거 되게 어려운데.
0: 아니요, 쉬워요. 자, 한번 대결 할까요?
1: 아니, 대결이나 마나. 제가 이거 옛날에 촬영하면서 여러 번 해봤는데.
0: 아, 그래, 한번 해봐야지, 정말. 한번 해.
1: 이게 안 되더라고,
0: 제가. 한 번만 해보시면 제가 딱.
1: 얼로 잘라야 돼요, 얼로?
0: 여기 땀 딱 나갑니다.

0: 아니요, 여기 들고 이렇게 들고 바로 이렇게 내가 찍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여기다
1: 나 서자고.
2: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대표님처럼 그렇게 쪼갤려면 어딜 쳐야 돼요?
1: 어딜 쳐야 돼요?
0: 여기나 딱 각도를 줘야 돼요. 요 각도 이걸 주던가요?
1: 대표님 나오세요.

0: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1: 했어, 했어.
0: 야, 한 번만 하면 돼.

0: 아니 근데 이거 하고 이렇게 박수를 받아야 돼.
1: 잘했습니다.
0: 나무 백만장자 우리 김진원 대표님, 언제부터 이렇게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2: 저는 강원도 한 시골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릴 때 호롱불 전기도 없었어요.
0: 어디 고향이 어디셨어요?
2: 삼척.
0: 삼척
2: 화장. 우리가 10남매, 우리 형제가 10남매, 내가 8번째예요.
1: 10남매.
2: 10남매요. 우리 아버지가 나무 일을 하다 보니 예. 내가 12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나무 하나 내려주면 300원. 300원 받고 학교도 뭐 제대로 못 다니고 나무 일 하다 보면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 울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0: 대표님은 지금 이제 나무 백만장자가 되셨는데 아버님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2: 아, 오늘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나 했는데 꼭 얘기를 하게 되네. 뱀을 잡아서, 우리가 뱀을 팔아서 제가 생활해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비가 한 이틀, 3일에 장마가 지고 나면 햇빛 쫙 나면 뱀이 양질이 나와요.
1: 아.
2: 그럼 뱀이 나면 우리가 뱀을 비닐봉다 하나만 딸랑 들고 뱀 잡으러 가요. 그때 다시 뱀도 모이면 한 구자리 막 우, 막 3, 40, 막 50만 물려있다고. 그러면 이게, 야, 오늘 우리 장날이야, 그래요. 그게 장날이야. 독사는 한 300원. 사무사는 좀 크고 따라. 뭐, 어느 정도 되면 500원. 아주 큰 건 1000원. 학교 갈 나이에 뱀 잡으러 갈래? 학교 가려면 뱀 잡아 있어야 돼. 왜냐? 먹고 살기 힘들겠네.
0: 위험할 텐데.
2: 한 번은, 뱀을 자다가 사무사에서 한 물렸어요. 사무사에서 한 물렸어요.

0: 물렸어요.
1: 아니 뱀에 물리셔도 근데 괜찮았어요?
0: 그거를 한 3개월 고생했죠. 사무사가 딱 돌아서 내 발을 딱 물어본 거야. 아유 뱀 물렸구나. 큰일 났다. 병원이 그때 당시 병원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꼭 꽉 묶으면 뱀이 독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고무 다라이에다가 찬물에다가 발 딱 담고 있으면 독이 쫙 독이 쭉 빨리 나옵니다. 여기 뱀 물린 자국이 돼요.

0: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나무 일을 시작하신 게 몇 살 때인가요?
1: 저는 학교를 중퇴를 하고 16살부터 다물 터럭을 하면서
0: 운전을 하셨다고?
1: 기사님, 부기사.
0: 아, 부기사?
1: 네, 부기사. 이제 한번 기사님 그 심부름하고 다물 터럭이 이제 나무 실어서 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실어 날리는 거예요. 아, 맨날 강원도만 있다가 차가 다 일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요. 너무 좋고. 그래, 하물 차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내 숙소에 있습니다. 옷도 트럭에 7년 동안. 옷에서 뒤에 보면 또 기사들 잠자는 조그마한 칸이 있었어요. 그게 저의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추워. 머리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얼음이 얼 정도로,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도 힘들다는 거는 못 느꼈어요.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0: 그럼 언제부터 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제가 면허 따자마자 제가 차를 샀습니다.
2: 트럭을?
1: 11톤 차 트럭을 샀습니다.
2: 당시에 트럭이 얼마였어요?
1: 1200만 원.
2: 그러면은 7년 동안 트럭 조수를 하시면서 1200만 원을
1: 모자라게 돼요. 트럭을 딱 사서 제가 운전 딱 하고 그때 당시 나무 한 30만, 50만 마진 받습니다. 차 무차 싣고 국도 촤 밤새 내려가요. 그래 가면 운반비, 완북 운반비 딱 받고 그래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 이제 또 사람이 또 얻거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0: 사업 기질?
1: 인천 항해, 원목이 인천 항해 부두에 들어오면 내가 내 돈 주고 나무 사요. 그러다 자꾸 하다 보니 돈이 있으면 나무만 사다 보니 이제 나무 막 10차씩 사. 10차씩 이제 막 대구고 막 이제 막 파는 거예요, 내가.
2: 화물차 기사님이 목재 유통을 같이 한꺼번에.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 같이 하신 거네.
1: 네. 저는 다른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화물차를 자고 다니면서 나무도 이 나무가 좋고 나쁜 거를 많이 배우고 목재소마다 이 집에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좋아한다. 그걸 내가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도 됐고 뭘 해야 될지 돈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0: 돈을 잘 버셨을 것 같은데요?
1: 돈을 많이 버렸죠.
0: 어느 정도로 버셨어요?
1: 저 하루에 나도 운반비 끌고 가고 또 다른 차
2: 나뭇값.
1: 싣고 가면 또 나뭇값을 마진을 받으니 열차면 하루에 300만 원을 벌잖아요.
0: 하루에?
1: 그때 당시 하루에 3천만 원입니다.
2: 아니, 그 하루에
1: 91년대 각 그릇 탔습니다. 아파트 건설인데 대금도 많이 받았고 집을 12채도 대금도 받아가 있었고.
2: 12채요?
1: 네.
2: 아파트 12채?
1: 네. 왜 그러냐면 건설사 대표님들 납품을 하면 그러면 돈을 받을 때도 있고
0: 네.
1: 또 아파트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돈 대신
1: 네.
2: 분양권을 주신.
1: 그렇죠. 참 그때 당시 아파트 12채에 각 그릇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참 폼나게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한 달에 벌 때는 뭐 한 2-3천만 또 벌어봤습니다.
2: 아니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 정도면은 사실 엄청난 재력을 이제 갖게 되신 건데 그 돈 그래서 잘 모으셨어요?
1: 한번 또.

0: 저인데 위험이 한번 다쳤습니다. 지금도 객가 보면 쉽게 버는 돈이 쉽게 나가요. 건설에서 어음을 받으면 그걸 어음을 받았는 걸 또 나무 사는 데다 어음을 줬을 거 아닙니까? 건설에다가 부도가 났었어. 부도가 나니 이 어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회수를 못 하는 거야. 그때 당시 한 40억, 40억 부도만 있습니다. 약속 어음 받았는 데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내가 돈 있는 돈을 또 끌어 모아서 그 어음을 찾아 회수해 와요. 그래서 한 두 몇 군데의 부도를 맞다 보니 이제 이게 돈이 없는 거야. 어음을 내가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회사에 망하는구나. 그래서 도저히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제가 집하고 돈하고 요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만 사업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니 근데 그 저 집 12채는 그럼 다
0: 그 먼저 부시한 사람들은 내가 이거
1: 다 갚은 거예요. 그,
0: 이거 가지고 내가 아파트로 이거밖에 없으니 저는 이거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이제 살던 집까지 다 내놓으신 건데 네. 어디서 사셨어요 그때?
0: 저는 단장 하고 나니 갈 데가 없잖아요.
2: 네.
0: 갈 데가 없으니 또 화물차 운전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화물차 먹고 자고 운전을 합니다. 올릴 때 차에 좀 자고 또 내려갈 때 자고.
1: 그때가 집이... 그때 몇 살이셨어요? 부도 났을 때가?
0: 2003년대. 2003년 3월달.
2: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 거네요?
0: 과거로 다시 돌아갔죠. 아, 근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돈 버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망가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망가지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려고 해, 만나려고 하도 만날 사람이 없는 게 다 끊겨갖고 아침 산, 점심 산, 저녁을 산, 산맛 안 했어요. 그냥 하, 죽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2: 그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0: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좀 많이 방황했어요. 돈이 있던 돈도 싹 다 날리고 아, 이걸 목재 쪽을 떠날까? 이걸 계속 갈까? 고민 끝에 경찰 친구가 있었어요. 야, 친구야, 돈 300만 원 좀 빌려줘라. 왜 말라고 오더라고. 제가 나무를 두 차 사서 대구 나무 장사를 해서 내가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나무가 인천에서 C급을 팔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될지 눈에 다 보였습니다. 대구에서 내가 전에 사장님 지금 나무 두 개가 C급 나무인데 한 차 이거 200만 원입니다. 사장님 생각, 살 생각 있습니까? 빈기사 간다면 뭐 무조건 사야 되지. 300만 원 빌려서.
2: 네.
0: 그럼 200, 400만 원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인 게 320만 원 갚아줘. 계속 나무 장사를 1년간 했습니다.
2: 계속 쌓아가는 네. 거네요.
0: 그 회사 나무를 내가 지방을 다 파는 거야. 나무 판매는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한 가닥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조금 하다 보니 이게 또 위기가 왔네요. 목재에서 외상을 탁 줬는데 그런데 8천만 원이 물렸어요. 8천만 원 외상을 줘도 돈을 못 받게 된 거야. 하. 그러면 그때 당시 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인데 돈은 없고 그 목재소를 내가 받게 되는가.
1: 아니 근데 외상값 대신 목재소를 받았으면 돈이 있어야 뭐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뭐, 뭔 돈으로 장사를?
0: 그러니까요. 나무 자르고 나면 피죽 자투리들
2: 네.
0: 그걸 많이 허들을 많이 얻을 댕겼습니다. 좀 싸게 한타 사가 오면 그 허사가 목재수를 조금만 돌려야기 때문에 사실 서름 많이 받았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죽기 사고 2003년도부터 제가 온 이 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출근하고 진짜 열심히 살자.
1: 지금처럼 회사 규모가 이제 커진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우리나라의 감자탕 이런 만드는 회사에다가 나무 납품을 다 했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서.
2: 감자탕 집 테이블.
0: 네. 우리나라 감자탕 테이블은
1: 우리나라 나무죠. 그러네,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까 감자탕 집에는 나무로 그렇네. 다 테이블이.
0: 네.
1: 근데 건조할 때 아까 막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셨죠?
0: 근데 뉴질랜드 소나무는 건조가
1: 빨라.
0: 나무 벌어자마자 바로 건조해야 되네요. 그게 바로 감자탕집 테이블입니다.
2: 감자탕집 테이블. 네.
0: 전국에 부산, 광주, 하남 인데다가 이 나무를 내가 다 판매했죠.
1: 나무를.
2: 우주 슬랩으로 다시 일어서신 거네요, 그러면.
0: 그렇죠. 나무 평 잡는 겁니다. 한 번에 왕창 깎는다?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하나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5mm씩 우리가 대표해야 됩니다.

0: 와, 대표님.
1: 네.
0: 여기 다양하게 많은데요?
2: 아,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
1: 네. 이런 것도
0: 예뻐요.
1: 이거 고기입니다, 물고기.
0: 오, 실제.
1: 와. 배도 다니고 고기도 키우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2: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는 테이블이네.
1: 그래서 이게 보통
2: 뭐 여기서 뭐 밥을 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
1: 아니 카페 가면 너한테 커피 한 잔씩 하라고 아. 그런 식 용도도 많이 가고 아. 또 여기 우리 애호씨 아가
0: 아고다 아고
1: 진짜 살아난 겁니다.
0: 아 살아있어요?
1: 아, 보세요. 한번 아가 많이 보자까요.
0: 아니 저 움직일까 봐.
1: 아니 괜찮아요. 한번 봐봐요.
0: 아고.
1: 이게 바로 악어입니다, 이게.
2: 요런, 그, 테이블들이. 잘 팔리나요?
1: 많이 나갑니다. 아... 많이 나가고, 대기업 회장님들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2: 여러 가지를 생산하시는 것 같은데, 실례지만, 1년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1: 아, 1년의 매출이, 제가 한때 많이 할 때는, 연 160억까지 했어요.
2: 160억.
1: 네. 아.
0: 와.
3: 들어가요, 빠꾸빠꾸. 저 더.
1: 이 나무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나무예요. 왜 돈 주고 살 수 없냐면, 카울이라고 나무의 뿌리입니다. 15층 되는 나무 뿌리를 파갖고, 둘레가 한 8m 정도 된 나무였습니다. 아, 이사님, 이제 저 작업사 안으로 온게 갈까요? 천천히,

0: 야, 대수야. 제 체크가 땡기 이래?
1: 사장님, 요즘에 둘째 생겼지 않습니까? 애 보고 첫째 본다고 바쁜데. 야, 막내 뭐하노, 임마?
0: 니 보고 사. 언제까지 애평이 될래? 야, 빨리 체크해.
1: 네, 알겠습니다.
0: 빨리 체크하고.
1: 바로바로 체크하겠습니다.
2: 뭐 한번 땡기고, 고인 빼서.
0: 2018년도 팔랑방 아시안게임 가서 1차전 2등, 2차전 1등, 3차전 꼴찌를 했는 거야. 장비 체크를 안 해갖고. 아쉬워서 우리 선수들 보지만 꼭 체크만큼 꼼꼼하게 해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네 물마개는 잘 상갔지?
1: 예, 잘 상갔습니다.
0: 이제 한번 나가보자.
1: 예, 알겠습니다.

0: 뭐 베테랑처럼 직업으로 삼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한데 후배 양성을 위해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거죠.
1: 아따 대수.
0: 감사한 주말 뭐.
1: 했네. 오늘 웬일 좋은 말 하냐.
0: 다행히 잘했습니다.
1: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이대수 선수가.
2: 저희 백지 수표를 저희가 드렸는데 네. 아직 못 봤거든요. 좀 얼마 쓰셨는지 한번 볼까요?
3: 보여드릴까요?
2: 예, 예. 아, 이것도 여기서.
3: 네. 네, 되겠습니다.
2: 예. 100억.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00억?
1: 제가 돈을 벌써 나무 살아다 보니 그래서 나무가 재고가 100억이 남았잖아요.
4: 100억이요?
1: 네.
4: 재고만 100억?
1: 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란 얘기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나무, 여기 이제 갖고 계신 나무,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을 합쳐서 100억이란 말씀이에요.
1: 그렇죠. 2003년 7월부터 내가 이 나무 한 차, 두 차 사가 시작했는 게 100억을 만들어놨습니다.

0: 제가 만드는 거는 몇 달 만에 뚝딱뚝딱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를 이 정도 안고 있어야지 좋은 제품 나오기 때문에 항상 100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100억.
1: 예를 들어 그림처럼 네. 세월이 지나가도 값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현금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지금은 가면 가수로 앞으로 나무가 사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은 원자재값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1: 네.
0: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어.
1: 아니 그러면 조금 가격이 올랐겠는데.
0: 많이 올랐죠.
1: 100억이.
0: 많이 올랐죠.
1: 100억이 아니라
2: 올랐네요.
1: 원자재값이 올랐으니까 올랐을 거 아니에요.
0: 저는 원자재값을 내가 100억을 썼기 네. 때문에.
1: 아니 근데 이렇게 한강에서 보트 또 사업도 하시고
0: 네.
1: 여기서 나무도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뭐 바쁘신데 이렇게 일만 하시면 사모님 뭐라고 안 해?
0: 그게 문제입니다.
2: 그게 문제예요?
0: 한 번은 집사람이 소파를 했어요. 전 일 열심히 하고 갔는데 캐리어를 딱 꺼내더만은 딱 한번 캐리어 던져보더라고. 그 우리 애가 그때 딱 8살이거든요.
2: 네.
0: 애가 8살이면 내가 아빠가 나가면 안 돼 하고 캐리어를 막 차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걸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살았다. 꼴이 내렸죠. 미안하다. 그래서 더 가정에 좀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빨리 돼가려고.
1: 아니, 아까부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부도 맞고 저기 완전히 다시 빈손이 되셨을 때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결혼 언제 하셨어요?
0: 여의도 공원에서 여자 세 분이서 강을 보고 싹 앉아 계시더라고요.
2: 네.
0: 아, 분위기 좋습니다 했거든요. 그 배에 태워놓고 불렀죠. 일로 오세요. 포도당 태워드릴게요. 오세요. 포도당 태워줬죠. 그래, 포도 태워서 잠실 갔다 왔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됐죠.
1: 세 분인데 그 중에?
0: 두 중에 딱 세 미녀를 내가 딱 했죠. 제가 지금 이달 다 하이 나이 차도 있고.
2: 몇 살 차이신데?
0: 차이 별로 안 납니다. 15살 차이다.
2: 우와.
0: 내가 지금은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나무꾼이잖아요. 나무꾼을
1: 선녀?
0: 제가 선녀를 만났다고 봐요.
1: 저도 선녀인데. 네,
0: 선녀를
2: 여기도 만나... 선녀잖아요.
0: 왜요?
2: 예능에서 선녀로 나와요.
1: 우리.
2: 왜요래?

0: 내가 보니까
1: 왜요?
0: 대표님은 그건 안 보셔도 되고. 아, 뭐 있어요. 제가 일만, 하는 게
1: 일만하셔가지고.
0: 제가 선녀로 나오는
1: 선녀예요.
0: 게 있어요.
1: 만났네요, 선녀.
2: 대나 우리 대나 그 밑에 아무 갈까요? 우리 대나 대나 대나 아빠.
3: 이거 왜 가지고 왔어?
2: 어 이거 우리 당신이 꽃을 좋아하잖아. 나 꽃이 뭐라 갖고 왔지.
1: 아빠 이거 어떡해?
2: 이제 한번 좀 왜 물 좀 물 좀 해야 돼?
1: 싫은데.
2: 네 까부지 말할까 좀. 이거 이쁘잖아. 이렇게 딱 하나 신고. 아, 좀 하다 보니.
4: 저거 우리 집사람 봤을 때 내가 많이 꼬셨죠. 많이 꼬셨지. 내 사람 만들 때까지 수단 뭔가 방법을 안 꼬고 내가 막 계속 했죠.
1: 아, 뭐 맨날 집 앞 카페에 와서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와라 막 이러고. 세 번 봤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결혼해서 뭐 아들을 낳아서 막 혼자 막 이미 저기까지 갔더라고요. 만나고 세 번이 아니라 그냥 세 번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계속 대시를 했어요. 남자답고 열심히 살고 그런 거는 다 이해해서.
4: 선 진짜 내가 선녀를 모시고 산다고 봐요. 일단은 내가 사업한다고 맨날 바깥에 돌고 그리고 뭐 애도 참 잘 키우고 있고 사실 그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0: 대표님 취미가 물물 교환이라고 들었어요.
1: 네. 가방 하신 사장님이 커피집을 하게 됐대요. 가방 사장이 돈이 없다고 가방하고 물물 교환하면 안 되겠나.
2: 가방하고 네, 테이블하고
1: 안 된다는 소리를 내가 못하겠다. 아, 해드릴게요.
2: 뭔 가방인데 나무 테이블하고 바꾸는 네. 거예요? 에코백.
1: 에코백.
2: 아, 에코백. 아.
1: 에코백.
2: 아니, 에코백. 테이블을 여러 개 놔주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 대신 내가 많이 받았잖아.
0: 몇백 개 받으신 거 아니에요?
2: 아니면 뭐 몇 개를 받아야 돼?
0: 몇백 개를 받아야 돼?
2: 에코백을
1: 몇 개도 받았죠.
0: 그거 어떡해요?
2: 몇백 개가 아니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백은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백?
1: 좀 막 나눠드리고 했죠.
2: 손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1: 왜 그러냐면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주는 만큼 나한테 다 들어온다 봐요. 같이 돕고 살아야죠.
2: 그랬다가 진짜 큰일 나요.
0: 대표님, 여기 큰일 납니다.
2: 평소에 나무를 엄청 많이 나눠주고 다니신다고?
1: 나무도 많이 나눠주고 살죠.
2: 예.
1: 특히 어디 가든 어려운 데 있으면 장마제가 그러니까 피해 입은 곳이나 또 뭐 불난 곳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 내 저 인간적으로 기분도 좀 차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좀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네. 저도 S580 탔으면 얼마 여기까지 해도 차 다 정리하고 함을 트럭이 내 자강입니다. 차를 딱 점검하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이 전략이 되더라고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좋은 일도 하고 나무꾼으로 살아서 좋은 일 살자. 나무 많이 도와주고. 이번에 수익금은 인천 서구청, 서구청에도 다 기부할 겁니다. 한 개당 3만 원씩.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업이 1차. 아이디어는 있는데 책상이 없었죠. 어? 딱이네. 다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0: Blood, My Road. 더 이공이체 타스만.
1: Kia. Movement that inspires.
2: 흘린 땀만큼 잘 커진 옥수수야. 맥도날드 덕에 알찬 속이 드러나는구나.
3: 아라리 쫀득한 맛.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
2: 좀 더 고소하네. 빠라빠빠빠.
4: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표님 보니까 정말 다른 방법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결국엔 성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5: 감사합니다. 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용식 꼭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요. 왜? 내가 어렸을 때 그 마음 다지지 않게 해서 진짜 열심히 살자. 폼도 안 내고 있는 그대로 살고 남고는 영원히 살아갈 거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하나 따져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3: 아니,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2: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0: 여기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3: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0: 잔치 같습니다, 잔치.
3: 맛있죠?
2: 좋아하는 맛. 어머나, 어떻게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3: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2: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코 밟은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4: 성대 원료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6: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5: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7: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8: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7: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9: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10: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7: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11: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12: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완료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6: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5: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7: 늦기 전에 전화...

0: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1: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계호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2: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3: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2: 얼른 전화해봐.
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4: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5: 상담완료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오케이.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완료 국내 최초 개별인정 콘드로이친 형사념.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완전해 콘드로이친 1200.

0: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샷은 모닝커피 원샷, 인생샷, 굿샷. 아니, 아임비타 이뮨샷. 고함량 비타민 한 샷에 하루 에너지를 꽉. 프리미엄 비타민 파트너 아임비타.
1: 에이아이야, 가족 산책 생성해줘.
2: 생성 아직 않을 거예요.
3: 함께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우리는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4: 트립은 진짜여야 해.
5: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3: 호텔 예약은 트립.com.
6: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7: 동창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6: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7: 아직 두근두근 안 사대.

0: 졌어?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1: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네요. 두근두근 내 신발 슈얼즈.
2: 흘린 땀만큼 잘 커진 옥수수야. 맥도날드 덕에 알찬 속이 드러나는구나.
3: 아라리 쫀득한 맛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
2: 좀더 고소하네. 빠라빠빠빠.
0: 요즘 얼음 정수기 다닥다닥 시원시원하지 못하네. 그래서 더 M 얼음도 시원시원, 사용도 시원시원,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해지다. 더 M 청혼아이스.
4: 여드름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익었을 때 딱 짜서 탁.
5: 김예지가 노래 부르고 황민이 기타 치고 황인규가 베이스 치고 박다울이 거무고 치는.
6: 안녕하세요, 브라입니다.
5: 심장을 뛰게 하겠다. 카디오라는 이제 심장의 뜻하는 접두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K로 바꿔서 한국적인 느낌을 넣겠다.
7: 커뭉고가 있으니까.
5: 커뭉고가 있어가지고, 예.
7: 근데 카디비랑 너무 우리가.
5: 계속 거라 카디비.
8: 우리가 먼저 나왔다, 공감. 난생 처음 보는 악기를 데리고 대체 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정규앨범을 만들지?
5: 별로 밴드 하기 싫었어요. 전통 악기와 밴드가 할 수 있는 장르가 좀 많이 제한이 돼요. 아, 이 팀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초반에는.
8: 근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악기의 매력이 엄청나고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소리가 됐죠.
9: 오늘 네 개나 가져오셨어요?
5: 다섯 개였습니다.
10: 공감이 사실 뭐 밴드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꿈을 이룬 듯한 순간이어서 좀 기대도 많이 되고
7: 엄청 떨리다고. 아침부터
8: 저희 무대 큰 볼륨으로 봐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같이 손도 들고 소리도 지르고 하나 둘 셋 어이!

0: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 보여요. 저희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즐겨주시는지 너무 잘 보여서 벌써 벅찹니다.
1: 여러분 보려고 오늘 머리도 다 바꾸고 왔어요. 예니는 앞머리를 잘랐고요. 오빠는 브릿지를 넣었어요. 네, 그럼 또 달려볼까요? 플레이어 1.

0: 저희 아이. 다 아이.
1: 근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하시죠?
2: 억눌린 감정들이 이제.
0: 뭐라 그랬더라? 무슨 공연할 땐 다 찢어버리면서 멘트는 짱구처럼 한다고.
3: 예쁜 누나다. 좋아.
0: 저희 카디가 되게 장르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보컬리스트가 김예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희 노래의 절반은 꼭 못 부를 거예요. 곡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고 어떤 거를 던져줘도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3: 제가 목이 한창 안 좋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는 차력쇼일까?
4: 그 멜로디 보통 본인이 만들잖아요.
0: 그치. 스물대.
3: 그렇긴 해요. 네.
0: 그리고 그 높은 걸 듣고 저희가 좋다고 했으니까. 좋다, 예지야.

0: 일이지 않았나 싶어요. 계약했던 회사가 없어졌고 계속 할 수 있을지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저희끼리 인디언 팬던트를 해오면서 훨씬 더 결속이 되는 계기가 됐고 작업실도 생기고 회사도 차리고 하면서 훨씬 돈독해진 3년이 아니었나.
1: 사장님이 생겼거든요. 네.
2: 월급을 주시면
3: 돈 벌어오세요. 저희가 인디펜던트로서 하게 돼서 좋은 점이 뭘 하든 간에 저희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가 실패해도 사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2: 소속감이 큰 것 같아요. 느낀 적이 없는데. 눈물. 느꼈다는 것 자체가 좀 제 인생에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0: 지금 카디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밴드 때문에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밴드들을 상상해봤을 때 지금이 최고다.
1: 지구정복. 음악으로 지구정복을 하겠다.
2: 네, 언젠가 하자.
0: 언젠가 하겠지. 이대로 쭉 해보다 보면은 뭐 계속 하기만 하면 돼요.
4: 목 좀 풀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던데.

0: 이제는 기타 이면재, 베이스와 보컬 지윤의 드럼의 전일준으로 구성된 트리오 밴드 공재인간입니다. 네, 다섯 번째?
1: 저도 뭐 한 네 번째인가?

0: 처음이죠. My old friends they told me I'm somewhere. 저는 혁오에서 기타 치고 있고요. 이라고 말을
1: 해줘. 작업실이 이제 같아가지고
0: 그냥 진짜 연주를 하다가 이건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연주를 하면서 연주자는 보통 그런 걸 느끼거든요.
1: 언젠가는 음악을 한 문장으로 ADHD 이런 것밖에 안 들어오는데.

0: 얘들아, 인사드려. 저기 비 왔나요? 난 뽀송뽀송한데. 이래서 여러분 혹시 진로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이 어떤 일을 할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1: 이주는 보면서는 진짜 저 사람도 보고 있으면 드럼 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 같고.
2: 좋아 죽겠어 아직도 막 드럼 북을 막 치면 막.
1: 근데 진짜 그런 거 같거든요. 연습할 때나 계속 북을 만져요. 막 튜닝을 계속하고 심벌 계속 넣고 닦고 있고 높이 조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악기를 좋아할까?
2: 야, 근데 너도 맨날 합주 끝나고서 막 혼자서 기타 계속 치잖아.
3: 아, 그러니까 그거는
1: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어.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남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승님들처럼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좀 약간 하려고.
2: 그만해, 눈물 나. 가끔 너무 말도 안 되게 딱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2: 딱 치고 나서 응?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 지가 한 10년?
4: 10년 안 됐어.
2: 됐을 수도 있어.
4: 그럼 8년? 아, 본 지는 더 오래됐지.
2: 저희 잘 안 맞아요. 얘네랑 하는 게 재밌는 거고요. 혼자 음악 만드는 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1: 맞아.
2: 밴드는 저는 치고받고 뭐도 하고.

0: 서로 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막 이게 엉켜서 국진이빵처럼 이렇게 뭔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요, 저는
1: 그게 음악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같이 어떤 지점을 같이 보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게 되게 밴드인 것 같다.
2: 원동력?
3: 이들인 것 같아.
0: 아 진짜 이거
4: 이건 바다가 되겠어.
3: 저는 말 그대로 드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다 여기서 끌어내주는 거죠.
0: 방송이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3: 아니 진심이야.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6: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5: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그냥 귀에 열나고 마클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은 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래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속에 사실은 나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재미있게도 인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문화, 국가들을 다 통틀어서 늘 점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타로점도 뽑고 커피점도 보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에서는 주역괴를 뽑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자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왕과 귀족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매년 동물을 제사를 지내서 바치고 그 동물의 간을 꺼낸 다음에 이 간의 때깔 좀, 이 간의 탱탱함,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보에 의거해서 내년에 어떠한 농사나 군대 양성 이런 걸 계획했다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를 질문해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미리 알고 싶어서 자, 근데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점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뇌가 나 스스로와 나 스스로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한 이야기를 찾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이 안 풀리고 불행하다.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안 풀렸던 건 삼재가 들어서구나. 물론 전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뇌가 어떠한 시스템이건 이 이야기를 믿는 순간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그럼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겠네. 귀인을 만난다고 하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뭘까? 새로운 좋은 기회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마도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보고 더 많은 귀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아서 얻게 되는 것은 사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얻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재미있는 건 사실 우리 안에 그 이야기가 이미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냥 용한 무속인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분에게 막 물어보러 갔대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나? 근데 그분이, 그 무속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 계속 다니던데 다녀. 또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도 지금 회사에 꼭 붙어 다니는 게 좋아 이랬다고 합니다. 가장 용하다는 정말 잘 본다는 그러한 분을 찾아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은 인생을 바꿔야 해. 새로운 곳으로 당장 옮겨. 내가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의 해석은 이분이 원하는 자신의 삶은 내가 듣고 싶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상상하고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실제로 내가 기회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논리는 나를 A에서 B까지 가게 하지만 상상력은 나를 세상 그 어디로든 우주 그 어디로든 가게 해줄 수 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래사회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세금 시스템, 연금 시스템, 뭐 헬스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너가 만약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할 거야? 이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 안에서 학생들에게 시킨 조그만 미션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미션이라서 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들도 자주 언급하는 종류의 미션인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에 5년 후에 나를 상상해보고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어디서 살고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5년 동안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서 애 둘이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지금 뭐 어디 수원시에 살고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인천 강화도에 살고 있을 것 같다. 막 나의 집과 나의 아이들과 나의 삶을 5년 후에 내가 정말 가장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쭉 5년을 간다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첫 번째 한 장에다가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은 오래 할 수 있지만 다 쓰는 데는 10분이면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꺼내세요. 두 번째 장을 꺼내서 이번에는 어떠한 미래를 그려보냐 하면 내가 만약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보는 경험을 했다. 나는 지금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하던 일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내가 이 과감한 선택을 했을 때 5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똑같이 적어보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다시 세 번째 장을 꺼내요. 세 번째 장에다가는 어떤 미래를 적으면 되냐면 만약 나에게 무한한 돈과 무한한 시간과 그 어떤 제약도 없고 누구 눈치 봐야 될 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으시면 돼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미션을 주고 해보게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장을 쓰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있으니까 쭉 적어 나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림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정말 용감한 어떤 선택을 했을 때의 미래는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첫 번째와 세 번째 미래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나에게 무한한 돈과 시간과 누구 눈치 봐야 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한 걸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에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 음반들을 모으거나 뭐 10개의 콘서트에 가고 싶고 이때쯤 되면 음악회도 갈 수 있겠지를 적고 두 번째 장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뭔가 음악으로 밥벌이라는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하고 세 번째 장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음반 많이 팔고 돈 많이 번 음악인 정도를 상상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큰 꿈을 꾸고 정말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쌓아나가면 그 큰 꿈은 못 이루더라도 거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 안에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좁다면 내가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한계 역시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의 미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노력은 의외로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멀리까지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흥미로운 건 공간적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익숙한 공간을 중심으로 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미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나만의 이야기, 비전을 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시야가 보다 작

자유롭게 넓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그렇습니다. AI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생산, 노동, 창작이 모든 것들을 AI가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실리콘밸리나 여러 다른 곳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1조, 2조, 뭐 때로 10조 이상 가는 밸류의 회사들을 만들고 있어요. 직원들은 전부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미래는 누구의 것이 되냐 하면 이걸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기존에는 내가 꿈을 꿔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아주 오랜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의 크기가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좌우합니다. 사실 기회는 늘 오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I를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수님, 내가 아는 선배님들이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내가 살게 되는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과학자의 시선으로 실제로 미래 전략을 짜는 일을 해봤었던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두 개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와 로봇과 새로 나온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어, 살던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AI나 로봇 기술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은 아마도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던 게 미국 하와이대의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는 이 데이터를 보더니 너희들이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AI와 로봇의 세상이 오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의 대부분을 AI와 로봇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이미 인구가 적으니까 적어진 인구가 해야 되는 일만큼을 전부 AI와 로봇에 맡기면 얘네야말로 미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틀린가, 이것은 미래를 우리가 실제로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 인구로서 이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보고 앞으로 정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불안해했다면 거꾸로 AI와 로봇 기술을 우리가 껴안을 때 사실 나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계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냈던 한 자료,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로 갔을 때 전 세계에서 30대 미만의 젊은 인구는 거의 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자,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전 세계 젊은 인구의 대부분이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리고 이 저출산과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인구 구조를 경험하는 나라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거대한 규모로 중국이 뒤따라오고 있고, 이미 우리 앞에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은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유럽과 일본의 나라들이 있고, 미국 역시도 지금처럼 이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변해간다면 이러한 고령화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시선을 넓혀서 외국에 나가서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동, 인도 이러한 곳에 가서 현지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되고 내가 그냥 한국에서 살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달앱, 한국에 있는 어떠한 앱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앞으로 미래의 젊은 인구가 더 많이 나올 나라들에서는 생소한 것들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K-드라마, K-푸드, K-뷰티, 한국 사람은 어디 여행만 가도 혹시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대체 우리가 반만 년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생각이 될 만큼 한국의 인기가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20년, 30년 후에 커나갈 곳들과 협력을 만드는 역할을 청년 세대가 한다면 청년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태도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러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그 도전이 아무리 막연할지라도 저는 세상의 모든 도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에 실패하면 배움이 되는 거고, 그 도전에 성공하면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나의 능력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이니까요. 물어보고 찾아보는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기만 해도 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의 뇌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서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아, 뭐 틀리기까지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또 다시 봐야 되냐?
2: 맞아요.
1: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3: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2000몇 년생 이후로 문화유산은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화유산을 볼 수 없는 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을까?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부터 건국 초반까지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국 역사의 한 축을 튼튼히 세운 집단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 덕분에 시작됐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정신 없인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깊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역사를 지나 현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 정신에도 밝은 면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청교도주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외주의죠. 쉽게 말하면 우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다, 그런 믿음이죠. 이 생각이 미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예외주의는 미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 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청교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1630년에 미국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신대륙 공동체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로맨틱한 이상향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엄격한 언약 아래 공동체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강한

0: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꿨던 자유와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같은 서부 개척 사상과 심지어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언덕위의 도시는 단순한 종교적 꿈을 넘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을 상징했죠. 미국 지도자들 연설에도 이 사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외주의 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종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좋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고, 근면과 자기 절제, 개인 책임 같은 가치가 특히 중요했죠.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라는 개념을 따랐는데,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수양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절제를 지키는 게 신성한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면함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개인주의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 질서와 규범을 매우 중요시해 어긋나는 행동은 엄격하게 다스렸죠. 이런 문화가 미국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역사학자 페리 밀러가 윈스럽 설교를 다시 학문적으로 재발견하면서 언덕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이념의 뿌리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 설교가 미국의 특별함과 도덕적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봤고, 청교도 예외주의가 미국 정체성의 기반임을 확실히 했죠. 다만 그는 윈스럽 본래의 메시지가 경고하던 대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런 이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 언덕위의 도시는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 미국 대중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상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자유와 번영 그리고 국가의 힘을 찬양하는 애국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1: We can have a strong and prosperous America at peace with itself and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0: 그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을 비추는 리더로 그려내면서 원래 담겨있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자부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공동체 연대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미국의 특별함과 세계사적 사명을 찬양하는 정치문화적 신화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상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성공, 국가적 힘을 강조하는 세속적 이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엔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와는 별개로 미국이 세계의 특별한 역할을 맡은 국가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대표하는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예유지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특별하다고 믿게 된 뿌리 깊은 생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미국은 국내 정책을 정당화해 왔죠.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면도 숨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윈스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현실을 고려해야 미국 예외주의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강타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예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파도 같은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전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이어진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청교도적이고 엄격했던 교회 중심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라고 했죠. 그가 말한 성령의 감동을 실제로 느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죠. 조나단 에즈워스도 비슷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 그러니까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들은 그냥 책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말고 정작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게 당시에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덕에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성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국 식민지 사회에 활기차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차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종교 얘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감으로 연결되면서 그 옛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과 다 있었고 결국 혁명과 독립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토대 위에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신념과 합쳐지면서 대서양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려는 사명감으로 확장되었죠. 1차 운동이 개인의 내면 신앙에 집중했다면 2차는 그 열망을 모아 사회 개혁과 집단 행동으로 옮긴 셈이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펼쳐진 2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자유 의지와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붙여 청교도적 예외주의가 단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예외주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미국인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회심과 도덕적 완성이 그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뜻한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것이 금주운동, 노예제도 폐지, 여성권리 신장, 교육개혁 같은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주역들은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가 신의 뜻에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Manifest Destiny라는 팽창주 이념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부 개척과 멕시코 미국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경건주의에 머물러 있던 미국 예외주의가 전 국민적 도덕적 사명을 강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동 덕분에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깊이 새기고 도덕적 종교적 사명과 사회개혁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문화적 자부심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대각성 운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북부와 서부 개척지에서 불붙듯 퍼졌죠. 북부랑 중서부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키운 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와 금주 운동 같은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면서 꽤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좀 달랐어요. 남부는 농업사회였고 노예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2차 각성운동이 사회정치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부도 주로 개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곳에선 노예제 폐지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남부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남북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이후로 미국은 좀 특별하다 이 생각, 즉 미국 예배주의가 외교의 중심에 쭉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도덕적 리더 역할도 혼자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발표한 먼로 독트린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영향권으로 여기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 대륙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거죠. 그 바탕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깨끗한 이상향을 꿈꿨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락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미주 대륙은 유럽식 간섭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이 대륙 횡단으로 땅을 확장하는 게 신성한 임무라고 본 것이죠. 초기 미국 외교는 청교도적 이상주의와 고립주의가 엮여 있었지만 몬로 독트린과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그냥 신생국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자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 본복이라는 이상과 함께 대륙 팽창을 정당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차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힘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예외주의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평생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단순

완전히 강대국 그 이상 도덕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십자군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위스는 미국이 민주주의 정신뿐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계 무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제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죠. 이게 바로 윌슨주의의 핵심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 외교 금지, 자유로운 무역과 군비 축소, 민족 자결권 보장, 국제연맹 창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자결권은 너무 소중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해서 민족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권은 우리나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의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보면 윌슨의 이상주의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 모두는 제국주의 식민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미국만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민족 자결권과 자유의 원칙 등을 외쳤을까요? 윌슨주의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새로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자는 도덕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윌슨주의는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려 한 첫 시도였고 미국 예외주의가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 미국 애교에서 윌슨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윌슨주의의 세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엔 이 미국 예외주의가 다시 한껏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특히 눈에 띄죠.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을 민주주의에 빛나는 등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 싸움은 그냥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투와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념적으로 맞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돌며 도덕적 사명을 띠고 성전을 수행하는 기사단 같은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옳고 세계를 구원해야 할 주인공으로 스스로 포장하면서 냉전을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도덕적 대결로 승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단지 무기 경쟁만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반대 진영인 소련은 그냥 악당이고 미국은 세상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시주의는 사실 레이건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냉전 시절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을 세상에 빛나는 등대로 세웠다면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 더 강

뭐 편리하게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시주의는 레이건주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셈인데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남들 눈에는 좀 무심한 독불장군 같아 보였지만 부시는 그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면제와 이중잣대라는 양면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경우입니다. 또 세계 보건 기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퇴해 버렸죠. 국제 형사 재판소도 무시했고 유엔 인권 이사에서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구가 돈만 들어가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ATM, 즉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겐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죠. 예외주의는 미국의 자부심과 이상주의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자국 이익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세계관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와 토지 강탈, 인종차별을 신성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637년 피쿼드 전쟁 등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원주민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노예제도 정당화에도 이용돼 흑인을 함족의 저주받은 후손으로 간주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계층 구분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부주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청교도주의가 내세우는 예외주의의 씁쓸한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 예외주의가 내세운 선한 이상 뒤에는 폭력과 억압이 숨어있던 셈입니다. 청교도적 예외주의는 미국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자기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특히 그 전쟁 이후 필리핀과의 전쟁 등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배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야만적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총칼을 써서라도 필리핀 반란군을 진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청교도 나르키소스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가 폭력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공동체는 미국 내 도덕적 예외주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청교도 사회는 철저한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자비하게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곧 그 사회 주류가 만든 법이었기에 주류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은 가차없이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692년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이웃을 마녀로 몰아 20명을 처형했고 수백 명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집단적 도덕성 유지가 우선시되는 청교도적 세계관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와 배타성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 반이민감정, 진영 간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미국 북동부에 정착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와 여성 평등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남부가 보수주의적 예외주의의 토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의문을 풀려면 미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부의 보수적 예외주의는 청교도 정신의 직계전승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이 남부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청교도적 이상보다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 농업사회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외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제도는 남부의 예외적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남부는 전통적으로 백인 개신교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북부 청교도 정신과는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문화가 남부 예배주의의 근간이 되기에 사람들은 남부를 청교도적 예배주의와 연결지으려는 것이죠.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반대한 남부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보수 세력이 보수연합을 결성합니다. 1960년대에는 민권운동에 대한 반발로 남부 백인들이 보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수적 미국 예외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남부 보수주의는 청교도 정신에서 직접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예외주의에 담긴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사명의식의 일부가 변형되어 스며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넷,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 라고 해서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뭔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된다.
1: 계속
0: 뭐.
1: 이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상도 남들에게 뭔가 비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0: 맞아요.
1: 계속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본인 만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0: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1: 저부터도 약간 이런 타입이라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0: 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1: 넌 머리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신 싸납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0: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네, 친구가 계속 뭔가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구레나룻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있잖아요. 이
1: 그쵸.
0: 사이버런스를 계속 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이렇게 항상 내려야 돼요.
0: 계속.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그치.
0: 네,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요.
1: 그래요? 너무
0: 궁금하죠?
1: 궁금한데요?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너는 뭐 이렇게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응?
1: 2 minutes, 어? 계속 touch your head. Touch
0: Oh,
1: your head.
0: all the
1: Oh,
0: time.
1: 정신없어.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Are you want to?
1: I want to look good.
0: Look good.
1: People are staring, right?
0: I think so.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strange,
0: strange.
1: odd? No.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응?
0: 너무 그 저기 뭐야? So many people you what you you 아 so many people don't look you.
1: What?
0: Doesn't look you.
1: They're not looking at me.
0: So you 신경 쓰지 마. You don't care about that them.
1: Many people are staring.
0: No, they looking at me.
1: What? 아, 자, 오늘은요. 문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를 하다가 제가 수준을 살짝 범법 시킬 때가 있어요.
0: 그쵸?
1: 어렵게.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오히려 더 힘든 걸 함으로써 정말 내 레벨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3: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2: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예.
1: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친구가 계속 거울 보면서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0: 네네.
1: 아니,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그쵸.
1: 이거 해보겠습니다.
0: Why do you your hair every 2 minutes?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1: 오,
0: 오랜만에.
1: I like that.
0: Why do you?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1: 그렇죠.
0: 네, 고치는 거는 fix죠.
1: Okay.
0: Fix your hair.
1: Alrigh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고치다. 머리를 고치니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0: 네.
1: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So,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정답. 일단은, fix.
0: Yes.
1: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를 고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뭔가 태도, 자세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다 되고요.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쓸수 있는
0: 간편하다.
1: 동사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Repair이라는 거랑 좀 느낌 다르죠. Repair는 왠지 뭐 고치는 것 같아요?
0: 수리를 하는 느낌?
1: 맞아요.
0: 막 뜯어 고쳐야 돼요.
1: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것을 뭐 고치거나 뭔가 물리적인 거를 고친다는 느낌. 네, 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너의 자세를 repair해라 이런 건좀 어색하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세고 있는 파이프 이런 거는 repair가 좀 어울리겠고요. 머리를 repair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겠죠, 그렇죠?
0: Oh,
1: 수리한다
0: yes.
1: 이상해요.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보면요, every 2 minutes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슬기 씨가 봤을 때
0: 네.
1: every가 나왔잖아요. every가 나왔는데 모든 2분 같아요? 아니면 매 2분
0: 매
1: 같아요.
0: 2분이겠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Every가 두 가지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every student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
0: 네.
1: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마다 이렇게 주기를 얘기를 할때 every를 또쓸
0: Every.
1: 수가 있어요.
0: Yes.
1: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 뒤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everyone, everybody, every
0: 예.
1: student
0: 그쵸.
1: 그래서 단수가 나오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매번 뭐뭐마다라고 쓸 때는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 Every minute처럼.
1: Exactly.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네.
1: 5분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0: Every 5 minutes.
1: 그러면 2주마다.
0: Every 2 weeks.
1: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수 영어로.
0: 오.
1: 자,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있는데,
0: 네.
1: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0: 어.
1: 5분마다 전화해서, 어디야?
0: 아.
1: 뭐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0: 그랬으면 좋겠다. 예,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1: 반전이네요? 자,
0: 예.
1: 그는 내게 전화했어. 5분마다. 이거 하면, 일단 그는 내게 전화했다.
0: He called me
1: 5분마다?
0: every 5
1: 그래서,
0: minutes.
1: oh my, he called me every 5 minutes가 아니라 minutes. 자, 이거 어떡할까요? 나 거기 2주마다 가. 에이, 그럼 어떡할까요? 난 거기 간다.
0: I go there
1: 2주마다.
0: every 2 weeks.
1: 그렇죠. I go there every 2 weeks.
0: 음흠.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0: Yes.
1: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전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주마다 몇 번을 가는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0: 오.
1: 그러면은 뭐, I go there once every 2 weeks. 이런 식으로
0: 아하.
1: once

0: twice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2주에 한 번,
0: 네. 근데
1: 이렇게.
0: 그런 게 없다면 보통 한번 정도로 다 알아듣게 되죠.
1: 그쵸.
0: 그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I go there every 2 weeks.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every student, 이거는 매번일까요? 모든일까요?
1: 모든.
0: 모든. Right? Every 3 days, 이거는
1: 매번.
0: 매번이라는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수 무조건이죠. 그쵸?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뭐라고요?
0: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멋져 보이고 싶단 말이야. 예뻐 보이고 싶다고.
1: 네.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연예인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0: 이런 거죠. 아무도 상관 안 해.
1: 그렇죠. 예. People are and I want to look good.
0: 자,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1: 그쵸. 쉼표 다음에 끊어주면 될 것 같고.
0: Alright.
1: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사실.
0: 그렇죠.
1: 예. 사람들이 근데 본인을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게.
0: 그거는 팩트는 아닐 수 있다.
1: 예,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니까.
0: 오케이.
1: 그러면은 people are 나를 보는 거잖아요. 쳐다본다? 쳐다본다와 그냥 본다는 약간 다른데. People are 저는 그냥 watching 할게요.
0: 오케이.
1: 자,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0: 오케이.
1: Yes.
0: Alright. 자. 본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people are 뭐뭐 and I want to look good. 오늘 나오는 동사는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1: 그래요?
0: staring.
1: 오!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자, 이 제가 일부러 stare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못 써요.
1: Watch
0: 쓰는 거예요. Right? 2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이런 느낌. 자, 굉장히 빤히 보고 있다. 정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stare 가져왔습니다. Stare는 쳐다보다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1: 빤히 쳐다보다.
0: Right?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1: 그쵸.
0: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1: 뭐, 이에 기미겼다거나.
0: 맞아요.
1: 예.
0: looking도 가능해요. 근데 look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연예인병이라고 했는데,
1: 그쵸.
0: 그거처럼, 아, 지금 사람들 좀 봐. 지금 나 계속 쳐다보잖아.
1: 그쵸.
0: 이런 느낌.
1: 시선을 느끼는 거니까.
0: 네, 많이 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다, 얘는 많이. Alright. 자, 그래서 people are staring, right? 그런데 I want to look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왕초보 영어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죠?
1: 예.
0: 내가 만약에 want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를 원하는 거지만
1: 그쵸?
0: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1: 뭐뭐 하길?
0: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그래서 나는 look good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읽을 때는 want to 이렇게
1: 네.
0: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이지만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레스 뭐 귀여운 걸 입는다든가. 표정 벌써 나오네요.
1: 네.
0: 오 마이.
1: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요. I want to look cute.
0: 오,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1: 그러세요. 말리진 않아요.
0: I want to look cute. 좋아요. How about this?
1: 예.
0: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1: 아.
0: 자유로운 게 뭐예요?
1: Free.
0: Free.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He wants to be free.
0: He wants to be.
1: Wants to be free.
0: 좋아요. 그런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1: 예.
0: 이게 살짝
1: 틀렸죠.
0: 헷갈렸지만
1: 네.
0: 여기 비동사 넣었다는 것. 비동사 원형, right? Free는 형용사니까 he wants to fre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안 되죠.
0: Free가 동사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e wants to be free 하고 싶어라고 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I want to look cute.
1: I want to look cute.
0: He wants to be free.
1: He wants to be free.
0: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싶다고요?
1: 여기서는 멋져 보이고 싶대요.
0: 그 멋져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1: Look good.
0: Look good.

0: Good. All right.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handsome이라는 거 쓸 텐데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1: 네.
0: handsome은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그 보통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걸 좀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1: 네.
0: 그래서 look good 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잘생기다, 예쁘다, 진짜 외관적으로 뛰어나다 다 되는 거거든요.
1: Yes.
0: Okay, 그래서 look good. 아예 동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Yep.
0: Okay? 자, 읽어볼게요.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네, 자, 다음이 조금 더 문제긴 해요. 근데
1: 에.
0: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 그렇죠?
1: 예, 그게 좀 많이 중증인 것 같아요.
0: 근데 다들 다들 뭔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1: 아, 그렇죠. What if they think I look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네.
1: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0: 오, 슬기 씨 오늘 끊는 거에
1: 그쵸
0: 대왕인데요.
1: 오. 예,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0: 뭐 어떤 꿈이었죠?
1: 마유 쌤이 끊으라고 했잖아. 무슨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데 이뒤 내가 이상하게. 그럼 I look
0: 형용사를 좀 잘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 근데 저는 아 이상하게. Strange, 그쵸? 낯설게, 이상한. 아, 아니다. Weird다.
0: Yeah.
1: 네. Weird. 이건가요?
0: 오, 스펠링도 오, 오케이.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Uh-huh.
0: 정답? 아주 좋습니다.
1: Yes.
0: 자, weird라고 하는 건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외에
1: 네.
0: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weird 같은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괴상한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가 그건데요.
1: 네.
0: So, 스펠링도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1: 맞아요.
0: 왠지 weird 하면 IE일 것 같지만 EI죠?
1: 네.
0: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ird, that's weird.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안 김에 반대로 만약에요. 괴상한 게 아니라
1: 예.
0: 매력적인 것을 형용사로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0: 제가 일부러 길게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맞춰도 되고 아, 다 틀려도
1: A로, 됩니다.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F로 시작하는 거 하나잖아요. 다 알죠, 제가?
0: I don't know.
1: 예, 일단은 A. Attractive 뭐 그런 건데.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1: Attractive. 이런 스타일 아닌가요?
0: And what else?
1: 또 하나 더?
0: 뭐 하나 더 있다면서요?
1: F. 그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말은 할 줄 알지만 쓸 줄은
0: what
1: 몰라요.
0: What is it? What is it?
1: Fascinate.
0: Fascinate?
1: Yeah.
0: Fascinating?
1: 아닌가요?
0: Well, that's yeah, kind of. But you 그래요? cannot say, you cannot call a person, oh, fascinating. 조금 어색할 수
1: 아, 이상해요?
0: 좀 매력적인.
1: 매력적인? 또 있어요?
0: 그냥 이걸로 갈게요.
1: 그래요.
0: 네네.
1: 예.
0: 자,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1: 네.
0: 이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1: charming. 아, 알아요.
0: Charming, right? 둘 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1: 네.
0: 있습니다. Attractive, charming. 아마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Attractive는 굉장히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뭐 이성끼리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인한테 보통 쓸 때 attractive하다라고 하고요. 아이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쓰지 마세요.
1: 아.
0: 그리고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성인한테도 쓰고 아이한테도 쓰고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의 매력인 거예요.
1: 예.
0: 오케이.
1: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팬미팅 할 때 워낙 요즘에는 K-POP이 대세다 보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이걸 물어볼 때 charming point라고 그냥 약간 콩글리시 느낌으로
0: 오케이, 오케이.
1: 물어본 적 있어요.
0: 맞아요. charming한 게 매력 포인트 같은
1: 그쵸?
0: 거죠. 어떻게 보면은.
1: 네.
0: 그래서 attrac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새로운 누구 뭐 누구.

0: 수정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돼요. 오케이?
1: 네.
0: 느낌 벌써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1: 완전, 예.
0: Right?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하면 어떡해?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죠?
1: Have a mistake?
0: Make a
1: Make a mistake?
0: mistake? 한번 해볼게요. 나 실수하면 어떡해?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그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해?
1: Oh, what if she doesn't come?
0: 오,
1: 오호!
0: nice. Alright. 자, 지금 그 슬기 씨가 승리를 했어요.
1: 예.
0: 왜냐면 평소문 어순대로 너무 잘 써줬거든요. 그래서
1: 와우.
0: 이겁니다. 여러분들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평소문 문장 어순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오케이?
1: Mm-hmm.
0: So she doesn't come. 그녀는 오지 않는다.
1: Yes.
0: 딱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 해볼까요?
1: Okay.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she doesn't come?
1: What if she doesn't come?
0: 네,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Weird.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1: 아,
0: 있어.
1: 그쵸.
0: 네.
1: 제가 사실 아까 그 B의 경우에도
0: 네.
1: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A는, 그거 너무 의식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0: 그럴 수
1: 각자
0: 있죠.
1: 입장이 또 있죠.
0: 자,
1: You are being too 의식하다.
0: 자, 이게,
1: 예.
0: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말로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1: 한자가 많이
0: 근데,
1: 들어가요. 예.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1: 에?
0: 예.
1: 그래요?
0: 아예 있습니다.
1: 오.
0: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50% 모를 겁니다. 슬기 씨. 네.
1: 근데 그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빼놓으시면은 이거는
0: 오늘부터 또 아시면 되니까
1: 그래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오.
0: 들어봤나요?
1: 본적 있어요.
0: 본 적은 있어요?
1: 네.
0: Really?
1: 맞아요. 본적 있어요.
0: 그걸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1: 본적
0: 진짜
1: 있는.
0: 있는데? 오케이.
1: 예.
0: So self-conscious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남을인데 왜 셀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에?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한 거예요. 나
1: 맞아요.
0: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나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을 self-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당연히 흐름 때문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1: 네.
0: 오케이, okay. so conscious가 원래 의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lf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흐트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right? self-conscious.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1: 그쵸,
0: 오케이?
1: 그쵸.
0: so self-conscious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요. 보세요. you are too self-conscious라고 해도 되잖아요.
1: 네.
0: you are too self-conscious. 그럼 너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1: 예.
0: 그런데 You are too self-conscious. 잃어버리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인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당장 너 너무 그러고 있는데 너 평소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너
1: 응?
0: 지금 너무 그러고 있어.
1: 그쵸.
0: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활용해서 진행형처럼 쓴 거예요. You are ing.
1: 예.
0: 비동사 ing 쓴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Alright.
1: Yes.
0: So,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1: 응.
0: Selfish.
1: Yes.
0: Way easier than this, right?
1: 응.
0: Selfish한 게 뭐예요?
1: 이기적인 거요.
0: 이기적인 거예요.
1: 응.
0: 만약에 제가 슬기 씨한테, you're selfish. 이러면
1: 기분
0: 이게 더
1: 나쁜데요?
0: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당신은 selfish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만약에 제가 you're being selfish, come on, girl. 이러면은 원래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1: 예?
0: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한참
1: 아.
0: 이기적인 느낌.
1: 맞아,
0: 어떻게 뭐 피자 슬라이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1: 그래.
0: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1: 오.
0: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You don't even like pizza. 그런데 you're being selfish. 굉장히 몰입했죠?
1: 많이 예, 흥분하시네요.
0: 당장은
1: 예.
0: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는 진짜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ing 넣고 형용사면 그렇게 굴고 있다.
1: 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You're being rude.

0: 하고 있다, you're being greedy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1: 그쵸.
0: 만들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미션 정리하자면
1: 네?
0: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Every 2 minutes.
1: Yes.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1: Oh,
0: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Every 하고 뭐 시간이나 기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1: 네.
0: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거기 2주마다 가. 나 거기 가 2주마다.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그렇죠. 걔가,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5분마다 전화했어.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Mm-hmm. There you go.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분마다.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I go there every 2 weeks.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다음은요. 조금 어렵지만
1: 네.
0: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건 고정입니다. being은요.
1: Yes.
0: 자, 갑니다. 당신 무리하게 굴고 있잖아. 당신은 rude 하고 있잖아요.
1: You are being rude.
0: 오. 자, 이번에는 걔는 그녀는 욕심부리고 있어. 욕심부리는 거 greedy.
1: greedy.
0: Yes.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being greedy.
0: 그렇죠. She is greedy가 아니라 being greedy.
1: Being greedy.
0: 자,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너는 너무 self-conscious 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are being rude. She is being greedy.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3: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4: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2: Me? Neve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fell in front of me.
0: There you go. 뭐, she fell down. 다 괜찮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형용사 활용해서 진행형이랑 섞어보는 건데요.
1: 네.
0: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being 형용사. 자,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영작해주세요. 너 원래 이기적이잖아가 아니라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아,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함께 나누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청년들에게 마음 건강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그 고민 중에 하나를 정했는데 그 제가 상담하고 만나고 그런 청년들이 자주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하는 것이었어요. 뭐 생활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연애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알바를 가서도 왜 나는 하던 실수를 또 할까?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중한 습관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복된 실수를 자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사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인간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첫 번째 연구하신 분은요. 사실 좀 실수치고서는 너무 큰 실수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밀러라는 미국의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왜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여러 번 다시 교도소에까지 들어오지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그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했을 때 이분이 받은 첫 번째 놀라움은 이분이 하는 질문에 관심

0: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1: 굉장히 사소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아니 그거는 이렇게 고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전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밥이 별로였다. 오늘 교도소에서 단체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지금 정말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실수하고 사소하게라도 법을 어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분들이 반성, 참회 이런 것과는 상당히 사실 거리가 있고 여러 불평, 불만, 지금 생활하는 데서 오는 그런 주제들만 이야기를 했지 자신이 실수한 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또 다행히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관해서 숙고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또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한 실수를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사람들이 밥을 불평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또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이 밀러라는 분이 결론적으로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반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창피해서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한 사람, 되돌이켜보는 일을 수없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왜 했는지 꼭 슬로우 비디오 돌아가듯이 다시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한 실수, 가볍게 넘긴 생각, 또 조절하지 못했던 감정이 자신의 과오나 실수 중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피터 포낙이라는 심리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아동학대를 많이 당하고 또 부모에게는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한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힘든 아이들이 무언가를 조금 더 안정되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피터 포나기가 만나는 아동학대를 많이 받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서 동일한 실수, 비슷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개선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피터 포나기도 이 친구들의 행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면 피터 포나기의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관해서 피터폰 아기는 이런 기능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반성적 성찰 기능이 우리가 잘못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발달되지 못하면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반성적 성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설명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형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내면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비록 잘못했지만 이거 왜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실수한 자신에게 공감하고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발달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 기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부모님도 옆에 없고 이 기능을 도와줄 훌륭한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스스로라도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청년들이 했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반성적 성찰 기능이 스스로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피터폰 아기를 포함해서 불행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반성적 성찰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연구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하지만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든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무엇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은 하지만 성실히 쓰지 않은 일기를 쓰는 일? 이게 반성적 성찰 기능을 주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지? 이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는 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아 이건 잘했다.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누가 자극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을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시간,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일기 쓰기의 중요한 기능이죠. 이 기능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뭘 쓴다 이런 게 아니라요.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은 힘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한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껌을 잘 쓰려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하는 거, 되돌이켜보는 거, 마음이 아파도 실수를 생각하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생각하기, 분석하기, 정리하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말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기, 고쳐보기 하니까 또 여러분 예전에 짜증내면서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맞아요. 오답노트죠. 오답노트. 아 정말 틀린 거 또 해야 돼? 이렇게 싫으셨을 텐데 사실 좋은 학습자냐?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향상되는 학습자가 될 거냐? 아닌 그냥 평범한 학습자가 될 거냐 하는 갈림길에 많은 학습 연구자들은 그 징표가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오답 노트에 대한 태

라고 해요. 아, 뭐 틀리기까지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뭐 기분은 별로지만 오답 노트가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고 또그 과정에서 뭘 잘못 생각했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 예,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 인간이 될수 있어요. 일기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오답 노트를 통해서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고칠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힘을 내서 노력해 보기로 하는 것.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생각 안 하기도 하고요.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재미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을 느끼기 싫어서 회피를 해왔다고 할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뭐가 있냐라고 청년들이 묻는다면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회피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회피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일은 한번 한 실수를 또 하는 건데,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실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실수 앞에 서십시오. 창피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분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의 실수를 비디오로 보고 또 투수가 야구에서 홈런을 맞을 때 어떤 실투를 하게 되었는지 보고 그런 선수들은 성장하죠. 하지만 경기 끝났다고 가서 놀고 다 있고 그런 선수들은 아마 발전하긴 어렵다고 해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비결, 교훈, 요령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들은 아마 삶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거 못하겠다고 할때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한 실수이지만 내가 한게 아니라 제3자가 했다고 생각해보고 인지적 거리두기 또는 저희가 제3자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한 실수를 좀 남이 한 것처럼 보면서 감정을 좀 빼고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자기한테 적용해 본다면 이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자신의 실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조금은 덜 힘들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나아지는 모습이죠. 실수를 보는 순간 그 괴로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아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쳐나가는 회피하지 않는 멋진 청년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코작은 서운들이 별처럼 흩어진 신한 앞바다. 이번 여정은 하이도에서 시작됩니다.
1: 한국 게임사 썸.
2: 예, 예, 예. 신도까지 가는 거 맞아요?
1: 네, 신도 갑시다.
2: 아, 그럼 예.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신도까지?
1: 한 10분이요.
0: 섬에서 다시 섬으로 푸른 물결너머로 나아갑니다.
3: 선생님, 신도는 어떤 섬이에요?
4: 신도가 가보면 선이 참 이쁘고 멋있어요.
0: 산도 바다로 풍요로워 어신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축복받은 섬이라죠. 이 아름다운 섬이 그리워 1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만숙 씨.
5: 민호야! 민호 온다!
6: 민호야, 반갑다. 기분이 좋아요.
7: 내가 어복은 많지.
8: 어복 70%, 부지락 30%.
0: 신도와 사랑에 빠진 만숙 씨의 여름을 만나봅니다. 산에 땔감이 많아 섭 신자를 쓴 신도는 20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은 섬입니다.
7: 우리 마늘은 많이 나오라고.
9: 육하문 사모님이 나오세요?
7: 네.
0: 부부만의 특별한 신호라죠. 남편의 경적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나오는 아내 정순자 씨.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0: 이장님, 지금 사모님이세요?
12: 예.
9: 아, 예. 집이 가까우세요? 경적 소리만 들려도 아세요?
12: 예, 가까워요. 아, 예.
0: 신도에서 만나 100년가량 맺었다는 부부. 평생의 동반자를 찾아준 만큼 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는데요. 그런 부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 있으니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 용섬.
7: 여기가 용이 승천한 섬인데 무인도라고 그 옛날부터 그래서 용섬이라고 해놨거든. 할아버지 때부터. 야, 양자 이거 봐, 진짜 멋있네요. 일이 용 길이요, 용이 바다 쫙 끝까지

0: 거의 돼 있어.
1: 섬을 가로지른 신비로운 길 하나. 용의 전설이 생겨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2: 내가 행성 같냐, 행성. 우주. 이것만 진짜 멋있네, 우주처럼. 이런 데가 없어, 대한민국. 어, 외국에 온 거, 기분이.
1: 눈부신 풍경만큼이나 오래된 추억이 가득한 곳.
2: 초등학교 다녔을 때 막 여기 와서 소풍 오고 도시락 까먹고 보물찾기 바위투방에다가 선생들이 그냥 종이 때 써서 감추면 연필도 타고 공책도 타고 주유기 같은 것도 타고 막 그런 재미를 여기 많이 왔지.
1: 이곳에 오면 늘 조풍날처럼 마음이 설렌다는 부부입니다.
3: 하다 보면 가슴이 쿵 뚫린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여기 와서 좀 이렇게 경치도 보고.
1: 이제 여름바다가 품은 보물을 만나러 갑니다. 이에부터 용왕님의 사랑 듬뿍 받는다는 신도. 풍어를 자랑하는 만큼 부부의 일손만으로는 벅찰 때가 많다는데요.
4: 빨리 올라갈 준비돼요. 올라오시면 누구세요?
3: 네, 이분은 저하고 이분은 희동님이에요.
5: 네, 바쁠 때 와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하는 편이에요.
4: 네, 효자분이시네.
3: 이로 우승 잘해.
1: 전날 내려둔 그물을 거둘 시간.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가두는 이강망.
6: 좀 당겨. 당겨.
1: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전통 그물입니다. 가족이 함께 손발을 맞춥니다.
6: 더 당겨.
2: 유도망으로 유도해갖고 거기 이로만 못 가게 해갖고 이 안으로 들어갔어.
1: 묵직한 손맛이 전해지는 그물 끝. 어떤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 이게 짝돔이라는 것이 돔 종류인데 돔 중에서 최고 맛있어. 이 고기 이름이 새서방이 나거든. 왜 새서방? 여기 하다 맛있으니까 신랑들은 가고 남이 남자 불러갖고 예? 이것만 해주니까 맛있었어. 집에 못 가기.
1: 얼마나 맛이 좋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2: 이것이 덕자라고 뱅어의 언니 사촌 뱅어하고 틀려. 뱅어는 이 주름이 짧아. 덕자는 자체가 얘가 커.
1: 여름 보물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만숙 씨가 기다리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2: 여왕님, 민호 올해는 못하는 거 많이 작게 해주십시오. 다 한 잔씩 드시고, 용왕님도 드시고, 용신도 드시고, 다 드십시오. 용왕님한테 세주 한 잔 드시고, 거기 좀 말아주라고, 이리, 우리 건물도.
4: 그분 잘 올라와요?
2: 용신하고 용왕님이 다 저기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용신이.
1: 용왕님께 올린 정성이 잘 닿았을까요? 오늘은 올여름 바다의 운명을 점칠 대망의 첫 민어잡이 날.
2: 민어야 올라와라, 민어야 올라와라.
1: 자고로 첫 탄출을 잘 꿰어야 한철이 순탄한 법이건만. 기다리던 민어 대신 심술궂은 표정의 아귀만 줄줄이 올라옵니다.
4: 그러게요. 나오겠죠, 민어.
0: 도움이다.
2: 이 도움이 설계덤이라고 진짜 맛있는 도움이야. 도움 중에서 이 설계덤이라는 도움은 여러분 이빨이 없어. 이빨이. 이빨이 없죠. 설계덤은. 밀어줘! 밀어!
1: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여름바다의 왕. 커다란 민어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때요?
3: 기분이 좋아요.
2: 보람이 있다고 첫 민어 노래.
3: 민어야, 반갑다.
2: 신안 민어가 다 유명하지만 신도라는 섬이 민어가 초창기에 와. 여기가 제일 처음에 산란기에도 오니까 제일 처음에 걸리니까 거기 맛이 틀리죠.
1: 귀한 몸 상할세라 잡은 즉시 손질에 들어가는 민어. 피를 제거하고 정성스레 감싸 얼음 속에서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3: 신선도 유지하게 돼서 얼음 속에다가 넣어버려야 돼.
1: 첫 만남의 기쁨도 잠시. 더 이상 소식이 없는 민어.
2: 내가 내가 뭔다고. 바다에서 주는 대로 사는데 속상할 것도 없어.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고, 내일 못 잡으면 모레 잡고, 내일은 항상 오니까 마음 편안하게 해야 돼.
1: 한때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지만 녹록치 않았던 도시 살이. 빈손으로 돌아온 고향에서 새 삶을 열어준 건 넉넉한 바다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신도. 마트가 없어서 먹거리를 구하려면 배를 타고 하이도까지 가야 하기에 잡은 고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죠.
0: 진짜 좋은 거 있다 여기 알바네요.
1: 경적을 듣고 반찬거리 구하러 왔다는 이웃.
2: 갔다가 먹고 간다면서요. 응. 병원?
7: 병원도 가고 지금은 어장을 안 하고 있어서 얻어먹고 골고루 준게 또 먹어야지.
0: 주로 뭐 갖다 주세요?
7: 꽃게도 주고 민어도 잡으면 민어도 주고
2: 다 주고
7: 오징어도 주고.
0: 비싼 민어도 이렇게 직접 주세요?
7: 예. 병 몇 마리씩 줘요.
2: 평소 맛있게 먹어. 하찮은 거 맛있게 먹어.
7: 예, 잘 먹을라.
1: 바다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만숙 씨 덕에 섬 사람들 마음도 한결 넉넉해집니다. 올해 첫 민어를 들고 향하는 곳.
2: 매우 민어 잡아왔어. 내가 한 마리 잡았어. 이놈 무겁시다.
3: 우리 또 잡으셔. 등치 또 잡.
8: 많이 잡았어요. 알았어. 많이 잡았네. 응. 손질해야 되겠네. 네. 아이고.
0: 동생분이 민어 잘 잡아오세요?
8: 잘 잡아요. 엄청 잘. 제가 이거 잘 잡을 때는 한번 나가면 바로 한 배에서 조금만 맺죠. 큰 미스.
1: 현재 고향 신도에는 만숙 씨를 필두로 누나와 남동생까지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다는데요.
0: 몇째 누님이세요?
8: 둘째요.
0: 둘째?
8: 네.
0: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데?
8: 팔남매. 아들 넷, 셋에 딸이 다섯.
0: 신도에 형제분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8: 아니요. 남동생하고 셋이.
0: 셋이?
2: 나우 씨야, 내가 할게요.
8: 응, 알았어. 자네가 해. 자.
1: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지만 휘뜨는 솜씨는 만숙 씨가 한 수 위랍니다.

0: 니네가 1,000냥이면 옛날에 이 도래가 900냥이지.
1: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민어 부레. 부레를 먹어야 진짜 민어를 먹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여기에 찰진 민어 회까지.
0: 원래 민어 보양식이라니까. 그 옛날 임금상에도 기운 때려서 여리면 올라오고.
1: 그뿐인가요? 칼칼한 딱도 매운탕도 빠질 수 없습니다.
2: 뼈가 없어도 살이 맛있어요.

0: 신도의 여름을 담은 한상.
1: 웜매 뭐 이리 걸게 차렸어?
2: 빨리 와, 여기 들어와.
0: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사 시간.
3: 아이고 참아, 고기 다 잡으느라 힘들었지?
4: 예, 미역 많이 먹으시오.
3: 잘 먹었지? 예. 그래도 오늘 민어가 큰 한 마리 잡았네.
0: 1년을 기다린 민어부터 맛보는데요.
5: 선장님 고생했어요.
3: 네, 고맙네.
5: 민어입니다. 어땠어요?
3: 맛있다.
5: 녹지요? 녹은데.
0: 참기름에 콕 찍은 귀한 부울에 씹을수록 고소하고 찰진 별미랍니다.
3: 전두 돈들에 사네 진짜. 민어는 부레가 최고요.
0: 풍족한 바다가 있고 정 나눌 가족이 있고 맛있는 밥상이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삶.
6: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3: 좋죠.
7: 좋죠. 고향은 여긴데. 네. 저 나가서 살다가 또 들어온 데 15년 됐어요.
6: 도시 살다가 이게 오빠 안 불편하세요?
3: 처음에는 한 5년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서울 사람 깝깝해서 못 살아. 서울 3일만 네. 딱 지나면은 여기 와서
4: 식구들이 와서 같이 일하고 같이 거기 잡아서 밥 먹고 얼마나 좋아. 거기 좋아. 남들이 부러워야 돼.
0: 이런 게 바로 행복이겠죠. 신이 내린 아름다운 섬, 신도의 여름입니다.
8: 150에서 200 명 될 것 같아요. 너무
9: 좋아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여름 나이가 딱 물러나는 느낌이에요.
10: 수영장 물놀이하고는 최고예요.
11: 여기 오면은 한 40분 정도 보통 기다려요. 아주 새콤 달콤하니 속이 뻥 뚫리네.
12: 그러니까 올 초반에는 약간 여름 그 자체예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3: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지친 몸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순간 돌파구는 기세. 기력에 세기를 올리다. 천록 정관장.
3: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4: 오마르드.
5: 아이고.
3: 세상의 모든.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이 맛에 운전하러 온 거죠.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까르기야!
1: 우리 정말 잘 봤습니다.
2: 시간 여행 좋아하세요?
3: 지금 이 공원이 61년 됐대요.
2: 한 번쯤 돌아가고픈 그 시절.
4: 와, 이 움직입니다. 우와.
3: 한국 수제비 만드는 걸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2: 옛날 방식 그대로 전해지는 말. 조지아의 신비로운 대자연으로 들어갑니다. 그 넓은 초원에서 펼쳐지는 야생의 매력. 멋진 인생, 행복한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고유의 문자와 신앙을 지켜온 나라, 조지아.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고대 왕국의 수도 쿠타이시에서 시간여행을 시작합니다. 리오니 강을 따라 자리한 쿠타이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람이 살아온 도시 중 하나입니다.

0: 고대 콜키스 왕국의 수도였죠. 중앙광장에 자리한 콜키스 분수를 중심으로 도시의 활기가 시작됩니다. 여유로운 휴식과 평화로운 일상이 숨쉬는 곳. 시민들의 산책로인 화이트 브릿지를 건너면 도시의 명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저희는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저기 저쪽 언덕이 가비슈빌리라는 공원인데 그쪽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0: 공원은 가바슈빌리 언덕 정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죠.
1: 아, 여긴 거군요. 아, 티켓이 이렇게 생겼네요.
2: 저스코?
1: 아, 오케이.
2: 선물을 줘봐.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Thank you.
1: Oh, thank you, thank you.
3: Hello.
1: Wow. 완전 레트로한 감성인데요?
0: 정말 오래돼 보이죠? 1961년에 개통됐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서 안전하답니다.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며 3분 정도 오르면 금세 도착합니다.
1: 아, 케이블카가 딱 한 대만 있나 봐요.
2: 울짜짜, 아이고. 이지마들로 봐.
1: 저희는 지금 파리에 와 있습니다. 에펠탑이.
0: 이 공원의 정체는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놀이공원.
1: 근데 확실히 오래된 느낌이 나죠. 거의 60년이 지났으니까.
4: 와, 이 대관람차 한번 보세요. 관람차가 지금 녹이 다 쓸었습니다.
0: 짜릿한 스릴보단 오래된 감성이 느껴지는 대관람차.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 회전목마도 있네요.
1: 아니, 저기 지금 얼굴 페인팅하는 곳이 있습니다.
0: 고르기만 하면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 가능.
5: 아, 타이거, 원 타이거.
1: 원 타이거, 원 타이거. 가만히 있어야겠죠?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0: 제가 이렇게 도전도 잘하지만요. 걱정도 많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두근두근.
1: 한번 볼까요?
2: 오!
1: 오! 오,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저희 변신을 보고 안나 씨도 도전. 잠시지만 동심으로 돌아가는 설렘이 있더라고요.
6: 어때요?
0: 우리 제법 잘 어울리나요? 꼬마에게 인사를 건네보는데요.
1: 아니. 나한테 그냥 스치기만 하고.
0: 오, 과연 PD님? 오.
6: Like a clown, maybe.
0: 보는 사람마다 웃어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던데요.
1: 지금 제 얼굴 어때요?
0: 맞아요. 제겐 호기심 천국이 되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겐 추억의

0: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가잖아요.
1: 아우, 시원하다. 아,
0: 시원하네요. 와.
2: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 어느새 걱정은 감탄으로 바뀝니다. 작지만 정겨움 가득한 놀이공원.
3: 죄송해요.
0: 우와, 흔들리는 거 보세요. 와.
2: 이번엔 내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0: 먹고 싶은 걸로.
3: 네?
0: 먹고 싶은 거. 좀 몇 번 땡기거든요, 지금.
3: 네. 저 불고기요.
0: 불고기?
3: 네.
0: 오케이. 네. 그럼 아침에 불고기 만들어줄게.
3: 오케이.
0: 오케이. 네. 오케이.
2: 인형 맞추기 게임인데요.
0: 세 마리 얻었습니다.
2: 과연 안나 씨는 몇 발이나 명중할까요?
0: 셋, 다섯.
2: 아침 식사 불고기 요리 준비 내기라. 이야, 이거 엄청 진지합니다.
0: 꼴등.
4: 꼴등이라고 하지 마요.
0: 불고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4: 네, 저지가 사람이 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소소한 즐거움이 가득한 쿠타이시. 조지아에서 가장 큰 실내 시장이 자리에 있습니다.
0: 아, 여기가 그린 바자라구나. 커보세요.
2: 시장 입구에 있는 조각 작품이 인상적인데요. 조지아와 쿠타이시의 역사를 담은 콜케스 파노라마입니다.
0: 이제 저희가 사야 할 재료가 뭡니까?
5: 소고기.
3: 채소?
0: 채소.
3: 양파.
0: 파.
2: 불고기 재료를 사러 시장에 들었습니다.
0: 이거 파 한 단에 3날이에요. 한국 돈으로는 한 1,600원, 1,700원 정도 합니다. 어, 여기는 또 야채 가게인데 우리 마늘 사야 돼, 마늘.
2: 조지아 통마늘 맛은 어떨까요?
0: 마늘은 이 정도 해서 1.5알이 나왔습니다.
6: 어디서 왔냐고?
7: 아, 사우스 코리아.
8: 코리아.
6: 코리아
8: 있었습니다.
6: 소울슈니까, 소울슈니까.
0: 코리아. 저기요, 아, 결혼 안 했습니다.
6: 알아. 카르펠이고,
9: 카르펠이고, 아르기나, 카르펠이고.
10: 조지아 분 소개시켜.
0: 어디 계세요?
6: 사자.
10: 아, 아침에 오면.
6: 아, 그래, 뭡니까? 이쁘니. 복스.
0: 아, 복스. 우와. 우와, 엄청 단단하세요. 우와. 디디 마들로 봐, 디디 마들로 봐. 오케이. 바이바이.
2: 유쾌한 분들 덕분에 장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0: 오, 여기 판다.
2: 마지막으로 고기만 사면 되는데요.
0: 고기를 샀습니다. 고기 1.5kg에 55랄이에요.
2: 옛 정취 가득한 시장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향합니다. 아늑하고 조용한 농촌 마을. 이곳에 아주 오래된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0: 여기는 쿠타이시에서 7km 정도 떨어진 겔라티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왔는데 게스트하우스가 200년 된 게스트하우스라고 합니다.
11: 가말 줘봐.
12: Да, шеви нахете традиције би култура да квела перисети ве рад кондансалс. Радкан чуен стумрев се нахат намдвили картули цхоуребац, стумарт мас пинцлобац, чуени история да чуени царс.
2: 210년이 된 집. 나무로 만든 오두막 구조인데요.

0: 확실히 오래된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 천장 보시면은 200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듯한.
1: 가장 오래된 건 바로 이 벽난로. 500년이면 문화재급 아닌가요? 전통 옷과 생활 도구들을 모아서 박물관처럼 꾸며놨습니다. 목조 가옥 옆에 여행자 숙소가 마련돼 있는데요.
0: 가물 줘봐. 여기는 와인 방이고 여기는 하츠프리 방입니다. 와.
1: 편안한 잠자리가 기대되는 깔끔한 방.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0: 풍경이 너무 멋있네요. 힐링이 됩니다.
1: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초록의 숲이 드넓게 펼쳐진 마을 풍경.
0: 아, 힐링 되네요, 정말.
1: 하늘이 석양에 물들고 게스트하우스에 밤이 오면 맛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0: 지금 여기 주인분께서 하차풀이랑 옥수수빵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셔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이곳에선 전통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요.
0: 아, 이 옥수수.
2: Georgian bread in chadi. 기내 생각에 더.
3: 직접 하실래요?
1: 위생을 위해 모자 먼저.
0: 걸렸어. 까르기야?
2: 마가리.
0: 이런 식으로 반죽으로 하시는.
1: 먼저 옥수수 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해줍니다.
2: 시라이트를 줘봐서. 네. 아마리.
0: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2: 아마.
0: 이게 일반 밀가루가 아니니까 확실히 좀 안에 무슨 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옥수수 가루겠죠?
1: 반죽 후에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2: 에스로 모트리알렙다 다르체바 수프타 에헤 가오코프타 마스 라모테니네 나질랏.
1: 응? 벌써 끝난 건가요? 아니죠. 옥수수 빵의 맛은 굽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달군 돌판에 반죽을 올리고 나뭇잎을 한 겹 깔아줍니다. 반죽의 수분을 잡아주는 거죠. 이번엔 전통 방식 하차풀이를 날려주신다는데요.
0: 한국 수제비 만드는 거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 반죽 위에 치즈를 올려 펴줍니다.
2: 오. 오. 오래티 와후.
0: 아, 마지막에 이렇게.
2: 아빠 맛이 맛이.
1: 아하. 복주머니처럼 여미듯 감싸는 게 핵심. 손바닥으로 살살 눌러 다시 납작하게 편 다음 뜨겁게 달군 그릇에 넣고 구워줍니다. 특이한 점은 화덕에 넣지 않고 그릇으로 덮은 뒤 그 위에 숯불을 올려주는 거죠. 오븐이 없던 시절 불씨만으로 빵을 구워 먹던 방식입니다.
0: 안 뜨거워.
1: 정말 괜찮은 걸까요?
0: 맞아. 제가 갓 구운 이 옥수수빵 차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너무 뜨거운데 이 천장도 다 데였는데 맛있었습니다.
0: 정말 옥수수 냄새가 확 납니다.
1: 이번에는 아주머니의 자부심 하차풀이를 맛볼 차례.

0: 화차풀이가 완성됐습니다.
1: 우와, 많이 가. 가위 보세요, 가위. 우와.
2: 아이 남들 화차풀을 해준다.
0: 이게 이메레티식 전통 화차풀입니다.
3: 보기엔 일반 화차풀이와 비슷한데요. 식감부터 다릅니다.
0: 이게 방금 부어가지고 이게 아삭아삭 소리 들리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먹어본 화차풀이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2: 맛을
0: 치즈가 많이 달라요.
2: 거기 다리 약한데 라츠키 짬이야. 원래 뭐 페이크야. 그 오리지널 얘기 듣고.
3: 아궁이 가마솥의 밥맛이 다르듯 옛방식 그대로 만든 하차프리는 특별한 경험을 안겨줍니다. 여행지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늘 새롭습니다.
0: 어우 벌써 아침이네.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되는구만.
3: 10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저만의 습관도 생겼죠. 일단 밖으로 나서는데요.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0: 아니 200년 된 집이라고 해서 되게 오래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잠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 풍경 보세요.
3: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그곳의 평범한 일상을 눈에 담아보는데요. 오늘의 하늘은 맑음. 어쩐지 좋은 예감이 드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차! 아, 또 까먹고 있었네요. 오늘 아침밥은 저와 안나 씨가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일단 밥 안 칠 준비를 합니다.
0: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3: 내기에서 진 안나 씨가 불고기 담당. 하지만 불고기는 한식이잖아요. 양념은 제가 거대기로 했습니다.

0: 안나 씨도 한식을 좋아해서 가끔 만들어 먹는데요. 자, 두 사람의 합작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고기에 양념을 넣고 재웠다가 팬에 올려주는데요. 아유, 모습은 그럴듯하죠?
1: 어때요?
2: 괜찮을 것 같아요.
1: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물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0: 과연 어떤 맛이 나올지 걱정 반 기대 반. 시장에서 산 채소들을 아낌없이 넣어주고 맛있어지는 주문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워봅니다. 오랜만에 한식인데 과연
1: 아, 이겁니다. 이거 불고기 맛이에요. 정말 불고기 존나.
2: 먹어도 돼요?
1: 뜨겁죠, 뜨겁죠.
2: 너무 뜨거운데요?
1: 어때요?
2: 맛있어요.
0: 일단 우리 둘은 불고기 맛 합격입니다.
3: 저희는 맛을 다 봤는데 이제 여기 일하시는 아주머님들 이제 한번 맛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대접을 해보려고 합니다.
4: 코치.
3: Korean. Korean. Traditional food. 아하. 아. Good try.
4: 손이 잘 가르쳐줄까?
2: 냄새가 엄청 좋다.
5: 오, 에사리 커피 짜릴 수 없어.
1: 오, 맛있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4: 까불 수 없지. 바로 까르기야.
1: 까르기야?
4: 아, 굿, 베리 굿.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살리 안 놓는 데치다. 베리 굿.
6: 아, 뭐 가우시 좋다. 아, 불고기, 불고기. 아, 뭐 어디. 다 뭐 고려달라고.
0: 달리 아저씨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6: 저는

0: 아~
1: 소나 다음 그 쉐일러 밤에
2: 자기가 먹으면 되는
0: 이거 다 드셔도 됩니다. 네, 다 드셔도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3: 다들 칭찬해 주시는 불고기 맛
2: 어때요?
0: 너무 맛있습니다.
3: 모두가 만족한다니 오늘 요리는 성공.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0: 저는 지금 쿠타이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온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 쿠타이시가 자리한 이메리티 지역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대입니다. 스며든 빗물이 황 성분을 만나 천연 온천이 만들어졌죠.
0: 와, 지금 유황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3: 노천 온천이라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요.
0: 저도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이지 마들로바.
1: 제 루파수가 나 파세로가.
0: 이지 마들로바. 이제 여기는 이제 탈의실입니다. 탈의실. 이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짐을 딱 놓고 풍덩. 언밸런스한
3: 길 가다가 온천을 할 수 있는 곳. 탁 트인 풍경은 덤입니다.
0: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이야. 어떡하나. 우와. 예. 이야. 아. 어,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4: 코엔도 모디트 마신 아노. 아, 호티츠 호티타 아드레.
0: 원래 자주 오세요 여기에?
4: 셀스피르벨라츠다. 이제 샤르샨 위가비트키.
0: 아마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뜨거워질 겁니다. 와. 지금 온천물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우와. 와. 와, 너무 좋다. 지금 오늘 잠 푹 자겠는데요.
3: 하늘 아래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노천 온천. 여행의 피로가 싹 풀어집니다. 오늘은 지는 해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저는 쿠타이시를 출발해 흑해 연안에 있는 녹색 낙원 구리아로 향합니다. 구리아에는 조지아 최초의 자연 유적지가 자리해 있습니다. 흑해를 따라 펼쳐진 콜케티 국립공원인데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원시습지로 조지아의 아마존이라 불립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넓어서 보트를 타고 둘러보려고 합니다.
0: 아이, 가만히 있어봐. 이 흑해를 따라 펼쳐진 이곳은 거대한 습지, 콜키티 군립공원입니다.
5: 아, 이제, 강자 보지.
0: 으이차차차.
3: 보트 다니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보기엔 망망대해. 하지만 이곳은 땅과 물이 만나는 생명의 경계, 바로 습지입니다. 수백만 년 전 유라시아를 뒤덮었던 아열대 습지 생태계. 그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조지아 최초의 국가, 콜케티 왕국이 세워졌던 곳이랍니다. 지금은 생태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오래된 자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0: 조지아의 아마존이라는 말에 실감날 정도로 무성한 숲이 이어지는데요. 오직 자연의 소리만 가득한 곳. 어디선가 신기한 생물이 확 하고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물에 잠긴 나무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면 또 하나의 세상이 나타납니다.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1: 여자봐! 오래이스 텔레비지아 시모가 거드렸다고.
0: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궁금한데요. 아, 이곳에선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함께 산다고 합니다. 우와, 선뜻 저희에게 잡은 물고기를 주신답니다.
2: 아이고, 니즈만 눌러봐. 아이고.
0: 방금 잡은 귀한 물고기를 내어주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2: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 아이고, 근데 또 이렇게 파셔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니즈만 눌러봐. 아이고, 아 이렇게 또 조지아의 정을 한번 느끼게 되네요.
0: 넉넉한 마음만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조지아. 음식 또한 매력적인데요. 같은 메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재료, 색다른 맛이 납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곳.
3: 흰갈리는 사실 한국 만두랑 비슷한데 근데 뭔가 다르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0: 이 식당에선 말린 거위고기를 넣어 흰갈리를 만든답니다. 보통 흰칼리는 생고기를 넣어 육즙이 배어나오는 형태인데요. 염장해서 건조한 거위고기를 다져넣고 모양도 사각형으로 독특합니다. 데친 흰칼리 위에 사워크림과 튀긴 양파를 올려줍니다. 또 하나의 메뉴는 가는 곳마다 먹었던 하차풀이. 오우, 이것은 반죽부터 신기합니다.
2: 어떻게 이렇게 안 찢어질 수 있지?
0: 식탁을 덮을 정도로 얇게 늘려주는데요. 와, 묘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겹겹이 접어서 사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공기층이 생기는 거죠.
2: 아, 숙성시킨 치즈로.
0: 다음 순서는 일반 하차풀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고 나니 정말 빵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2: 안쪽에 넣으면 되나요?
0: 빵 하나에도 그 고장의 문화와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네요.
2: 와, 이 빵 냄새. 제가 원래 안에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공기가 너무 좋고 이 산세가 너무 좋아서 이제 바깥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0: 묘기처럼 반죽을 늘렸던 하차풀이. 그럼 이제 맛을 볼까요?
2: 엄청 바삭바삭하다.
0: 조지아의 전통주 차차가 등장했습니다.
2: 돼지 마들로 봐.
4: 일단
2: 이 차차는 그 포도주를 증류를 시켜가지고 만든 조지아 전통 술입니다. 다우마르조스.
0: 차차의 알코올 도수가 무려 60도. 겁도 없이 마셔버렸습니다.
2: 와, 확실히 독감.
4: 아이고. 우리 찍힌 데를 깨알 가기 찔대 봐.
2: 이거 너무.
4: 아니, 사카툴로 싸미.

0: 찍어?
1: 세 잔?
0: 어찌 웃고스나
1: 어딘 것은 아
0: 에미린
1: 이 소스는 뭐예요?
0: 뉴리 소스 맞온다
2: 마늘
1: 마늘 소스
2: 마늘 소스
3: 마늘 소스를 곁들인 흰칼리 거위 고기가 들어가 씹히는 맛이 독특했습니다.
1: 오
0: 짜장
1: 아 짜장 짜장
3: 같은 포도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와,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술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게 여행자의 도리죠.
0: 아!
1: 이 맛으로 봐. 제가 먹은 흰갈리 중에 가장 맛있어요.
0: 아하, 미시바콘. 이게 저는 호모 미스타미 자월서 없이. 메사메. 메사메.
1: 저 아름다워 줘. 자, 마지막 잔.
3: 다음번엔 차차 말고 와인으로 건배를 해야겠습니다. 진짜 진짜 진한 술맛을 경험했거든요.
1: 와 눈물 쏟아내요. 와.
0: 수영 멀쩡했었어. 아.
3: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유. 여행이 주는 진짜 힐링이죠. 그런데 차차의 여운이 가장 길었어요.
1: 아, 그래도 이렇게 주셨는데 또 마셔야죠. 이게 조지아 전통 방식 아니겠습니까?
3: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게 뭐 쉽진 않았지만 이젠 재밌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구리아를 여행 중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초원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저거 말 아닌가요?
1: 아, 지금 저기 마을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 지금 말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4: 야, 말 좀 와! 제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오, 아, 지금 말 부르시는 소리구나.
1: 지금 아저씨께서 여기 말을 부르시는데, 말을 정말 오네요?
4: 안녕. 안녕.
1: 아, 지금 당근 먹고 있는데, 당근. 맛있어. 아이고, 당근. 아이고. 아, 너무 맛있게 먹는다. 아이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5: 알아, 웰로리. 마, 그럼, 얼마나 특별한 스캔네비야?
6: 아니래, 아니래.
5: 스캔네비야, 다, 잘리안 슬리아리 스캔네비. 암 스캔, 쉐우슬리아, 에스캔, 쉐미메 거브리 스캔이야. 아이, 마그라롬 타모 찬스. 이 가르스 바흐마림, 케비스 가다마.
3: 아, 아저씨만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들. 어, 이곳에 말농장이 있답니다. 저도 한 마리 데리고 가게 쉬었어요.
1: 조금 치이신 것 같지 않나요?
7: 아저씨 쫓아가는 것 같은데.
3: 생각보다 온순하더라고요. 예로부터 구리아를 조지아의 서부라고 불렀습니다. 말과 함께 생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1: 야, 그 독이라는 축제를 즐기시러 가시는 거죠?
5: 또, 네. 우프로 뭐 마기탁스 올라즈메티 칼리시롬 가르기츠케니 카우즈시롬 독시 살마테바모.
3: 매년 8월 구리아 고산지대 바흐마로에선 독이 대회가 펼쳐집니다. 1930년대부터 이어져 온 말 경주 대회인데요. 강을 가로지르면서 진행되는 매우 거친 경기죠.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5: 아리 엑스트리말로리 시투아세비. 아이 삼베우리라메 실레바라. 아이 볼롬데가 쇼블리 스케니롬 삼엑스마갈차트.

어울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이막에 you pick the place. Let's go. Let's travel the world. 불구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Pack up your bags, all set to fly. Wheels up to somewhere. 야, 진짜 멋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주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0: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검은 연기 속의 에어쇼.
1: 이건 설마.
2: 우와, 무슨 일이야?
1: 방어막이 훼손되었는데 다행히 지금 막 복구했어요.
2: 닉스의 침입일지도 몰라. 어서 출동하자.
3: 그럼 잠은 언제 자?
4: 다 고쳤다잖아. 별일 없겠지.
2: 뭐?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5: 내 말은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을 거란 거지.
6: 에이, 루아가 잘 고쳤을 거야.
2: 에이, 너희 정말 용사라는 애들이.
7: 아이, 빌리.
5: 빌리는 매번 유난이라니까.
2: 뭐라고?
1: 용사님들.
5: 그만해.
8: 오늘은 타요와 두리가 공항에 놀러 왔어요.
9: 우와, 정말 크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비행기 처음 봐.
1: 역시 두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 어? 비행기가 착륙하나 봐.
9: 우와, 멋지다. 에어쇼에 나올 비행기도 오늘 만난다고 했지?
1: 물론이지. 내 친구거든.
9: 신난다. 슝.
10: 타요, 오랜만이네.
1: 가고.
10: 에어쇼 연습을 보고 있었구나.
1: 네, 윙이 저렇게 열중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11: 첫 공연이라 더 열심히 연습하더라고.
12: 타요도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올 거지?
1: 당연하죠. 윙이라면 분명 잘 해낼 거예요.
12: 다음은 교감역이야. 내가 신호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9: 문제 없어.
12: 윙, 잘할 수 있지?
9: 물론이지. 어서 해보자.
12: 좋았어. 그럼 간다.

0: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더.
1: 야호!
0: 신났다. 우주까지 내려가는 거야. 와! 이러다 부딪히겠어.
1: 그럼 하나, 둘.
0: 미안, 나 못하겠어.
1: 윈, 너무 걱정 마.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0: 아무리 연습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 이러다 쇼를 망치고 말 거야.
2: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0: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윈.
3: 며칠 후 에어쇼 공연 날이 되었어요.
2: 비행기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
4: 에어쇼도 엄청 재밌겠지?
5: 응. 어? 저기 중장비들이잖아? 더그도 같이 있네?
6: 어? 얘들아! 너희도 에어쇼 보러 왔니?
4: 그럼요. 이렇게 멋진 쇼를 놓칠 순 없죠.
7: 다들 기대가 크네.
8: 윈!
5: 어?
8: 윈!
1: 어? 어? 대체 어딜 간 거야?
7: 무슨 일이야?
2: 더그, 큰일 났어. 윙이 사라져버렸어요.
1: 뭐라고?
4: 윙이
1: 사라졌다고?
0: 오늘도 실수할 게 뻔해. 공연을 망칠 바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저 구름은 꼭 타요를 닮았네.
4: 윙, 오늘 공연 기대할게.
0: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줬을 텐데. 어? 저건 우주선? 모두에게 알려야 해.
9: 야, 잠깐. 닉스님, 웬 파리가 한 마리 꼬였습니다요.
10: 뭐?
9: 저런 꼬맹이지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10: 미개한 행성의 꼬맹이라 해 확실히 처리하는 게 좋아.
0: 어떻게 된 거지?
10: 멋진 쇼를 보여주고 싶나?
0: 어? 누구야?
10: 더 멋있고 아찔하게 날고 싶은 거지.
0: 그렇지만
10: 모두 널 보며 환호하게 해주마.
11: 비행기가 최고야! 진짜 대단하다!
12: 용감해!
4: 꼬마 버스 타요!
0: 그러게.
2: 아, 저기 윙이다. 어?
4: 정말이잖아. 그런데 자, 저러다가 부딪히겠어.
1: 너 윙 조심해.
4: 빌리.
1: 그래, 알았어.
10: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5: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더!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5: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불길을!
5: 거기서!
1: 윙을 막으려면 힘을 모아야 해. 크리스,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5: 그럴 필요 없어.
1: 어?
5: 내가 바람으로 꼼짝 못하게 할게. 내 물대포만으로.

0: 충분해.
1: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2: 가만.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0: 안 보여. 어디야?
3: 아무도 내 공연을 막을 수 없어.
0: 이 녀석이.
1: 모두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해.
2: 아니, 나 혼자서도 충분해.
1: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맥스, 나를 좀 도와줘. 알았어. 따라가지 말고.
3: 그렇게 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0: 잡을 수 있고 말고.
3: 어딜 보고 있어? 여기야, 여기. 에어쇼보다 재밌는데?
4: 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 이건 나밖에 못하는 거거든. 넌 이런 거 못하지?
3: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4: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3: 못할 줄 알고?
4: 먼저 지치는 쪽이 지는 거다.
1: 우잉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줘. 나와 부딪힐 만큼 말이야.
5: 뭐? 대체 어쩌려고?
1: 나한테 생각이 있어.
5: 빌리, 너만 믿을게.
1: 좀 더 가까이. 지금이야!
3: 내가 이겼어! 당장 풀지 못해!
1: 레인저들을 불러줘!
4: 알았어!
3: 다음에 내 쇼를 망치려고 한다니!
1: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5: 빌리! 우리 왔어!
1: 윌! 네가 열심히 준비했던 공연은 이런 게 아니잖아!
4: 다시 돌아와서!
2: 너만 해!
0: 쇼를 보여줘!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윙!
7: 돌아왔구나!
8: 얼마나 걱정했다고!
9: 윙!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7: 우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너랑 함께하고 싶어.
2: 난 말도 없이 도망쳤는데 고마워 얘들아. 나 다시 열심히 해볼게.
7: 잘 됐다.
2: 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7: 우주선이라고?
5: 빌리!
1: 설마...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이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힌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0: 진사.
1: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친구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볼 거야. 찰칵.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카메라 대신이지. 찰칵.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사진사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사진사 놀이 할래? 좋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아주 멋지게 찍어보자. 다 같이.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자, 모두 활짝 웃어요. 찰칵. 자, 이번엔 웃긴 표정. 찰칵. 아, 진짜 재밌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진사 놀이.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우리 사진사 사진을 잘 타. 오, 반짝반짝 근사한 사진. 예쁜 꽃 찍고 나무 구름 함께 찰칵 찰칵. 와, 멋지다.
2: 훨훨 날아라
3: 날아라 훨훨 신나게.
1: 오, 안녕 당근 인형아.
4: 안녕 빌런.
1: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리 사진사 놀이 중이야. 오늘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 날인데 같이 할래?
4: 예!
2: 그렇지. 저렇게 나는 거야.
3: 준비 끝.
2: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거울이 필요해. 근데 거울이 없으면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2: 거울, 거울. 헉! 찾았다. 딱 좋아. 아주 살짝만 다듬으면 돼. 다 됐어.
1: 저기서 다 같이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가자. 넌 여기서고, 넌 저쪽, 그리고 넌 이쪽.
3: 나 수염 생겼지롱.
1: 우와, 멋지다.
2: 어떤 자세가 좋을까?

0: 이렇게 하! 또 이렇게 우! 아님 이렇게 후! 아, 이게 좋겠다! 하! 자, 치즈! 치즈! 잠깐! 어? 비씨가 안 보여! 비씨! 비씨! 사진사 친구들, 우리 좀 도와줘! 손상 안경 준비!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비씨, 사진에 네가 안 보여. 노란 꽃에서 앞으로 나와 볼래?
1: 비씨, 나랑 같이 찍자. 휴.
0: 찾아보자. 노랗지 않은 곳으로. 찾았다.

0: 여기가 더 좋지? 이 근처에서 노란 건 이제 BC뿐이야.
1: 잘 됐네. 그럼 다들 자리 잡자.
0: 휴. 좋아. 움직이지 마.
1: 아우, 난 몰라.
0: BC, 살짝 이쪽으로. 오지, 살짝 저쪽으로 가볼래?
2: 알았어.
0: 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데이지, 당근 인형 조금만 더 높이 들어줄래? 그렇지. 좋아, 다들 준비됐지?
3: 됐어.
0: 데이지, 여기야. 계속 카메라를 봐야지.
1: 알겠어.
0: 어떻게 하면 데이지가 집중할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좀 봐봐. 자, 치즈.
2: 치즈.
1: 저 잘랑거리는 숟가락 갖고 싶어.

0: 저기 있잖아. 좀 조용한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우와, 저기 봐! 사진 찍는 곳이야! 멋지다! 자, 이제 멋쟁이가 될 시간이야. 뭔지 알지? 다 같이 우리 수염 붙이자! 예! 이제 완벽해! 진짜 최고로 멋진 친구들 사진이 될 거야! 비씨도 보이고, 데이지랑, 오지랑, 또 당근 인형도 보여!
1: 잠깐! 우리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어떡해?
0: 나? 아, 맞다!
2: 오늘은 다 같이 사진 찍는 날이잖아!
0: 근데 난 어떻게 사진에 나오지? 사진 찍고 있는데 말이야. 알았다! 카메라가 알아서 찍게 하면 돼! 삐뿍뿍. 이제 5초 있다가 사진이 찍힐 거야. 지금 가!
2: 내 꼬리!
0: 아, 미안. 내 꼬리! 어, 미안. 아우, 미안, 미안. 당근 인형!
3: 방금 사진 찍혔어.

0: 이게 어디 이상해?
1: 우리 수영 다시 붙이자.
0: 이제 괜찮아?
2: 거울 좀 찾아보자.
0: 좋아. 봐봐, 분명히 거울이야.
1: 우리 좀 봐, 딱 맞게 들어가.
2: 이제 우리가 웅덩이에 비친 모습 그대로 찍으면 되겠다.
3: 그럼 우리 다 나올 수 있겠지? 예!

같이 찍은 사진이 잘 나왔다고? 우리가 해냈어!

0: 그럼! 이번엔 웃긴 사진!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우리 사진틀 만들자 이게 좋겠어 여긴 이렇게
0: 잘했어 비슈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0: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다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빌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어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어보자!
4: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8: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9: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1: 자, 가자!
12: 우르르.

0: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1: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이름 하나! 기가비거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밀던,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5: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0: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0: 어? 저기 좋다. 우와,
4: 진짜 예뻐.
5: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0: 뭔가 좀 이상한데.
2: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도,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0: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빌던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2: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 모빌 발사. 기가 빌더
5: 변신 완료!
4: 나이티보 변신 완료!
0: 레이보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2: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0: 그물 하나 발사!
4: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0: 그래.
4: 기가 빌더가

0: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에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인, 대피해야 해, 빨리!
0: 아니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3: 허리!
0: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와!
4: 안 돼!
0: 유성이 다시 떨어져요! 스킬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5: 아, 어떡하지?
0: 내가 못 막으면 화성 전체가 위험해져!
6: 스킬 위험해!
2: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5: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1: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5: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친구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기가 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3: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4: 오빠 좀 하면
5: 플러스.
4: 블루그램
5: 플러스.
3: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단령 원인원.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0: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2: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3: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0: 팬텀폰의 봉인.
1: 블레이온!
0: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1: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불이야! 괜찮아!
1: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2: 역시 그렇겠지.
1: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5: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3: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1: 죄송합니다.
4: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3: 응, 그렇긴 한데 왜?
4: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1: 뭐?
4: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1: 느닷없이 뭐야?
4: 느닷없기는, 핸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베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6: 그건 큰일인데.
1: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4: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1: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4: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1: 그런 억지는...
4: 그럼 왜 와일드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1: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3: 그만! 둘 다 진정해!
2: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4: 큰 소리 내서 미안.
1: 아니야, 나야말로.
7: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4: 그래, 부탁하지.
5: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2: 저렇게 흥분한 메가엠블러는 처음 봐.
8: 저랩에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2: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3: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1: 아저씨, 잠깐만요.
5: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1: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9: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3: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2: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9: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1: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3: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10: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9: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 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5: 왜 굴대고 있어 지금?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9: 네.
5: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 하지 말고.
1: 무슨 일 있어요?
9: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2: 문어?
11: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9: 저기! 뭔가 보였어!
5: 그래?
1: 어때요? 보여요?
9: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1: 탱크요?
10: 메탈 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9: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3: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1: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10: 응?
1: 어서 피해!
3: 중!
1: 온다!
10: 꽉 잡아!
4: 어디 있지?
1: 조심해, 블루캅.

0: 꽃이.
1: 루카, 뒤로 가, 뒤로.
0: 하고 있어. 넌 누구지? 난 이름하여 타이간. 마키라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 보시라 할 수 있지. 역시 그랬군.
1: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0: 어, 멋이나?
1: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0: 최악도 있지.
1: 누구 말하는 거야?
0: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대장도 좋구만.
1: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2: 기대도 안 했어.
1: 블루캅 와일드 스탠업!

0: 뭐야 너? 와이드 카드봇이냐 메탈 카드봇이냐 어느 쪽이야?
1: 균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앰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분,
2: 다리 넘어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3: 탱크?
4: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봇인가?
5: 와일드 카드봇?
6: 플래터 제트가 아니네.
4: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7: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 쳤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울튼!
2: 진짜?
3: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 볼트 캐논! 블루카!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3: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이런 솜씨가 이런 우아하지 못하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2: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3: 블루캅, 일단 투퇴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줄.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2: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뭐야?
1: 저 녀석은
4: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도망은 거기까지! 가!
3: 뭐지?
4: 딥파이트!
2: 닭다리 맛이 영 별로군.
0: 뭐라고?

0: 조심.
1: 딥파이트 셋업.
2: 어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3: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흔히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0: 안녕, 준.
1: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0: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2: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터에 온 거야?
3: 내가 불렀어.
1: 크레스트!
4: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3: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5: 이런,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내 친구가 숙도 보자고!
1: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6: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1: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0: 정성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끄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요정들, 어떻게 된 일이지? 오늘 3분이나 늦었어요. 지각이야, 지각!
3: 죄송합니다, 박사님.
0: 다 딩딩이 때문이에요. 얘가 딩딩봉 찾느라 시간 한참 걸렸거든요.
4: 동동이 너 그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잖아.
0: 댕댕이 자기 칫솔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다가 이도 못 닦고 나왔대요.
1: 너 때문이야.
4: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1: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4: 다 얘 때문이에요.
2: 서로를 탓하는 모습 참 별로네, 별로야.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0: 요정들은 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이 한참 걸렸을까?
1: 정답! 정답, 정답, 정답!
2: 아우, 왜 이래?
1: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 딩동댕! 정답!
1: 예스, 예스!
0: 물건을 쓰고 항상 제자리에 두면 정리도 잘 되고 다음에 쓸 때 쉽게 찾을 수 있지.
3: 맞습니다, 박사님.
0: 그런데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3: 출동이다!

0: 틱톡에서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재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됐고 가위. 어? 가위 어디 갔지?
3: 엄마! 내 가위 어디 있어요? 엄마!
4: 재순아, 네 가위를 왜 엄마한테 물어? 어제 가위 쓰고 어쨌어?
3: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4: 아이 참! 재순아, 그러니까 물건을 쓰면 항상 제자리에 둬야지. 아휴, 가위가 어디 있을까? 아휴, 보자 보자.
3: 나 이제 TV 봐야지. 어? 리모컨. 어? 엄마, 리모컨 어디 있어요?
4: 그걸 왜 또 엄마한테 물어? 너 아까 TV 보고 리모컨 어째서?
3: 아까? 아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아, 난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어? 곰순이. 어?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4: 몰라. 네 물건 네가 찾아.
1: 이렇게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재순이 때문에 재순이의 물건들은 불만이 가득했지.
5: 내가 왜 침대 위에 있어? 가위가 있어야 할 곳은 문구 상자라고.
6: 재순아, 나를 책상 밑에 두니 못 찾지.
7: 내가 왜 화장실에 있어? 리모컨은 TV 앞 거실에 있어야지.
8: 재순이 정말 너무해.

그래, 재순이 정말 너무해. 그러니 재순이의 물건들아, 조금만 기다리렴. 이 악장 크크, 너희가 재순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0: 가위, 리모컨, 곰순이. 아, 겨우 다 찾았네. 이제부턴 물건 쓰면 꼭 제자리에 두자. 알았지?
1: 네네, 어머니.
2: 이렇게 대답은 잘 했지만. 또다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는 재순이었던 것이다.
1: 귀여워.
2: 그리하여 악당 크크가 무시무시한 마법을 걸었으니

아무데나 망노인 최순이의 물건들이요. 아무데나 블랙홀로 빠져 빠져 모두 빠져 버려.

0: 재순이가 제자리에 두지 않는 물건들이 모두 블랙홀로 빠져 들어갔지.
1: 와우! 어서 와라, 재순이의 물건들이여. 카카카카카카. 아, 곰순아, 이제 그만 재순이를 잊으렴. 너를 제자리에 착착 놓아줄 세진 이제 곧 만나게 될 테니까.
0: 한편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재순이는
2: 왜? 또 무슨 일인데?
3: 아, 이상하네.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2: 아유, 또 시작이다. 몰라, 네가 찾아봐.
3: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가위, 리모컨, 양말, 샤워맨 등 다 없어요. 내 물건들 다 어디 간 거야?
2: 네가 정리를 하도 안 해가지고 물건들 다 도망간 거야.
3: 진짜

생각해도 이상해. 혹시 엄마가 나 골려주려고 내 물건들 다 어디 숨겼나? 아...

0: 이거 다 내 거잖아. 아저씨!
1: 아, 깜짝이야. 에, 어서 오세요. 뭘로들이. 아니, 너는.
0: 이거 다 내 거잖아요. 이 봐요. 여기 내 이름. 나, 제, 순. 곰순아, 너 왜 여기 있어? 아저씨, 도둑이에요? 맞네! 도둑이 내 물건 다 훔쳐갔네!
1: 갱! 무슨 소리야? 나 도둑 아니야! 이 물건들 다 아무데나 블랙홀에 빠져서 내가 주워온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0: 아무데나 블랙홀? 그게 뭐예요?
1: 너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두는 애들 집에는 그 물건들이 빠져 다 빠져드는 블랙홀이 생긴다는 이야기.
0: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1: 그럴 수밖에. 내가 방금 지어낸 얘기거든. 카카카카카카카. 아무튼 이 물건들 다 블랙홀에 빠져서 내 손에 들어온 거라니까. 카카카카카카.
0: 에이, 내 물건 내놔요.
1: 안 돼. 그럴 수 없어.
0: 아, 내놓으라고요.
1: 싫다니까. 안 되겠다 얘들아. 도망가자. 둘, 셋.

0: 아유, 재밌어. 난 어린이들 골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아따크크.
2: 너 재순이가 아무리 자기 물건을 아무데나 내팽개쳐도 어린이의 물건을 빼앗아?
3: 재순이 물건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하게?
0: 하, 그건 말이지.
2: 그건 뭐지?
0: 그건 바로 나 그 돈으로 초콜릿 사 먹게. 부럽지?
4: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린 이미
2: 초콜릿일 거면.
0: 참나. 나도 한 입만.
3: 자, 아 하고 줄 줄 알았지?
0: 치사한 녀석들! 그렇다면! 뭐야? 그 구멍이 왜 소원이 안 됐지? 한 번 더. 어이, 뭐야? 또 안 됐잖아.
4: 뭐야? 공격 안 해?
0: 아이, 얘들아, 잠깐만. 엄마, 혹시 제 크크봉 집에 있어요?
5: 크크야, 네 크크봉을 왜 엄마한테 물어? 그러게 크크봉 썼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아무데나 맡기면 어떡하니?
0: 아, 알았어요, 엄마. 예, 밥 먹고 들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혹시 다음 주에 이어서 싸우면 안 될까?
2: 아, 그래.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이어서 싸울까?
0: 어, 정말?
2: 그게 될 것 같아? 지금이야! 딩딩!
3: 동동!
4: 딩딩!
0: 앞으로 내 크크봉은 제자리에 두는 걸로. 둘, 셋, 뿅.
2: 우리가 또 해냈다.
3: 예.
6: 그러자 재순이의 물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
7: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8: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4: 우리란 누구?
9: 딩동댕 삼총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약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얜 집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4: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4: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4: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4: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4: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4: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4: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김용섭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김용섭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3: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2: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3: 나비트 먹자.
2: 홍지레빗 키즈캠핑.
3: 와, 재밌었다.
2: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원앤원.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기가 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6: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7: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8: 호떡이다.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9: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8: 좋지. 핫뜨거 뜨거 하.
7: 이글이글 쨍쨍.
8: 핫뜨거 뜨거 하.
7: 이글이글 쨍쨍.
6: 아, 너무 더워. 얼른 집에 가야겠다.

0: 아, 벌써?
1: 어,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아, 뜨거, 뜨거! 아!
1: 이글이글 쨍쨍!
2: 아, 뜨거!
3: 아, 시원해!
4: 더워! 아, 더워, 더워! 아, 누나, 누나, 에어컨 좀 켜줘!
3: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4: 아니, 아니, 아니! 더, 더, 더, 더, 더 시원하게!
3: 어?
4: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3: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4: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3: 난 춥다고.
4: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5: 땡방병, 땡방병, 땡방병.
3: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4: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뭔데, 뭔데?
3: 어?
4: 에이치!
3: 오이!
4: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3: 목도 아픈 것 같고.
4: 콧물도 나오네.
3: 에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겠다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4: 갑자기 이런다고?
3: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4: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6: 해롱, 해롱.
0: 아유.
6: 아, 쓰러진다.
0: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체온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체온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3: 어? 무슨 일이에요?
0: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2: 아, 뜨거, 뜨거, 허!
1: 띠그리글 쨍쨍!
2: 아, 뜨거, 뜨거, 허!
1: 띠그리글 쨍쨍!
3: 다리옵니다.
7: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장군님께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가!
8: 혈장 체크해그!
9: 혈장
8: 체크해그!
7: 혈장님, 척혈구님! 마침 잘았습니다.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8: 알겠습니다. 갑시다, 체온장군님께.
3: 같이 가, 열.
9: 같이 가, 열.
3: 같이 가, 열.
9: 같이 가, 열.
7: 열들이 혈장님과 척혈구님을 따라왔어. 설마!
8: 좋아.
10: 체온 장군님!
8: 아이, 피부 장벽에!
10: 열이 발생해!
3: 열이 옵니다!
9: 열이 옵니다!
3: 열이 옵니다!
0: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10: 와! 우리를 따라 들어오시다!
11: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3: 열이 옵니다!
9: 열이 옵니다!
0: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거.
11: 체온을 올려라. 올려라. 올려.
0: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헛더기가 위험해진다고요.
11: 왜야? 열사병에 걸려? 그럼 안 되지. 안 돼.
3: 열이 옵니다.
9: 열이 옵니다.
0: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1: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3: 추워.
11: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0: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1: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8: 저리 가.
9: 아이고.
3: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들을 쫓아냈다고요?
0: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3: 찬바람이 쌩쌩쌩. 혹시...

0: 시원하다.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1: 아이고.
0: 냉기 때문에 최훈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2: 그게
3: 쌩쌩쌩쌩쌩쌩쌩
1: 저리 가, 저리 가라고.
4: 최훈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5: 그만.
4: 정신 차리세요.
5: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명이다. 핏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1: 저리 가. 추워.
6: 혈장 착혈구.
7: 혈장
6: 착혈구.
7: 핏줄이 좁아졌다.
6: 네,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최원 장군님의 명이셔. 최원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0: 왜 이러세요?
6: 혈장 착혈구.
7: 혈장
6: 착혈구.
7: 혈장
6: 착혈구.
7: 혈장
1: 간대감님, 가마솥에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근육 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8: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떼라!
9: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죠!
1: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 다행이구만.
1: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이야?
0: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1: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10: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0: 춥다고.
11: 덥다고.
0: 추워.
11: 더워.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3: 쌩쌩쌩쌩.
11: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12: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11: 넌 누구?
12: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11: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12: 빙고!
11: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12: 난 폐렴을 일으키고
11: 가자!
12: 가자!
10: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11: 아! 여기가
12: 호떡이의 코 속인가?
13: 너희들은 누구냐?
11: 아!
12: 네.
13: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11: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3: 점액 발사! 점액 발사!
11: 아, 나올 줄 알았지.
12: 샤, 샤, 샤.
11: 뒤에서
12: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10: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0: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1: 그럼.
2: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1: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재채기를 발사하겠지만. 에치!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0: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1: 아,
0: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3: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4: 그 틈을 타서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5: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1: 열.
4: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5: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4: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5: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3: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호떡이한테도 알려줘야지.
5: 아, 에어컨 좀 켜라.
6: 예.
5: 덥다.

0: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돈도 이제 나갈까?
0: 호떡아 어디 있어?
2: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0: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2: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0: 호떡아.
2: 친구들은?
0: 집에 갔겠지.
2: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0: 호떡아!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3: 뭐야? 이렇게?
0: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2: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0: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0: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1: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놀면 생기는 병일걸? 어,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2: 야! 어!
3: 럴수 럴수 이럴 수가.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4: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3: 아니, 이 채운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4: 네? 아, 네.
1: 어? 어? 여기가 어디지?
4: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1: 나가열?
4: 신장 나갔어야지.
3: 에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4: 아,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3: 어,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1: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해.
3: 열사병?
4: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채원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3: 그만.
4: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3: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4: 그만.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열?
3: 나는 여기 체온 작전 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4: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3: 왜이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5: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짝! 저 결국! 혈! 짝! 저 결국! 혈! 짝! 저 결국! 어! 핏줄이 넓어졌다! 체온 장군님의 명령시다! 체온 장군님! 명! 받겠습니다!
6: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1: 예이!
6: 헬짝! 헬짝!
3: 헬짝!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7: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4: 라고 하실 거죠?
3: 응, 그렇다.
8: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5: 헬짝! 척혈구! 땀방울! 열을 데리고 왔소!
8: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군님!
1: 열!
8: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1: 열!
8: 내가 그대와 함께 땀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1: 응. 열!
8: 땀!
1: 열!
4: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C 정상입니다.
3: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9: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싶도다.
10: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9: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 뜨거 하!
10: 이글이글 쨍쨍!
9: 하 뜨거 뜨거 하!
10: 이글이글 쨍쨍!
9: 하 뜨거 뜨거 하!

0: 이글이글 쨍쨍
1: 콕콕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2: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1: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아, 이 열이다.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3: 혈장
4: 착혈구.
3: 혈장
4: 착혈구.
3: 영양분 왔소이다.
4: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5: 헛열
6: 열이옵니다.
1: 혈장님 착혈구님, 체온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3: 알겠소이다.
4: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6: 여리도 같이 가요. 열이 옵니다.
7: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체온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3: 체온 장군님! 아니, 피부 장벽에 그게 나타났다고요.
6: 열이옵니다.
8: 자, 열. 왜?
3: 아니.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8: 왜야?
7: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6: 열이옵니다.
7: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6: 열이옵니다.
7: 체온 장군님,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6: 열이 옵니다.
7: 정말 뭐라는 거야.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8: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7: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8: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7: 내가?
5: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7: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떡해.
9: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에 불을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10: 네? 아, 네, 간대감님.
11: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12: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11: 아, 그래. 되자.
10: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6: 아유,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7: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6: 응? 열?
9: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7: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9: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7: 그렇지.
9: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7: 그럴 리가.
6: 체온 장군, 나 쓰러져.

0: 드러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오!
1: 네.
0: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1: 네, 뇌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오.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알겠소?
2: 네, 알겠습니다. 예! 우와, 열사병 최고 딱지다. 이제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1: 당장 나가시오, 당장!
2: 예이!
1: 아, 나 뇌님한테 너무 혼나.

0: 최훈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프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자.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제일 먼저 쿤타 노래해 볼까요?
1: 나는 장난감 만드는 장난감 공장 마법사가 될 테야.
0: 그래서
1: 절대 고장한 나는 슈퍼 마법 장난감 만들 거라고. 뭘 해도 부서지지 않지. 야!
0: 다음으로 누가 노래해볼까요?
2: 자요.

0: 다음은 대리가 노래해볼까요?
1: 응? 그런 거 말고 전 그냥 예쁜 걸 만들고 싶어요.
0: 대리, 지금은 만들기 시간이 아니에요.
1: 전 그냥 예쁜 거 만드는 게 좋아요.
0: 대리, 만들기는 다음에 하고 자라서 어떤 마법사가 될지도 중요한 거예요. 꼭 생각해둬야 해요. 알겠지요?
2: 피고하자!
3: 대리야! 피고하자, 피고!
1: 아름다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너희도 같이 예쁜 거 만들래?
3: 아니야, 우리 괜찮아.
1: 예쁜 걸 만드는 게 어때서?

0: 마법 장난감들이 다 어디 갔지? 어?
1: 갔어!
2: 그런데 왜 숨는 거야?
1: 페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쿤타가 괴롭히는 것만큼 엄청난 고통이라고! 과거의 기억이... 생각하기도 싫어!
0: 마법 장난감이 없다면... 대신 너희들이라도...
3: 놀이터 흙먼지를 죄다 끌고 들어와 버리다니. 어지르는 아이들 따로, 치우는 로블리 따로. 아니지. 마법 청소 도구들 청소를 부탁해. 쓸고 닦고 반짝반짝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마법 유치원.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법 청소 도구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요?
0: 저요, 로블리. 어때요? 예쁘죠?
3: 예쁘지요? 하지만 예쁜 게 다가 아니라고요. 마법 청소 도구들이 청소를 못하게 꾸미면 어떻게 하란 건가요?
1: 으아, 저게 뭐야? 공주 빗자루야?
0: 공주 빗자루 핑!
4: 으아, 저걸 다 언제 떼어내?
0: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무서워. 싫어. 싫어. 무슨 일이? 야, 빌려달라는데 왜 싫어?
5: 싫어.
0: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니까.
6: 베리, 슈리 손수건이잖아. 슈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뺏으면 안 돼.

으아!

0: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1: 페리가!
0: 페리라고요? 친구들 물건의 마법 스탠드까지 대체 뭘 하려고?
2: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0: 억지로요?
3: 몰래 다 가져가 버리다니.
0: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리를 찾아보죠.
1: 네!
0: 주리 토니, 베리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아하! 마법사로 변신하란 이야기죠?
0: 아니 아니,
4: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5: 다녀올게요, 로블리!
0: 오늘만큼은 마법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5: 베리는 분명 유치원 안에 있을 거야. 다들 못 찾은 모양이네.
0: 정말 이상하네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5: 아! 얘들아! 베리가 어제 우리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었지?
6: 예쁘게 만들어서
7: 돌려주겠다고 했어.
5: 그래! 돌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길 봐. 마법 스탠드는 돌려줄 주인이 없잖아. 이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져간 거야.
2: 그런데 유치원에 어두운 곳이 있었나?
5: 생각나는 곳이 있지.
7: 깜짝이야!
1: 베리!
6: 그러니까 나는
2: 여기서!
0: 베리,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그러면 절대 절대 안 돼요.
6: 그치만
0: 베리, 절대 절대 안 돼요.
6: 그게 아니라
0: 베리, 친구들의 물건은 정말 소중해요. 친구들의 물건에 손 대면 안 돼요. 빨리 사과하세요.
6: 미안, 얘들아.
2: 그래? 와, 뭐야? 로봇 전사잖아.
7: 엄청 멋지다, 핀.
6: 내 손수건이 멋진 망토가 됐네.
7: 그치? 마음에 들지?
6: 그래도 손수건으로 쓰는 게 더 좋은데.
7: 맞아, 모자가 로봇 전사에게 잘 어울리지만
5: 우리도 모자가 필요해, 베리.
6: 역시 내가 만든 건 소용이 없었어. 얘들아, 미안해.
0: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요?
1: 맞아요.
6: 얘들아,
0: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요.
6: 벌이요?
0: 벌은 친구들의 물건을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기.
6: 네.